0: 비밀 속에 번개맨. 폼페이 대탈출.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간 이빨 해적 콜로세움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 서기 79년 폼페이로 가게 된 그날이 폼페이 최후의 날일 줄이야. 운명의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1: 번개 이동 완료. 이곳이 폼페이란 곳인가? 시끌벅적하니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곧 화산이 폭발한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일단 이빨 해적을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어.
2: 서기 79년 폼페이 최후의 날. 아직은 평화롭기만 해요. 사실 폼페이는 로마에서도 가장 잘 살았던 상업도시였어요. 폼페이 시장으로 가볼까요? 2000년 전 폼페이에는 이미 세탁소도 있었고 액세서리 가판대도 있었고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비슷한 골목식당도 있었고 폼페이 최고의 맛집인 빵집까지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3: 폼페이 골목식당이 이 근처라고? 맛있는 냄새! 저쪽! 저쪽!
1: 이빨의 적!
3: 번개맨! 귀찮게 왜 따라다니는 거야?
1: 얼른 피하는 게 좋을걸? 폼페이는 곧 폭발한다고!
3: 폭발이라니 뭔 소리?
1: 저길 봐!
3: 응?
1: 바로 오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고.
3: 화산 폭발?
1: 그래, 1500년 동안 화산재에 묻히고 싶지 않다면 어서 빨리 돌아가. 번개아이, 화산 폭발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2: 화산 폭발 3초 전, 2초 전.
3: 엄마야!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시간을 빨리 2020년대 로마로 간다! 빨리
0: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번개맨은 시간의 블랙홀을 넘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1: 번개 이동 성공! 친구들, 번개맨이 무사히 돌아... 그런데 여긴 어디지? 번개아이, 알려줘.
2: 번개맨 돌아와서 기뻐요. 여기는 2020년의 폼페이예요.
1: 여기가 그 화려하던 폼페이라니. 그런데 이상한 걸? 화산재에 묻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습을 드러낸 거지?
2: 맞아요, 번개맨. 폼페이는 화산재에 묻혀 있었다가 1500년 후에야 발견되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묻혀 있었던 폼페이의 잔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답니다.
1: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안타깝군. 번개맨이 폼페이의 역사를 바꿀 수만 있다면... 번개톡?
2: 세계의 비밀 소우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0: 번개맨! 역사를 바꾸는 건 옳지 않아.

0: 더 큰 혼란이 온다네.
1: 누구세요?
0: 달력 황제 율리시스.
1: 달력이라고요? 어리둥절.
2: 율리시스 황제님이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1: 율리시스 달력?
0: 나 이런 사람이야. 달력 만든 사람.
1: 정말 대단한 왕이시군요.
0: 왕 아니라 황제거든.
1: 아, 네.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도 내가 한 말.
1: 이빨 해적이 한 말인 줄.
0: 감히 내 흉내를. 이빨 해적한테 전해. 시간을 맘대로 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1: 맞아.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선 안 돼. 시간은 곧 역사니까. 오, 좀 멋진데? 시간은 곧 역사니까. 시간은 곧 역사니까요. 시간은 곧 역사니까.
2: 번개맨.
1: 그나저나 이빨 해적은 무사히 돌아왔나? 악당이긴 해도 좀 걱정되는걸.
3: 나야 무사히 돌아왔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빨 해적님이시니까.
4: 진짜? 리얼리?
3: 응? 누구냐 넌?
4: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진실의 입.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큰 벌을 받게 돼. 이래 봬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입이라고.
3: 아,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네? 에이, 양철이!
4: 직접 해보면 알 거 아니야?
3: 그럼, 한다. 앞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4: 거짓말 하지 마라!
3: 뭐야!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았지? 도망가자!
2: 여기는 이탈리아 예술의 도시 피렌체예요. 피렌체는 예술이 활짝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였어요.
5: 나만 봐도 얼마나 예술적인지 알 수 있겠지?
2: 미켈란젤로 광장에 서 있는 다비드 상도.
6: 예술하면 나 비너스.
2: 우피치 미술관의 비너스의 탄생도. 모두 모두 피렌체가 얼마나 예술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3: 해적계의 아티스트, 이빨 해적도 실력 발휘 한번 해봐.
2: 와우, 해적들의 예술 세계는 과연 무엇?
3: 한마디로? 낙서? 혹은 작품 파괴?
7: 하국이야.
6: 안 돼.
7: 도와줘, 번개맨.
3: 이쪽도 다 그려볼까나?
1: 여기 있었구나, 이빨 해적.
8: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잠깐, 번개 파워! 아파! 일단 도망! 슝!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롱. 어서와. 마침 잘 됐군. 몇백 년 동안 서 있어서 다리에 쥐날 뻔했는데. 어잉? 누구요? 다비드 발차기 나가신다. 슛!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들 만나보면 깜짝 놀랄걸? 쉿! 우리들도 세계의 비밀 소대원이거든. 자, 시작해볼까?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이탈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 사실은 하수구 뚜껑?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 진실의 입에 새겨진 얼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트리톤의 얼굴이에요. 원래 길 건너 헤라클레스 신전의 하수구 뚜껑이었답니다.
2: 이탈리아에서의 시간 여행 정말 잊지 못할 모험이었어. 무엇보다 번개맨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지. 그리울 거야, 이탈리아.

0: 비밀 속에 던져라.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1: 트로이 목마 검은 방귀 사건.
2: 평화를 지키는 자, 평화를 깨뜨리는 자,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 번개맨 대 이빨 해저. 최후의 운명자 누구일까? 설마.
3: 안 돼!
2: 그들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된다.
4: 어디 빈방 없나? 꼭꼭 숨어있으면 번개맨도 못 찾을 텐데. 부동산 사이트에 물어봐야지. 또잉! 빈방 있음?
5: 어머어머, 빈방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방! 방 안에서 이랴이랴 말타는 느낌! 숨어있기 딱 좋은 방!
4: 뭐? 숨어있기 딱 좋은 방? 방 안에서 말타는 느낌? 완전 마음에 들어? 저 방으로 결정! 번개맨, 이제 나 절대 찾지 못하겠네!
2: 번개맨의 추격전은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하는데.
6: 이빨아 적!
7: 어딨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 불안하잖아. 속보가?
2: 충격! 트로이 목마가 검은 방귀를? 충격! 트로이 목마가 괴이한 웃음소리를?
7: 후할할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안 되겠어.
6: 번개야잉! 트로이 목마 있는 곳 어딘지 알려줘.
8: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은 터키, 터키입니다.
7: 터키? 기다려라, 이빨 해적! 터키로 번개 이동!
8: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나라예요. 다양한 문화가 만나 더욱 신비롭답니다. 아야소피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박물관이지만 한때는 성당이었던 적도 있고 한때는 이슬람의 모스크였던 적도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함께 담겨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에는 트로이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답니다. 기원전 아주 오랜 옛날,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는 나무로 커다란 말을 만들어 그 안에 군인들을 숨겼어요.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고 목마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답니다.
7: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로군. 어? 잠깐만. 진짜로 트로이 목마가 방귀를? 게다가 괴이한 웃음소리까지. 저 안에 누가 숨었는지 알 것 같은데? 좋아, 그렇다면 번개맨의 치킨 작전!
4: 누가 치킨 배달시켰나? 맛있겠다! 닭다리는 내 거야!
7: 이때다! 용기! 지혜!
4: 번개맨이 또!
9: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7: 터키의 친구들, 이제 안심해. 트로이 목마는 번개맨이 지켰으니까.

0: 번개맨 고마워. 번개맨 멋져요. 번개맨 최고.
1: 네, 트로이 목마는 안 되겠지? 하긴 창문이 없어서 엄청 답답했다고. 어디 창문 많고 넓은 방 없나? 넓은 방 있음?
2: 넓은 방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넓은 방. 방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벽타기 체험 코스가 있는 숨어있기 딱 좋은 방. 어서오세요.
1: 와우, 숨기 딱 좋은 곳이군. 완벽해. 저 방으로 결정.
3: 양들이 달려가네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4: 이빨 해적이 저 방으로 갔대요.
3: 타시칼레예요. 터키어로 돌로 만든 성이란 뜻이랍니다. 6, 7세기 터키 사람들이 살던 암벽 동굴이에요. 왜 암벽 동굴을 만들었냐고요? 전쟁의 위험과 종교 탄압을 피해 만들어졌대요. 지금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요. 벽 타는 사람? 휴, 위험해 보인다고요? 암벽의 작은 구멍들이 손잡이 역할을 해요. 그 구멍들을 잡으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랍니다. 위험해 보여도 귀한 곡물을 보관하는 데는 최고!
1: 야하, 벽타기 코스 완전 마음에 들어! 나도 올라가 볼까?
5: 어서와, 이빨해적. 반가워.
1: 야, 번개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5: 다 지켜보고 있었지?
1: 예, 번개맨!
5: 자, 받아라. 번개 파워!
1: 엄마야! 이빨의 적살이야! 나쁜 짓 하기 너무 어려워잉!
5: 세계의 친구들, 이제 안심해. 앞으로도 터키의 소중한 보물들, 이 번개맨이 꼭 지켜줄 테니까.
6: 터키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지금부터 터키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지.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터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터키에는 요정들의 굴뚝이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카파도키아예요. 수백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곳이랍니다. 긴 버섯 모양을 닮았죠? 요정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요정의 굴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터키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터키에는 시르망 낙타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터키의 낙타 씨름 대회장이에요. 천여 년 전 낙타에 물건을 싣고 오가던 사람들이 쉬어갈 때 즐기던 놀이였대요.
2: 야호! 드디어 방구의 딸! 지하에 아주 맘에 쏙 드는 커다란 방이 있더라구. 얘들아, 우리들의 지하 비밀기지로 고고!
1: 이곳은 데린쿠유예요.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랍니다.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미로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어 출구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해요.
2: 야, 지하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완전 비밀기지로 딱이야!
3: 들어올 순 있어도 나가긴 힘들 텐데 괜찮겠어?
2: 잠깐만! 나가기 힘들다고? 근데 누가 말한 거지?
3: 나야, 번개맨.
2: 또 번개 파워 쏘려고?
3: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여긴 미로 때문에 나가기가 무척 힘들거든. 그럼 잘해봐, 이빨해져. 난 간다. 번개 이동!
2: 우리 어디 있는 거야? 여긴가? 저긴가? 아유, 헷갈려!
3: 터키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터키에서 만난 친구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럼 또 만나요, 터키. 번개 터!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친구들이 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번개.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우주 탐험대 끝없는 도전.
1: 와, 여기가 기차변이군요. 기차변엔 뭐든지 이루어주는 꿈돌이 있다던데.
2: 꿈돌?
3: 기차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꿈돌을 원하십니까?
2: 어? 네!
3: 그럼 도전을 외쳐주세요.
4: 그렇다면 당연히 도전!
1: 기차다! 진짜 엄청 길다!
3: 도전에서 성공하면 맨 마지막 칸부터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죠. 꿈돌은 가장 앞 칸에 있습니다. 그럼 기차에 탑승해 주세요.

0: 이번 칸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1: 와, 뭐야, 너무 쉽잖아.
2: 그러니까.
0: 쉬운가요? 간! 사자를 지나가야 합니다.
3: 어? 사자?
4: 아이, 사자 아니고.

0: 그럼 가서 한번 물어볼까?
1: 아이, 물어본다뇨. 그러다 물리면 어쩌려고요.
2: 맞아.
0: 아, 그런가? 어떡하지?
3: 아, 얘들아, 어? 우리 댄스벨에서 용기를 배웠잖아. 이번에도 용기를 내보자.
1: 우와, 용기?
4: 아, 그래도 나 겁나는데.
5: 에이, 가자, 가자. 얘들아, 용기를 내자.
1: 네!
4: 네! 용기!
3: 사장님, 혹시 어디 아파요?
1: 아파. 엉덩이가 많이 아파.
0: 엉덩이? 잠깐, 어디 보자, 엉덩이 보자.
1: 엉덩이?

0: 내가 무섭다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너희들은 용기를 내서 날 좋아하셨어. 고마워. 아, 그럼 다음 칸으로 이동.
1: 이동. 이동.
2: 여긴 왜 이렇게 어둡냐고.
3: 아유, 그러게. 아유,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4: 그래, 주인은 너다. 무엇이든 변하고

0: 첫 번째 대결은 줄다리기.
1: 어? 줄다리기? 어, 그럼 1대4로 하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어? 해보자. 해보자.
2: 그래, 그래, 그래. 해보자.
1: 해보자. 해보자.
3: 자,
1: 자. 자.
4: 그럼 줄다리기 대결 시작.
5: 영차! 영차! 영차! 영차!
6: 괴물이 꼼짝도 안 해.
0: 그럼 힘 좀 써볼까? 영차! 힘으로는 날 이길 수 없지. 다음 대결은 뭐로 할까? 벌싱? 아니면 역기 들기?
1: 아니, 저렇게 힘이 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6: 힘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1: 그러게.
6: 얘들아, 어? 기억나? 우리 동화별에서 지혜롭게 호랑이를 물리쳤잖아.
1: 지혜!
2: 그래!
1: 지혜, 그래! 우리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6: 어떡해요!
1: 자, 모여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0: 야! 대결하다 말고 뭐해! 대결 안 할 거야!
6: 해야죠! 근데, 변신괴물님은 진짜 그렇게 변신을 잘하세요?
0: 그럼 뭐든지 변신할 수 있지.
7: 에이, 직접 보기 전까지 못 믿겠는데요, 막.
1: 맞아.
6: 에이, 토끼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2: 아유, 그건 너무 어렵겠다.
0: 무슨 소리? 못 믿겠다면 잘 보라고. 변해라, 토끼로. 어때? 이제 믿겠어?
6: 우와! 대단해요!
0: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6: 근데 완전 조그만 쥐는 어렵겠죠?
1: 아유, 그냥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커다란 괴물이 어떻게 조그만 쥐가 되겠니? 안 돼.
7: 못해.
0: 지도 되고 다 되거든. 변해라 쥐로. 어떠냐?
1: 지금이야.

0: 기절했나?
1: 기절했다, 기절했다!
2: 우리가 변신괴물을 잡았다!
3: 잡았다!
4: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네요. 그럼 또 한 칸 앞으로 이동!
5: 도전! 한 칸 앞으로!

0: 여기가 기천맨 앞판인가봐. 아, 아니,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곧 우주타운대가 도착할 것 같은데.
1: 안 돼. 꿈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꿈돌. 꿈돌 어딨지?
2: 어딨지? 또 성공! 도전 맨 앞칸으로 이동!
1: 오, 벌써 다 통과하고 오다니.
0: 일단 우리 숨자. 저기, 저기.
3: 이걸 저 앞까지 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 꼼짝도 꼼짝도 안 하네. 아, 어떡하지?
0: 아, 얘들아, 우리 가시별에서 협동을 배웠잖아.
2: 아하, 그래. 그때처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보자.
4: 오, 좋아 좋아.
0: 좋아.
4: 자, 친구들도 다 같이 영차 영차 해주세요. 자, 자. 잡고 시작.
5: 영차
6: 영차
5: 영차
6: 영차
5: 영차
6: 영차
5: 영차
6: 영차
4: 영차.
2: 잘했어.
0: 그럼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4: 아, 좋아 좋아.
0: 조심조심.
4: 자, 조심조심.
0: 자, 조심.
2: 드디어 잡는구나.
0: 얘들아, 꿈돌을 얻었어.
2: 잠깐만요.
0: 이따가 여기 내가 가지고 있을게.
2: 여기 잡아.
4: 아, 나 여기 잡고 나, 조심히 내려.
0: 내가 잡아줄게. 네.
4: 조심 조심. 그렇지.
7: 꿈돌 하나 초대로 못 뺐나. 차차차.
1: 죄송합니다.
0: 괜찮았어.
1: 뺏겼다.
0: 아야.
7: 어차차.

원제 매니 컨자!

0: 아차, 아차차!
1: 번개맨!
0: 모두 괜찮니?
2: 네, 번개맨!
3: 번개맨! 또 날 방해하다니! 가시 파워!
0: 얘들아, 여기 위험하니까 어서 저쪽으로 피해 있어!
2: 번개맨!

0: 각오해라. 하늘아, 환대! 가시! 가시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 각오해라 가시벨 대장! 하늘아! 가시벨 대장은 사라져라! 번개!
1: 역시! 가시벨 대장님 믿지 않아!
2: 가시벨 모든 대장님! 우리 가시벨 걸로 대결!
0: 좋아! 하늘아! 번개! 고마워 얘들아.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3: 그런데 꿈돌이 깨졌어요.
4: 한번 사용하면 깨지나 봐.
0: 힘들게 도전해서 얻은 건데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쩌지?
5: 그래도 번개맨을 도운 거니까 괜찮아요.
4: 네,
6: 맞아요, 맞아요.
4: 그리고 도전을 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6: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정말 고마워.
7: 번개맨 최고!
0: 우주 탐험대, 너 최고!
4: 이건 도전. 우와, 기차벨에서 도전이 중요하단 걸 알았어! 맞지?
8: 얘들아, 이것 좀 봐!
4: 소중한 가치 20개를 다 모았어! 우와!
9: 루리, 번개멍, 출동이야!
10: 네, 번개멍!
4: 출동! 출동!
8: 우주 날지도를 완성하면서 새로운 별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
4: 우리 또 새로운 별로 모험을 떠날까?
10: 자!
4: 우주 탐험대의 도전은
10: 계속된다!

0: 친구들, 우리 모두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1: 번개맨!
2: 번개맨이 간다!

0: 드디어 꿈을 이룬 번개별 우주 탐험대 정말 정말 축하해.
1: 고마워요 번개별.
2: 고마워요 번개별.
0: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한번 축하해 줄까요? 번개별 우주 탐험대 축하해.
3: 멈출 순 없다, 빠!
4: 응! 꿈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쭉 계속될 거예요!
0: 멋지다, 우주 탐험대! 우리 친구들도 우주 탐험대와 함께 계속해서 꿈을 향해 도전할 거죠? 좋아!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허우체조 함께 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준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형아, 빨리 와. 아이, 빨리 와. 아이, 왜? 아이, 좀 앉아봐. 형아, 나랑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다시 한번

0: 아니잖아.
1: 미안. 미안.
0: 앉아, 앉아. 아, 비켜봐, 좀.
2: 어? 아저씨는 그때 프랑스 혁명 때.
0: 내가 프랑스 혁명군으로 입대했거든. 아,
1: 여기가 어디야?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응? 뭐야, 이거?
4: 아저씨들은 우리가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요.
5: 맞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아저씨들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도와줘야 돼.
3: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네 번만 던질 수 있고 두 친구만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0: 도전해.
6: 도전해. 도전해.
0: 네. 아니, 나랑 아는 사이잖아.
1: 제발.
7: 아, 한 번만.
6: 도전!
3: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어, 그럼 이번에 내가 먼저 할게, 주방.
9: 자, 간다.
5: 야! 우와! 여덟 칸!
8: 아무리 봐도 신기해.
3: 그럼 첫 번째 문제.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국민 영웅이 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5: 불경 앞으로!
3: 보나파르트는 툴롱 전쟁에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승리를 했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5: 기답!
0: 아이, 사회자 말 좀 듣자 좀. 문제는 얘네들만 맞출 수 있는 거야.
10: 아, 맞다.
4: 맞아요. 그렇지. 아저씨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주면 돼요.
0: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8: 네.
0: 툴롱 전쟁이라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나라랑 우리 프랑스랑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루이 16세가 처형이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하고 몇몇 시민들이 그냥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툴롱에서
5: 백성이 나라의 주인 왕을 죽이다니 이럴 순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5: 아, 툴롱 바다 앞에 영국이랑 스페인 함대가 왔다니 우리 힘을 합쳐서 루이 16세의 동생을 왕의 자리에 앉힙시다.
1: 그럽시다.
0: 아니, 어이없게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온 영국 스페인한테 프랑스 땅인 툴롱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야. 프랑스군은 영국군과 반란군을 진압할 군사들을 보내는데 나폴레옹이 딱 등장하지.
11: 장군, 툴롱을 되찾으려면 대포를 쏴서 항구에 있는 영국 배를 공격해야 합니다.
12: 뭐? 배를 공격해?
5: 이거
12: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대포를 알아?
0: 하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이라면서 사령관이 나폴레옹의 작전을 그냥 싹 무시해버렸지 뭐야. 프랑스 군대는 점점 밀리고 몇 달 뒤 대포에 대해서 잘 알았던 포병 장교 출신 나폴레옹이 책임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져.
11: 대포는 각도가 중요하다. 잘 맞췄지?
12: 예!
11: 발사 준비!
12: 발사 준비!
11: 쏴라!
0: 영국군 배를 향해 대포를 뽕뽕 쏘니까 영국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그냥 달아난 거야.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툴롱을 쉽게 되찾았고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승진을 해.
8: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24살에 장군이 됐다.
0: 오, 24살에?
13: 어머, 그럼 그 어린 나이에 툴롱에서 영국인이랑 반란군을 다 몰아낸 거예요?
0: 아니,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지.

0: 정답!
1: 자, 과연 나폴레옹이 툴롱 전투에서 잘 사용해서 승리하게 된 이것은?
0: 대포!
2: 그렇지!
1: 정답!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를 쏘는 포병 출신이었죠. 툴롱 전투에서 승리한 공을 인정받아 3년 뒤 27살에 이탈리아 원정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0: 돌격 앞으로!
1: 아르콜 전투부터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돌격해 항복을 받아내고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영토도 가져오게 되죠.
3: 나폴레옹! 나폴레옹!
4: 이 툴롱에 들어온 영국군 이겼지. 오스트리아 이겼고 나폴레옹은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영웅이 돼버린 거야.
1: 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2: 정말 이용한다.
5: 이번엔 내가 굴려볼게요.
1: 잘 굴려.
0: 우와, 내카.
2: 잘했어.
1: 두 번째 문제.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4: 저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 안 하겠다고 조약을 맺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다음 해에
6: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떠났답니다.
0: 그래? 그렇다면은 이때 프랑스군을 공격하면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겠네. 어? 야, 전쟁하자. 전쟁해.
4: 프랑스하고 전쟁을 또 선포한 거야.
0: 또요?
4: 아주 그냥 왕국들하고 뭉쳐가지고 전쟁 선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군사한테 밀려가지고 이 갇히게 된 거거든.
7: 우리 프랑스 군사들을 도와주러 제노바를 가야 하는데.
0: 아! 나를 따르라!
2: 응? 응?
7: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8: 카카, 이탈리아 가신다면서요? 저 알프스 산입니다.
7: 이탈리아 가는 거 맞는데?
8: 아무리 오리라지만 앞에 눈쌓인 것 좀 보세요.
7: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모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4: 그리고 20일 뒤.
0: 무슨 소리지? 나폴레옹을 올려면 멀었는데?
2: 장군,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습니다.
0: 뭐? 누가 쳐들어와?
6: 나폴레옹이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0: 아니, 20일도 안 됐는데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2: 알프스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0: 뭐?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
4: 기습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기절 초풍을 했지.

0: 나폴레옹은 제노바에서 마렌고 전투까지 크게 이기면서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싸웠던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항복을 받아냈지.
1: 또 졌어. 또! 이탈리아도 뺏겼어, 이탈리아도. 아우, 나폴레옹.
2: 나 알 것 같아. 정답!
0: 네, 정답을 알아볼까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간 곳은?
3: 이탈리아 제노바!
2: 제노바?
0: 정답입니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주변 왕국들과 치렀던 프랑스 혁명 전쟁도 끝이 나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4: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1: 우와! 이제 우리 프랑스가 최고다!
0: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1: 나를 따르라!
0: 그리고 2년 뒤인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5: 난 대관식에서 왕관을 내가 쓸 거야.
0: 영국을 뺀 왕정 국가들은 대대로 대관식에서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었는데요.
5: 왕은 신이 정해준다. 이럴라고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잖아. 난 국민이 뽑은 나폴레옹 1세 황제. 내 왕관은 내가 쓴다.
0: 왕족 출신이 아닌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고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비에게도 직접 왕관을 씌워주며 유럽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합니다.
6: 우와. 절에서 이 다른 나라 왕들이 그냥 나폴레옹 물리치겠다고 뭉쳐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7: 진짜 엄지척.
1: 아이고 진짜.
7: 아유 얘 또 왜 이러니. 아유.
0: 오늘도 재밌었나요? 아 잠깐, 여기서 토막 상식.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멋진 말을 타고 가는 줄 알았겠지만 원래는 노새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8: 노새? 대박!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 야, 진짜 재밌었지?
2: 맞아 맞아.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은 형아랑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되나 봐.
1: 그런가 봐.
9: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10: 아, 더 하고 싶은데.
1: 아쉽다.
10: 그럼 우리 밥 먹고 또 하자.
2: 그래.
11: 내가 먼저 갈 거야.
2: 내가 먼저 가야지.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이 놔! 아 놔, 저리 가! 아 놔!
1: 줘!
0: 카이사르가 누군데? 형 알아?
1: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거든?
0: 아이 찐찐찐찐찐 시왕! 왕이 좋지!
1: 장군도 멋있단 말이야!
0: 싫어!
1: 나 카이사르 안 하면 안 해.
0: 알았어, 그럼 앉아봐.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1: 그래,
0: 내가 반드시 이긴다. 어딜? 이런 식이면 나 게임 안 해?
1: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0: 안 내,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나가!
1: 카드 내놓으시지.
0: 카이사르가 뭐야. 재미없겠네.
1: 해보면 재밌을걸?
2: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3: 시간을 달리는 카이사르 이야기. 기원전 49년.
4: 공격하라!
0: 나온다, 나온다! 아저씨들 걱정하지 마세요.
5: 걱정은 하지 말라니. 여긴 어디냐?
1: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0: 난 대한민국 모를 뿐이고 그냥 로마로 가고 싶을 뿐이고.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6: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어? 진짜? 어?
3: 네.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아, 많이 나와라. 야!
0: 에이, 내 칸이네.
3: 우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
3: 카이사르가 집정권에 출마하면서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1: 어? 집정권? 그게 뭐지?
8: 집정권은 원로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0: 어? 원로원은 또 뭐예요?
9: 로마는 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이 있지.
10: 자, 카이사르, 이야기해보세요.
11: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어. 군대를 제대한 군사들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12: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줍니까?
11: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12: 귀족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봐요.
13: 귀족 생각을 좀 해.
12: 그렇지.
14: 생각은 안 하실 겁니까?
11: 이기적으로
12: 당신들도 귀족이요.
11: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다스려요?
15: 그러려면 힘들지. 그래서 만든 게 집정관이야.
9: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투표로 뽑는데 집정관이 대표 의견을 그냥 땅땅 결정을 하지.
10: 자, 자, 결정. 군대 제대한 군인들은 땅 못 줍니다.
16: 그렇지. 당연한 결정 아니겠어.
1: 그래, 내가 집정관이 되자.
9: 결국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1: 일을 어쩐다.
9: 돈도 표도 많이 부족했지. 결국 카이사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
12: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1: 제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두 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지.
9: 이렇게 세 사람이 몰래 만나 나라를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10: 카이사르 당선!
9: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두 사람의 도움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이 됐지.
1: 축하해.
12: 짜증나.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집정관이라니.
11: 이 로마 일대의 땅을 병사들과 자녀가 셋인 집에 나눠주기로 결정했소!
17: 아니 그게 말이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9: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0: 세 사람의 본격적인 삼두 정치가 시작된 거야.
1: 아하! 정답!
2: 네, 그럼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1: 폼페이우스!
3: 크라스스!
2: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1: 오, 다섯 칸.
2: 야. 자, 두 번째 문제.
4: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2: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정복을 갔다가 이 강을 건너기 직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어디일까요?
5: 집정관인데 전쟁도 나가요?
6: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정관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
0: 아,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 임기를 마치니까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 갈리아로 가서 거기를 정벌하라고 보낸 거지. 로마에서 갈리아가 워낙 먼 거리고 또 그냥 워낙 넓은 지역이라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보낸 거지. 그런데
4: 겁먹을 거 없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다. 침착하게 공격해라.

0: 전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갈리아 지방을 하나씩 정복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일부까지 점령을 해.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점령해가면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치솟게 되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했어.
1: 싸웠다 하면 이기고 으잇 짜증나. 모두 카이사르 카이사르.
2: 그러면 안 될 뿐이고 나도 전쟁터 가서 빵빵 승리해서 카이사르처럼 인기를 얻어야겠어.
0: 아 그런데 크라수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야.
1: 카이사르는 로마에 없고 크라수스는 죽었고 이제 나 혼자다.
3: 아니 그럼 뭐합니까? 카이사르의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4: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더 세지기 전에 없애죠.
0: 카이사르가 두려웠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밀기로 했지.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네.
5: 뭐? 나더러 로마로 돌아오라고?
6: 네? 여기서 국경 건너려면 군사도 무기도 다 버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4: 그러네. 그것도 혼자 오란 얘긴데. 총독님, 위험합니다.
6: 맞습니다. 우리도 총독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0: 결국 분노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으로 갔어.
5: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면 나는 반역자가 된다. 또한 너희들도 반역자가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7: 예! 가겠습니다!
5: 좋아. 주상인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우와!
0: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랑 원로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4: 카이사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8: 뭐?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우리 군사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0: 카이사르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모두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
1: 아하! 정답!
9: 자,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이 강은 어디일까요?
7: 루비콘강!
9: 정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야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결정이 끝났을 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

0: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에 또 제가. 내 칸이다, 내 칸. 자, 세 번째 문제.
1: 폼페이우스 살려!
0: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특별히 가져오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2: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어디로 갔는데요?
3: 폼페이우스가 그리스로 도망을 갔거든. 카이사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게 됐어. 군사는 폼페이우스 쪽이 4만 명이 더 많았지만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더 강해진 우리가 완전히 크게 이겼지.
1: 오! 폼페이우스 살려!
4: 이겼다!
3: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5: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다니!
3: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집트의 왕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5: 전하, 절세기로다.
3: 너무 미남이다. 사랑에 빠지고. 아우.
5: 클레오파트라, 당신이 왕이 되야겠어.
6: 아이, 좋아라.
3: 클레오파트라를 왕 위에 앉히면서 이집트도 점령해버리지. 이때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정확한 달력을 보고 더 정확한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어내. 이렇게 카이사르는 달력과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갔어.
7: 에헤, 정답!
0: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특별히 가져온 건 뭘까요?
7: 달력!
0: 정답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흔들어 갑니다. 네, 네칸더 이동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8: 이랬다! 이랬어! 어떻게 했더라, 고마워! 고마워!
9: 얘들아, 고마워! 아무 얘기하니까 재밌다, 어?
8: 너 안 될 거, 여기서 살 거야, 빨리 와!
9: 아니, 가, 가! 얘들아, 안녕!
10: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날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1: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12: 영기라, 승환아, 카레 먹자. 얼른 내려와.
8: 오, 카레. 나 밥 먹어. 형,
13: 내가 먼저 할 거야.
8: 같이 가. 아니, 같이 가.

0: 또 왔네. 또 왔어.
1: 뭐가?
0: 나한테 계속 움직이래.
1: 누가? 시계가?
2: 우주가 평소에도 많이 안 움직이긴 하지.
0: 그렇네. 근데 이상하다. 시계가 어떻게 알았지?
1: 혹시 누가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3: 왜? 누가? 어디?
4: 무서워!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혹시 이 시계가 우주를 감시했어?
2: 아니야.
3: 그러면 혹시 너희가 감시한 거야?
2: 그것도 아니야.
1: 그럼 우주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2: 정말 궁금해?
4: 응? 궁금해.
3: 확인해보면 알 수 있지.
1: 우와.
2: 놀이터로 가자.
1: 놀이터?
2: 확인하러 가야지.
4: 좋아!
1: 이제 뭐해?
2: 좋아, 직접 확인해보자.
3: 어떻게 하면 돼?
2: 태풍아, 앞으로 열 걸음 걸어봐.
1: 열 걸음? 그거 쉽지? 숫자가 올라갔다.
3: 그럼 이건 어때?
1: 어? 안 걸었는데 걸음이 올라가. 태풍아, 그건 반칙이지.
2: 스마트워치는 손목이 어떻게 움직는지 기록해. 그 기록을 보고 걸었는지 짐작하는 거야.
1: 아하! 그래서 팔만 흔들어도 숫자가 올라가는구나?
2: 맞아. 여러 가지 움직임을 구분하지만 가끔은 잘못 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움직여볼까? 태풍아, 뛰어!
1: 오케이, 뛰어볼까!
4: 같이 뛰자!
2: 신나게 뛰고 왔어?
1: 응! 후,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까? 우와, 진짜 올라갔어!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걸음을 센 거지? 잠깐! 다른 것도 있어! 이건 뭐야?
5: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보여주는 거야.
1: 진짜야! 콩콩콩 빨리 뛰어!
5: 몸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1: 오, 이제 조금 쉬어볼까? 심장박동이 내려가? 걸음도 알고 심장박동도 알고 몸속을 살펴보는 걸까? 몸속을 보는 건 아니고 이 기록들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
5: 거의 다 왔어! 그럼 이제 비밀을 알아볼까?
1: 에이, 아이! 도대체 이 숫자들은 뭐야? 빨리 알려줘! 몸에서 나온 신호가 숫자가 됐어!
5: 그럼 이건 어떨까?
1: 쿨쿨. 자는 동안에도 기록이 남네? 아, 그 기록들을 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 거구나!
5: 바로 그거야!
1: 휴, 그럼 감시한 게 아니었네?
2: 응, 카메라로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센서가 손목의 움직임과 심장박동 같은 신호를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이 건강 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안 돼!
1: 근데 숫자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5: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하루하루 모아두는 거야. 그리고
1: 다른 숫자를 찾았어!
5: 인공지능은 숫자를 비교해서 평소와 다른 변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0: 그래서 아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시계가 알려준 거구나.
1: 스마트워치가 내 몸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는 거네.
2: 그렇지. 이런 건강신호는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0: 환자분, 엑스레이 찍을게요. 나 환자야? 아이, 분석해줘.
1: 의료사진 분석을 시작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0: 좋아.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위속에 동그랗고 하얀 게 보이네. 태풍아, 혹시 돌 삼켰니?
2: 그럼 어떡해!
3: 괜찮아, 다 나올 거야.
1: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 영상을 살펴보고 확인이 필요한 곳을 표시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살펴 마지막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
2: 아하.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도움되도록 여기 센서 달아드릴게요.
4: 이 조그만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1: 오후 1시 청소, 오후 2시 물 마시기, 오후 2시 반 책 보기. 경고! 오랜 시간 신호 없음!
5: 가족 알림.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0: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4: 어머, 잠깐 잠이 들었네.
0: 아, 다행이다.
4: 걱정했지? 그래도 낮잠 잘 때마다 달려오면 곤란한데?
0: 그럼 다음부터 낮잠 자기 전에 센서한테 알려주세요.
4: 센서야, 할미 낮잠 좀 잔다.
2: 삐삐.
0: 아이, 오늘도 너희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2: 도움이 됐다니 기뻐.
1: 우리도 우주랑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 별안개 저장 완료!
0: 좋아, 오늘도 별안개 저장 완료했어. A랑 I랑

0: 어서 들어와. 얘들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친구야. 베트남에서 온 린.
1: 안녕하세요. 짜는 린입니다.
2: 안녕.
3: 뭐야, 나도 같이 놀아. 나도! 받아라! 우와, 잘한다. 뛰어놀았더니 힘들다. 잠깐 앉아서 쉬자. 어휴, 빨리 와.
4: 더 놀고 싶은데.
3: 패밀리.
4: 가족이구나.
5: 멍이.
4: 우와, 강아지다.
5: 특별방 냥담란 말이.
4: 무슨 말이지? 달리기? 공놀이!
3: 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가 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5: 내일 또 놀아.
2: 내일 봐.
3: 아까 린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끝까지 못 들어서 아쉬웠어. 린도 답답했을 거야.
0: 우리 베트남어를 배워볼까?
4: 오늘 당장 배우기는 어렵잖아.
3: 그럼 영어로 이야기해볼까?
4: 린도 영어를 모르면 어떡하지?
3: 몸짓으로 이야기하면?
4: 아까도 해봤는데 잘 안 통했잖아. 아!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린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
2: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생겼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거든?
0: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럴 땐 좋은 방법이 있어!
3: 뭔데?
0: 인공지능 번역기!
4: 번역기?
0: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1: 우와, 좋은데! 당장 써볼래!
2: 잠깐! 사용법부터 배워야지.
3: 아, 맞다.
2: 그런데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
0: 생각보다 정말 쉬워. 친구와 이야기할 땐 대화 모드를 사용하면 돼. 우리 말은 여기, 린이네 말은 여기.
1: 린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공놀이도 하고 강아지도 보고 싶고.
5: 목률로 가운 아이점 예뉴나이.
2: 뭔가 이상한데?
0: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나 봐.
3: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해봐. 같이 놀자.
6: 공조이네요.
1: 이제 린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다. 우와!
3: 어제 배운 대로 해보자.
1: 린, 오늘도 같이 놀자.
5: 공조이나요.
3: 늑다, mình sẽ cho các bạn xem hình con.
6: 좋아, 강아지 사진 보여줄게.
3: 우와! Tên là Mông. Tôi thực sự thích chơi bóng.
6: 이름은 몽이야. 공놀이를 정말 좋아해.
1: 어제 린이 말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몽이가 공놀이를 좋아한다고? 예! 그럼 우리 같이 놀자!
2: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번역한 거지?
0: 내가 알려줄게. 샤라랑! 인공지능은 아주 많은 말과 문장을 배우고 익혔어. 뜻이 같은 표현도 함께 배웠지. 인공지능은 배운 말과 뜻을 비교해 가장 알맞은 말로 바꿔주는 거야.
1: 많이 배울수록 더 잘 번역할 수 있겠네.
0: 맞아. 그리고 인공지능 번역기 앱을 사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같이 가자.
1: 좋아! 여긴 어디야?
0: 여긴 미국이야.
1: 어? 미국?
0: 외국에서 실제로 번역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3: 우와, 엽서 예쁘다.
2: 린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뭐라고 쓸까?
3: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어때?
2: 그런데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0: 내가 도와줄게.
6: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말하면 원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
2: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와, 린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너무 배고프다.
1: 태풍아, 따라와. 어디 가게? 나 배고프다고.
3: 그러니까 따라와 보라고. 여기 봐, 과자가 이만큼이나 있잖아.
1: 우와, 맛있겠다. 빨리 사 먹자.
3: 그런데 다 영어로 써 있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0: 이번에는 카메라를 써봐.
1: 사진만 찍었는데 번역됐어.
3: 나는 이거 먹어야지.
2: 나는 둘 다 먹을 거야.
7: 헬로, are you enjoying your trip?
2: 이번엔 할 수 있어.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6: I'm from Korea.
7: Oh, great. Welcome.
6: 오, 좋아. 환영해.
1: 고마워요. Thank you. 오늘 번역기 앱으로 외국인과 대화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이게 다 A와 I 덕분이야.
3: 고마워.
0: 별 저장 완료!
2: 좋아!
0: 다음 시간에도 A왕 I랑
4: 파이팅!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이상한 친구 루나.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2: 봤어? 지금 봤어? 저 많은 걸 혼자 하다니 대단해. 테스트는 통과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루나. 제 이름은 루나예요. 그런데 용염 요리사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에? 테이블에 예쁜 꽃을 놓으면 어떠세요?
2: 오,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좋아, 그럼 루나가 어? 준비를...
3: 잠깐만! 그건 저희가 할게요!
2: 에? 너희들이 한다고?
3: 하하! 우리가 실력을 보여드리죠. 얘들아! 잭! 브로기! 턴턴! 우와!
2: 뭐?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보여준다며! 자, 당장 정리해!
3: 어? 히어로 협회?
4: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마술극장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서 출동해요!
3: 하하! 출동이다! 네!
4: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 레시피스톤이 있다면 악당들이 나타날 거예요. 악당들이 마술 공연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네! 악당 녀석들! 어림없다!

0: 당신 슈퍼잭.
1: 어? 슈퍼잭 어? 혼자 출동한 거야? 탄탄은?
0: 그게 이게 안 빠져. 슈퍼잭 냠냠시티를 부탁해.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1: 못 말려 정말.
0: 악당들이 먼저 극장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어? 어? 벽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지? 매우 수상한데. 혹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 실력도 없는 주제에 감히 체리 포타님의 조수를 하냐고? 우리 자기 무대에는 나 정도는 대아우야! 체리 포타님의 무대에

입장권이 매진되다니. 겨우 몰래 들어왔어. 아까 그 녀석이 악당이라면 분명 레스피스톤을 노리고 있을 거야. 서둘러야 해. 어? 신호음이 가까워. 근처에 있다. 찾았다. 레시피스톤. 약당 녀석. 역시 레시피스톤을 노리고 있었구나. 뭐야, 다짜고짜 악당이라니. 난 악당이 아니라 슈퍼히어로거든. 뭐? 슈퍼히어로? 진짜 슈퍼히어로 맞아?

0: 처음 보는데?
1: 나도 너 처음 봐. 너야말로 악당 아니야?
2: 악당이라니! 난 냠냠시티를 지키는 히어로 슈퍼잭이야!
0: 어? 슈퍼잭?
1: 용념 레스토랑의 잭?
2: 아니, 그게 누구야? 난 그냥 슈퍼잭이야.
1: 그래, 그냥 잭이든 슈퍼잭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레시피 스톤이나 내놔.
2: 넌 절대 못 껴.
1: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 얼른 내놔.
2: 해보자, 깨지!
1: 이건 못 피할걸?

0: 무대는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어? 슈퍼제?
1: 어? 삐삐콘?
2: 이상하게 생겼네. 쟤는 누구야?
1: 삐삐콘은 진짜 악당이야.
0: 악당 게 최고미냐? 나 삐삐콘을 몰라. 레시 피스톤이잖아.
1: 안 돼!
0: 거기 멈춰! 드디어 내 손이!
3: 공연 소품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마술 조수들 등장할 차례인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4: 마술 공연의 조수로 생각하나 봐.
2: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마술 공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
0: 제리포터님과 함께 무대에

0: 부터 님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1: 안돼. 우리 체리 포터님은 나하고 결혼할 거야.
2: 뭐래? 마술 실력도 별로면서?
1: 뭐라고? 악당계 최고 민영 마법사 나 삐삐.

0: 멈춰! 시민들이 위험하잖아! 소용없어! 비피콘 눈을 봐! 이러다 극장이 무너지겠어! 어?
1: 제리포터민! 엄청 쳐졌잖아요! 이제 우리 가라네.
0: 어딜 가요! 롱버롱버롱!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게!
1: 레스 피스톤?
0: 그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롱버롱버롱! 나대는 그런 식에서 나가!
1: 진짜 극장이 무너질 것 같아!
0: 레스 피스톤을 잡을 수가 없어! 야! 야!

짜잔.

0: 결혼식에 올래?
1: 싫어. 나 약속했어.
0: 사랑해요, 체리 포터님.
1: 이겼다.
2: 네? 어디 간 거지?
0: 히어로 옆이다.
3: 수고했어요, 슈퍼제. 임무를 훌륭히 해냈군요. 히어로 포인트가 오를 거예요.
0: 야호!
3: 하지만 슈퍼제, 어? 오늘 임무에서 정체를 들켰네요.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1: 도서관 대소동.
4: 쉐킷 쉐킷, 88만을 흔든 이 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5: 멈춰라 배드콜라맨.
4: 피트니스맨.
5: 쥬아 배드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4: 과연 그럴까? 피트니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5: 뭐?
4: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난 제로콜라가

0: 잭, 탄탄, 얌얌시티의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1: 여기는 얌얌시티 도서관?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0: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잭, 탄탄, 서둘러요.
1: 안 돼! 당장 갈게요.

0: 쇼파제 메카탄탄.
1: 쇼파제 메카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0: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군.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체규잖아.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0: 매도 매도.
2: 책은 돌려드릴게요. 뭐야? 애송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0: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2: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니?
1: 슈퍼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또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매도매도는 어디 갔지?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0: 근처에 매도매도 냄새가 나. 아슬아슬.
1: 큰 소리가 날 뻔했어.
2: 얄미운 히어로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0: 좋다. 아차! 아차! 아차!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간이 혈안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연장을 하는 건 어때? 어?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연장은 안 되겠는데.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예!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을 시간이야.

0: 오, 찾았다! 레시피 스톤!
1: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0: 아! 매두!
2: 요건 내가 가져갔다! 붕어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0: 입구가 막혔어! 이거 다 먹어버리자!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두매두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2: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3: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2: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 죄어!
0: 간다! 저기 봐! 우리 생각대로 됐어!
2: 꼼짝 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0: 매도매도 비겁하다!
1: 오! 치사하다!
2: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어.
1: 야!
0: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잘 가요, 매두매두!
1: 이거 빌려주세요.
3: 옴옴 레스토랑의 잭 한탄?
1: 네!
3: 어?
4: 슈퍼잭 메카 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0: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안녕, 난 카일이야.
1: 난 그저 메일리가 가수가 되고 싶다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웃어줬는데 메일리는 내가 비웃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왜 이유도 없이 같은 반 친구를 비웃겠어. 억울해. 그나저나 요즘 난 악몽 때문에 너무 괴로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거든. 내가 촌스럽고 이상한 마법사 옷을 입고서 어떤 여자애랑 한 팀이 되어 싸우다가 도망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요즘 그런 악몽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 하, 이젠 정말 이상한 꿈은 그만 꿨으면 좋겠다.

0: 여긴 뭐지?
1: 많이 컸어.
2: 고지 대륙각이 생겼다.
0: 누구야? 너희 대체 뭐야?
3: 우리

0: 소녀석일까? 저런 녀석이 가디언이라니 믿을 수 없군. 휴식 시간 끝났어.
1: 따끔 따끔. 잠 깨는 데는 따끔한 벌침. 벌침이 최고지기. 따끔볼 따끔볼 망글 따끔볼 가라.
0: 왠지 불안해.

0: 악몽을 꾸는 거야.
1: 잠시만요! 잠시만!
0: 어? 어?
1: 또 놓칠 뻔했네. 응? 또? 아우, 진짜. 너 또 비웃었어? 너 뭐야? 뭐냐고? 비웃는 게 취미야 뭐야?
0: 비웃는 거 아니야. 난 그냥...

0: 빨리 나가고 싶다.
1: 이제 거의 다 됐다.
2: 기다릴게.
3: 응, 기다릴 거야.
4: 응. 만나자.
5: 보고 싶어.
1: 나도 보고 싶다, 이 몽글다.
3: 언제? 따끔 몽글리?
6: 그거 1인 내놓은 시집이야. 따끔따끔한 맛을 보기 전에. 됐어!

0: 반신부대, 저는 도끼하라 집이. 2단계 작전 실시.
1: 좋았어.
2: 이제 안전하다.
3: 봉글단
2: fly to the moon.
4: 다음 정거장 내리실 분 나오세요. 모두 괜찮으십니까?
5: 어떻게 지각이야?
4: 보험회사로 연락 주세요. 놀라라.
3: 늦으면 안 되는데.
5: 메일리? 메일리?
3: 야, 잠깐, 왜 때리라는 건데?
5: 미안, 난 그냥.
3: 너 때리라고 했지?
5: 아니. 미안해.
4: 학교 앞이요. 네, 맞아요. 네, 네. 버스용 레커차로 빨리 부탁합니다.

0: 접시. 아, 좋지. 떡볶이. 맛있겠다.
1: 안무 연습 먼저 하자.
0: 그래.
1: 보컬은 좀 어때?
0: 어, 보컬? 보컬은 안나. 네가 최고지.
1: 그치만 난 네 목소리가 부럽더라.
0: 에이, 말도 안 돼.
1: 오늘도 연습해?
0: 응.
1: 보컬 레슨 잘해?
0: 응, 너도. 내일 봐. 잘 가.
1: 잘 가.
2: 괜찮아?
0: 뭐가?
2: 너 아까 버스 안에서.
0: 별거 아니야. 걱정 마.
2: 내가 호호해줄 탓이야? 빨리 나으라고.
0: 착하기도 해라.
2: 나 깜짝 놀랐다쇼.
3: 어? 어? 잘못 봤나?
0: 뭐가?
3: 몽글단의 리더인 줄 알았어.
0: 몽글단? 그건 또 뭔데?
3: 가해.
4: 조이야. 메일리!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3: 오랜만이다. 널 마주보니 기쁘다. 내 손을 잡아. 가일.
4: 내 이름을 알아?
3: 기억 안 나? 매일 네 꿈속에서 널 만나러 갔다.
4: 그럼 네가 바로. 그래, 기억나.

0: 너 진짜 웃긴다. 가디언? 가디언이래. 뭐야, 무슨 소설이야? 너 대체 뭐야? 마법사 뭐 그런 거야?
1: 오고 있다.
0: 메일리가 오고 있어? 어디를?
1: 메일리가 너희 집으로 오고 있다.
0: 메일리가 여길 왜 와?
1: 너희의 심장은 연결돼 있다.
2: 이 집이 마지막이야.
3: 근데 케이크는 대체 왜 주는 거냐, 숑?
2: 우리처럼 새로 이사 오면 인사하는 거야.
3: 아하, 친구 화장인 거구나, 숑.
2: 맞아.
0: 네 얘긴 다 말이 안 돼.
1: 곧 알게 될 거다.
0: 어? 누구?
2: 안녕하세요. 전 메일리인데요. 엄마가 이거 좀 드리라고 해서요.
0: 진짜?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터널 괴물을 물리쳐라.
1: 이른 아침 타요와 구조대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어요.

0: 곧 도착이야. 어?
1: 깜빡했네. 빨리 가야 하는데.
2: 이유리야.
0: 긴급 상황입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1: 어? 뭐야?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
0: 프랭크! 늦어서 죄송해요.
3: 화재는 방금 다 진압했어.
4: 왜들 이렇게 늦은 거야?
2: 구조대는 1분 1초가 소중해.
5: 죄송해요.
6: 다녀왔습니다.
7: 무슨 일 있어?
8: 기분이 안 좋아 보여.
9: 오늘 현장에 출동하는데 엄청 늦어버렸거든.
8: 어쩌다가?
9: 뒷산 너머로 가는 길이 꽉 막혀있어서
10: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8: 그랬구나.
11: 모든 건 괴물 때문이야!
10: 괴물?
8: 요즘 뒷산 터널에서 괴물을 봤다는 차들이 많거든.
12: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팔뚝까지 거대한 고양이 괴물이네.
7: 터널을 피해가는 차들이 몰려서 길이 막힌 거구나.
9: 하지만 진짜 괴물이 있다고?
8: 사실 나도 그 터널은 안 가.
12: 당연하지. 괜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9: 괴물이라. 어서 구조대에 알려야겠어.
13: 다음 날이 되었어요.
3: 그럼 모두 수고해.
9: 예. 저 잠시만요. 보고 드릴 게 있어요.
4: 무슨 일인데?
9: 어제 출동 때 길이 막혔던 이유를 알아냈어요.
4: 그윗 구조되는 핑계 같은 거 대지 않고.
9: 고양이 괴물 때문이에요.
14: 괴물이라고?
15: 설마 요즘 떠도는 소문을 진짜 믿는 거야?
3: 잠깐만. 계속 말해볼래?
9: 뒷산 터널에 괴물이 나타나서 다들 그쪽 길을 피하고 있대요.
2: 설마 그런 소문 때문에 길이 막혔던 거였어?
9: 맞아요.
15: 괴물 같은 게 어딨어. 그런 건 다 지어낸 얘기라고.
8: 실제로 본 차들이 많다잖아.
15: 뭐?
3: 모두 조용. 타영, 트윈, 주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아주 좋은 자세야.
4: 얘들아, 너희가 직접 터널에 가서 괴물의 정체를 밝혀볼래?
3: 헛소문이라는 걸 밝히면 다시 터널 이용이 늘어날 거야.
2: 그럼 더 이상 길도 막히지 않을 테고.
10: 그건 그렇지만 무서운 건 딱 질색인데.
2: 설마 괴물이 무서운 건 아니지?
10: 그럴까요?
9: 괴물 녀석, 내가 정체를 밝혀주마. 맡겨만

0: 소리치긴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이러다 어두워지면 다 끝이야. 끝이지만 모르겠다. 가요, 같이 가.
1: 뭐야? 괴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0: 온통 더러운 먼지뿐이야.
2: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0: 휴, 역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2: 나가서 구조대에 보고하자.
0: 응? 다유, 장난치지 마. 네가 낸 소리지.
2: 장난이라니, 너야말로 그만해.
3: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사도 못하고 도망쳐왔다는 거야?
0: 그치만
2: 갑자기 괴물이 덮치는데 어떡해요?
4: 괴물을 본 건 확실한 거야?
0: 그건 확실해요. 엄청 커다란 녀석이 그앙 이랬다고요.
5: 무서워.
6: 다들 겁쟁이 같긴. 나였으면 이미 사건을 해결했을 텐데.
2: 뭐라고?
3: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일은 소방구조대도 함께 조사해봐.
7: 저희도요?
6: 걱정 마, 내가 있잖아.
1: 너 때문에 우리까지 가게 됐잖아. 난 무섭다고.
2: 꼬마 버스 타요!
8: 다음날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구조대가 모였어요.
1: 얘들아.
6: 핑크, 왜 이렇게 늦은 거야?
1: 이것도 연기내서 겨우 온 거라고.
0: 난 그 마음 이해해.
1: 두이.
6: 자, 모두 모였으니 들어가 볼까? 괴물인지 뭔지 각오하는 게 좋을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0: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6: 설마 무서워서 헛걸 본 건 아니지?
0: 무슨 소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6: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1: 유씨, 앞에.
6: 괴물이 있을 줄이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1: 그 말만 기다렸어.
0: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이러다 어제처럼 출동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두려워해야 할 건 괴물이 아니야. 타요! 일단 돌아오긴 했는데. 혼자서 고양이 괴물을 어떻게 잡지? 혹시 괴물은 타요?
6: 우린 같은 구조대잖아. 너 혼자 남기고 갈 순 없지.
1: 함께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자.
0: 응. 나 방금 괴물의 이상한 점을 찾았어.
1: 그게 뭔데?
0: 확실하진 않지만 아까부터 괴물은 계속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다가오질 않았어. 요란하게 겁만 주지 해치지도 않고. 녀석이야?
5: 자, 그런데 괴물이 가짜라는 건 어떻게 한 거야?
1: 정말 감쪽 같았는데.
0: 아, 그건 말이지.
1: 괴물이 매번 같은 곳에서만 나타났던 점이랑 겁은 주지만 막상 다가오진 않았던 점이 이상했어. 그리고 잠깐이지만 마치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괴물의 모습이 버벅거렸거든.
3: 오늘은 다요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
9: 용감하게 나서서 처리를 완성해냈지.
0: 비명만 지르던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1: 하지만 나 같은 겁쟁이로서는 지금도 엄청 노력한 거거든. 그렇지, 도은.
0: 그렇지.
1: 그러는 너도 무서워한 거 다 봤어.
0: 그건.
3: 다음에도 멋진 활약 부탁한다.
0: 네, 맡겨만 주세요. 나만 아직도 제

0: 슈퍼 점프!
1: 드디어 지도를 찾았어!
2: 슈퍼스타레와 마이비, 새로운 모험, 기대해주세요!
3: 꼬마버스들이 영화 시사회장에 왔어요.
4: 재밌겠다. 레오랑 마일리 정말 멋지지 않아?
1: 오늘 둘 다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엄청 기대돼.
5: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들어와 주세요.
1: 어서 돌아가자.
4: 스피드, 샤인,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해?
6: 우리가 언제?
7: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4: 저? 새치기 한 거 다 봤어.
8: 맞아.
6: 아니거든.
5: 스피드, 샤인, 질서를 지켜야지. 뒤로 가서 줄 서.
9: 네.
4: 거봐, 뒤로 가랬잖아. 고마워요, 루키 패트. 시사회 보러 온 거예요?
10: 아니, 오늘 행사 안전관리를 맡았어.
5: 루키 패트, 어? 출연자 대기실로 와주세요.
10: 가볼게. 패트, 갈까?
11: 재밌게 즐기렴.
4: 네. 루키랑 패트가 있어서 안심이야.
8: 맞아.
10: 여기가 대기실이구나. 어, 루키, 패트.
1: 안녕하세요.
10: 안녕.
12: 안전관리를 맡아줘서 고마워요. 얼마 전 가디언 X 행사장에서도 루키와 패트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오늘은 루키랑 패트만 믿을게요.
1: 잘 부탁해요.
10: 아, 그래.
11: 걱정 말라고.
4: 마일리!
7: 멋지게 그려주세요.
6: 저도요.
10: 아직까진 이상 없어.
11: 그래도 긴장을 늦춰선 안 돼. 어? 어? 거기서? 천천히.
10: 너무 빠르잖아.
13: 죄송해요. 레오 배지를 받으려고 서두르다 보니.
5: 스페셜 이벤트! 레오의 배지를 선착순으로 나눠드려요.
11: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게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4: 레오 배지!
11: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4: 있는 거지?
14: 와, 받았다!
5: 아쉽게도 배지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6: 자.
13: 다른 거라도 구경하자.
10: 패트, 좀 심한 거 아니야?
11: 지난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 잊었어?
14: 오, 멋있다.
10: 가디언 X. 위험해요.
11: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해.
10: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11: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10: 알았어.
3: 루키와 패트는 더욱 꼼꼼하게 안전을 살폈어요.
10: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6: 예! 예!
11: 여기, 멈춰!
4: 슈퍼점프!
11: 그만!
10: 뛰면 다쳐!
13: 레오랑 마일리 따라한 건데.
10: 자, 그럼 찍습니다. 자, 다음!
11: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14: 레오랑 마일리다!
5: 반가워요.
4: 안녕.
14: 마일리. 저기.
4: 아, 멋져요, 마일리.
1: 고맙습니다.
12: 새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레오.

0: 그럴까요?
1: 안전거리를 지켜주세요.
2: 사진 같이 찍어요.
0: 여기 좀 봐주세요. 물러서세요. 자자
2: 비켜주세요.
0: 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기자님? 어? 기자? 이분은 오늘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라고요. 뭐? 아, 정말 죄송합니다.
2: 레오, 오늘 취재는 어렵겠어.
0: 저기.
3: 아까부터 봤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루키와 패티 때문에 다들 행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잖아요.
4: 맞아요. 어? 패티 때문에 레오 패티도 못 받았어요.
5: 맞아.
6: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다고요.
5: 레오랑 하이파이브 좀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0: 하지만
1: 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데.
4: 어떡해.
7: 드디어 시사회가 시작됐어요.
8: 달려요, 레오!
4: 이러다 잡히겠어! 야! 잘했어, 마이키!
8: 멋지다!
0: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네.
1: 저렇게 재밌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심했나?
0: 어?
9: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슈퍼스타 레오와 마일리.

0: 위험해요.
1: 어떡해. 로키랑 패치는 어디 쓴 거야?
2: 레오를 직접 보다니 마치 꿈만 같아요.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팬이에요.
3: 무대 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1: 저러다 떨어지겠어. 어떡해.
4: 당장 물러서세요.
3: 패트.
2: 저 그냥 레오가 좋아서.
5: 모두 질서를 지켜주세요. 후루라기 소리에 맞춰 조금씩 뒤로 가겠습니다.
6: 뒤로 천천히.
7: 지금까지 레오와 마일리였습니다.
1: 새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5: 감사합니다.
2: 레오를 너무 좋아해서 가까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5: 그래도 함부로 무대에 올라가면 안 돼.
4: 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2: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4: 앞으로는 조심해.
2: 네.
7: 오늘 행사의 숨은 주인공 루키와 패티입니다.
1: 모두의 안전을 지켜준 루키와 패티에게 박수 부탁드려요.
8: 루키, 패트, 고마워요. 아까 우리가 다칠까봐 그랬던 거죠?
1: 이제 알아요.
9: 불평만 해서 죄송해요.
10: 다시 보니까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5: 그렇다면 다행이네.
1: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0: 하트 덕분에 시사회가 안전하게 끝났어요. 오늘도 지켜줘서 고마워요. 루키 패트.
1: 뒤바뀐 행운.
0: 따스한 오후. 저기 운행을 마친 타이어의 라니가 보이네요.
1: 어? 어? 폰이랑 으라차네. 오늘 배달 끝. 이제 뭐하고 놀까?
2: 말도 안 돼. 정말이라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3: 어?
2: 그럼 이따가 같이 가자.
3: 왜 그래, 으라차? 어? 얘들아, 정지선을 지켜야지. 자, 들어봐.
4: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부치. 요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 등. 정지선에 멈춰야지 빨간 신호등. 정확하게 안 지키면 사고 나거든. 세 교통규칙.
5: 교통규칙
4: 해야지. 안전수칙.
5: 안전수칙.
4: 예.
1: 정지선에 멈춰야지
2: 빨간 신호등.
4: 그렇지, 아주 잘했어.
6: 멋지다.
4: 잘가 얘들아.
2: 안녕.
1: 토니, 으라차.
6: 어? 안녕.
1: 토니, 방금 멋있었어.
2: 토니의 랩은 언제 들어도 최고라니까.
3: 에이, 뭘.
2: 나도 랩을 잘했으면 좋겠다.
1: 토니, 우리도 좀 가르쳐주라.
3: 어? 그럴까? 으라차, 넌 어때?
7: 난...
1: 같이 배워보자.
2: 그래, 재밌을 거야.
7: 알았어.
5: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7: 시선에서 멈춰야 빨간 신호등.
2: 으라차, 그게 뭐야?
3: 으라차, 몸을 너무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해봐.
7: 이렇게 정지.
3: 그럼 나랑 같이 해보자. 뿌뿌뿌뿌뿌뿌뿌뿌. 렛츠고. 노래하면 배워보는 교통규칙 요.
7: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규칙 요.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등.

0: Fantastic! 어? 어, 정말 멋진 랩이다.
1: 누구세요?
0: 안녕, 안녕. 난 여 근처에서 TV 광고를 찍고 있는 감독이에요. 곧 교통안전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광고 모델 해볼 생각 있을까나?
2: 광고 모델이요?
1: 토니가 광고 모델로 뽑혔나 봐.
3: 우와,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0: 어, 아니, 아니. 이쪽 파란 꼬마 트럭 말이야.
2: 네, 저요?
0: 그래, 랩을 아주 잘하던데 내가 찾던 바로 그 모델이야.
2: 저보다는 토니가 훨씬 더 잘해요.
0: 평범한 랩은 no, no. 나는 독특한 랩을 찾고 있어.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샤우팅, 바로 너.
3: 랩이 평범하다고.
2: 하지만...
3: 으라차, 한번 도전해봐.
2: 토니...
3: 좋은 기회잖아.
1: 그래, 으라차. 으라차가 TV에 나오게 되는 거라고.
2: 그렇다면 네, 한번 해볼게요.
0: 굿! 아주 잘 생각했어.
1: 축하해, 으라차.
4: 잘 됐다.
2: 고마워.
5: 며칠 후 광고 촬영 날이 되었어요.
6: 우와.
3: 멋있다.
2: 저 토니 같이 와줘서 고마워. 혼자 왔으면 너무 떨렸을 거야.
3: 우린 친군데 당연히 도와야지.
0: 으라차! 왔구나. 여기 모델 도착했어요.
7: 네, 갑니다.
8: 지나갑니다.
3: 우와.
8: 아, 좀 비켜줄래?
3: 네.
0: 자.

0: 우와, 으라차 정말 멋지다.
1: 그래?
2: 오늘은 으라차가 아니라 붕붕맨이란다.
0: 붕붕맨이요?
2: 그래, 교통안전을 지키는 슈퍼영웅이지.
1: 붕붕맨
0: 정말 잘 어울려.
3: 드디어 광고 촬영이 시작됐어요.
4: 레디 액션!

0: 버스 타요.
1: 네, 교통 규칙.
2: 교통 규칙.
1: 안전 수칙.
2: 안전 수칙.
1: 예.
3: 컷.
4: 아주 좋았어.
5: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갑시다.
0: 으라차. 대단해. 정말 잘하던데.
6: 고마워. 그런데 토니는 어디 갔지?
7: 붕붕붕붕붕붕붕붕. 다들 이런 랩을 좋아하다니.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붕붕맨과 함께하는 교통 규칙. 예. 길이 막혀 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으라차차차차.
6: 토니? 뭐 하는 거야?
7: 그러니까 이건.
0: 으라차!
7: 괜찮아?
6: 괜찮아.
7: 얼굴이.
6: 정말이네.
5: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나! 이게 뭐야? 으라차, 여기 좀 봐. 어머. 많이 다쳤네.
6: 괜찮아요.
5: 속상해라. 어쩌다가 이런 거야?
8: 어쩌죠? 이 얼굴로는 촬영이 어렵겠어요.
5: 이렇게 신선한 랩을 할 수 있는 건 으라차뿐이라고.
6: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어? 토니요. 토니는 정말 랩을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요.
7: 으라차.
6: 아까 혼자서 연습하던 거 정말 재밌었어. 어? 게다가 토니는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7: 으라차.
0: 맞아.
5: 그래. 그렇다면야. 준비됐니?
7: 네.
9: 모델 지나갑니다.
8: 비켜주세요.
10: 와, 멋지다.
6: 왜 그래, 토니?
7: 그게 내가 으라차의 행운을 뺏어버린 것 같아서. 원래는 으라차가 주인공이었는데.
6: 그게 무슨 소리야. 토니가 바로 내 행운인걸.
7: 어?
6: 토니 덕분에 랩도 배우고 촬영도 해봤잖아. 토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기뻐.
7: 고마워, 으라차.
0: 아, 그래. 그거야.
6: 뭐가?
8: 광고 촬영이 다시 시작됐어요.
5: 레디, 액션!
0: 요, 빵빵맨과 함께하는 교통규칙.
7: 으라차는?
1: 야, 붕붕맨도 함께해요. 안전수칙.
2: 빵빵맨!
0: 으라차!
1: 붕붕붕! 붕붕!
0: 길이 막혀 빨리 갈 수 없을

0: 녹색 불엔 출발해요.
1: 교통 규칙,
2: 교통 규칙,
1: 안전 수칙,
2: 안전 수칙.
1: 예.
3: 멋져요, 으라차 토니. 앞으로도 서로의 행운이 되어주세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없는 책 제목, 없는 논문, 없는 링크가 대표적입니다. AI가 만들어지고 답하기까지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변화를 직접 관찰하면 AI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atGPT가 뭐예요? 라고 아이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AI 코딩 교육 크리에이터 조코딩입니다. 지난 강연까지는 AI 시대 새로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 교육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게 생기면 검색창 대신 AI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숙제와 독후감부터 친구 관계의 고민까지 AI에 여러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찜찜한데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생성형 AI와 ChatGPT가 어떤 방식으로 답을 만드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AI는 어떤 방식으로 답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만 아시면 아이에게 그거 믿지 마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확인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ChatGPT가 뭐예요? 라고 아이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엄청 똑똑한 검색? 또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한다? 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표현 모두 일부 현상만 보여줄 뿐 ChatGPT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ChatGPT에 관한 오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딘가에 정답이 저장돼

읽고 그걸 찾아서 준다? 정답은 문장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생각하고 상상한다? 사람과 같은 경험이나 의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ChatGPT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hatGPT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세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하면 ChatGPT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ChatGPT는 대화형 AI 제품이고 그 안에 핵심 엔진이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ChatGPT가 이렇대 라는 말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아이들의 학습부터 학부모님의 일상과 업무까지 ChatGPT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ChatGPT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GPT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G, Generative, 생성하는 질문에 맞춰 다음 말을 이어서 새로 만든다. P, Pre-trained, 미리 학습한 나와 대화하기 전에 이미 배워뒀다. T, Transformer, 문장 안에서 지금 중요한 관계를 계산하는 구조. 이 세 글자 안에 오늘의 이야기의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P, 미리 학습했다가 중요합니다. 나와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우고 나온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지금의 ChatGPT를 이 세 단어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tGPT 프롬프트를 입력한 문장이 답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1단계, 글을 토큰으로 자른다. 컴퓨터는 우리처럼 문장을 읽지 않습니다. 먼저 글을 잘게 자릅니다. 이 조각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포인트 하나. 한 단어가 한 토큰은 아닙니다. 언어와 모델에 따라 자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잘린 조각은 전부 숫자로 바뀝니다. 모델은 이 조각들을 숫자 표현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합니다. 2단계, 앞 문맥에서 관계를 계산한다. 민지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것은 아주 달았다. 여기서 그것은 문맥상 사과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은 각 조각이 다른 조각을 얼마나 참고할지 계산합니다. 이 계산을 attention이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AI가 집중해서 이해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조각을 얼마나 참고할지 숫자로 계산한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주의 집중과 같다고 설명하면 약간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다음에 올 말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AI는 창고에서 완성된 정답 문장을 꺼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맥에서 다음에 올 수 있는 조각마다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숫자는 실제 값이 아니라 개념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답 하나가 아니라 여러 후보의 가능성이 나뉘어 있다는 것. 4단계, 하나를 고르고 다시 반복한다.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두 번째, 고른 조각을 문장 끝에 붙입니다. 세 번째, 길어진 문장으로 그 다음 조각의 가능성을 다시 계산합니다. 네 번째,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화면에서 글자가 순서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셨죠? 언어 모델은 토큰을 순차적으로 만들고 제품은 이를 화면에 나누어 보여줍니다. 앞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 토큰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말을 아주 잘 이어서 만드는 AI. 그래서 같은 질문에도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물어본 답과 오늘 답이 다르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 설정과 모델 버전, 앞선 대화, 사용한 도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바뀐다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이 하나뿐인 사실 문제에서 답이 바뀐다면 그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같은 답이 반복된다고 사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답의 일관성보다는 출처와 계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데 왜 자신 있게 틀릴까? AI가 만들어지고 답하기까지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시간 두 번, 답하는 시간 한 번. 첫 번째, 사전학습. 제품이 나오기 전 엄청난 양의 글에서 언어 패턴을 배웁니다. 두 번째, 사후학습. 역시 제품이 나오기 전 사람의 피드백으로 지시를 잘 따르도록 다듬습니다. 세 번째, 지금의 대화. 이미 배운 걸로 지금 이 문맥에 맞는 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짓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면 AI가 바로 그걸 배운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질문 한 번이 모델 전체를 즉시 다시 학습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정에 따라 향후 개선에 쓰일 수는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정 이야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잘하게 된 건 사람의 피드백 덕분입니다. 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이어 쓰는 것과 내 요청에 맞게 답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답의 예시를 써주고 여러 답의 순위를 매겨주면서 모델을 다듬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친절하고 정중한 말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말투가 정중한 것과 내용이 맞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유창함과 진실은 다른 축입니다. AI의 기본 목표는 문맥에 그럴듯한 다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하다와 사실이다는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말이 매끄러운 것과 내용이 맞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럴듯하게 틀린 것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없는 책 제목, 없는 논문, 없는 링크가 대표적입니다. 챗GPT는 왜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빈칸으로 두면 0점, 찍으면 맞을 수도 있는 시험이라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히 무조건 찍습니다. 2025년 OpenAI 연구는 표준 평가 방식이 모르겠습니다 보다 추측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환각이 남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관점입니다. 최신 모델일수록 오류가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진다고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색을 쓴 답과 안 쓴 답을 구분하세요. 검색 없이 답한 경우 학습 때 배운 패턴과 지금 대화 문맥만 씁니다. 최신 정보나 정확한 출처를 확인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검색을 쓴 경우 웹 결과와 출처가 함께 붙습니다. 파일 도구를 쓴 경우 내가 올린 자료나 계산의 결과가 재료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검색이나 출처를 사용한 답이야? 출처 표시 여부는 답의 성격을 살펴보는 첫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링크가 붙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출처 링크가 붙었다고 검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링크를 실제로 열어서 첫 번째, 누가 쓴 글인지, 두 번째, 언제 쓴 글인지, 세 번째, 본문이 정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봐야 합니다. 링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본문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AI에게 비교를 시킬 수는 있지만 최종 확인과 책임은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설명하실 때 딱 한 문장만 고르라면 저는 이걸 권합니다. 말을 아주 잘 이어 만드는 AI. 칭찬도 되고 한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할 때마다 접속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ChatGPT.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네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1번, 답변 위에 붙이는 5개 질문. 2번, 입력 전 확인할 정보 정하기. 3번, 연령 데이터 설정 확인. 4번, 저녁 식탁에서 짧은 말잇기 실험.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답변 위에 붙이는 5개 질문. 이건 아이 방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1번, 이 답은 검색, 파일, 도구를 쓴 건가? 그냥 기억으로 쓴 건가? 2번, 이 문장은 사실인가? 의견인가? 추측인가? 3번, 날짜, 숫자, 인용, 출처를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4번, 이 답을 그대로 따르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는가? 5번, 내가 직접 판단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5개가 많으면 세 번째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 숫자 어디서 봤어? 이 한마디가 검증 습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입력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집주소, 전화번호처럼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계정과 비밀번호, 신분증, 금융, 건강정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 사진, 음성. 학교나 회사의 비공개 자료. 공개 전 시험 문항. 상담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입력할 때는 이름, 학교, 연락처 등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빼고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연령과 데이터 설정을 확인하세요. ChatGPT는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13에서 18세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3세 미만과 함께 볼 때는 실제 조작은 어른이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내 대화가 모델 개선에 쓰이지 않도록 끌 수 있습니다. 임시 채팅 기능도 있지만 안전 목적의 보관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 통제 기능도 있는데요. 네, 부모가 아이의 채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렇다고 이제 부모가 대화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전하게 Chat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건과 화면 경로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이 방송 시점 기준이라는 점은 꼭 감안해 주세요. 네 번째, 짧은 말잇기 실험으로 원리를 확인합니다. 짧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원리 학습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이 문장을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음 말이 달라지네? 아이가 이 변화를 직접 관찰하면 AI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지보다 동행.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쓰게 막는 건 오래 못 갑니다. 학교에서도 쓰고, 친구도 쓰고, 어른들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이겁니다. 쓰지 마가 아니라 같이 보자. 아이가 받은 답을 옆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AI 교육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ChatGPT의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음 말을 이어 만듭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말이 매끄러운 것과 내용이 맞는 것은 별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확인과 책임은 사람이 합니다. 부모님이 AI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확인해봐야 하는 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ChatGPT가

어떻게 답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ChatGPT의 답은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확인하고 다듬을 첫 초안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AI 쓰지 마! 라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첫 걸음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이 답에서 네가 확인해본 것은 뭐야? 그 질문은 아이가 AI 답을 검증하는 습관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왜 내 피드와 아이의 피드는 이렇게 다를까?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쾌한 AI 도전기 AI 진짜 이게 되네의 서경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달 카드값 문자가 딱 왔는데 내가 대체 뭘 샀지 싶은 순간 있으셨죠? 가계부를 써보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영수증을 꺼내는데 글씨는 깨알 같고 품목은 복잡하고 돋보기 안경까지 썼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보다가 그냥 에이 다음 달부터 쓰자 하고 다시 영수증을 서랍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는 늘 내일부터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올게요.

0: 영수증을 모아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1: 하나하나 적다 보면 숫자가 또 안 맞고 어렵더라고요.
2: 카드 내역서 보고 놀라서 영수증을 찾으면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계부는 쓰고 싶은데 영수증만 펼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요. 게다가 마트 영수증이 왜 이렇게 깁니까? 두루마리 휴지 수준이에요. 자, 오늘 이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분 모십니다. 홍진...

0: 이현 교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AI융합교육과 홍지연입니다.
0: 교수님, 지출을 생각하면 영수증 정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펼쳐놓으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1: 맞습니다, 경석 씨. 우리가 가계부를 쓰려고 영수증 정리하겠다. 사실 이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일이죠. 오늘 그 해결책 제가 가져왔는데요.
0: 아니, 이 문제가 AI로 해결이 됩니까?
1: 그럼요. 우리 어머님들이 왜 돋보기 안경을 쓰고도 가계부 막 적기 힘들어하셨던 이유가 영수증 속 글씨가 너무 작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복잡한 영수증도 AI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0: AI가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럼요. 인공지능에게는 사람의 눈 역할을 대신 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찍은 영수증 사진 속에 글자와 숫자를 쏙쏙 골라내서 받아 적어주는 거죠.
0: AI가 정말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다는 거네요. 참치김치찌개 7,000원 이걸 다?
1: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AI의 눈 역할인데요. 그 다음엔 AI의 뇌가 움직입니다. 참치김치찌개는 식비, 종량제 봉투는 생필품.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서요. 카테고리별로 착착 분류를 해주는 거죠. 눈으로 읽고 뇌로 분석하는 겁니다.
0: 읽는 것과 분석하는 것이 따로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다면 웬만한 영수증은 다 되는 거네요. 자,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1: 오늘도 AI 대화창을 열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꺼내시고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웹으로 접속하기보다는요.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하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0: 자, 오늘은 재미나이네요. 자, 그러면 혹시 영수증을 AI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저는 평소에 카드 쓰고 나면 영수증 받잖아요. 그때그때 사실 사진으로 찍고 영수증은 그냥 버리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수증이 생기면 괜히 들고 다니다가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소비 습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사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다면 또는 혹시 찍어둔 영수증이 있다면 재미나이 앱을 열고 더하기 버튼 눌러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런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뭐가 걱정이 되실까요?
0: 영수증이야말로 대표적인 개인정보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나의 카드 정보 또는 여기 영수증 보시면 또 뭐 대표자 명이나 사업자 번호 같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 정보를 내가 인공지능에 올리기가 좀 업로드하기가 부담스러워 이러신 분들은 영수증에 있는 이름이나 카드 번호 이런 개인 정보들을 까맣게 사실 네임펜으로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비식별화라고 하거든요. 이 개인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끔 처리하는 거죠.
0: 좋은 처리인데요.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그럼 완벽하게 안전합니까?
1: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안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긴 합니다. 이 재미나이 앱 보면 설정에서 재미나이 앱 활동을 끄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0: 아,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더하기 버튼 누르고 업로드 해볼까요?
1: 네, 그렇게. 자, 어떠세요? 뭐 사진 업로드하는 거 어렵지 않죠?
0: 그런데 아까도 제가 느꼈지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가 총 10장인가 봅니다. 다 업로드가 안 됐네요.
1: 네, 아까 영수증이 더 있었는데 지금 10장까지 올라갔죠. 근데 괜찮아요. 한번 정리하고 또 추가해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많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1: 네, 사실은 이렇게 영수증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찍어두시고요. 뭐 폴더별로 좀 정리해두시면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아서 모아두는 것도 좋은 팁이죠.
0: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1: 이제 영수증은 다 업로드를 한 상태니까요. 뭐라고 입력을 하면 좋을까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0: 제가 지금 결국은 가계부 정리하려고 이 얘기가 시작된 거니까 이 영수증들을 가계부처럼 잘 정리해줘. 답은 안 하네요. 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오! 대답할 시간에 정리를 했네, 이 친구가. 대박입니다. 일별 지출 내역. 여주 및 괴산 등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과 주유 지출이 집중되어 있다. 놀러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주말에 가족들아. 커피 영수증 두 장이 동일한 번호는 중복한 거. 중복됐네요. 그래서 이게 한 건으로 다시 처리하셨다고.
1: 맞습니다. 그렇게 다 알려주죠. 인공지능이.
0: 아니 그 직원하고 소통해서 두 번 계산된 거. 이게 대박인. 엄청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잘못 계산돼서 다시 번복한 내역까지도 이 친구가 읽어내네요. 어마어마한 정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그렇다면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 더 보기 좋은 정리도 가능한 겁니다.
1: 아까 사실 그 업로드를 다 못한 영수증을 추가해서 업로드해도 되고요. 한 번 더. 그러면서 뭐 이 영수증까지 추가해서 식비, 생필품 등 네다섯 개 항목으로 분류한 뒤 뭐 금액별로 깔끔하게 표로 만들어 정리해줘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1: 아까 추가, 더하기.
0: 이 두 장을 일단 업로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 이 영수증까지 추가해서 식비, 생필품 등 네다섯 개 항목으로 분류한 후에 금액별로 깔끔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줘. 엑셀 같은 걸로 따로 지금 표 같은 걸 만들어줬어요. 새 영수증까지 넣어서. 아까처럼 해주는 건 기본이요.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엑셀. 와, 아까처럼 분석해주는 건 기본에다가 제가 요구한 대로 지금 엑셀 파일 하나를 더 넣어줬네요.
1: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엑셀 파일로 가계부를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엑셀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엑셀 파일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줘도 열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표 아래쪽에 뭔가 보이죠?
0: 점점점.
1: 네.
0: 점 세 개요.
1: 네. 점점점을 클릭하면 이게 시트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어요.
0: 오.
1: 자, 그랬더니 뭐가 보이나요?
0: 스프레드 시트 생성 중.
1: 네.
0: 스프레드 시트가 뭡니까?
1: 스프레드 시트가 구글에서 사용하는 엑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문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0: 와. 이거 엑셀이네. 엑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새로운 시트 창이 열려서 엑셀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자동으로 표를 만들어주는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사실 엑셀 만들려면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네요.
1: 지금 시트 좀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 끝에 오른쪽에 뭐 이렇게 뭐가 보이시죠?
0: 이 데이터 요약.
1: 클릭을 했더니
0: 정보를 수집하고요.
1: 그 결과를 제미나이가 표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시트로 열어서 시트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트에서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미나이를 불러서 방금 하신 것처럼 데이터 요약을 시키고 또 다른 요청도 하실 수 있는 거죠.
0: 이렇게 해서 끝나요?
1: 그러기엔 조금 아쉽죠.
0: 아니, 아쉽죠.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우리가 이렇게 가계부를 정리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재미나이로 좀 돌아가서요.
0: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런 거 하나 물어볼까요?
1: 물어보셔도 좋아요. 여기다가 네, 한번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0: 오! 이제 아주 그래프로 아주 보기 좋게. 확실히 그 우리 교수님은 교통 주유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식비가 반 정도 되네요.
1: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0: 누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세상에 간식을 안 하시네. 대박. 밥만 드시는구나.
1: 그러네요. 몰랐는데.
0: 간식비가 이만큼인데 식비는 이만큼이에요.
1: 그러네요. 좀 몰랐어요. 제가 간식을 안 먹는군요.
0: 몰랐던 걸 다시 알려줍니다. 간식비가 아주 적어요.
1: 네.
0: 상대적으로. 교통 관련 비용의 효율화가 시급합니다. 식비 및 간식 지출에 대한 건별 관리가 필요하다.
1: 네.
0: 고정 생활용품 지출의 계획적 소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데이터 분석 살짝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뭐 강력한 분석, 그 이건 하지 마 이런 어떤 조언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1: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소비 항목 중에 아까처럼 좀 눈에 잘 띄지 않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와, 꼼꼼히 들여다보니 60대 주부 눈에만 밟히는 새는 돈이 딱 보이네요라고. 이 세상이 뭐야. 아주 매서운 눈으로 짚어드릴 테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래요. 휴게소 편의점 봉투값 100원과 가성비 떨어지는 캔커피. 6월 20일. 차에 에코백 하나 안 두고 다녀서 편의점 봉투값 쓸래? 집에서 타오면 될 커피를 휴게소에서 편의점 가격 다 주고 두 개나 사 마시다니. 손가락 사이로 돈 세는 줄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3분 초과로 날린 한국 프레스센터 주차비. 3분만 일찍 나갔어도 주차비가 안 올라갔을 텐데 이걸 또 시어머님이 옆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1: 그래도 저의 어떤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언 같습니다.
0: 자, 매소운 최종 한 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큰 지출만 영수증인 줄 아나 본데 내 지갑을 진짜 얇게 만드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긁어댄 주차장 3분, 편의점 봉투값 100원 같은 귀찮음의 비용이다. 아니... 저희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평소 습관이신 거잖아요.
1: 일부러입니다.
0: 거짓말 하고. 야, 아니, 근데 진짜 도움이 되네요. 제가 사실 AI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확 마음이 안 갔거든요. 제가 진행 중립 입장인데, 이제는 AI 쪽으로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1: 네, 이렇게 사실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찰칵 찍어서 이렇게 주부의 날카로운 잔소리까지 이끌어내는데 걸린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안 되죠. 어떠세요? AI 진짜 이게 되네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0: 정말 절로 나옵니다. AI 진짜 이게 되네! 그동안 돋보기 안경 쓰고 삐뚤빼뚤 영수증 적어오셨던 우리 어머니들. 오늘 방송 보시고 속이 다 시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찰칵 찍기만 하면 알아서 읽고 가계부 카테고리까지 분류해주는 거 오늘 똑똑히 봤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1: 네, 오늘의 대내 포인트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수증은 그때그때 사진으로 꼭 찍어두시고요. AI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로 정리해줘 한 줄이면요. 이렇게 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고, 세 번째는 소비 습관 분석과 조언까지도 AI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이렇게 단순 기록을 넘어서요. 분류, 분석, 조언까지 해주는 똑똑한 가계부 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영수증 사진 한 장 찍어서 AI에게 맡겨보십시오. 아마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미션도 주실까요?

점점 AI 다루는 게 재밌어집니다. 자, 영수증 이제는 서랍 속에 묵혀두는 거 아닙니다. 바로 AI에게 맡겨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AI 진짜 이게 되는 계속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달 영수증을 보고 내가 가장 아껴야 할 소비 세 가지만 알려줘. 커피, 간식, 야식. 와, AI 진짜 정확하네. 근데 그래도 하나는 포기 못 하겠는데? 협상도 되네. AI 진짜 이게 되네.

0: 대한민국 최초 여성 조리기능장 이순옥의 맛깔난 한식 레시피. 돼지고기와 참치의 조합을 뒤흔들 신흥 강자의 등장. 오징어와 함께 끓여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오징어 김치찌개부터 한식 밥상에 빠지면 섭할 김치 반찬. 들기름에 달달 볶아 새콤하면서 고소한 묵은지 들기름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복덩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야,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이번 주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이 김치찌개가 이렇게 무한대로 변신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네.
1: 자, 오징어 김치찌개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자, 오늘 오징어 김치찌개는요.
1: 네.
2: 우선 김치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
2: 예, 그다음에 제철 맞은 고구마 순도 준비돼 있고,
1: 네.
2: 그다음에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대파가 있고요.
1: 네.
2: 오늘의 주인공인 오징어가 준비돼 있습니다.
1: 네, 오징어 들어간 게 참 특별한데요.
2: 네. 그리고 이제 육수는 네. 그냥 다시마로 깔끔하게 네. 다시마 육수를 준비했고요.
1: 네.
2: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1: 네.
2: 후추, 생강즙, 그다음에 또 그 마늘 다진 거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김치에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양념 재료가 굉장히 간소하네요.
2: 네.
1: 입맛 살리는데 시원한 국물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2: 네.
1: 자, 본격적으로 오징어 김치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오징어 김치찌개
2: 네.
1: 시작해 볼 텐데요. 아, 진짜로 선생님.
2: 네.
1: 이 저희가 김치찌개를 많이 먹어 봤지만 이 오징어 김치찌개는 저는 처음 먹어 봐요.
2: 네. 네, 대부분 이제 김치찌개

0: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1: 예.
0: 일단 길이로 칼집을 큼직하게 내주셔도 되고 조금 잔잔하게 내주셔도 되고
1: 네.
0: 이렇게 해서 길이로 뭐한 0.5cm, 1cm 폭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1: 자, 확실히 또 선생님께서는 이런 설명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요리 수업을 듣는
0: 예.
1: 그런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도
0: 네.
1: 들어요.
0: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길이로 잘라요.
1: 길이로.
0: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르게 되면요.
1: 예.
0: 이제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1: 예.
0: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1: 아, 그 결대로.
0: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끊어주세요.
1: 어, 두 번 정도에.
0: 예. 그러면 이게 꼬글꼬글 말리니까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그러면은 칼집이 들어가서 연하고
1: 예?
0: 예, 양, 나중에
1: 잘 배고 간도 잘 배고요
0: 예, 꽃무늬로 이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1: 그러게요. 이 예. 오징어는 손질하기 나름이더라고요.
0: 예,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예.
0: 제가 그냥 이쪽에 귀쪽 이거는 이제 촉수라 그래요.
1: 네.
0: 머리가 아니에요. 방향을 조절할 때 쓰는 건데
1: 네.
0: 이거는 그냥 칼집 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시고 다리도요. 이렇게 오징어 다리 몇 개인지 아세요?
1: 오징어 다리 10개요.
0: 어머, 잘하시네. 낙지는요?
1: 낙지 7개요. 아, 8개.
0: 네.
1: 6개요?
0: 오징어하고 낙지는 다리가 차이가 있어요.
1: 예.
0: 오징어는 10개.
1: 예.
0: 낙지는 8개. 같은 연체류라도 이렇게 틀리는데 다리는
1: 예.
0: 하나로 하면은 조금 이거 크기가 안 맞아요.
1: 예.
0: 그래서 두 개씩
1: 두 개씩.
0: 그럼 이제 10개니까 5개가 나오겠죠?
1: 네, 5 등분 되겠죠?
0: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네. 먼저 손질해 주시고요.
1: 자, 오징어 맛있게 손질해 했고요. 이제는 채소를 손질해 봐야 될 텐데요.
0: 네. 요새 고구마 순이 많이 나오죠?
1: 자, 고구마 순은
0: 가을 제철인데, 요거는 예. 굉장히 섬유소도 많고, 입에 넣으면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데, 한 4cm 정도로
1: 예.
0: 예, 이렇게 잘라서.
1: 요거 데치셨나봐요?
0: 예, 이거 삶은 거예요.
1: 이거
0: 예.
1: 얼마나 삶아주면 돼요, 선생님?
0: 끓는 물에다가 이제 요새 다 손질한 게 나오는데,
1: 예.
0: 집에서 하실 때는 끓는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1: 5분 정도?
0: 예, 그리고 이제 얘 쓸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것부터 쓸어야죠.
1: 그럴까요?
0: 이걸 쓸으면은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서. 자, 대파는.
1: 네.
0: 자, 이렇게 어슷
1: 썰고.
0: 예, 어슷 썰어서 한 3cm 정도? 예.
1: 큼직큼직하게.
0: 예,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3cm 예. 정도로 해주시고.
1: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이 찌개가 땡길 때는
0: 네.
1: 이 김치찌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0: 네.
1: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자, 오늘은 정말 시원하고 칼칼하고
0: 예.
1: 예.
0: 근데 그 국물이요.
1: 예.
0: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예. 우리가 오징어 무 넣고 오징어 찌개를 하면
1: 예.
0: 시원한 맛이 있죠?
1: 네.
0: 근데 이건 묵은지가 들어가서 시원한 맛하고 감칠맛하고 같이
1: 그러게요.
0: 예. 이렇게 해서 요것도 어슷 썰어서 해 주시는데
1: 네?
0: 좀 씨가 많으면 조금 털어서
1: 예.
0: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1: 네.
0: 닦아내고요.
1: 자, 한번 닦아내고.
0: 네. 이제 자. 맨 마지막에
1: 네.
0: 김치를 썰을 거예요. 그래서 묵은지예요. 속은 많이 털어내지 마시고
1: 네.
0: 조금 남겨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 밑둥도 그냥 넣으세요.
1: 아, 요것도요? 선생님,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게,
0: 네.
1: 저희도 이제 묵은지를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0: 네.
1: 이 보관을 좀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것도 있고,
0: 네.
1: 엄마가 물에 이렇게 많이 씻으시던데,
0: 네.
1: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면 물에 한번 씻는 것도 좋겠죠?
0: 예, 네, 씻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1: 네.
0: 요 묵은지는 너무 쓴맛이 나면은,
1: 네.
0: 그건 물에다 한번 살랑살랑 씻으시고, 이 김치찌개 넣는 건 좀 큼직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1: 자, 이러면 재료 손질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저 무엇보다 이제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0: 예.
1: 양념장이
0: 양념장을
1: 또 중요하겠죠.
0: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 예. 자, 양념장.
0: 뭐 김치 자체에 좀 간이 돼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요즘은 짠 것도 싫어하시고
1: 네.
0: 더 싱겁게 드시는 거니까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좀 칼칼하죠.
1: 맞아요.
0: 네, 고춧가루 넣으시고 오늘은 여기다가
1: 네.
0: 액젓으로 이거 까나리 액젓이거든요.
1: 네.
0: 네,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좀 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 양이긴 하지만
1: 네.
0: 식성에 따라서 어느 집은 해서 이걸 여기 있는 양대로 다 넣었더니 짜다
1: 네.
0: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거는 양념은 집에서 가미를 해서 쓰는 게 좋아요.
1: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0: 네,
1: 가감하시고
0: 네.
1: 선생님 이 김치찌개 끓일 때도 이 김치찌개를 뭔가 좀 걸쭉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좀 가볍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오늘은 약간 가벼운 느낌인데 좀 걸쭉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0: 여기다가 뭐 고추장
1: 넣...
0: 예 고추장을 넣으면은
1: 네.
0: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좀 텁텁한데
1: 네.
0: 오늘은 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1: 시원하게.
0: 같습니다.
1: 시원하게
0: 예.
1: 예.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0: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 네.
0: 양념이 혼합이 돼서 아주 좋거든요.
1: 네.
0: 예, 그럼

0: 한번 좀 끓여볼까요?
1: 될까요? 네. 보글보글 한번. 네. 자, 이제 끓여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냄비를 조금 센 불에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마를요. 네. 그냥 안 끓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끓여도 되고, 아니면 물에다 급할 땐 담가 놓으시면.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다시마의 그 아주 감칠맛, 네. 그 맛성분이 우러나는데, 이렇게 해서.
1: 선생님, 뭐 다시마 우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끓여야 되면 혹시 쌀뜨물도 괜찮아요?
0: 아우, 어떻게 그런 방법도 생각하셨어요?
1: 아닌데 매번 이제 그 이야기 나와서 혹시 네네.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0: 쌀뜨물로 하게 되면 네. 쌀뜨물에 전분이 있잖아요. 네? 쌀 씻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전분이 구수한 맛도 내주면서 농도도 예. 약간 그 전분이잖아요. 예? 쌀이 끈기가 있으니까 그게 촉촉하게 이게 부드럽게 더 됩니다. 걸쭉하게. 오. 자, 그러면 요 육수 물에다가 예? 이제 우선 찌개라고 하면은 좀 오랫동안 끓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1: 맞아요.
0: 뭐 여기 지나치게 뭐 기름에 볶거나 이런 것보다 오늘은 이 해산물이 들어가 시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선 요거 자, 김치,
1: 볶음김치, 예. 묵은지부터,
0: 묵은지부터 넣으시고요. 우선은 이게 좀 익어야지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요거
1: 자 고구마순,
0: 고구마순, 네. 고구마순 이래서 밥에다 톡톡 나중에 좀 비벼 먹어도 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일단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끓이세요. 지금은 이제 여기 끓을 때까지는 한 15분?
1: 15분 정도.
0: 예, 예 15분 정도 끓여야 네. 될 것 같습니다.
1: 자, 15분 정도 한번 네. 끓여 볼게요.
0: 네. 지금 뭐 김이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 볼까요?
1: 볼까요?
0: 예.
1: 자,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국물이 빨개요?
0: 조금 더 끓고 있는데요. 국물이 왜 빨가냐 하면 김치 자체에 아까 그 양념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서 여기 어느 정도 김치가 노골노골해져야
1: 그러게요.
0: 돼요.
1: 그러게요.
0: 예. 부들부들. 예. 아까 그 고구마 줄기도 약간 아까는 푸른색이었는데 네. 지금 약간 그
1: 연하게
0: 예. 갈색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끓으면은요 이제 맛을 전체적으로 네.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1: 그럴까요?
0: 제가 이걸 좀 넣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게 많이 들어가서 또 강할 수도 있어요 맛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래 놓고 색깔은 찌개니까 약간 또 불구스름한 게 좋겠죠.
1: 네. 네
0: 이렇게 넣어서 네. 오징어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1: 오.
0: 이제 청고추, 홍고추 좀 넣어주시고.
1: 자, 맞아요, 선생님.
0: 대파도 넣으시고.
1: 이 오징어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주 잠깐 넣고, 잠깐 네. 익혀야 된다고. 네. 너무 길게 하면 질겨진다는 얘기.
0: 오래 끓이면은 얘가 이제 단백질이 예. 아까 같이 이렇게 마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질겨져요. 연체동물은 다 그래요. 낙지나 문어나 주꾸미나.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런 파도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1: 네.
0: 그러니까 너무 얘는 안 끓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가장자리 여기 있으니까 끓잖아요.
1: 끓을 때.
0: 예, 끓을 때 오징어를 넣으시고요.
1: 맨 마지막 단계에.
0: 예, 맨,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1: 네.
0: 얘가 말릴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1: 그래서 그럼 오징어 들어간 다음에 한 시간에 한 몇 초 정도.
0: 오징어는 말리기만 하면 돼요.
1: 말리기만.
0: 네.
1: 그리고 하얀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수에서 이거 김치하고
1: 예?
0: 다 끓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1: 아.
0: 예, 예. 그래서 칼집을 내면은 예. 이런 식으로.
1: 그러게요.
0: 다리는 뭐 칼집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1: 네?
0: 이제 오래 안 끓이셔도 돼요.
1: 자, 오징어가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다 익은
0: 네.
1: 거죠?
0: 네네.
1: 자, 건져볼까요?
0: 예.
1: 김치찌개는 건더기 풍성해야 돼요.
0: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떠먹기도 하지만
1: 예.
0: 예. 밥으로 쓱쓱 비벼먹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김치가 우선 맛있어야지 찌개가 맛있죠.
1: 그러게요, 그러게요. 김치가.
0: 예.
1: 오늘 저희가 이 김치찌개를 조금 더 가볍게
0: 예,
1: 너무
0: 예.
1: 뭐 텁텁하지 않게 조금 끓여봤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할 것 같아요.
0: 네. 이게 그냥 김치찌개가 풍성하게
1: 예.
0: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1: 예.
0: 우리 한국 사람이 최애의 음식이 뭐 김치찌개죠.
1: 맞죠.
0: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넣고요.
1: 이 중간중간 칼집 사이로 이렇게 양념이라든가 간이 잘 됐을 것 같아요.
0: 잘 됐어요.
1: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얼큰하고 개운한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김치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껍질 벗긴 오징어는 몸통에 칼집을 낸 뒤 반으로 썰어 다시 칼집 내주고 촉수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징어 다리는 두 개씩 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삶은 고구마 줄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썬 뒤 묵은지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0: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다진 마늘, 후춧가루, 생강즙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다시마 물, 묵은지, 고구마 줄기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념을 넣고 끓이다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은 뒤 오징어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끓여줘야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징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김치 반찬이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고 맛있는데요.
2: 네.
1: 특히 이 묵은지 볶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 네.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선생님,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예. 오늘 재료는요, 일단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니까
1: 네.
2: 묵은지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김치찌개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아주 맛을 내주는 멸치인데 새 멸치 준비됐고요.
1: 네.
2: 그다음에 여기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양파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유라고요.
1: 네.
2: 그다음에 그 들기름 볶을 거니까 들기름하고
1: 네.
2: 양념으로 마늘채, 그다음에 고명으로
1: 예.
2: 통들깨, 그다음에 설탕 조금 준비됐고요.
1: 예.
2: 이 옆에는 지금
1: 쌀뜨물이요?
2: 쌀뜨물.
1: 예, 예.
2: 네. 쌀뜨물이 왜 준비된지 궁금하시죠?
1: 어, 예.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제 국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왜 준비가 됐는지는 선생님 비결은
2: 네.
1: 요리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자, 새콤한 입맛 당기는 밥반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묵은지 들기름 볶음
2: 네.
1: 한번 먹어볼게요.
2: 네. 우선요.
1: 예.
2: 묵은지를
1: 예?
2: 물에다 담궈야 돼요. 아까
1: 네?
2: 쌀뜨물. 궁금했던 쌀뜨물.
1: 아!
2: 여기다가 담그는 이유는요.
1: 예.
2: 지금 이제 묵은지라도 보관을 잘해도 아무래도 분내라고 그러죠? 약간.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텁텁한
1: 예.
2: 냄새. 그게 쌀뜨물에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이거를 좀 맑게 볶을 거거든요.
1: 네?
2: 고춧가루 없이 볶을 거라서 요거를 쌀뜨물에다가 이제 넣어주세요. 좀
1: 아~
2: 넣어서 요거를 이제 씻어주시면서 그 군내가
1: 예.
2: 쌀뜨물로, 쌀뜨물도 이제 전분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전분에서 이게 쏟아져, 이렇게 빠지게끔 이제 담가 놓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를 음식을 하시면
1: 예.
2: 맛이 기가 막혀요. 군내도 안 나고.
1: 아, 그럴 것 같아요.
2: 예, 예.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양파를 좀 넣을 거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채썰어 주시는데
1: 네.
2: 뭐 굵게 채를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생양파도 먹잖아요. 먹는데 생양파가
1: 네.
2: 너무 들어가면 이제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르셔서
1: 네.
2: 이렇게 손으로 떨어뜨려요. 이렇게 해야지
1: 나달나달.
2: 볶을 때 그렇죠. 볶을 때 열이 잘 전도가 돼요.
1: 아, 맞아요. 뭉쳐 있으면요.
2: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1: 예.
2: 조금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건 안 익고 그렇죠. 이것도 지금은 지혜예요.
1: 어허.
2: 네. 여기다가 좀 놓겠습니다. 그거 빼주세요.
1: 네.
2: 이렇게 해주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홍고추하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냥 예. 쓰실 때
1: 네.
2: 그냥 고명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 그러게요.
2: 예, 그래서 이렇게 채를 이게 다 모든 게 채를 쓰러 갈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1: 네.
2: 뭐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같은 크기로 이따가 이제 저걸 쓸 건데
1: 예.
2: 김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채를 쓰는데
1: 네.
2: 예. 그냥 채를 쓰르시면 돼요. 이거와
1: 네.
2: 같이.
1: 예.
2: 예. 그래서 뭐 가늘게 굵게 상관없이
1: 예.
2: 그냥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고명으로 준비해 주시고.
2: 예. 그래서 붉은색, 그죠? 이제 이렇게 파란색.
1: 예. 선생님, 근데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채소가 양파랑 그냥 고추밖에 없잖아요.
2: 네.
1: 너무 간단한데.
2: 네.
1: 저는 이제 이 양파가 들어가서.
2: 예.
1: 혹시나 모르게 김치의 어떤 신맛이라든가. 좀 짠맛, 신맛들을
2: 예.
1: 좀 잡아줄 것 같아요.
2: 어, 그럼요.
1: 예.
2: 양파는 단맛이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2: 그래서 신맛이나 짠맛에 단맛이 들어가면 그 맛이 감소가 돼요.
1: 그쵸,
2: 짠맛도 예, 감소가 되고 신맛도 없어지는데
1: 네.
2: 생으로 넣는 것보다는 약간 익혀서 하시는 게 훨씬 그게 그 당분이 들어가서 음식의
1: 예?
2: 맛이 좋아지거든요.
1: 오.
2: 그래서 볶을 수가 있고요.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2: 예, 그러면 김치를 썰어볼까요?
1: 썰어볼까요?
2: 네.
1: 저희가 아까 이 쌀뜨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졌습니다.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1: 네.
2: 자, 그랬더니.
1: 깔끔하게.
2: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또 어느 분은 쌀뜨물이니까 아깝다.
1: 예.
2: 그러면 이거 넣고 김치국 끓여.

0: 돼요.
1: 그러게요.
0: 어차피 여기서 예. 나온 건데요. 뭐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주시고.
1: 네, 혹시나 모를 저희가 군내를 잡기 예. 위해서.
0: 이래 놓고 지금 이게 모든 게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채를 쓸어 주시는 게 좋아요.
1: 채를.
0: 예, 이렇게 한 5cm 정도로 이렇게 해서
1: 묵은지는 또 이런 식으로 예, 또 요리해 이렇게. 먹으면
0: 이런 식으로
1: 크기를
0: 0.2cm 정도 예. 뭐 너무 잔잔하게 안 해도 되고 예, 네. 그 정도 되죠? 예.
1: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묵은지의 그 향 있잖아요. 네. 먹음직스러운 향 네. 그 향만 남았어요.
0: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예. 솜씨가 있고 양념이 좋아도 네? 이제 식재료가 좋아야 돼요.
1: 어, 맞아요. 그렇죠?
0: 예. 근데 오늘 요거는요 네. 유기농으로 작년에 농사진 거를 제가 좀 가져와서 네. 이제 양념 세게 안 해서 아삭거리고 아주 맛있어요.
1: 사실 이렇게 묵은지는 물에 씻어서 예. 그냥 이게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거든요. 예. 선생님,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아, 이 다음에는 이제 볶아야죠. 이제 볶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저 멸치를 볶아야 돼요.
1: 새멸치. 예, 예.
0: 멸치에는 우리가 네. 새멸치, 중멸치, 대멸치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새멸치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자글새자.
1: 자글새. 네,
0: 그래서 요거하고 김치하고 하면은 감칠맛도 있고 맛있거든요.
1: 맞아요. 감칠맛도 나고 네. 그리고 좋은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멸치에. 네,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볶아주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말려서 우리가 비린내 나는 거는 햇볕 이렇게 팬에다가 네? 날려주면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비린내도 되고 살균 효과도 있어요.
1: 예. 이럴 때 멸치 넣어서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리고 팬을 달궈서 해야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잘 볶아지죠.
1: 네.
0: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날리는 정도.
1: 아, 한김 날리는 정도?
0: 네, 비린내가 날아가는 정도로 해주시면 네. 어차피 김치하고 또 볶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죠? 예, 됐습니다.
1: 아, 소리가 지금
0: 예, 따다다다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따다다
1: 바삭한 소리가 나요.
0: 예, 자, 바삭바삭해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놓으시고
1: 멸치의 감칠맛 나는
0: 예,
1: 향.
0: 예, 여기다가 예. 기름 주세요.
1: 자,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0: 예.
1: 오늘.
0: 예, 들기름을 넣으세요. 네. 여기 조금 들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고요. 우선 양파를 좀 넣어주시면 네. 양파가 좀 단맛도 나고 아삭거리니까
1: 미리 먼저 볶아주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같이
1: 네.
0: 네. 묵은지하고 볶으시면 돼요. 요거는 뭐 이게 먼저 들어갔다 해서 음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서
1: 네.
0: 넣고
1: 양파랑 양파 먼저 살짝 넣고 예. 그다음에 묵은지 바로 들어갈게요.
0: 볶으면 여기서 이제 또 당분도 이렇게 있어서 단맛이 나니까요.
1: 예.
0: 묵은지.
1: 아, 이때 불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0: 강불로 하세요.
1: 강불로?
0: 네.
1: 오, 확실히 들기름 들어가서 그런지 선생님.
0: 냄새 좋죠?
1: 아주 고소한 향이 네. 그냥 엄청나요.
0: 예, 예. 그랬더니 지금 양파가 투명하게 됐어요.
1: 맞아요. 이제
0: 생긴. 양파가 투명하게 됐고,
1: 네?
0: 또 여기서 들기름 향이 스며들면서 그런 어떤 그 잡내? 예.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됐고
1: 예.
0: 그리고 김치 볶음이니까 너무 푹 물러도 안 돼요.
1: 아, 맞아요.
0: 네, 이렇게 준 상태에서 네. 물 반 컵 정도만 넣다 네. 주세요.
1: 가운데 네. 다 넣을게요.
0: 네.
1: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이 아무래도 김치는 양파보다는 굉장히 질기잖아요.
1: 네.
0: 그 식감이 좋으니까 고기에 조금 물이 들어가서 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1: 근데 멸치는 언제 넣을까요?
0: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세요.
1: 아, 물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넣어볼게요.
0: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볶아지면서도 예. 물도 나오고 뭐 첨석도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볶아서 넣게 되면은
1: 네.
0: 멸치가 물이 덜 스며들으니까 또 이제 그 맛있는 물이 예. 여기 같이 어우러져 있죠.
1: 네.
0: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청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1: 자,
0: 요거, 요거 넣어주시면, 예, 이제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1: 자, 다 넣을까요?
0: 예. 약간 그, 분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1: 예.
0: 예, 그 다음에, 요거, 통 들게.
1: 통 들게.
0: 예, 이렇게 해서
1: 잠깐. 그리고,
0: 예. 색깔도 아주 좋고요.
1: 그러게요.
0: 이제 거의.
1: 다 돼가고 있죠?
0: 예, 수분 증발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넣어주실래요?
1: 자.
0: 반에서 후를.
1: 네.
0: 이렇게 해서.
1: 양파도 색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맛있는 양념이 잘 뱉고.
0: 네.
1: 네, 묵은지 김치도 굉장히 또 씹는 식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졌어요.
0: 예, 예. 그래서.
1: 예.
0: 이 통깨 같은 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0: 네. 예, 근데 우리가 오늘은 들기름을 넣기 때문에 예. 제가 고명을 참깨도 안 하고 콩 들깨도 했습니다.
1: 그 아까 초반에는 이제 물도 넣고 했을 때는 예. 아, 볶음인데 왜 이렇게 수분이 있지 싶었는데 지금은 예. 하나도 아주 그냥 없어요. 예. 자, 이 정도까지 저희가 볶아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다 됐습니다. 예.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완성돼서 준비해볼게요.
0: 예.
1: 이야. 저희가 늘 먹던 사실 이 묵은지 볶음인데, 이 김치 볶음인데, 아니, 오늘은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0: 예.
1: 예.
0: 아주 밀류 음식 요리 같잖아요.
1: 그쵸, 그쵸. 이 들기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 또 생멸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0: 그 맛이?
1: 예.
0: 예. 감칠맛이 그냥 나면서.
1: 사실 뭐 특별한 재료 아니거든요, 생멸치.
0: 예.
1: 냉동실 뒤도
0: 근데 이제 있고. 큰 멸치, 중멸치 정도 같으면은 예. 이게 조금 약간 떫은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김치하고 이렇게 어우러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생멸치로. 예. 그럼 애기들 좀 잘 먹을 수 있고요.
1: 네네.
0: 아유, 근사하게.
1: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감칠맛 나는 향이 대단하고 예. 구수한 향이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묵은지 들기름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쌀뜨물에 묵은지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묵은지를 쌀뜨물에 담가놓으면 특유의 군내를 없앨 수 있어요. 양파는 채 썰고, 홍고추, 풋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묵은지도 굵게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새멸치를 넣어 살짝 볶아내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묵은지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과 새멸치를 넣어 볶다가 풋고추, 홍고추, 설탕, 통들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채 썬 마늘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묵은지 들기름 볶음이 완성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베스트 한식 밥상. 밥 위에 올려 자박자박하게 비벼 먹으면 어느새 밥솥이 텅텅. 부추를 양껏 넣어 향긋함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콤한 부추 짜박이부터 지금 시기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향긋한 깻잎 반찬, 짭조름한 양념에 조물조물 무친 밥도둑 깻잎 순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주 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네.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부추짜박이 이름만 들어도 투박하고 왠지 제 취향의 음식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요리인가요?
0: 예, 글자 그대로 짜박이, 찌개처럼 네. 짜박짜박짜박 끓인 요리인데요.
1: 네.
0: 부추와 양파,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서 네. 아주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이 매콤해서 더 입맛이 당기는 요리인데요.
0: 네.
1: 양념도 보면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들어가죠?
0: 예, 우선 이제 부추 짜박이니까 주재료 부추가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양파 좀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소고기 조금 더 음식의 단백질 보강을 위해서.
1: 네.
0: 그다음에 청양고추하고
1: 홍고추.
0: 붉은 고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짜박이니까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간장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짜니까 여기 이제 매실 효소청.
1: 네. 예.
0: 그다음에 콩가루 뭐 이런 참기름 이런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1: 네. 이 매콤한 고추찌개 같은 느낌도 들고요. 화면에 본 비주얼로만 봐도 이 밥에 쓱쓱 비벼 먹고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추 짜박이 시작해 볼 텐데요, 선생님.
0: 네.
1: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자, 부추부터 이제 썰어야 되겠죠?
1: 네.
0: 네, 그래서 부추를요, 우리가 이제 오래 끓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살짝만 끓여서
1: 네.
0: 이제 양념장에 먹는 거라서 우리가 송송 썬다는 표현을 써요.
1: 맞아요, 부추는.
0: 네, 송송 썬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반짝반짝 쓰는 거를 송송 썬다고 얘기를 해요.
1: 저는 예. 이 채소 써는 소리 중에 부추 써는 소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삭아삭, 예.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0: 이 붙이 소리 너무 좋고 써는 소리도 좋고 향도 네, 좋아서
1: 향도 좋고
0: 몸에도 좋다면서요, 선생님?
1: 이에 붙이에는 파의 성분도 있고요, 예. 양파의 성분도 있고 마늘의 성분도 다 있고 그래서 양념을 예. 많이 쓰지 않아도 제맛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자체가.
0: 그리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C가 예. 많이 들었다고요?
1: 면역력이 떨어질 때나 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는 또 비타민 C도 많고요. 예. 또 비타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아우 참 색이 어쩌면 이렇게 자연색이 예. 우리가 이 색을 도대체 낼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천연의 색인데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는 신비로운 색깔이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예. 몸에도 좋고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부터 썰어 놓으시고요.
0: 네.
1: 예, 그럼 한번 볶아 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자, 우선요.
0: 네.
1: 항상 네. 이 음식을 하실 때 이제 볶거나 이럴 때는 불을 달궈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0: 예?
1: 이게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볶거나 이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오고
0: 맞아요.
1: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서
0: 예?
1: 이게 볶아서 물이 안 나와야 되는 것도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0: 아, 온도에 따라서.
1: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식용유,
0: 식용유?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식용유 넣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 마늘하고
0: 네.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다진 마늘하고 양파.
0: 양파 드릴까요?
1: 예.
0: 자, 드릴게요.
1: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짜자작 예. 소리 나죠?
0: 네.
1: 예. 자, 그래서 양파하고 먼저 주세요.
0: 양파 넣을게요.
1: 넣어주세요. 네네. 아유, 둘이 이렇게 하니까 좋으네요.
0: 이제 호흡이요, 그렇죠?
1: 제가 저쪽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 또 시간도 걸릴 텐데. 예.
0: 지금 향채소를 먼저 볶고 있어요.
1: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향이 날아가지 않고요.
0: 예.
1: 자, 요 상태에서는요, 불을 조금 줄이세요.
0: 요 상태는?
1: 왜냐하면 마늘이 탈 수가 있어요.
0: 아, 맞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마늘 향이 나면서 저기 적양파하고 이게
0: 네.
1: 이제 향을 내주는 거죠.
0: 맞아요. 자, 향채소 향이.
1: 향채소 이렇게 내고요.
0: 네.
1: 여기다가 소고기 넣어주실래?
0: 아, 네, 예, 예. 자, 향채소 들어가고 나서 거의 바로
1: 네,
0: 들어가요.
1: 이제 향이 우러나면 고기는 이렇게 해서요.
0: 네.
1: 익기 전에 응고되면은 이 고기가 다 덩어리가 져서
0: 예.
1: 짜박이에 고기가 골고루 안 섞여요.
0: 네.
1: 덩어리가 지면 고기 먹는 사람은 먹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털어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기가 이렇게 부서지게.
0: 선생님, 그럼 고기는
1: 예.
0: 어느 정도까지 익혀줄까요?
1: 바짝 익히세요.
0: 아, 바짝?
1: 예. 왜냐하면 이 고기에서 이 양파의 향하고
0: 예.
1: 마늘의 향이 들어가서 이 액즙이 고기하고 버무려져야
0: 아.
1: 또 이 고기가 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맛있죠.
0: 어, 육즙을 또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완벽하게 익혀주시고요.
1: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아직 붉은기가 있잖아요.
0: 네.
1: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바짝 이렇게 저으면서
0: 예.
1: 이제 이렇게 볶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0: 네.
1: 열을 한쪽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골고루 활용을 하는 게 좋고
0: 네.
1: 자, 지금
0: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1: 고기가 예. 갈색으로 다 이렇게 익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우선 오늘은 뭐가 베이스예요?
0: 오늘은요, 간장이요.
1: 그렇죠. 예. 간장 넣으세요.
0: 아, 간장 베이스.
1: 예, 간장을. 간장 이제 불은 세게 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0: 네.
1: 자, 간장 세게 해 주시고 그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짠맛이 강하니까
0: 매실청입니다.
1: 매실청. 예, 매실청도 넣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요거
0: 콩가루.
1: 예, 콩가루. 콩가루.
0: 콩가루 들어서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선생님.
1: 콩가루가 들어가면요.
0: 예.
1: 수분도 잡아주면서
0: 아~
1: 이게 어떻게 보면 콩이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0: 예.
1: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이게 그 국물을 흡수를 해서 건조해졌죠.
0: 예. 농도도 나면서 향도
1: 예.
0: 좋아지고.
1: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0: 예?
1: 이게 짜박이라 그랬잖아요.
0: 예.
1: 짜박짜박해야 되니까
0: 아,
1: 고추를
0: 네.
1: 다 넣으셔서 이 고추가 색이 조금 이렇게 물이 들으면서 매운맛이
0: 네.
1: 스며들어야 되는데 어우 제가 오늘요. 진짜 호강해요.
0: 왜요?
1: 옆에서 다 해주셔서.
0: 아니에요, 선생님. 더 옆에서 잘, 옆에서 이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1: 아니, 지금 최고로 잘하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니까 집에서도 가족이 같이, 그죠?
0: 네.
1: 어, 이렇게.
0: 요리할 때는.
1: 하면 얼마나. 색깔 좀 보세요.
0: 그러게요. 아주 색깔이 네. 진하게 나와서.
1: 예, 네. 바글바글 보고 자글자글 잘 끓고 있어요.
0: 이거 지금 센 불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1: 예, 네, 이거 센 불로 하셔야 돼요.
0: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고추까지 집어넣었는데
1: 예.
0: 고추 넣고 얼마 후에 저희가 예. 이 오늘의 주인공 또 부추를 넣는지
1: 예. 부추는
0: 예.
1: 미리 많이 넣으시면 이게 질겨져요.
0: 그렇죠.
1: 그리고 향도 날아가고
0: 예.
1: 색감 자체가 조금 안 되니까 이게
0: 예.
1: 지금 여기 있는 짜박짜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쌈장 있죠. 강된장.
0: 아.
1: 예, 강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
0: 농도가
1: 되니까.
0: 나야.
1: 예. 이렇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0: 자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진짜로.
1: 지금 예. 농도가 좀 이렇게 짜박짜박해졌죠? 예? 자, 그러면 이때 부추를 넣으세요.
0: 이때 아, 네. 거의 이제 재료들 위치에 수분이 네. 있을 때, 네, 그렇죠? 네. 자박하게 있을 때. 네.
1: 그리고 더 두고 나는 오래 이게 저장성으로 좀 이렇게 고추장같이 예? 약간 오래 두고 먹고 싶다. 그러면 네. 더 조금 졸이셔도
0: 돼요. 더 졸이시면. 예. 자, 진짜 이거 하나만 해둬도 반찬 걱정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자, 이게 들어가면요. 예. 이제 이렇게 돼요.
0: 농도가 완전 더 잡히는데요.
1: 예, 이제 이렇게 돼서.
0: 아, 아까 그 정도의, 네. 그 정도의 농도가 그 좋았네요. 예, 그치? 예,
1: 이거 보니까 이거 보세요.
0: 이야.
1: 아주 총천연 세계예요.
0: 그러게요. 예. 아, 정말 푸짐하네요, 그리고. 예.
1: 자, 이제 이때 마무리하세요.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0: 불을 끄고.
1: 나머지 고명 넣으시면 돼요.
0: 자,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네. 네.
1: 참기름은 미리 넣으시면 이게 기름이라서 네. 네. 양념이 겉돌을 수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고소한 맛이 내게 하게 해서 이래 넣으시고.
0: 마지막에. 네.
1: 깨 던지세요.
0: 깨까지. 와. 이 고소한 향이 더해져서 그냥.
1: 이렇게 해서 고명하고. 네. 색깔이 정말 예쁘죠?
0: 그러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그럼 옮겨서 담아볼까요?
1: 예, 예.
0: 자, 이거는 사실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바로 해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1: 진짜 그야말로 짜박이죠?
0: 진짜로 이 짜박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매일 생각은 안 나지만.
1: 근데 이제 저쪽에 경상도나 이런 예. 데서는 고기 이런 거 안 넣고 멸치하고 청양고추만 많이 넣어가지고.
0: 맞아요.
1: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0: 그러게요, 이따 음식.
1: 물 말아 먹어도 되고.
0: 예.
1: 야, 이 정도면요. 예? 양이 제법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숟가락을 한 숟가락 퍽퍽 잡수시면 안 돼요.
0: 비벼서.
1: 왜냐면, 예. 그냥 조금씩 비벼서 드셔야지.
0: 올려주시거나.
1: 이게 어쨌든 염도가 간장이 세거든요.
0: 예. 예,
1: 염도가 세니까.
0: 근데 선생님, 예. 이거를 또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좋은지 지금 옆에 예. 채소를 스틱으로 좀 썰어두셨어요.
1: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걸 그렇다고 여기다 다 하시면은 여기다 다 이렇게 먹으면은 좀 안 좋죠.
0: 예.
1: 요거를 이제 요렇게
0: 예?
1: 그릇에다 좀 담으시고요. 요렇게 찍어서.
0: 아, 찍어서.
1: 요런 식으로 찍어. 요렇게 해서.
0: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그럼요, 그럼요.
0: 예?
1: 저 한번 드셔보실래요?
0: 저요?
1: 네, 이거 하나.
0: 아?
1: 오이에.
0: 아, 어? 사실은 이런 자박이에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가서 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콩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예. 이 농도도 잡아주면서 예. 맛도 진하고
1: 고소하고 예. 매운맛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예, 맞아요. 예?
1: 그리고 이렇게 스틱으로 하셔서요. 이렇게 예? 해서 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그 장식용
0: 그대로
1: 찍어 먹고 이러면 맛있겠죠.
0: 네.
1: 요거 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5일까지도 괜찮아요.
0: 네.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추짜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부추짜박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송송 썰어주세요. 냄비를 달군 뒤 식용유, 다진 마늘, 다진 적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소고기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진간장, 매실청, 볶은 콩가루를 넣어 끓이다가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도 넣어 끓여주세요. 부추도 넣어 볶은 뒤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농도가 어느 정도 잡힌 뒤 부추를 넣어줘야 질겨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부추짜박이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그냥 깻잎보다 맛있는 게 깻잎순이라고 들었는데요.
1: 네.
0: 자, 깻잎순 무침. 깻잎순 무침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이거는 깻잎순인데요.
0: 네.
1: 깻잎을 심어서 싹이 올라오면 이게 크기 전에 곁가지에서 나오는 줄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깻잎순, 애기순, 가지순.
0: 예, 네. 너무 귀여워요.
1: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어울릴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 숙주.
0: 네. 네.
1: 예, 그다음에 색깔이 시구 파라니까 홍고추 조금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깻잎이니까 나물이잖아요.
0: 네.
1: 나물은 이제 오늘 깻잎이라서 들깨가루,
0: 네.
1: 들기름, 그다음에 간장하고 여기는 까나리 액젓을 준비를 했어요. 네,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도 있고 그래서
0: 네. 네,
1: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나물 양념은 이 나물의 그 본연의 맞을 해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네. 이 나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깻잎 특유의 향긋함이 진한 깻잎순 무침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1: 네.

0: 자, 이렇게 아주 귀여운 깻잎순들이 있어요.
1: 네. 지금 이 깻잎이 많은 것 같죠?
0: 예.
1: 그래도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0: 네.
1: 만일에 깻잎이 억세거나 그럴 적에는 요거 지금 보세요. 다 애기죠?
0: 예.
1: 요렇게, 요렇게.
0: 선생님,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
1: 예.
0: 깻잎순은 깻잎 되기 전에
1: 예.
0: 작은 순들인
1: 예,
0: 거예요?
1: 그렇죠. 깻잎 되면 이제 가지가 딱 올라서 큰 깻잎이 생기잖아요.
0: 예.
1: 그 옆에서 치고 올라오는 순이에요. 그래서
0: 예.
1: 순은 가지순이라고 그래요.
0: 가지순.
1: 예. 깻잎순.
0: 예.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깻잎까지,
0: 준비했는데요.
1: 예. 요거를 일단 데쳐볼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지금 나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이거 데치는 정도하고, 뭐 무침이니까 나물이잖아요.
0: 네.
1: 수분이 제일, 수분 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러게요.
1: 제가 좀 데쳐볼게요. 물이 끓으니까.
0: 네.
1: 예, 물이 좀 넉넉하죠?
0: 네.
1: 자,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0: 네.
1: 집에서는 뭐 천일염 넣으셔도 되고,
0: 네.
1: 다 넣으셔도 돼요. 넣어주실래요, 다? 자.
0: 자. 깻잎순이 양이 많아
1: 아이고, 아이고.
0: 보이지만,
1: 예.
0: 자, 막상 데치고 나면,
1: 얼마 안 돼요.
0: 예. 자.
1: 예.
0: 자, 선생님, 이 깻잎순이 얇아서
1: 예.
0: 지금
1: 이렇게
0: 데치는
1: 해서,
0: 시간이 중요할 것
1: 예,
0: 같은데.
1: 금방 돼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위에는 팍 연두색으로 됐고, 깻잎 향이 나죠?
0: 예,
1: 한번
0: 엄청,
1: 뒤집으세요.
0: 예.
1: 자, 뒤집으면 위에 게 내려가니까
0: 예.
1: 지금 연해서 오래 안 데쳐도 돼요.
0: 네.
1: 자, 건져볼게요.
0: 바로 건져내요.
1: 예,
0: 확 뒤집은
1: 건져볼게요.
0: 다음에.
1: 예, 이래서 물에다가 바로 이걸 넣어줘야지 색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파란색이 유지가 돼요. 자, 찬물에다가 건지세요.
0: 찬물에 넣지 않으면 여열로 인해서 계속 익기
1: 그렇죠. 오,
0: 때문에.
1: 전문 용어 나왔는데,
0: 예.
1: 여열. 이야, 진짜. 체육이 오래 하시더니 이제 박식하게 조리왕이 다 되셨어요.
0: 그래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1: 너무 잘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저 토요일마다 재방송을 보는데
0: 네.
1: 이렇게 해서 이거를
0: 네?
1: 이렇게 물에서 이제 헹궈요.
0: 아주 잠깐 데쳤어요. 그냥
1: 예.
0: 넣고 앞뒤로 이렇게
1: 예.
0: 데쳐주는 거예요.
1: 자,
0: 그냥
1: 이렇게 해서
0: 살짝.
1: 여기서 건지시면요.
0: 예.
1: 여기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묻히는 거나 일종의 숙체예요, 숙체.
0: 예.
1: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익힌 나물이 되는데
0: 네.
1: 요거를요. 꼭 짜세요.
0: 수분을.
1: 네.
0: 수분을 꼭 짜주시고.
1: 예, 여기서
0: 예.
1: 근데 수분 짜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너무 수분이 많이 빠져도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예.
0: 너무 짜면 또
1: 예.
0: 이 채소에 있는
1: 그렇죠.
0: 맛있는
1: 그래서
0: 수분까지.
1: 이게 요렇게 뭉쳐져 있어서
0: 예.
1: 요 안이 촉촉인데 이제 지금 수분을 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0: 그래요,
1: 예,
0: 그래요.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털어요.
0: 아, 좀 흩어져야
1: 예,
0: 되는군요.
1: 그래야지 이제 간이 골고루 잘 배겠죠?
0: 예.
1: 예, 여기다 이제 담겠습니다. 썰어서,
0: 예.
1: 털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이거 긴 걸로 이렇게 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예,
0: 그럼요.
1: 그래서,
0: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된 게
1: 예,
0: 있으니까.
1: 이렇게 해서 국물이 너무 꼭 짜면은 뻐덕뻐덕해요. 약간 촉촉하지 않아. 이렇게
0: 예.
1: 하신 다음에, 이래야지 묻힐 때 간이 골고루 잘 돼요.
0: 예.
1: 자, 이렇게 됐죠?
0: 아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채반 하나에 이 깻잎순을 준비했는데
1: 많은 것
0: 어떤
1: 같았죠?
0: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그만한 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1: 오늘
0: 더큰볼 드리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 부피가 확
1: 예,
0: 주네요.
1: 이만큼에도 색좀 보세요.
0: 아주 풋풋한 게
1: 너무 예쁘죠?
0: 이 맛있는 맛이 이렇게 농축이 된것 같아요. 이
1: 네.
0: 향들이. 자,
1: 자,
0: 선생님. 이렇게 깻잎 순무침의 재료들이 준비가 다 됐는데요. 이제는 맛있게 한번 무쳐봐야겠죠?
1: 네, 그럼 이제 양념을 먼저 좀 이렇게 골고루
0: 그럼,
1: 되게 하겠습니다.
0: 네.
1: 이게 들깨가루예요. 그러니까
0: 들깨가루.
1: 이제 이렇게 가루부터 넣어서 액체를 넣어야지 잘 섞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0: 이렇게
1: 들깨가루
0: 무칠
1: 넣고,
0: 때는
1: 네.
0: 가루부터.
1: 그 다음에 여기에 넣는 양념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깻잎 향이 날아가잖아.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마늘 같은 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제 뭐, 안 넣고 사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0: 본인의 향을
1: 예.
0: 지키기 위해.
1: 마늘 좀 조금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0: 참기름 넣고.
1: 예. 까나리 액젓.
0: 아! 이 까나리 드셨어요?
1: 예.
0: 야, 무침에 까나리 액젓 들어가면
1: 네.
0: 좀 향도 좀 진해지고.
1: 예, 그리고 염도가 세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나물 종류에는
0: 예.
1: 국간장이 좀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그리고
0: 맞아요.
1: 국간장은 적은 양이에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들기름.
0: 들기름.
1: 예.
0: 자, 오늘의 요리 비결은 액젓이네요, 액젓.
1: 아니요, 데치는 거 중요해요.
0: 아, 데치는 거
1: 네, 데치는
0: 중요하고.
1: 거 어느 정도를 데쳐야지 이게 부드럽고

0: 예?
1: 질겨지지 않고 연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네. 촉촉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묻혔을 때는 간이 골고루 잘 밴단 말이에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캔은요 조금 여기도 같이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0: 네? 마지막에
1: 이제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조금 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볶는 거는요 쉬워요. 여기 숙주를 네? 오래 안 볶아도 돼요. 오래 볶으면 질기죠.
0: 네, 그럼요.
1: 열이 싹 닿아서 남아있는 여열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삭거리고 투명하고 맛있어서 이거는 기름은 많이 두르지 마시고
0: 예. 예. 저는 사실 근데 아까 우리 깨니스 무침이라 그래서 예. 이렇게 그냥 무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1: 네, 이제 숙주는 생으로 넣게 되면 비린내 나잖아요.
0: 아, 숙주만 볶으시는 거죠?
1: 예, 얘만 볶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무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기름을요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조금만 요거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해주시고 자
0: 숙주는 빨리 네. 봉다고 하셨죠 선생님?
1: 예, 예. 숙주는 예.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드세요.
0: 그럴까요?
1: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열이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예. 안 해도 돼요.
0: 요거는 금세
1: 전체적으로 또?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열이 안 받았을 경우에는 밑에는 민근해 밑에는 지금 있고 예. 위에는 열이 안 닿고 지금 이거는 고루고루 열을 받아서 지금 예. 벌써 색깔 보세요.
0: 하얗게 돼요. 예.
1: 예, 그죠.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약간 투명한 색이 이렇게 나죠?
0: 어, 네네.
1: 예, 예. 그죠. 아까는 하얗잖아요, 이렇게.
0: 아, 아까는 하얗는데 투명해진 거구나, 지금.
1: 예, 예. 지금 이제 열을 받으니까 내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0: 아, 예. 지금 많이 투명해졌어요, 아까보다. 예.
1: 이거 숙주는 근데 뭘로 키운 줄 아세요?
0: 숙주요?
1: 예. 숙주. 콩은, 콩나물은 뭘로 키워요?
0: 콩이요.
1: 네, 예, 숙주는.
0: 숙주요.
1: 숙주. 아니. 녹두.
0: 아, 녹두예요? 세상에. 오늘 하나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숙주는 녹두를 키운 거예요.
0: 숙주 녹두로.
1: 그래서 콩나물보다는 숙주가 빨리 상해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래서 신숙주 있죠? 우리가 예. 그 성삼문 신숙주. 그래서 이 숙주가 빨리 상해서, 이거 보세요. 아까 파란 거하고는 다르죠? 색깔이, 예. 그죠? 자, 이거 잠깐 얘 놓으시고요. 그러면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0: 맛있게 한번 묻혀볼까요?
1: 예, 지금 그동안 이제 골고루 섞어졌죠?
0: 예.
1: 자, 우선요. 깻잎부터 넣으세요.
0: 자, 깻잎순. 예.
1: 깻잎순은 아까 이제 털었잖아요?
0: 예. 예. 아, 향이 정말. 근데 이 깻잎의 향은 예. 언제 맡아도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나물 이거 묻힐 때 이런 숙채나 나물 묻힐 때 중요한 게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많이 주물르면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물이 도로 생기고 예. 되도록이면 손을 맨손으로 묻히는 게 좋아요.
0: 아, 맨손으로?
1: 예, 왜냐하면 손에 체온이 있죠?
0: 예?
1: 체온이 양념을 녹이면서 식재료에 스며들어요.
0: 와.
1: 자,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제가 털으면서 아까 털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털지 않아도
0: 그러게요.
1: 돼요. 예, 골고루 묻었잖아요?
0: 예.
1: 예, 그럼 여기다 이제 숙주를 주세요.
0: 아까 이렇게 잘 풀어주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1: 예, 예. 이게 넣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0: 그러게요.
1: 예. 그래서 이 숙주는 들어가서 양념이 다 된 데서 이 깻잎 양하고 어우러진 데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0: 네.
1: 자, 이렇게 섞으세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틀어요.
0: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1: 털으면은 예. 이렇게 해서 자, 깻잎. 자, 들어갔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명 네. 다 드셔도 돼요.
0: 마지막으로 홍고추 고명까지.
1: 네. 그래서 이런 고명은 네.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으니까.
0: 그렇죠.
1: 예, 예. 자, 담겠습니다.
0: 이야.
1: 양이 좀 많네요.
0: 이 반찬 어떤 거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
1: 예.
0: 근데 또 건강한 반찬을 먹고 싶을 때 그때 깻잎 순무침 이렇게 예. 해서 뭔가 이렇게 담백하고 뭔가 이렇게 감칠맛 나게.
1: 예. 예. 이 숙주가 들어가서 깻잎은 왜 부드럽고 아삭거리죠?
0: 예, 향도
1: 숙주는
0: 좋고.
1: 사악사악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해서 먹어보니 이 두 개의 조합은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0: 그러게요. 물론 빨간 무침도 너무 맛있긴 하지만
1: 네.
0: 오늘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1: 이게 이렇게 담백하게 하면은 애기들도 잘 먹고 위에 좀 뿌려보실래요?
0: 그럴까요?
1: 가운데로 소복하게.
0: 자, 가운데로 예. 예. 이렇게.
1: 됐어요. 됐어요. 너무 많이 넣어도.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자, 이렇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깻잎순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깻잎순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과 깻잎순을 넣어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데친 깻잎순은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들깨가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 국간장, 들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두르고 숙주를 넣어 볶아내줍니다. 이렇게 숙주는 볶아서 사용해야 비린내가 날아가요. 깻잎순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리다가 숙주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예쁘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깻잎순 무침이 완성됩니다. 누가 해도 맛있다.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정성이 깃든 꼼꼼한 레시피. 이보다 더 시원할 순 없다. 한입 먹으면 속까지 시원한 묵국 레시피. 소고기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담백하면서 개운한 소고기 묵국부터 어떤 요리와도 찰떡궁합,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될 국민 김치. 밥상 위에 올리면 온 가족이 박수치는 인기 만점 파김치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의 단짝 광희고요.
1: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0: 네. 선생님.
1: 예.
0: 왜 이 뜨거운 국물을 먹고, 개운하다 하면,
1: 예.
0: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
1: 예.
0: 이 소고기 묵국만 있어도 개운하다 소리가 절로 날 것 같거든요.
1: 네.
0: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소고기 묵국이니까요.
0: 네.
1: 소고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요거는 무예요.
0: 예, 네, 시원하게.
1: 네. 그 다음에 대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0: 네.
1: 자, 물에 그 대파하고 향, 저 국물 맛을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 다시마.
0: 네.
1: 네. 그 다음에 요 마늘.
0: 예.
1: 마늘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이 소고기 묵국은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0: 그쵸.
1: 시원하다 그러셨죠?
0: 맞아요.
1: 그래서 국간장, 소금, 마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0: 예.
1: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깔끔하게 끓여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고기 묵국 시작해 볼 텐데요.
1: 네.
0: 선생님,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소고기 묵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사실 레시피를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배워보는 거예요.
1: 아.
0: 많은 분들이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그 묵국을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0: 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냥 뭐 바로 볶아서 끓이는 쉽게 하는 것도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아주 진하게 우려서 그냥 국물이 진한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같이 무하고 그다음에 고기가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0: 네?
1: 손 쉬우면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오늘 볶아서 한번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0: 네, 그럼 한번 네. 볶아서 하는 소고기 네. 묵국 배워볼 텐데요.
1: 네.
0: 자, 소고기 이 어떤 부위죠?
1: 아, 이게 지금 양지예요.
0: 아, 양지머리.
1: 양지는 우선 국물이 진하고
0: 예?
1: 또 고기도 왜 고기 찢으면 찍찍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지금 요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0: 맞아요, 결대로.
1: 결대로 찢어졌는데 이걸 이제 양지로 하면은 맛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누린내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0: 맞아요.
1: 예, 요거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핏물을 좀 담가 놓으세요.
0: 네.
1: 예, 그래서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0: 잠길 정도로?
1: 예, 예, 잠길 정도로 담가 놓으시면.
0: 예?
1: 이게 핏물이 빠지는데.
0: 예.
1: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맛있는 국물이 또 빠져요.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면 적당하고.
0: 예.
1: 오늘 이게 담궈서 담근 걸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0: 자, 이렇게.
1: 예.
0: 자, 30분 예. 동안 담궈 놨고.
1: 이 담근 거는 지금.
0: 예.
1: 이제 핏물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예, 예, 위에도. 예, 너무 물이 질컥하게 들어가면 볶을 때
0: 예.
1: 달라붙어요.
0: 그죠?
1: 그리고 맛있는 물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핏물을 빼주시면 예, 이렇게 빠져서
0: 예.
1: 이거 보세요. 이게 양지인데 만일에 이게 없으면 가격이 예. 조금 다른 것보다 비싸요.
0: 양지머리가
1: 부위가 적어서
0: 맛도 좋고 한데
1: 네.
0: 시간도 꽤 걸린다면서요.
1: 예, 그래서 그냥 없을 때는 국거리용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0: 아, 예, 예.
1: 예, 그래서 오늘 요거는 납작 썰을 거예요. 납작 썰기.
0: 납작 썰기 해볼게요.
1: 예, 납작 썰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써는 거 채썰기, 다지기, 뭐 네모나기, 어수썰기 등 있는데
0: 네.
1: 썰었을 때 자 나박썰기는 이런
0: 나박썰기는 여기, 이 모양
1: 이렇게 숟가락에 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0: 예.
1: 나박썰기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결이 이제 이런 결이 이렇게 있죠.
0: 예.
1: 결대로 할 때는 시간을 오래 그리고 끓일 때는 찢어지니까 괜찮은데 결 반대로
0: 이렇게 해서
1: 예, 그러면 크기가
0: 예.
1: 다 이렇게
0: 일정해요. 일정해요.
1: 예, 납작

0: 납작납작하죠?
1: 예.
0: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3, 4cm 정도로 해서 요거를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
1: 예.
0: 소고기 준비가 됐고요.
1: 국물까지 깔끔하게 네, 빼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 지금 무예요. 자, 무인데 예.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아까 이거와 같은 크기로.
1: 나박슬기로.
0: 예, 나박슬기. 요기 두께는 근데 한 0.8cm 정도. 시원한 맛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탕 문화예요.
1: 맞아요.
0: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0: 이 무에 있는 그 디아스타제라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껍질을 안 벗기셔도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근데 저는 오늘 껍질을 벗겼거든요.
1: 그럼 선생님 갖고 있는 무가 너무 달면은
0: 예.
1: 조금만 넣어야겠네요. 그냥
0: 그래서
1: 적당량만.
0: 국 끓일 땐 흰 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판을 저희가
0: 예.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1: 예.
0: 이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1: 네.
0: 그냥 다 섞어 놓으면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리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예.
0: 모든 재료를 써서 한 번에 넣고 순서대로 넣는 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1: 아.
0: 따로따로 하면 저쪽 가서 이거 하다 보면 또 안 넣는
1: 맞아요.
0: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1: 네.
0: 육수를 한번 내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이제 재료는 준비되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죠?
1: 정말 간단해요.
0: 예. 너무 요리가 뭐 여러 가지가 넣어서 복합적인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네. 그냥 그 잡채에 맛있는 물 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우선 팬을 좀 달궈주세요.
1: 네.
0: 네, 달궈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는 지금 바로 고기를 볶을 거라서
1: 네.
0: 제가 이 식용유 기름을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참기름을 같이 넣으셔서 볶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참기름은 이 발연점이 낮아서 타버려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냄새를 구수하게 할 때는 약간 섞어서 하셔도 되거든요.
1: 네.
0: 자, 우선 고기를

0: 다니까.
1: 예?
0: 그래서 온도가 낮은 데서 이거를 볶게 되면은 육즙이 많이 나서 이제 그 고기 물이 혼탁해질 수가 있어요.
1: 예.
0: 육수가. 그래서 이제 한 해가지고 지금 고기가
1: 예.
0: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1: 어느 정도까지 익혀지나요?
0: 겉에 이제 고기가 이렇게 약간 갈색 정도가
1: 예?
0: 됐을 때 예. 이렇게까지 볶아주시면서
1: 네, 완벽하게 익진 않았고요. 예.
0: 물을
1: 이때?
0: 예, 일단 물을 부어요. 자, 일단 이제 물을 부면서 이제 어느 거나 국이라는 건 끓여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물을 부시고 자, 여기다가
1: 네.
0: 파.
1: 대파.
0: 요거는 이제 향채라고 그래요. 상채. 네. 상채 채소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마.
1: 네. 다시마 넣고
0: 예. 네, 그다음에 통마늘.
1: 통마늘까지.
0: 예, 네, 이렇게 넣으셔서
1: 그 국물을 만드는 거죠?
0: 네, 국물 만드는 거죠.
1: 선생님,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0: 네.
1: 얼마 정도 끓여야 맛있는 맛이 우러나올까요?
0: 이게 이제 물을 또 넣어서 시원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국물 맛이 진하게 우러나는데
1: 네.
0: 처음서부터 물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무가 뭉그러져요.
1: 네.
0: 그래서 국물 맛이 좀 우러야 되는데
1: 네?
0: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게 센 불이에요.
1: 네? 네,
0: 세서 이제 100도 비등점까지 올라와서 끓잖아요.
1: 네.
0: 그럼 중불로 해도 계속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끓어요.
1: 네.
0: 그, 센 불에 올라오면 불을 줄여서 중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이제 물을 넣고 또 한 스푼 끓이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지금 들어있는 재료들로 저희가 맛있게 한번
0: 네.
1: 국물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끓으니까 볼까요?
1: 네.
0: 예, 이렇게 이제 끓었어요. 끓고 있네요. 그랬더니 핏물도 많이래. 지금은 이제 핏물이 좀 많이 없어요. 우리가
1: 깔끔해요.
0: 예. 이제 끓으면요. 여기다가
1: 네.
0: 자, 대파.
1: 네. 걷어낼게요.
0: 예, 대파 건져내시고 다시마는 요거는 쓸 거예요.
1: 네, 썰어서
0: 예, 이때 다시 넣을 거니까
1: 네.
0: 다시마 이렇게 넣으시고 마늘은 뭐 굳이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또 양념을 쓰는데 만일에 뭐 이게 다 빠졌다면 이렇게 걷어내셔도 네,
1: 깔끔하게
0: 되고요.
1: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0: 예, 이렇게 걷어내시고
1: 되고,
0: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무를 넣어주세요.
1: 예. 무는
0: 예.
1: 이때 들어가야 조금 이제
0: 네,
1: 부드럽게.
0: 이제 이래서 이제 끓여주세요.
1: 한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이제부터?
0: 이제 무가 익을 정도니까 이미 이제 무를 얇게 쓰려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1: 예.
0: 그래서 한 5분 정도?
1: 5분 정도?
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국물에 끓으면서 열이 있으니까
1: 예.
0: 요거 끓는 동안에 요거는.
1: 썰어볼까요?
0: 예, 이게 다시마를 보통 이제 해서 다 버리시거든.
1: 맞아요.
0: 그죠? 버리는데 요것도 맛있는 물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요. 나박 썰기로.
1: 아, 똑같이.
0: 네, 같은 크기로 썰어줘야지 음식이 균형이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거는 거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같이 넣었다가.
1: 그럴까요?
0: 지금.

0: 이제 예? 지금 아까 이제 넣어서 예 지금 끓었더니
1: 박을 자
0: 예 무가
1: 그 무에 시원한 향이 나요.
0: 예 그걸. 시원한 이거 예. 투명해졌죠.
1: 예?
0: 예 이제 이게 다 됐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마 아까 국물을 우렸지만
1: 네.
0: 넣고 자 파가 파는 유황 성분이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얘를 미리 넣고 끓이게 되면 미리 넣어서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서 그 영양 성분이 조금 그 파의 성분이 없어져요.
1: 네.
0: 그리고 잡냄새 같은 것도 다 날려가니까
1: 네.
0: 그 역할을 못해서 지금 마지막에 넣고 한 소금만 끓이세요.
1: 예.
0: 그러면 자 이렇게 파란색도 보이고
1: 예.
0: 예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제
1: 맨 마지막에
0: 네, 마지막에 이제 마늘
1: 예.
0: 아까는 그 육수를 내놓고 썼지만
1: 예.
0: 그다음에 이거 국간장이에요.
1: 예.
0: 네, 국간장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1: 그러게요, 맞아요.
0: 그리고 얘가 약간 국간장이 들어가면 색깔도 연한 갈색이 돼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소금은 집집마다 저거 맛이 다 달라요.
1: 네, 간이 다르니까.
0: 제가 그냥 적당히 넣어보겠어요.
1: 본인 입맛 따라
0: 네.
1: 드셔보시면서 맞추시고요.
0: 네.
1: 이제 간을 한 다음에는 얼마나 더 끓여주면 될까요?
0: 자, 요렇게 투명하면서 아삭거릴 수 식감이 있도록
1: 예.
0: 더 끓이시고, 만일에 어르신들이 아우,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하면 더 끓이셔도 돼요.
1: 네.
0: 근데 지금 요 상태가 좀 적당하고요. 조금
1: 네.
0: 더 끓으면 얘가 부서져요.
1: 자, 예. 그러면 저는 완성 준비해볼게요.
0: 네.
1: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0: 예.
1: 소고기 먹고기 완성했어요.
0: 간단하지만요.
1: 예.
0: 이게 아까 그 조리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1: 네.
0: 또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 맛있는 맛을 내는 비법이 있다고요.
1: 그러게요.
0: 예. 야, 무가 아주 그냥 투명한 게 하얀 무를 넣었더니요.
1: 이 고기 국물 향은
0: 예.
1: 이 소고기 볶음의 향은 정말로 뭔가 이 고기 국물의 진한 맛과 그다음에
0: 예.
1: 무의 시원함과 달큰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0: 자 이제 고기도 넉넉하게 넣고 인심 좋네요.
1: 그러게요.
0: 예, 고기도 많이 넣어요. 뭐 가지고 우리 집
1: 맛있고
0: 우리가 많이 먹고 저기를
1: 오늘 이렇게 먹고 나면 소고기 이렇게 먹고
0: 됐습니다.
1: 시원하다고 그냥 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0: 예.
1: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묵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핏물 제거한 소고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나박 썰어주세요. 무는 나박 썰고 대파는 엇을 썰어줍니다. 냄비를 달군 뒤 식용유와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물, 대파, 다시마, 마늘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를 먼저 볶아야 육즙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다음 대파, 다시마, 마늘을 건지고 물을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건진 다시마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엿을 썬 대파,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됩니다.
1: 밥, 탕, 그 심지어 라면까지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이 파김치인데요.
0: 네.
1: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파김치 재료 한번 알아볼까요?
0: 네. 파를 많이 주름 사용하시고요.
1: 네.
0: 들어가는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1: 네.
0: 양념에 이제 양파, 그다음에 이제 멸치 액젓에다 고춧가루,
1: 네.
0: 그다음에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요즘 계절에는 홍고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홍고추를 좀 넣으면 단맛도 있고
1: 네.
0: 색깔도 고와서 이거 넣고 조금 이제 이거
1: 설탕,
0: 마늘, 생강즙,
1: 네.
0: 이거 고명으로 조금 더 통깨 조금 준비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찹쌀.
1: 네. 네. 자, 알싸해서 입맛까지 확 사는 파김치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파김치 이름만 들어도
0: 예.
1: 너무 맛있는데요.
0: 네, 네.
1: 자, 오늘은 파 중에서 쪽파를 준비하셨나요?
0: 예, 예. 이게 쪽파인데요.
1: 예.
0: 이제 주로 지금 나오는 쪽파는 많이 절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1: 오, 예, 예.
0: 예, 그래서
1: 네.
0: 우선 절여야 되겠죠.
1: 네.
0: 자, 김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해야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조건에 맞춰서 이게 숙성이 돼서 익어야 되는데
1: 네.
0: 우선 이건 이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1: 네.
0: 자, 이제 뿌리하고 이 줄기 부분하고 해서 이게

0: 예. 자, 이렇게 미리 30분 정도. 예. 절여준.
1: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싱싱하게 들절어진 거고, 예. 이거는 자, 이렇게 절어졌어요. 자, 예, 예. 예.
0: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좀 차이 나요.
1: 나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숨이 죽어서. 예. 예. 여기도 약간 물이 들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0: 물도 많이 나왔어요.
1: 네. 이렇게 해서 절여놓으시고요. 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뿌리하고 머리가 가지런하게 해야. 예. 비며서 요거를 이렇게 꼬리를 쥐서 묶을 때 좋아요. 예, 예. 막 섞어 놓으면 또 찾아야 되니까. 네? 꼬리가 어디 갔나, 뭐 머리 뿌리 쪽이 어디 갔나 찾아야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 국물에다가 이제 여기는 멸치 액젓하고 여기 지금 여기서 파에서 나온 물이 있겠죠.
0: 맞아요. 채소가.
1: 네네. 예. 그러면 여기다가 찹쌀풀.
0: 아. 아무래도 이제 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찹쌀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원래 밀가루풀, 찹쌀풀 두 개 중에 넣으시는데 오늘은. 예. 찹쌀풀을 선택하셨어요.
1: 이게 찹쌀이 이제 전분이잖아요. 예. 쌀가루인데 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이게 발효 속도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예. 전분이 많아서 발효 속도가 높아요. 예. 빨리 익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역할도 있고 풀이 들어가서 이걸 매끄럽게 해주면서. 예. 그 매운맛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거든요.
0: 맞아요.
1: 또 뭐 여름철에는 감자 전분도 넣기도 해요. 이게 영양분이에요.
0: 그쵸, 그쵸.
1: 미생물의 영양소. 예. 자, 찹쌀풀 넣고요. 고춧가루.
0: 고춧가루.
1: 네, 고춧가루를 이렇게 몸이 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그냥 바로 넣게 되면은 우리 김장할 때도 왜 다 버무려 갖고 나중에 저 우체를 버무리듯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재면은 풀어지면 이게 들어가서 색이 저기 고와져요.
0: 맞아요.
1: 자, 그다음에 요거는 홍고추. 이거. 네.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언제 집에서는 보통 어떻게 윙 믹서로 갈아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단맛도 더 좋고.
0: 예, 약간의 씹는 식감도 있고.
1: 네. 이거 설탕인데요. 네. 설탕도 파김치의 영양소 역할을 해줘요. 발효를 넣어주고. 또 매운맛도 조금 감소해주고.
0: 네.
1: 자, 마늘은 많이 안 넣겠어요. 여기 자체에 좀 매운맛이 있으니까.
0: 예.
1: 그래서 또 좀 넣어주면 좋고. 생강즙. 예.
0: 생강즙.
1: 생강즙이 들어가야 이게 방부작용도 있어요. 생강이 들어가면은 덜 상해요.
0: 오.
1: 예. 연화작용, 방부작용, 탈취작용. 생강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0: 네.
1: 자, 생강을 통으로 그냥 갈아서 넣는 것보다는 이게 파김치가 연하니까.
0: 예.
1: 이제 즙으로 이래 넣으시면 되고. 자, 이거 넣겠습니다.
0: 예.
1: 이것도 그냥 다 넣으세요.
0: 여기까지.
1: 예.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가. 네. 아까 물이 많았던 게.
0: 네.
1: 굉장히 이 촉촉해지면서 색깔이 발현이 됐어요.
0: 예, 자, 이렇게.
1: 예.
0: 자, 김치 양념에다가.
1: 예.
0: 마지막에 양파를 넣었는데요.
1: 예.
0: 선생님, 사실은. 예.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 네.
0: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예. 김치가 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해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1: 네.
0: 근데 뭔가 재료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네요, 선생님.
1: 그건 손도 많이 안 가요.
0: 자, 이렇게 내 손으로 한번 김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오히려 그 우리가 만들어서 부모님을 드리는 것도. 그쵸?
1: 해보실래요?
0: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진짜로.
1: 네, 네, 네.
0: 엄마가 맨날 너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요 양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버무려요. 넣고 가운데 거 한번 벌려서.
0: 예?
1: 이런 식으로.
0: 한 번에.
1: 네.
0: 와,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아주 군침이 돌고.
1: 네.
0: 이 양념이 파김치의 양념은 진짜 이렇게 빨간 게.
1: 예. 네. 빨가면서 지금 맛있는 맛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네.
0: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1: 이렇게. 응.
0: 이 파김치는 익는 정도에 따라서 또 맛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1: 맞아요. 찌개나.
0: 예.
1: 무슨 저기 그 삼겹살 먹고 그럴 때 굴 때는요.
0: 예?
1: 팍 익혀야 돼. 한 4일 정도.
0: 그때는.
1: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0: 겉절이 느낌으로.
1: 겉절이 느낌으로 할 때는 뭐 밥에도 올려서 먹어도.
0: 예, 예,
1: 되고. 반찬으로.
0: 예.
1: 먹을 때.
0: 예.
1: 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하루 정도만 내버려도 돼요, 요즘은.
0: 자, 이제 이거 한번.
1: 예,
0: 담아야 봐야 되는데.
1: 예.
0: 담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 켜켜이 어떻게 담아요?
1: 자, 이거를요.
0: 예.
1: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5cm 쯤 이렇게. 네, 말아요.
0: 아, 이렇게 말려 있는 거 봤어요, 파김치.
1: 예, 이렇게 해서 저 접시 하나 주세요.
0: 아.
1: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묻었잖아요. 그러면 뭐 크게 그래야지 먹기가 좋고요.
0: 꺼내 먹기가.
1: 네. 이렇게 한 5cm 정도 들고 이 뒤에 거 갖다 넣고.
0: 예?
1: 나머지 이거 잎사이가 부드럽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갖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럼 풀리지 않아요.
0: 예.
1: 이렇게 해서
0: 정리도 이렇게 잘 되고.
1: 예, 예.
0: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걸 한번.
1: 예.
0: 담아 볼게요.
1: 예. 자, 이래 넣는데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1: 또 이거는 요 줄기 부분 반대편으로 놓으세요. 한쪽으로 가면 뚱뚱하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그냥 넣을 때는
1: 이렇게.

0: 반대로.
1: 이 줄기 쪽으로 가면 여기가 뚱뚱해지죠.
0: 좁아지죠.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이게 김치나무잖아요. 네. 뭔가 그 통장에 적응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1: 밥만 있으면 먹잖아요.
0: 냉장고는 은행이고, 그렇죠? 은행에 집은 없는 거죠. 예.
1: 표현이 아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이 세상에. 좋으세요.
0: 세상에. 예.
1: 자, 이 남는 건 국물을 조금 넣으세요.
0: 자,
1: 조금만.
0: 조금만.
1: 네. 됐어요. 그리고
0: 네?
1: 자,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소금을 좀 넣으셔야 돼요.
0: 소금 좀 넣어주세요. 아, 간을 좀 해주네요.
1: 예, 이게 간을 안 하면 갱물이라든지 맹물이 들어가면 이게 음식이 상해요.
0: 예, 예.
1: 예, 뭐, 좀 넣으세요.
0: 자, 소금은?
1: 예. 뭐 넣어서
0: 예?
1: 이게 맹물이 들어가면은 저쪽에 양념한 거하고 간이 달라지잖아요.
0: 아, 염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예, 그렇죠, 그렇죠.
0: 자,
1: 그래서 됐어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을
0: 아, 뭐 저희가 숙성시키면서
1: 예.
0: 자, 뭐 국물 나올 수 있지만
1: 예.
0: 쪽파에서도
1: 예, 예.
0: 미리 이렇게 자, 국물 만들어서 넣어줘요.
1: 네, 국물을 그렇게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예.
0: 자,
1: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0: 올려볼까요? 메두 찍은 예. 것도?
1: 아까 부자 야. 됐어요, 부자 됐어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메두 찍으면요, 선생님
1: 예.
0: 이렇게 익었을 때 꺼내 먹기도 너무 좋아요.
1: 아, 예. 그리고 얌전하잖아요.
0: 맞아요. 그치?
1: 한두 개씩만 놔도 되니까
0: 소담스럽게 이렇게
1: 예, 지금 그죠? 벌써 익어갖고 이게 깔아졌어, 그렇죠?
0: 이게 만들자마자 바로 이게 겉절이 형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냥 뭐 드셔도 돼요.
0: 자, 선생님께서 한 며칠 정도 숙성시켜준
1: 예.
0: 파김치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김치는 며칠 정도 숙성?
1: 이거는 하루.
0: 하루?
1: 예, 예,
0: 예.
1: 어제 해가지고 그랬더니 색이 푸른색이 이렇게 있죠?
0: 예.
1: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숙성이 되긴 한 건데.
0: 자, 향도 조금 더 진한 향이 확 나요.
1: 예. 그리고 이렇게
0: 국물도 진해졌고요.
1: 네, 국물도 진해졌고 그래서
0: 네?
1: 하루 정도면 요렇게 되고요. 약간 이거는 조금 덜 된 거예요. 약간
0: 덜 된 거 아직 방금 만든.
1: 예, 예.
0: 자, 그럼 선생님. 완성급식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 네.
0: 자, 이야, 또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파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꺼낼 때 이렇게 꺼내기가 쉬워요.
1: 네, 그러면 보기도 좋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는 놀러가게.
0: 예.
1: 그러면 길이가 또 맞겠죠.
0: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집에서 김치 그냥 아무렇게나 꺼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예쁘게 김치에 담겨 나오면 더 먹음직스러워.
1: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주부의 솜씨가 진짜 아우 이런 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0: 예?
1: 대박.
0: 아, 대박. 정말 대박이네요. 그렇죠?
1: 자, 국물은 이렇게 해서 부어도 될 것 같아요.
0: 이야.
1: 그리고 국물이 김치니까 촉촉하게 좀 있어야
0: 예.
1: 네, 먹음직스럽죠?
0: 정말 대박입니다. 네. 자,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너무나 맛있는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파김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쪽파는 뿌리 부분에 멸치액젓을 뿌린 뒤 뒤집어가며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양푼을 살짝 기울여주면 쪽파에 멸치액젓이 고루 닿아 더 잘 절여집니다. 절이고 남은 멸치액젓에 찹쌀풀, 고춧가루, 다진 홍고추, 설탕, 다진 마늘, 생강즙,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든 뒤 채썬 양파를 버무려줍니다. 양념에 쪽파도 넣어 버무린 뒤 돌돌 말아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통에 파김치를 담아줍니다. 남은 양념에 물과 소금을 넣어 파김치 위에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파김치가 완성됩니다. 어떤 주방에서든 최고의 맛이 나는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황금 레시피. 술 먹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큰한 국밥을 소개한다.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 한 그릇 뚝딱할 김치 콩나물 국밥부터 매번 국으로만 먹었던 황태채의 완벽 변신.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군침 도는 황태채 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 에너지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0: 네. 이 국밥 중에서 김치 콩나물 국밥은 이 재료 접근성이 쉬워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기 좋은데요. 네.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자, 우선 그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원한 맛을 첨가할 그 콩나물, 네. 그다음에 칼칼한 맛을 더 추가해 줄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0: 선생님, 뭐, 예. 그리고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예술인데요. 양념에 뭐가 들어가지 궁금해요.
1: 새우젓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국간장을 섞어서 네. 그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제 그 양념으로 섞어서 간을 맞출 거예요.
0: 네.
1: 예.
0: 육수는 어떤 걸로 내실 거예요?
1: 아, 이제 국밥이니까요. 예. 국물이 그 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멸치하고 뭐 표고, 네. 양파, 대파를 넣어서 육수로 끓여서 채수 같이 네. 그렇게 진한 맛을 낼 거예요.
0: 네. 예.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이 뚝배기 한 사발 주면 정말 끝까지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호 선생님의 노하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치 콩나물 국밥 시작해볼 텐데요. 네. 자, 제일 먼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1: 아, 우선 육수를 좀 내놓고 나중에 남으면 쓰셔도 되니까 육수부터 네.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맞아. 사실 국밥에서 모든 국에서는 예. 육수, 밑국물이 제일 중요해요.
1: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수는 네. 지금 물을 우선 좀 물을 넣어주시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국밥에 쓰는 거는 뭐 황태 포도 넣기도 하고 그런데 네.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멸치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더 맛이 있으니까 멸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끓이는 거 여기 또 이제 표고버섯이 약간 소고기 맛이 나잖아요.
0: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진한 육수에 표고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양파. 네. 양파도 이렇게 이제 통으로 넣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 하려면 이렇게 잘라서도 넣으시는데 네. 이 채수를 오래 끓이려면 통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이게 국물이 진해요. 네. 이러면 이제 약간 탁해 줄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향채 채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대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소금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0: 소금을요?
1: 예. 네, 소금을 넣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네.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밀고 나오는 힘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국물이 빨리 우러나오면서 진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또 한 예. 가지 이제 육수에서 중요한 거는 찬물에부터 넣고 끓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0: 차가운 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1: 그래서 이제 끓어오르면서 열을 받으면서 끓으면서 네. 표고에 맛있는 물이라든가 예. 양파가 익으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국물, 맛있는 국물을 밖으로 빼주는 거죠.
0: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밑국물은 예. 얼마 정도 이렇게 끓여야 맛있게 나올까요?
1: 요거는요, 한 20분?
0: 20분 정도.
1: 예, 20분 정도.
0: 자, 그럼 이제 맛있는 국물이 좀 끓이는 동안 네. 우리는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네네. 자, 우선요.
0: 네.
1: 김치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네. 이제 국밥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0: 네.
1: 넣고 요거는 국밥에 뚝배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한 2cm 정도? 이렇게.
0: 2cm 정도.
1: 예, 예. 요렇게.
0: 아, 진짜 선생님, 저도 원래 평소에도 콩나물 국밥 좋아하는데
1: 예.
0: 특히 김치 콩나물 국밥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김치가 들어가면 그 맛이 뭔가 더 이렇게 뭐 씹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뭔가 더 깔끔하고
1: 그거 하나에 예. 이거 하나에 밥하고 이제 뚝배기에 국밥을 하게 되면 밥이 들어가잖아요.
0: 예.
1: 밥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글로 다 들어가서 네. 음식이 굉장히 그 비타민,
0: 네.
1: 무기질, 그다음에 탄수화물까지 다 그렇죠. 먹을 수가 있죠.
0: 다른 반찬 네. 필요 없이.
1: 네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이게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준비는 됐거든요.
0: 지금 이제 밑국물도 다 끓은 것 같아요.
1: 밑국물도 아우 맛있는 냄새 나죠.
0: 야.
1: 예. 그래서 네. 이 밑국물을 김치하고요.
0: 예, 김치요.
1: 김치.
0: 예.
1: 그다음에 콩나물.
0: 아, 콩나물 들어가요? 예. 예.
1: 같이 넣어서 끓이세요.
0: 이 콩나물 시원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콩나물 들어가요?
1: 콩나물은 이제 그렇죠.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도 있지만 예. 아삭거리고
0: 예,
1: 김치는 약간 왜 질겅질겅한데 콩나물은 예. 아삭아삭 삭삭하죠.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0: 네.
1: 그러면 이거 끓이는 동안에 이거 오늘 육수가 지금 뜨끈뜨끈하게 끓었기 때문에
0: 예.
1: 국밥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0: 예.
1: 김치 콩나물 익으면서 김치가 푹 익을 필요는 없어요.
0: 맞아요.
1: 그냥 뚝배기에다 놓고 또 이렇게 끓일 거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거 끓는 동안에 이거 넣고요.
0: 네.
1: 그다음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양념 만들어 볼까요?
1: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전주나
0: 예.
1: 뭐 이런 잘한다는 데 가면은 국밥이 다 뭐 어떤 데는 새우젓만 넣고
0: 예.
1: 이게 맛이

0: 다르죠.
1: 어떤 데는 오징어도 넣은 데도 있었어요.
0: 네, 오징어를 넣으면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면 시원하게 예. 느껴지는데 예? 우리는 그 오징어 대신에 오늘 새우젓도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인데 네. 이게 새우젓은 새우의 그 살이 발효가 돼서 이게 네? 젓갈이 뭉그러진 거니까 이거 자체에 핵산이라는 성분과 맛있는 맛이 녹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넣어서 해도 맛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마늘 다진 거고요.
1: 마늘 다진 거.
0: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1: 그렇죠.
0: 이래야지 이제 좀 김치의 간 갖고는 약간 톡 쏘는 매운 맛이 적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이거는 국간장. 예.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건 국간장은 이제 청장이라 그래서 예. 집에서 외에 매주 뜨고 남은 간장 네. 그거로 해야지 그 콩에서 단맛이 나서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어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새우젓.
1: 새우젓.
0: 예, 새우젓도 넣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칼칼한 맛을 낸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뻑뻑해지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렇게 뻑뻑해지고, 요거는 김치하고 그 시원한 맛만 해서 뭐 여기다 기름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넣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1: 굳이 안 넣지 않아도.
0: 안 넣어도 이렇게 해서 넣고요.
1: 예.
0: 요기다 이제 요건 깨소금인데. 네? 깨소금이 들어가면 또 입에 씹히는 맛도 좋으니까.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하고. 달걀은 이따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달걀은?
0: 예, 예. 이렇게 해서 네. 이걸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촉촉하게 이렇게 되죠.
1: 그러게요. 촉촉하게 네, 되는데요.
0: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넣고 요게는 지금 짭짤하면서 또 마늘이 들어가서 매콤하고 고춧가루에 그 네. 톡 쏘는 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그 섞어지게 내버리세요.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볼까요? 지금 아주
0: 네.
1: 아주 그냥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0: 김치 이 김치국은 예? 진짜 100번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지금
1: 아주 그냥 얼큰하면서도 깔끔하고
0: 예.
1: 아, 진하네요 향이 생기.
0: 예,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끓는 그 육수에다 넣었더니 예. 이렇게 끓고 있어요 활발하게.
1: 야.
0: 아, 지금은 그냥... 이 김치만 넣었더니 예. 색이 이제 국밥 이제 빨갛지는 않아요.
1: 예, 붉으스름한데 예. 우리가 뭐 평소에 먹었던 그 빨간 느낌은 아니에요.
0: 지금 있죠 콩나물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이 투명해졌어요.
1: 네.
0: 너무 끓이면은 얘가 질겨져요. 섬유소만 예. 남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1: 대파.
0: 네. 대파도 넣으시고.
1: 네.
0: 자, 이거 두부. 두부도 한 소금만 끓으면 되니까
1: 예.
0: 지금은 이제 다 넣으셔도 돼요.
1: 자.
0: 네. 다 넣으시고.
1: 자, 콩나물하고 김치 들어간 후에 한 소금 끓인 후에
0: 예.
1: 나머지 재료를 다 넣을게요.
0: 예. 넣어서 이제 이걸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또 내려갔죠?
1: 예.
0: 자, 그래서 이제 넣고 또 끓이시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예.
0: 아예 이걸 끓이면서 이거를 양념장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네. 간을 맞춰서 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아니면은 이거를 국에다 뚝배기나 이런 데 그릇에 붓고
1: 예?
0: 거기다가 요거를 넣고 달걀을 얹어가지고 달걀이 반숙될 때까지 끓여서 이게 다 섞어 먹는 경우도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섞어서 하도 되고
1: 네.
0: 저 아니면 뚝배기에다가 이거를 넣고
1: 네?
0: 요 국물을 떠서 이걸 넣고 계란을 올리는 것도 되고
1: 그 오늘은 이 뚝배기에 따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0: 그렇죠. 뚝배기로 하면 또 뭔가 예.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1: 분위기가 있죠. 또 국밥을.
0: 예, 예. 그래서 지금
1: 예.
0: 보니까요. 이게 불이 화력이 세니까 색깔도
1: 예.
0: 너무 좋고 만일에 이렇게 김치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거 예. 이렇게 이제 걷어내세요.
1: 네.
0: 이게 이제 김치에 들어있던 고춧가루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1: 네.
0: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면
0: 뽀글뽀글한 게 이게 다 거품이 뭐예요? 기포죠, 기포.
1: 맞아요, 예, 기포요.
0: 기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
1: 자, 근데 선생님,
0: 예.
1: 선생님께서 이 각자 간이 다르니까 각자 간도 맞추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도요. 예. 간이 다 달라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릇에 담아 놓으면
1: 예.
0: 이제 떠주면은 이제 식성에 따라서
1: 예.
0: 먹으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0: 건져놓고 예.
1: 옆에 지금
0: 예.
1: 저 뚝배기에 한 공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0: 예. 아유, 자, 아주 예.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국밥 분위기 제대로 내기 위해서
0: 네,
1: 한번
0: 네.
1: 준비를 해봤는데
0: 네.
1: 자, 그럼 제가 이 밥 옆으로 예. 일단 가지고 와서
0: 예.
1: 여기다 받쳐볼게요.
0: 예, 곧 따르세요. 예, 예. 예. 그러면
1: 네.
0: 이제 여기다 보여줘 먼저
1: 예.
0: 이렇게 콩나물도 들어가고 빨간 고추도 아우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총천연 색지는 아주 고프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그 무엇보다 좋은 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뭘 할 때 꼭

0: 고기가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는데 고기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고 맛있게
1: 고기 대신에 오늘은요 두부도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달걀을 넣을 거예요.
0: 아 달걀을.
1: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네. 청양고추. 자, 고추도 들어갔고요. 자 국물 이제 더 국밥이니까 네. 국물이 좀 있으면 좋겠죠.
0: 이 김치 콩나물 국밥은 제가 예전에 이제 스케줄이 늦게 끝났을 때도 예. 문을 연 가게가 많았어요.
1: 아, 네.
0: 그래서 항상 이제 일이 끝나고 너무 지치고 배고플 때 이 국밥, 김치 콩나물 국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1: 속이 예. 착 풀리죠.
0: 든든하고.
1: 네, 네. 이제 이를 올려주세요.
0: 자, 와. 네. 자, 선생님 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간을 한번 또 해볼까요?
1: 네, 여기다가 예. 자 이제 요 양념장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넣으시고
1: 예. 뭐 이렇게 펼쳐서 밑에서 끓으면서 섞이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여기다가 자 달걀을
0: 달걀 하나 올라가줘야죠.
1: 네, 달걀이 딱 해서 이게 이제 조금 끓으면서 국물이 여기다서 이제 반숙으로 있겠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1: 그러면 이걸 싹 섞으면서 고소한 맛하고 밥에 딱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밥이 퍼지면서 이 고기 국물, 김치 국물, 뭐 아니면은 그 육수 국물이 여기 다 배니까.
0: 예, 진한 맛으로 또 먹을 예, 수 있죠.
1: 그냥 그것만 먹어도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0: 맞아요, 맞아요. 국밥 한 그릇 드시면 정말 배가 벌떡 일어나는데요.
1: 예.
0: 자, 이렇게 너무나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콩나물 국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국멸치, 표고버섯, 양파, 대파,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밑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넣으면 더욱 진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추김치를 송송 썰어줍니다. 밑국물에 송송 썬 김치, 콩나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새우젓,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어슷 썬 대파, 두부, 어슷 썬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이 든 뚝배기에 김치 콩나물 국을 담고 양념과 달걀을 넣으면 김치 콩나물 국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번엔 황태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 해요.
1: 네, 네. 이제 오늘 이거는 불 안 쓰고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반찬인데요.
0: 네.
1: 황태포 건조된 거.
0: 네.
1: 예, 그다음에 오이 이것만 하면 좀 퍽퍽하니까 네. 오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명으로 실파하고
0: 네.
1: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가 좀 들어가고요.
0: 네, 그리고 선생님.
1: 네.
0: 약간 찐득한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네. 무치는 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양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예, 양념장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식초 줬는데 오늘은 고추장,
0: 네.
1: 그다음 고운 고춧가루,
0: 네.
1: 소주가 좀 들어가요. 올리고당,
0: 네.
1: 그다음에 설탕 약간 감칠맛하게 설탕 약간 넣고
0: 네.
1: 바닥 건 그 생강즙,
0: 네.
1: 마늘 다진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쉬는 날에 이 밑반찬 만들 때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만들면 정말 밥상이 풍성해지겠어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자 선생님 일단 이 황태 정말 이제 국에만 많이 봤었는데 국에서
1: 네. 예, 예.
0: 오늘은 이게 무침을 만들어요.
1: 이 황태포가요.
0: 예.
1: 이제 북어포인데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거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말렸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0: 예.
1: 그래서 욕심 부리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건조된 거라서
0: 네.
1: 뭐 한 60g, 50g만 해도 양이 많은데 이건 일단요.
0: 예.
1: 물 좀 주시겠어요?
0: 네.
1: 이게 건조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딱딱하고 국을 끓일 때는 또 뭐 괜찮은데
0: 네.
1: 이렇게 반찬을 먹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황태를요. 그리고 이제 찢어놓은 거라서 먼지도 묻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물에다 그냥 한번 씻어요.
0: 뭔가 헹구듯이.
1: 예,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씻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0: 네.
1: 그냥 일단 놓으세요. 이러면 여기 이제 씻으면서 불순물 떨어지고 여기에
0: 네.
1: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0: 아, 맞아요. 촉촉하게요.
1: 예, 물을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담궈 놓으면은 맛있는 물이 다 빠져버려요.
0: 예.
1: 그 씻으니까 이게 아까 마른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0: 그치, 왜 물을 먹었기 때문에.

0: 때문에.
1: 네네. 그래서 이걸 한 15분, 20분 뭐 예? 이렇게 내비두세요.
0: 네.
1: 내비두면 네? 여기서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이 마른 게 건조됐던 게 보들보들해져요. 그 상태가 그거예요.
0: 선생님께서 15분 정도 예. 이렇게 수분을
1: 예. 이게 촉감이 달라요. 예. 촉감이.
0: 그러니까요. 아까 뭔가 예. 포근포근하면서
1: 예. 이거는 포근포근 스펀지 같이 포근포근한데 이건 아직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예.
0: 이건 찢어지기도 하나요? 부드럽게?
1: 네네. 이거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찢어주면은 예. 지금은 저거는 못 뜯어요.
0: 그러게요.
1: 이래 놓으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0: 그렇게 잘 찢어지네요.
1: 그런데 근데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예. 이거 찢어가지고요.
0: 먹기 좋은 크기로.
1: 예예.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포근포근해서 이게 잘 찢어져 이렇게.
0: 그리고요, 선생님 이 황태포에
1: 예.
0: 이 황태 향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0: 감칠맛 나는 향이.
1: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가을 되면은 뭐 식초 같은 거 여름에는 막 입맛이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상큼하게 했는데 오늘 요거는
0: 예.
1: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같이 그렇게 예. 할 건데.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거 오이가
0: 네.
1: 이 들어가면 좋은데 오이가 들어가면 아삭아삭한 게 맛이 있어요.
0: 그래서
1: 그랬어요. 오이를 이렇게 반을 갈래세요.
0: 네.
1: 지금 오늘 요거는 씨가 없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0: 네.
1: 오이가 씨가 많을 땐 이렇게 이제 잘라내고 하시는데 이건 오이가 아주 좋으네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0: 네.
1: 저거 크기 같이 요거 크기 같죠.
0: 네.
1: 예, 그래서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오이를 썰어주세요.
0: 사실 무침하면 또 오이가 빠질 수 없어요.
1: 이게요.
0: 예.
1: 이거는 황태가 보들보들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아삭한 식감이 또 있어야지 이게 맛있어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짝꿍인데 이렇게 해서 썰은 다음에 요거를요 소금에다 좀 절여요.
0: 아 소금에.
1: 예. 왜냐면 물이 생기면 무칠 때게 이렇게 겉돌잖아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예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으셔서 요거는 한 20분 정도.
0: 20분 정도.
1: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분이 생기면 수분을 제거를 해야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선생님께서 절여놓은 게 있는데요.
1: 이렇게 짜글짜글 해줬잖아요.
0: 확실히 크게 달라졌고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1: 예, 여기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렇게.
0: 네.
1: 예, 뽀들뽀들. 얘는 지금 이렇게 꺾여요.
0: 맞아요. 불어서 그래요.
1: 이러면 아직 수분이 없는 상태. 이거는 꺾여지진 않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물기를 짜서 이거는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그래서 저 볼 하나 주시겠어요?
0: 네. 예. 예.
1: 좀 거기서 묻혀야 되니까.
0: 네.
1: 자, 우선요. 여기에. 이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0: 네.
1: 이제 되직한 게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소주예요. 소주.
0: 소주요?
1: 네. 소주를 넣게 되면 소주의 일종의 그 살균 작용도 해주지만
0: 네.
1: 방부 역할도 해줘요.
0: 오.
1: 지금 두고 먹을 때
0: 예.
1: 그리고 아 이거 먹으면 술 취하지 않을까? 절대 아니에요. 날라가거든.
0: 휴발성이니까.
1: 예. 예. 소주 넣으시고 이거는 올리고당.
0: 오. 예. 그래서 되지면서 네네. 코팅도 되고
1: 윤기도 나고
0: 맞아요.
1: 예, 코팅도 되고 예, 아주 이 음식이 이렇게 무침이나 이런 건 또 그것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거 설탕
0: 단맛 중요하죠, 선생님.
1: 네네, 약간 감칠맛.
0: 예, 그렇죠? 감칠맛.
1: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강즙, 생강즙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서
0: 네.
1: 혹시 비린내 같은 거
0: 황태
1: 예, 예, 예뻐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생강 향으로 그 이제 탈취. 냄새에
0: 가지고
1: 예, 그다음에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통깨는 같이 버무릴 건데 넣고 조금 고명은 나중에 위에다 좀 뿌리게
0: 예.
1: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0: 고추장.
1: 예.
0: 이 무침에 또 고추장 들어가줘야 돼요, 선생님.
1: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0: 네.
1: 그냥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황제 반찬이에요.
0: 황제 반찬.
1: 네, 네. 이거. 자, 이거 고춧가루, 고운
0: 네.
1: 고춧가루예요.
0: 네. 자,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섞었는데 네.
1: 이렇게 해서 이걸 네. 싹 섞어요. 섞으면
0: 네.
1: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할 적에 고추장 부터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0: 맞아요, 처음에요.
1: 근데 액체부터 넣어서 그 액체에 여러 가지가 그 양념이
0: 재료들이...
1: 녹으면서
0: 네.
1: 섞여져야 이게 전체적인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숙성한다 그러죠.
0: 아, 숙성한다.
1: 이렇게 잘 맛이 있도록
0: 네.
1: 섞어 놓는다 이런 맛인데 이게 이렇게 섞어서 만일에 아니 난 조금 달큰한 게 더 좋아 그러면 매실청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색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쪽쪽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넣으면 물이 안 생겨요
0: 이 양념이
1: 양념이 너무 묽으면
0: 예.
1: 나중에 이제 물이 많이 생겨요
0: 아, 예. 그게 중요하구나
1: 네네 그래서 이것부터 넣겠습니다
0: 자
1: 색깔이 얼마나 이쁘게 발현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0: 그러게요. 사실 이 황태포는 항상 이제 국에 들어가서 국에서만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무침으로.
1: 자, 이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색이
0: 우와.
1: 다 배야 돼요.
0: 우와.
1: 예.
0: 정말 순식간에.
1: 네네. 색이 너무 이쁘죠?
0: 예.
1: 자,

0: 이렇게 다 속속들이 배게 한 다음에 오이를 넣고 해야지. 네. 이게 오이같이 같이 넣으면은 다 뭉그러져요.
1: 그러게. 네. 저는 우리 비가 이렇게 몇 년 했어도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0: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 예. 달라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의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1: 본인의 맛을.
0: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그거 넣으세요.
1: 자, 이거 넣을까요?
0: 네, 그거 넣으시고요. 다 넣으세요. 네. 이게 또 들어가면 또 색이 달라져요.
1: 그러게요. 자,
0: 고루고루 묻혀서 자, 이제 담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70g인가? 그런데 굉장히 양이 많고 이걸 다 못 먹죠, 한꺼번에.
1: 그렇죠.
0: 음식도 많이 넣으면 질려요.
1: 맞아요.
0: 조금 나서 모자르면 또 그냥.
1: 야, 이런 비결까지 또, 예? 맛있게 먹는 비결까지?
0: 너무 많이 내놓으면
1: 맞아요.
0: 질려요. 어우, 저거 어떻게 먹지? 어우, 너무 많네. 그 음식도 요령껏 내놔야 돼요.
1: 아,
0: 어떨 때는. 아우, 그리고 자꾸 달라 그랬죠?
1: 맞아. 맞아.
0: 없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궁금증이 이제 없어요.
1: 맞아.
0: 그 단데 예. 어떡하지? 다음에 해줄게요. 그래야지 또 음식의 솜씨가 자랑이 되지. 아우 그래요. 갖다 줄게. 세 번 네 번 갖다 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질려서.
1: 하지만 오늘은 푸짐하게.
0: 예, 그쵸? 오늘은
1: 예.
0: 아유 색도
1: 우리 요리 비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푸짐하게, 그렇죠?
0: 예예 예. 이뻐요.
1: 아니 굉장히 또 이 황태포가 예. 이 황태채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0: 예,
1: 지금.
0: 예. 이러니까 예.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예. 뻣뻣한 상태로 하면 조금 먹기가 힘들죠.
1: 그렇죠,
0: 그렇죠. 여기다가 골뱅이 아니면 예. 여기다가 소면 있죠? 소면만 삶아서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러게요. 양념 좀 더해서 그렇죠?
0: 네. 고명 뿌려보세요.
1: 자 위에만 뿌릴까요? 가운데만 할까요?
0: 요렇게.
1: 아 요렇게. 예. 요렇게.
0: 예. 아, 예. 길쭉하니까. 예. 접시가 길으니까.
1: 이런 식으로.
0: 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입니다.
1: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황태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황태채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태채를 찬물에 헹궈낸 뒤 15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황태채는 결대로 찢어줍니다. 오이는 반 갈라 어슷 썰고 소금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소주, 올리고당, 황설탕, 생강즙, 다진 마늘, 통깨,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소주를 넣으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양념장에 황태채를 넣어 버무리다가 오이도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실파와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통깨를 올리면 황태채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진수성찬 레시피. 환절기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입맛 살리는 비빔밥 한 그릇. 무생채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비빈 건강 만점 무생채 비빔밥부터 간식으로만 먹던 쥐포를 이젠 반찬으로 볶아먹자. 딱딱한 쥐포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반찬 쥐포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네. 선생님.
3: 네.
1: 이 무는 특유의 아삭아삭함과 시원한 네. 식감이 좋은데요.
3: 네.
1: 밥도둑 무생채가 들어간 비빔밥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3: 네. 우선 이제 무생채니까 비빔밥이니까요.
1: 네.
3: 무가 좀 들어가고요.
1: 네.
3: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부재료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은 오늘은 아삭거리는 아주 그 시원한 오이와
1: 네.
3: 당근 그다음에 깻잎도 준비했고요.
1: 네.
3: 이 아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새싹순.
1: 예, 새싹순.
3: 네. 그다음에 밥이 있어야 되겠죠?
1: 맞아요.
3: 네, 밥 있고.
1: 선생님 그리고요.
3: 네.
1: 오늘은 특히 이 양념을 양념장을 네. 볶아서 사용하신다고요?
3: 네.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해가지고 막 고기도 넣고 그러는데
1: 예.
3: 오늘은 이 밥하고 잘 어울리는 새멸치 그 멸치를 다진 걸 넣어서
1: 예?
3: 볶아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뭔가 요리 비결이 들어있는데요.
3: 네.
1: 값비싼 웬만한 요리보다 더 맛있는 소박한 비빔밥인데요.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 자, 무생채 비빔밥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여기 이제 무가 이렇게 있어요.
1: 예. 우선 이제 생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익히지 않고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생채라고 하는데
0: 네.
1: 그 생채는 조리법이에요.
0: 네.
1: 새콤달콤한 조리법. 그래서 무를 오늘은 무를 오늘이 무생채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무를 가늘게 썰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주세요. 반듯반듯하게.
0: 예.
1: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무를 썰을 때는요. 결대로 썰어주셔야 되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0: 예.
1: 요거를 자 채를 쓸어주시는데
0: 네.
1: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크기가 같게
0: 네.
1: 아니면은 뭐 한 5cm 정도 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쭉하게 쓸어줘도 되는데
0: 네.
1: 그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요거를 조금 양을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1: 볼 하나 주시겠어요 조금?
0: 예. 네.
1: 그래서 요거를 생채가 색깔이 고와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볼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일단 생채부터 좀 해놔야지 간이 뵐 것 같습니다.
0: 그럴까요?
1: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좀 넣을게요.
0: 미리 예, 예, 예.
1: 손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도
0: 예.
1: 우생채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넣는 게 좋겠죠?
0: 예.
1: 사각거리는 맛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거.
0: 미리?
1: 예.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0: 예.
1: 자, 요거 고춧가루인데.
0: 예.
1: 자, 이거를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0: 미리 해 주는 거죠, 고춧가루.
1: 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싱싱해야지 또 생채가 맛있잖아요.
0: 아, 이름이 예. 생채.
1: 예. 싱싱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해 놓으시는데 지금요.
0: 예.
1: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는데 오늘 저는 고운 고춧가루를 넣었거든요.
0: 예.
1: 그럼 색깔이 더 고와서
0: 예.
1: 그리고 빨리 물이 들어요. 굵은 걸로 하면 조금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0: 예.
1: 근데 뭐 꼭 이거 고운 거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고춧가루를 하셔도 되는데
0: 예.
1: 지금 색이요. 지금 요게 물이 들어가서 색이 곱게 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너무 또 빨갛으면 무서워.
0: 아, 그렇죠.
1: 예예.
0: 지금 너무 빨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가 물이 생기면서
0: 예.
1: 지금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 설탕.
0: 지금 무생채를 만드는 거죠, 저희는.
1: 네, 예, 무생채 만드는 거예요. 설탕.
0: 예.
1: 그다음에 생채 자체가 설탕과 식초 새콤새콤 해야
0: 맞아요,
1: 되거든요.
0: 맞아요.
1: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통깨는 고명같이
0: 네.
1: 예, 고명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 시고 조금 남기세요. 나중에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간은 소금으로.
0: 예. 선생님 저희는 이거 만들어서 지금
1: 예.
0: 무생채 비빔밥에 비빔밥에
1: 예.
0: 올려야 되는 건데
1: 네.
0: 그냥 무생채만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1: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0: 예.
1: 자 지금 물이 생겼죠.
0: 바로 나오네요.
1: 예,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비빔밥이니까 국물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0: 예.
1: 이렇게 물이 나오고 나니까 색깔이 조금 옅어졌죠?
0: 예.
1: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넣겠습니다. 왜냐면 생채가 약간 볼고족족해야 밥에 넣으면 또 좋으니까.
0: 그냥 생채로만 드실 분들은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되는
1: 그럼요,
0: 거죠?
1: 그럼요. 더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0: 예.
1: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좀 볶아볼까요?
0: 자 저희가 오늘 예. 양념을
1: 예.
0: 볶는다고 했어요.
1: 예. 고추장.
0: 네.
1: 자 근데 애기들이 또 이거 채소에다 매운 거는 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간장.
0: 아, 그때는 간장으로, 네. 간장 베이스로.
1: 네, 이건 이제 멸치
0: 오.
1: 다진 거예요.
0: 멸치요?
1: 칼슘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0: 이건 뭐예요?
1: 물이에요, 물.
0: 물.
1: 이것만 하면 너무 빡빡하니까.
0: 예.
1: 자, 물 넣고. 그 다음에 고추, 요, 설탕.
0: 예.
1: 그리고 물엿.
0: 물엿.
1: 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0: 네.
1: 불에다 올리기 전에, 불에 올리면은 이게 또 열이 닿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어떤 데는 덜 풀리고 하니까.
0: 맞아요.
1: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풀으세요. 여기서 골고루.
0: 근데 선생님, 이 멸치를 이렇게 다져서, 잘게 예. 다져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1: 이게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비빔밥 고추장에는 뭘 넣어요?
0: 고기를
1: 예. 넣죠. 고기를 넣는데 고기보다는 이게 채소니까 이 칼슘도 보강하고
0: 예.
1: 부족한 영양소가 뭐 어쨌든 멸치니까 단백질도 있지만 칼슘이 들어가서 또 고소한 맛을 내줄 수 있으니까
0: 예.
1: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뭐 간장도 베이스를 해봤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약고추장
0: 네.
1: 소고기도 넣고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멸치가 맛있더라고요.
0: 그리고 이렇게 끓여주게 되면 선생님 왜 우리가 그 밀국물 낼 때 멸치국물 우려내잖아요.
1: 네.
0: 맛있는 맛도 나올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네. 맛있는 맛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보면 굉장히 묽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추장하고 멸치가 섞이면서 밥을 비벼 먹을 때 너무 물 생겨도 안 되는데 예? 고추장이 풀어져야 되니까 물을 좀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그 농도가 빡빡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는데
2: 네, 불을 좀 세게 해서 예,
1: 불을 세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빠글빠글 끓어요.
2: 맞아요.
1: 근데 이게 완전히 끓이실 때 이게 거의 쫄아진 상태로 원래 고추장 같이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아. 식으면 설탕 들어갔죠? 엿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농도가 굳어져요.
0: 아, 식었을 때 달라진다.
1: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면 밥에 비빌 때 이게 떡이 돼서 도로 되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뽀글뽀글 끓었잖아요.
2: 예.
1: 이제 조금만 더 여기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게 요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2: 예. 오. 이 보글보글한 이 기포가 예.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1: 이게 이제 끓으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원래 상태 됐습니다.
0: 선생님 뭔가 이렇게 감칠맛 나고 네. 아주 깊고 매콤한 네. 향이 나요.
1: 저 가운데 끓죠.
2: 예,
1: 예, 이제 끄세요. 끄시고
2: 자
1: 여기다가 통깨 네.
0: 불을 끈 상태에서
1: 예, 통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0: 참기름 마지막에
1: 네, 네. 마지막에 넣어야지 향이 날아가질 않아요.
0: 선생님,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이거는요, 지금 이제 약고추장 같이 이렇게 되니까, 뭐, 무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림도 여기다 하셔도 돼요. 예, 뭐 어떤, 그 뭐랄까, 멸치 조림도 여기다 그냥 넣으셔서 해도 되고.
0: 예,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정도 농도가 났을 때 식으면 예. 밥 비비기 좋은. 예. 고추장이 되는
1: 너무
0: 거죠?
1: 너무 되면은 안 돼요. 지금요?
2: 예.
1: 이래 보면 이렇게 흐르죠?
2: 예.
1: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되직해져요.
0: 식으면, 그죠?
1: 예, 예. 그래서 이건 딱 담아볼게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2: 예.
1: 아주 좋은 식재료 가지고 신선한 걸로
2: 네.
1: 양념 많이 쓰지 않으면서 조리 방법 그대로 지키면서 최고의 맛을 내주는 게 요리 비결이에요.
0: 맞아요. 최고의 요리 비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예. 아이, 왜 요리 못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뭐, 주부 30년 차, 50년 차 뭐 하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조금 네. 편안하게 이제 손 많이 안 가면서 아우 저거는 한번 해 먹어봐도 괜찮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그런 느낌.
0: 따라하고 싶은.
1: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네. 퍼야 될 것 같아요.
0: 자, 밥을 한번 퍼볼까요?
1: 네. 예, 아유 밥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사실 예. 이렇게 밥을 할 때는요 뜨거운 밥이 좋아요.
0: 아, 비빔밥 할 때는요?
1: 예, 왜냐하면 여기다 참기름도 넣고 이제 비벼야 되거든요.
2: 예,
1: 예 그래서 자, 자, 맛있겠다.
0: 비빔밥 할 때는 또 밥의 양이 또 중요해요.
1: 예.
0: 막 비비다 보면
1: 맞아요.
0: 갑자기 양이 많아져가지고
1: 자 이렇게 해갖고요
2: 예.
1: 여기다가 뭐를 넣으시냐면요 통깨
2: 예.
1: 그다음에 참기름.
0: 참기름하고 통깨를 먼저?
1: 먼저 넣으세요.
2: 예.
1: 이렇게 해서 이거를
2: 네.
1: 비벼요.
0: 먼저요?
1: 그러면, 네. 그러면 참기름이 들어가면 예. 밥알이 떨어져요.
0: 아, 나달나달이.
1: 네. 왜냐하면 기름이니까
2: 예.
1: 이러면서 고소한 맛도 있고.
0: 맞아요. 비빔밥이 네. 너무 이렇게 밥알끼리 붙어있으면
1: 맞아, 맞아.
0: 그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비빔밥은요.
2: 예.
1: 조금 밥을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서 물 잘 맞춰서 하셔도 되지만
2: 네.
1: 약간 꼬실꼬실하게.
0: 아, 밥에다 미리.
1: 예, 예. 여기는 깻잎 섞어요.
0: 근데 선생님, 깻잎은 미리 이렇게 비벼주신 이유는 뭐예요?
1: 깻잎이 들어가면
2: 네.
1: 이 밥에서 향도 좋고요.
2: 아.
1: 일반적으로 그 깻잎을 그냥 넣으면은 여기서 그냥 몰려다녀요.
0: 아, 맞아요. 네.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밥에다가 이래 넣으면 이 향 자체가 깻잎 향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2: 예, 예.
1: 이게 또 영양소가 아주 많잖아요.
2: 네.
1: 깻잎이. 그래서 자, 그러면
2: 예.
1: 이제 이거를 이제 담아봐야 되겠죠?
0: 본격적으로 담아볼까요?
1: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자, 밥을요.
2: 예.
1: 아유. 예쁘지 않아요?
0: 푸짐하게.
1: 색깔도 이쁘죠?
0: 그러게요.
1: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내 맘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2: 예.
1: 서로 마주보게 넣으세요.
0: 서로 마주보게.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싱싱한 생채예요, 생채.
0: 그죠?
1: 예, 예. 싱싱한 생채니까. 이렇게. 뭐, 채소 많이 넣으면 더 맛있죠?
0: 그죠?
1: 예, 예. 뭐, 여기다가 양상추도 찢어서 넣어도 되고, 상추도 넣어도 되고, 하여튼 아무거나 넣자. 오이.
0: 오이도
1: 넣고요. 네, 식감 밥도 좀 보이게 놓으시고요.
2: 네.
1: 네. 이렇게 마주 보게.
2: 네.
1: 이런 식으로. 많이 넣으세요.
0: 채소 많이 넣으면 좋죠. 어, 집에 갖고 있는 채소 혹시나 뭐 호박이 있으면 애호박 뭐
1: 볶아서 넣으셔도
0: 한번
1: 돼요.
0: 볶아서. 네.
1: 근데 생채니까 그러게. 다 생으로 하는 게 좋아.
0: 오늘 그냥 맞추는 게. 네. 이 어린이 채소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이런 게 또 부들부들하고.
1: 아유, 이런 게 또 보면요. 예. 색감도 너무 어우러져서.
0: 맞아요.

0: 냄새가 좋아요. 이것만 먹어도 완전히 그냥.
1: 원래 이 마지막에는 예. 근데 비빔밥에는 달걀 넣잖아요. 달걀 네. 후라이 넣는데 오늘은 약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달걀 후라이에서 예. 그냥 여기다 비벼 먹어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1: 무생채
0: 이렇게 무생채를 많이 넣고 예.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물이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통당
1: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로.
0: 예,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1: 그죠?
0: 예, 예. 여기다가 또 통깨 좀 있죠?
1: 그럴까요?
0: 통깨를 여기다 뿌려주세요.
1: 자, 뿌릴까요?
0: 예, 예.
1: 자, 더 보이게.
0: 예, 그래 넣으시고, 예.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뿌려졌어요.
1: 확실히 식으니까, 그죠? 예, 예. 농도가 생겼어요.
0: 요거 같으면은 한 3인분 양은 돼요.
1: 저 한 번 볶았기 예. 때문에 예. 맛이 더 진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멋지죠?
1: 그러게요. 예. 아주 근사한데요. 예. 자 이렇게 건강까지 생각한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무생채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별대로 나박선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썬 무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다가 설탕, 식초, 통깨,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고추장, 다진 멸치, 물, 설탕, 물엿을 넣어 저으면서 끓이다가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밥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채 썬 깻잎을 넣어 섞어줍니다. 밥에 참기름을 먼저 섞으면 밥이 코팅되어 고소하고 비비기 쉬워져요. 그릇에 밥을 담고 채 썬 당근, 오이, 새싹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생채와 통깨를 올린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지포는 간식으로 즐기는 재료지만
0: 네.
1: 반찬으로 이용해도 아주 맛깔스러워 보여요.
0: 네.
1: 지포볶음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어렸을 때는 이거를 아주 지포도 귀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써가지고 그렇게 흔하게 먹지 못했는데
1: 네, 네.
0: 지금 이제 반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1: 네.
0: 이거를 전분가루를 묻혀서 살짝 쪄요.
1: 네.
0: 찜에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니 맛있거든요.
1: 네.
0: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림장에다가 이렇게 짭조름하게 그 졸여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먹는 밥 반찬 겸 술안주.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자, 선생님.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이 짭조름하고 윤기 나는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요.
0: 네.
1: 자,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0: 네, 양념은 지포 자체에 이제 약간의 조미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이제 여기 이제 간장, 물, 그다음에 설탕,
1: 네.
0: 참기름, 엿. 그게 엿 같은 건 조림이나 볶음에 들어가야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요.
1: 아.
0: 양념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네. 네. 아주 간단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그럼 지포볶음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0: 자, 이제 지포는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곡이라는 생선을 살로 여러 개 붙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커서 반찬하기가 힘들어요.
1: 아, 그래서 선생님,
0: 네.
1: 저는 이 지포는 네. 그냥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서 많이 먹는 진짜 이거 최고의 간식이잖아요.
0: 네, 네, 짭짜름 달콤.
1: 와, 진짜 저도 지포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네. 이제 불에 한번 하면은
0: 네, 그 향이
1: 예.
0: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면 힘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자르세요.
1: 네.
0: 이런 크기로. 근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자르는 것보다
1: 예,
0: 네? 네, 한 2, 3cm 잘라주시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잘라보세요, 요렇게.
1: 예.
0: 훨씬 멋스럽죠?
1: 훨씬 먹음직스러 보여요.
0: 예, 요렇게 하고.
1: 차이가.
0: 면도 넘어, 면도 넓어 보이고, 더
1: 예.
0: 커 보이잖아요.
1: 예.
0: 그죠? 요렇게 해서 이거를, 물에다 오래 씻지 마시고요.
1: 네.
0: 얘를 전분을 묻혀 찔 거예요.
1: 잠깐만요, 선생님. 예. 이걸 전분을 묻혀 찌신다고요?
0: 예, 전분을 묻혀 찌게 되면요.
1: 예.
0: 전분이 촉촉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여기 맛있는 물이 쪄지면서 물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1: 예.
0: 맛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양념 조림을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볶음을 해놓으면.
1: 자, 일단 전분을 묻혀진다고 했는데
0: 네.
1: 지금 또 물을 준비하셨어요.
0: 이게 지포가 그냥 하면은 이게 뻣뻣해고 이게 녹말이 잘 안 묻어요.
1: 예.
0: 그러니까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1: 아.
0: 살짝만.
1: 또 혹시나 모를 불순물이.
0: 예, 뭐 또 이제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0: 이렇게 해서
1: 한번 씻어주고
0: 이렇게 해서 건지세요.
1: 예.
0: 이제 건져주시면 약간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부드럽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오래 담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만.
1: 이 지포도 어떻게 이제 조금 이렇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0: 그렇죠.
1: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식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자, 요렇게 해갖고 예.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1: 네. 네,
0: 그런 다음에.
1: 아, 근데 저는 이제 전분가루 준비하시더라고 이제 묻혀갖고 튀기실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1: 살짝 묻혀주신다는 거죠?
0: 네네. 요게 이제 10마리에 한 3큰술 정도?
1: 예, 그 이렇게 비율로?
0: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요.
1: 네.
0: 이렇게 묻혀요.
1: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찌는 예. 거는
0: 이러면 예. 전분이 뭐 감자 전분이랑 옥수 전분이랑 고구마 전분이 괜찮은데
1: 네?
0: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쪄져요.
1: 그리고 양념도 잘 되겠네요.
0: 네, 양념도
1: 흐르지 않고.
0: 그렇죠. 딱 붙여서.
1: 아.
0: 자, 그랬더니 여기 넣었더니 다 스며들었어요.
1: 그러게요.
0: 예. 하나하나 다 떨어지죠?
1: 예.
0: 예, 예. 그럼 이걸 쪄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요, 이거 오래 안 쪄도 되죠. 지포는 날 걸려서 먹을 수 있는 건데.
1: 맞아요.
0: 녹말만 익을 정도, 녹말만 쪄질 정도로.
1: 자.
0: 예, 이렇게 좀 펴주세요.
1: 지포에 녹말가루를 묻혀서 저희가 예. 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포를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한 거죠?
0: 네네네. 뚜껑 이제 덮어주시면. 자.
1: 요리가 몇 분 정도 하시나요?
0: 찌는 거는 한 1, 2분.
1: 자, 이번 요리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듣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오랜만에 지포. 지포 이제 간식으로만 먹었는데 오늘 밥 반찬으로.
0: 도시락 반찬. 어디 야외 가실 때도. 예. 예, 이제 금방 쪄졌어요.
1: 네.
0: 예, 됐어요.
1: 자, 요렇게.
0: 네, 이렇게 촉촉하게.
1: 예.
0: 지금 이게 묻은 것 같아 다 익은 거거든요.
1: 하얗게 돼 있지만 예, 예. 다 익은 상태입니다.
0: 예,
1: 1분
0: 제가
1: 정도.
0: 예, 이제 꺼내볼게요.
1: 예. 예. 자, 선생님, 지금 지포가 예. 짜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해 보여요.
0: 손으로 만지면,
1: 예,
0: 예 이렇게.
1: 와.
0: 쫀득쫀득한 식감이, 예, 보세요.
1: 예?
0: 느껴지죠?
1: 정말 부들부들해요.
0: 예, 예, 예.
1: 자, 그러면, 이렇게.
0: 여기다가 네. 양념장을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 넣고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1: 네.
0: 자, 우선요, 물. 자, 양념장은 전체가 또 어우러져야 돼요.
1: 네. 네,
0: 그다음에 간장. 근데 여기 지금 지포에 간이 좀 돼 있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식성에 따라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조금 간간하게 해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은 조금 간장 양을 줄여도 돼요.
1: 물엿 또 네. 올리고당.
0: 술안주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당 넣고요.
1: 네.
0: 설탕.
1: 설탕 넣으시고.
0: 네. 오늘 여기 황설탕 넣으시는 게 색깔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약간 넣으시고.
1: 선생님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지포도
0: 예.
1: 왜냐면 해산물이기 때문에
0: 예.
1: 혹시나 모를 비릿한 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마늘 넣는 거예요.
1: 아.
0: 그 향으로 인해서 비릿한 예. 냄새가 날아가도록.
1: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거 만들 때 마요네즈는 안 넣으신 거예요?
0: 마요네즈는 지금 기름이잖아요.
1: 예.
0: 이게 들어가면 설탕하고 엿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기름이니까 겉돌아요.
1: 아.
0: 그래서 분리가 돼.
1: 아.
0: 그냥 나중에 섞을 거예요.
1: 아, 나중에?
0: 예, 예.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1: 네.
0: 예, 이렇게 놔주세요.
1: 네.
0: 자, 지금 3분의 1은 쫄아 붓고,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이걸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1: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0: 네. 만일에 간장에다 그냥 넣으면 얘가 묻겠어요?
1: 안 묻죠.
0: 안 묻지.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지금 요것도요. 가장자리부터 이것도 즉석 요리에 바글바글 끓잖아요.
1: 네.
0: 예. 지금 이제 요렇게 하면은 아직 이게 이제 불을 세게 하세요.
1: 네.
0: 예, 세게 해서 자 이제 조금 이거 보세요. 불이 세죠?
1: 예.
0: 거품 생기죠?
1: 거품 이게, 점점 가운데로.
0: 그렇죠. 이게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엿이나 설탕이 잘 어우러지게 배합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1: 예.
0: 이거 물이에요. 물이 증발을 해야 돼.
1: 그래서 물을 넣으신 거구나.
0: 네, 모든 조림이 다 그래요.
1: 예.
0: 예. 자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 자, 3분의 1 정도로 네, 네, 불었어요.
0: 자, 이거를.
1: 자, 제가 전분 옷을 입힌 예, 한번 찐.
0: 쪘어요. 예.
1: 지포를 넣겠습니다.
0: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리고
0: 예.
1: 이 지금 지포에
0: 예.
1: 전분 옷을 입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농도도 잡힐 것 같아요.
0: 네, 농도도 이제 예,
1: 바로 잡혔어요, 농도가.
0: 바로 흡수가 되죠?
1: 예.
0: 자, 이제 이러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요.
1: 예?
0: 자, 이제 여기다 마요네즈, 홍고추, 청고추 넣어주세요.
1: 네, 홍고추 먼저 넣을게요.
0: 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해주세요.
1: 불끈 상태.

0: 불끈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예.
1: 이게 또 오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예. 마요네즈가
0: 통깨 넣어주시고.
1: 네. 이렇게 넣고요. 예.
0: 그다음 타느새 참기름 넣어주세요.
1: 오, 아까는 예. 그 이제 이 양념이 많아가지고 흥분해서 예. 걱정했는데 예.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예.
0: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예. 이제 그 마요네즈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마요네즈 결국 뭐예요? 달걀하고 기름하고 만들어진 거죠?
1: 예.
0: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예, 섞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1: 볶음인데 촉촉하면서 예. 또 물은 없고 우리가 예. 좋아하는. 예.
0: 요렇게 해서 예?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그럼 저는 완성 좀 준비해 볼게요.
0: 예.
1: 선생님, 무엇보다 저는 걱정했던 게 이 지포는 예. 잘못 요리하고 조리하게 되면은 너무 질겨지거든요. 예. 씹을 때 정말 턱이 아플 정도로.
0: 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예. 좀 맛이 예,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이게 보여지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0: 예, 예.
1: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 지포에서 나는 그런 어떤 그 약간 그런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그거
1: 그런 것도 없어요.
0: 예.
1: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지포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지포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지포는 한입 크기로 자른 뒤 찬물에 헹궈내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을 묻히고 김 오름찜기에 올려 1분에서 2분 정도 쪄줍니다. 지포에 전분을 묻혀서 찌면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묻어요. 팬에 물, 진간장, 물엿, 황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쥐포를 넣어 섞다가 불을 끄고 다진 홍고추, 풋고추, 마요네즈, 통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쥐포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갈한 음식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담백한 삼치 간장구이부터 오독오독 톳무침까지 매일매일 밥상이 풍성해지는 센스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 참 예쁘고 귀엽죠? 그런데 그 서로 몸을 붙이고 빙 둘러서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모습, 그리고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품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특정 펭귄은요, 잠을 4초씩 끊어서 잔다 그러네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극지 동물들을 관찰하는 분. 지금 이 기후변화로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입니다. 네, 극지연구소의 이원영 책임연구원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북극은 바다잖아요.
1: 네.
0: 그 어디로 가요?
1: 저는 북극에서는 그린란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었고요. 그린란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북쪽 끝까지 올라가면 북극 해와 맞닿는 지역이 있거든요. 난센란이라는 곳에서 사양소나 기러기들을 연구했습니다.
0: 북극 지방에 사는 동물들하고 남극 쪽에 사는 동물들하고의 결정적 차이가 있나요?
1: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어허.
1: 남극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처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남극에 들어간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상 대대로 펭귄들은 뭐 두 발로 걷는 육상 포유류를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극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이 나타났다 하면 수백 미터부터 막 난리가 나요.
0: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북극 지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1: 맞습니다.
0: 했고 남극 대륙은 아예 가지 않아요.
1: 고립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인간을 포식자로 대하느냐 아니면 매우 낯선 방문자로 대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연구하기는 남극이 더 쉽겠네요.
1: 네, 훨씬 쉽습니다.
0: 그죠?
1: 네.
0: 가까이 가서 포획하고 이런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1: 네, 그냥 좀 슬슬슬슬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다.
0: 안 도망가요?
1: 뭐 제가 직접 잡으면 싫어하긴 하는데
0: 예, 예.
1: 그 전까지는 쟤 뭐지? 왜 오지?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북극은 실제로 제가 잠재적인 포식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누이트 원주민들은 실제로
0: 잡죠.
1: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다가가면 굉장히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멀리 금방 도망갑니다.
0: 네. 동물 행동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물들이 사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 연구자들이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직접 봐야만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유심히 관찰하면서 궁금증을 생기면 더 오래 관찰해서 그 궁금증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1: 네.
0: 그게 연구 과정인 거죠?
1: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죠.
0: 네. 지금까지 모두 몇 종의 동물을 연구해 보셨어요?
1: 예전에 까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펭귄, 그리고 지금 물범, 그리고 들쥐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대여섯 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까치로 시작을 하셨다고?
1: 네,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네. 까치를 연구했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까치랑 펭귄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1: 아,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0: 조류죠, 조류.
1: 예, 같은 조류도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배 쪽은 하얗고 등 쪽은 좀 검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0: 그쵸.
1: 제가 까치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극지연구소에서 펭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다. 제가 해왔던 연구 방법을 펭귄한테도 적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그게
0: 예.
1: 통해서
0: 예.
1: 예, 어떻게 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남극 북극에 있는 극지 동물들을 연구하가 주로 과제가 됐군요.
1: 네, 그게 이제 제 직업이 된 거죠.
0: 펭귄 얘기 뭐 시작한 김에 뭐 펭귄 박사라는 별명도 있었으니까.
1: 네, 네.
0: 전 세계 펭귄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1: 분류하기 나름인데요. 대략 한 18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0: 그중에서
1: 실제로 남극에 사는 펭귄은 한 대여섯 종 정도고요. 나머지 뭐 아프리카 펭귄도 있고
0: 아프리카.
1: 또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시면 노란 눈 펭귄 그리고 새푸른 펭귄도 있고 적도 부근에 가면 갈라파고스에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추운 데만 사는 게 아니군요.
1: 네. 남반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잠수에 능한 바다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북극에도 있어요?
1: 북극에는 펭귄 없습니다.
0: 없어요.
1: 하지만 펭귄과 비슷하게 생긴 바다오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펭귄이라는 이름이 예전에 북극에 살던 그 큰 바다 새오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바다 오리를 펭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멸종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근데 나중에 남극을 탐험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바다새가 있네? 얘를 펭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남극에 있는 펭귄들만 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0: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1: 네.
0: 이렇게 서로 몸을 붙이고 빙 둘러서 추위를 견디는 그 펭귄이 뭐죠, 그게?
1: 황제 펭귄.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딱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추울 때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0: 체온으로.
1: 네. 그러면 열 에너지의 소모를 한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0: 어떤 공존의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죠.
1: 그 굉장히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죠.
0: 네, 뭐 많을 땐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잔뜩 모여들게 되는데,
1: 예.
0: 그렇게 모여들면서 약간 벌집의 육각형 구조를 띠게 되거든요. 안쪽은 훨씬 따뜻하고요.
1: 그죠.
0: 바깥쪽에서 추워진 동물들은 나중에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고,
1: 자리를 바꾸죠.
0: 네, 그러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1: 그리고 그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0: 그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곳이 바다 얼음 위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에 이 알이 노출이 되게 되면,
1: 얼어버리죠.
0: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배아 때부터 발달하던 그 생명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새끼가 그 외부 온도에 한 1분 정도만 노출이 돼도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1: 그죠.
0: 그러니까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죠. 발등이 곧 이제 둥지인 셈입니다.
1: 하긴 펭귄 몸의 생김새나 구조를 보면
0: 네.
1: 발등 위 말고는 어디 둘 데가
0: 네,
1: 없네요.
0: 뭐 여기다 넣을 수도
1: 안
0: 없고, 어디
1: 되죠.
0: 옆구리에 낄 수도 없고요.
1: 그러니까요. 유일한 곳이군요, 그게.
0: 네, 그래서 그딱 번식기가 되면 배 쪽에 포란반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 번식 호르몬에 따라서 가슴에 있는 털이 빠지면서 맨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딱 알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딱 드러나면서 거기에 알이 쏙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계속 알을 굴려주면서 따뜻한 체온, 한 38도 정도에 맞게 계속해서 품어주는 거죠.
1: 신기해요, 정말. 그리고 잠을 4초씩 끊어 잔다? 그걸 우리 이 박사님이 연구하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펭귄입니까, 그건?
0: 바로 턱근 펭귄인데요. 제가 세종과학기지에 처음 갔던 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제가 제일 놀라웠던 점이 펭귄들이 깊게 잠을 자는 걸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보통 한번잘때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길게 자잖아요.
1: 그렇죠.
0: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렇게 한번잘때푹 잡니다. 근데 펭귄은 푹 자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때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했고요. 심지어 눈을 한쪽만 감았다가 떴다, 또 한쪽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1: 뭐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0: 네, 엎드려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포식자들이 나타나거나 옆에 다른 방해꾼들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펭귄들은 이 조각잠을 자는 게 아닐까, 아주 짧게 끊어서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래서요.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0: 일단 펭귄의 잠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 수면 로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펭귄한테 부착을 해서 알을 품는 포란 기간 동안 과연 엄마 아빠 펭귄들은 어떻게 잠을 자는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략 한 20마리 정도한테 저희가 달아서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끊어 자는데 끊어 자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평균 4초.
1: 글쎄요, 제가
0: 아무리
1: 처음에
0: 길어도, 네.
1: 4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신 잘안 믿었거든요.
0: 네. 근데 아무리 길어도 한 30초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그 4초의 잠을 하루에 만 번씩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어붙여 보니까 하루에 한 절반 정도를 잠을 잔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1: 12시간을 그런데 4초씩 잔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그 4초와 4초 사이의 중간 간격은 매우 짧겠죠?
0: 네, 그게 한 4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펭귄들은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거
1: 4초
0: 같고요.
1: 자고 4초 깨고
0: 네.
1: 이렇게?
0: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깨어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있다 잠깐
1: 아하.
0: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펭귄들한테는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의 구분이 사실 굉장히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포식자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도 좋고,
1: 그렇죠.
0: 옆에 있는 다른 방해꾼들이 많거든요. 다닥다닥 붙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아파트, 아주 밀집된 아파트에 사는 거라서 층간 소음도 심하고요. 그리고 호시탐탐 번식 기회를 노리는 또 번식을 하지 못한 젊은 청소년 펭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짝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늘 깨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1: 계속 긴장하고 있나.
0: 맞습니다.
1: 신기한 연구를 하셨네요. 그처럼 현장에 가서 동물의 행태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거 말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비들을 부착해서 하는 연구도 많이 하죠?
0: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이오.

0: 지오로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동물한테 뭔가를 부착해서 기록하는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뭐 GPS라든지 아니면 가속도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잠깐 부착했다가 다시 떼어서 아, 동물들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연구입니다.
1: 그런 걸 부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고.
0: 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네.
0: 근데 또 가서 동물들을 자꾸 포획했다가 다시 놔줬다가 또 수거했다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한테 가장 많은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막 와서 저를
1: 귀찮게 구니까.
0: 네. 그래서 제가 까치 연구할 때는 까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까치 둥지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가고 그러게 됐습니다.
1: 다 알아봐요?
0: 아마도 인간 유언형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발표했던 논문이 까치가 인간을 개체 수준에서 구분한다라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마칠 때까지 까치들을 전혀 구분을 못했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1: 글쎄요.
0: 근데 까치들은 그 곁을 지나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새끼들을 만졌던 유언형을 알아보고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1: 펭귄도 알아보겠네요?
0: 아, 펭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펭귄은 저를 보기만 해도 멀리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 휙 돌아서 다시 바다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1: 도망가요?
0: 네. 그래서 저 장비를 저는 수거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장비값도 비싸거든요.
1: 예, 예.
0: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보름 정도 제가 그걸 놓쳤던 펭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도둑갈매기를 연구하는 친구였거든요.
1: 펭귄 연구 안 하는 사람?
0: 네, 한 번도 펭귄을 괴롭히지 않았던.
1: 예, 예.
0: 펭귄이 봤을 때는 착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 가서 네가 한번 가봐라 했더니 바로 그날 가서 이제 수거를 해왔습니다.
1: 그건 분명히 펭귄이 사람을 구별해서 알아본다는 증거네요.
0: 네, 아마도 그런 인지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뛰어난 것 같아요.
1: 이원형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데
0: 네.
1: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도망간다.
0: 네, 맞습니다.
1: 그거 아닙니까?
0: 네. 네.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미안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펭귄을 잘 구분을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펭귄만큼의 인지능력이 안 되나 하면서.

0: 맨 처음 아까 2014년에 남극 가셨다고 그랬죠?
1: 네.
0: 펭귄 처음 만나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1: 아, 그때는 너무 두근두근했고요. 사실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꿈의 동물이거든요. 남극에 가야만 볼 수
0: 그렇죠.
1: 있고 남극이라는 곳은 그냥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걸 남극에 가서 직접 그 펭귄들이 헤엄치는 걸 보니까
0: 예.
1: 아,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0: 네.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때는 속도가 얼마나 돼요?
1: 순간 속도가 뭐 시속 60km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0: 60km?
1: 근데 평균 속도는 대략 한 시속 한 10km에서 12km
0: 와.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그래도 60km까지 낼 수 있다?
1: 네. 그리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여가지고요. 계절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극이 겨울이 되면 그 주변이 텅텅 비어 있어요.
0: 펭귄들이 사라져요?
1: 네. 너무 추우니까 좀 더 따뜻한 곳. 얼음이 잘 얼지 않는 곳으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

0: 기대합니다.
1: 네. 지금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뭐한 대여섯 종밖에 없다고 그랬죠?
0: 네.
1: 근데 그들도 멸종 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0: 네, 대부분 지금 아주 위기 상태라고
1: 하하.
0: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등급이 최근에 한 단계 또 상향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그 바다 얼음이 최근에 너무 변동성도 크고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번식지로 있을 그런 서식지가 너무 줄어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 2100년 즈음에는 전체 개체군의 한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1: 매년 이렇게 가보실 때마다 변화가 딱 보입니까?
0: 네,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1: 체감.
0: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요. 세종기지 바로 인근 지역의 그 펭귄 번식지의 얼음들이 최근에 정말 빨리 녹고 있거든요. 뭐 마리안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빙벽이 있는데요. 거기는 1년에 대략 한 20m에서 30m씩 뒤로 빙하라인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다가오는 겨울에 가면 지난번보다 이만큼 또
1: 허허.
0: 뒤로 물러났겠네, 이만큼 또 뒤로 물러났겠네
1: 그렇죠.
0: 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게 그냥 지형도 변하고 해안선이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참, 서식 환경,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얼음이 녹으면서 생태계가 변화하고
1: 변하죠.
0: 있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같이 들어간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흙 알갱이 같은 것들이 펭귄이 주로 먹이로 삼는 크릴의 아갑이나 위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하하.
0: 그래서 해마다 세종기지 인근에서는 크릴들이 대규모로 폐사해서 바다로 떠밀려오는 걸 자주 볼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먹잇감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 펭귄들은 그 크릴 새우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까?
0: 네, 아델리 펭귄하고 터큰 펭귄은 거의 크릴만 잡아먹는 크릴 스페셜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릴 전문가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크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 개체군의 숫자도 같이
1: 그렇죠.
0: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크릴 말고 다른 거는 안 먹어요?
0: 젠투 펭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젠투 펭귄은 제너럴리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젠투 펭귄의 숫자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고, 그 스페셜리스트 전략을 갖고 있었던 아델리 펭귄이나 터큰 펭귄은 좀더 위기 상황이 심각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크릴만 전문적으로 먹는 게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크릴이 많고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보니까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동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간들도 가서 크릴을 잡고 있고 크릴도 점점 환경 변화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펭귄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남극의 대표적인 게 펭귄 말고 물범이죠.
0: 네, 맞습니다.
1: 물범 연구도 하셨죠.
0: 네,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물범 연구인데요.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뭐 외델 물범이나 그리고 또 남방 코끼리 물범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그 물범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0: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포유류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펭귄과는 다르게 포유류다 보니까 직접 젖을 먹이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1: 그렇죠.
0: 근데 바다에서 포유류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남극 바다는 워낙 춥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 포유류들이 바로 그런 고래나 물범들인데 그런 물범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했는지 그런 적응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물범이 펭귄도 잡아먹죠.
0: 네, 잡아먹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0: 네.
1: 물범들이 여러 누워 있는데 펭귄이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던데요?
0: 아, 네. 물범 중에서도 표범 물범이나 펭귄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까 제가 연구하고 있다는 외대 물범이나 남방 코끼리 물범은 좀 이빨도 작고 주로 물고기만 잡아먹는 녀석들이라서 뭐 펭귄들이 가끔 그 물범이 자고 있으면 그 위에 막 올라타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요. 별로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존을 하기도 합니다.
1: 남극에는 동물들로 치면 모두 몇종 정도가 살고 있어요?
0: 그렇게 동물 다양성이 높지는
1: 그렇죠,
0: 않은데요.
1: 그렇죠. 몇 가지 안 되죠.
0: 세종기지 인근에서는 자주 보이는 동물들은 대략 한 10종에서

0: 그 10종에서 20종 중에 조류가 제일 많지 않나요, 혹시?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아무래도 조류들은 날아다닐 수 있다
0: 그러니까요.
1: 보니까 남극의 이제 여름이 되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잠시 날아와서 이제 남극의 풍요로운 여름을 즐기다가 다시 남극이 추워지면 다시 조금 아남극권이나 좀 따뜻한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자유자재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류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사람들은 잘 접근 못하는 극지의 여러 동물들을 만나다 보면 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 못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들도 많았겠어요.
1: 네, 아무래도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0: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펭귄 중에서, 어떤 바위 틈에 빠져 있던 펭귄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어떤 철칙이라고 한다면, 그 생태계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그렇죠.
1: 만약에 그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뭐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건 사실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기
0: 법칙이죠.
1: 때문에 저는 그냥 관찰자의 역할만 하는데요. 어느 날은 터큰 펭귄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좀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체가 발생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오기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떻게 빠진 지 얼마 안된 펭귄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펭귄을 제가 잡는다라고 하면 펭귄들이 막, 너 누구야? 이러면서 막 부리를 쪼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는데 이 펭귄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초 정도 제 눈을 보고 가만히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너무 뭉클한 마음도 들었고요. 아, 너무 이거 거짓말 같은
0: 나
1: 순간이어서.
0: 구해줘서 고마워, 그런 거예요?
1: 네,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휙 뒤돌더니 자기 둥지로 펄쩍펄쩍 뛰어서 또 새끼를 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야생동물하고 교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그런 일을 기대하진 않는데요. 그때만큼은 아, 뭔가 흥부가 된 듯한 느낌? 뭔가 좋은 일을 한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 생태계에 개입한 거 아닐까라는 우려와 걱정도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0: 거꾸로 바위 틈으로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던 모양이군요.
1: 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연구하다 보면 좀 아찔한 순간들도 생기는데요. 제가 동물을 마취해서 뭔가 장비를 부착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마취가 풀릴 때도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사람도 보통 마취에 들어갔다가 가끔 깨기도 하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라서 개체마다 이런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물범이 갑자기 마취가 풀리는 바람에 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깨물려는 듯한 행동을 해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0: 그 물범은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아요?
1: 제가 지난번에 부착했던 수컷 코끼리 물범은 2톤 정도 됐어요.
0: 그러니까요.
1: 2톤 정도 되는 물범은 머리 크기만 한이 정도 됩니다. 이빨도 이렇게 날카롭고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잘못 물렸다간 이거 뼈도 못 추리겠구나
0: 그렇겠죠.
1: 하는 좀 걱정도
0: 물리는
1: 됐습니다.
0: 게 아니냐, 깔리기만 해도 그렇죠.
1: 네, 그래서 아주 이런 일을 할 때는 저희도 미리 안전수칙 같은 걸잘 마련을 해놓고요.
0: 해야죠.
1: 좀 안전 요원들과 같이 좀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북극 지역의 연구 중에 또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1: 북극 지역에서 연구할 때는 한번 야생 늑대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텐트를 치고 연구를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 저녁을 막 해먹고 있었는데 아마 저녁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날 또 저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 밖에 뭐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도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동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누구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늑대 한 마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다시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주기적으로 저희 텐트에 찾아와서 제 등산화도 물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변도 보고 가고 막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잘 숨겨놨는데 그걸 또막 물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그린란드에 사는 북극 늑대가 아주 귀한 개체군이거든요. 전 세계에 한 50마리도 안 남은 개체군이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변하고 그 늑대들이 남긴 털들을 제가 잘 모셔다가 한국에 가져와서 어떤 유전적인 연구를 하는데 잘 쓰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런데 그쪽 늑대는 뭐 수십 마리가 떼지어 다니지는 않나 봐요?
1: 그때 한 대여섯 마리가 같이 찾아왔었고요. 사실 사양소라고 하는 한 2, 300kg 정도 되는 그런 소를 공격하는 좀 무시무시한 포식자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녀석들도 아마 사람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개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사실 늑대랑 개는 생물학적으로 분류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0: 개가 늑대에서 진화된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땐 오히려 나중에는 무서운 마음보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 네, 네. 지금까지 동물 행동을 여러 가지 동물 연구하시면서 이건 참 놀랍다 하는 그 놀라운 발견을 한 세 가지 꼽으신다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1: 사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을
0: 그렇죠.
1: 갖고 있구나.
0: 사람을 구별해 볼 줄 안다.
1: 예. 그리고 뭐 간단한 테스트들을 해주면 예를 들면 까마귀에서 연구됐던 건데요. 까마귀들이 이렇게 물이 조금만 담겨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돌멩이들을 넣어서 수면에 이걸 점점 높인 다음에 그 물을 꺼내 먹기도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최근에 뉴칼레도니아에 갔을 때도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 까마귀들은 직접 도구를 만듭니다. 뾰족뾰족한 바늘처럼 되어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어떤 구멍 안에 있는 애벌레들을 꺼내 먹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도구들을 원래 자기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0: 정말
1: 도구를 사용하는
0: 지능이 뛰어나군요.
1: 예, 정말 뛰어난 영장류 같은 조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수면 행동.
0: 4초씩 자는 거.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수면에 대한 상식이 동물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구나. 어떤 적응 행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남극에서는 갑자기 거대한 막 빙산이 떠밀려 내려오기도 하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펭귄 앞을 가로막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펭귄들은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자기들은 여기 가서 이제 빨리 사냥을 해서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아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최근에 이상기후, 뭐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그 해에 자식 농사는 거의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장기적으로는 펭귄을 비롯한 극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0: 혹시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신체적 변화로 이어지는 동물들도 있습니까?
1: 네, 대표적인 열대 박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열대 박쥐들은 한 35도가 넘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35도가 넘어가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아예 몸을 계속 핥더라고요. 그러면 그 침이 증발하면서 이제 몸 체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잠을 못 자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면 제대로 생리적인 이 유지 기능을 못 하게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면 거의 생을 진짜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야생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야생동물에서는 더 많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구나
0: 그렇죠.
1: 하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0: 네. 자, 동물 행동학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제인 구달 박사.
1: 네.
0: 원숭이 연구하신 침팬지.
1: 네, 맞습니다. 네.
0: 동물 행동학의 역사가 오래됩니까?
1: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3만 년 전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동물 행동학자들의 얘기인데요. 프랑스의 쇼베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벽화가 남아있어요. 그 벽에 남겨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 그 3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남겨놓았다더라고요. 지금은 멸종한 매머드라든지 뭐 털, 코뿔소 이런 동물들까지 잘 예, 그려놨는데 아마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동물들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능했던 것 같습니다.
0: 그 관찰하고 동물의 행동 패턴을 알아야 사냥해 먹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죠.
1: 수렵인들의 어떤 본능의 그렇죠.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동물을 관찰하는 건 우리의 어떤 본능이었던 것 같고요. 예. 한국에도 그런 흔적들이 뭐 울산 울주군에 가면은 암각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래를 맞아요. 아주 정밀하게 남겨놓은 그런 암각화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야 가장 직접적인 이 학문의 이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찰스 다윈.
0: 네. 진화론을 쓴.
1: 네. 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부터 많은 새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종이 분화했는지를 관찰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 1900년대 들어서야 조금 더 학문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3인방이 있는데요. 칼폰 프리쉬라고 하는 사람이 꿀벌의 춤을 연구했습니다. 꿀벌이 팔자춤을 추면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서로에게 알려준다. 꿀벌도 언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연구를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각인 행동. 오리들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그 대상을 자기 어미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각인 행동을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동물 행동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잘 연구했던 그 팀버겐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떤 학문의 틀을 잘 맞춰놨고요. 그때가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영장류 학자가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동물 행동학의 문턱을 많이 낮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동물 행동학자라는 꿈을 처음 꾸게 됐었거든요.
0: 그게 몇 살 때입니까?
1: 그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0: 예.
1: 그냥 그전까지는 그냥 곤충 좋아하고 새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덕후 같은 아이였는데 그때부터 좀 더 진지하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었어요.
0: 원래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1: 네.
0: 제인 구달 박사 책을 보면서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구나.
1: 네, 맞습니다. 네. 제인 구달 박사님이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들한테 이름을 붙여줬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흰 수염이 난 것 같은 좀 회색 수염이 있는 녀석한테는 뭐 그레이 비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마리씩 붙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제대로 된 관찰을 그렇죠.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0: 왜요?
1: 그거는 대상이 되는 동물들한테 감정이입을 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돼가지고 객관적인 과학 연구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그런 식의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하지만 저는 동물행동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태도 자체는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그 어떤 객관적인 거리는 더해야겠지만 그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학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그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0: 그 오늘 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른 멸종 위기라든지 뭐 동물들의 괴로움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직접 현장을 매년 가서 목도하시는 입장에서
1: 네.
0: 그런 어떤 극지 동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1: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뭐 모두가 다 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정책도 바꾸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겠지만 뭐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 데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펭귄 연구를 하면서 좀 실천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좀 고기의 소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제 마음가짐을 좀 다잡는 일인데요. 뭐 텀블러 사용하는 거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텀블러 만 번은 써야지 된다는데 뭐 에코백 저거 들고 다녀도 오히려 비닐봉지 쓰는 게 낫다더라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나 뭐 이미 지구는 끝났어 이런 식의 자포자기한 태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온난화의 속도를 좀 낮추고 펭귄이 완전히 우리 지구상에서 멸종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그 뉴 칼레도니아에 다녀오셨다고?
1: 네.
0: 거긴 극지가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오히려 적도 근처 아닌가요?
1: 예, 거긴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고요. 네.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0: 그렇죠. 네. 거긴 왜 가셨어요? 극지연구소에 계시면서.
1: 네. 사실 제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따뜻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극지라는 게 사실 극한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남극 극국을 포함한 어떤 익스트림한 극한지라고 봤을 때 그 뉴칼레도니아도 극한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데 그 군도마다 그 섬마다 독특한 생태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생태계에 따라서 어떻게 동물들이 진화했는지 그런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좀 연구 지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0: 그럼 마치 갈라파고스랑 뭐 비슷한 개념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은 그 쥐의 포식자인 고양이가 있는 곳과 고양이가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식압에 따른 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식자가 없을 때는 푹 잠을 자는지 포식자가 있을 때는 펭귄들처럼 그렇게 조각잠을 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0: 네, 그 쥐 연구하시고 또 뭘 연구하셨어요? 뉴칼레도니아에서?
1: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주로 그런 곰쥐라고 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곰쥐의 포식자인 아까 고양이와 또 참매 들을 또 관찰하고 왔고요. 틈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똑똑한 까마귀,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도 같이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0: 네. 극지 안 가실 때는 한국에서 무슨 연구를 하십니까?
1: 또 한국으로 오는 겨울 철새들이 있는데요. 그 겨울 철새들이 사실 북극에서 번식하고 한국으로 내려온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들이 어디에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북극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북극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같이 들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관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철새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앙이나 고방오리 이런 겨울 철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 한 세 가지 꼽으신다면 뭡니까?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 첫 연구 종이기도 까치. 했던 까치. 까치는 지금도 집 주변에 있는 까치들을 그냥 관찰하는 게 제 일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까치들을 가장 좋아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남방 코끼리 물범이라고 하는 세종과학 기지 인근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동물이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물론 한번 물릴 뻔한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집에서 같이 가족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 코리안 쇼테어 그 고양이들을 좋아합니다. 저희 보리하고 모카 이렇게 두 마리를 입양해서 벌써 한 7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 고양이들을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약간의 책임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0: 그 펭귄 박사신데 펭귄은 안 꼽으시네요?
1: 예, 펭귄을 한창 열심히 연구할 땐 펭귄이 1순위였는데
0: 요즘 좀
1: 조용한 때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살짝 멀어졌습니다.
0: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1: 사실 가장 단기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아빠가 돼서 이제 인간을 열심히 관찰하는 게 또 제 단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동물을 좀더 알아가고 동물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자

0: 회사가 되는 걸좀 꿈꾸고 있습니다.
1: 아주 신기한 동물들 행동의 그 법칙.
0: 네.
1: 동물들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동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참, 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네가 내 맘을 잡고 내가 가지 마. 네가 나쁜데 내가 가지 마.
1: 노래하고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명빈이. 또래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17살 소녀입니다.
2: 노래가 재밌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트로트 가수, 어린왕 같은 가수.
1: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요. 하지만 명빈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참아야 하는 게 많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 그러고 나서 배가 또 엄청 아팠어요.
5: 그때 체중이 좀 빠진다 그래서.
6: 네. 아직은 그래도 좀 가는 수치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고 보시는 게.
5: 약 먹는 것도 네, 지금처럼. 네. 어머님이 힘드시죠?
6: 아니요. 영빈이가 더 많이 힘들어서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5: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
7: 저는 떡볶이하고 닭발하고 만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라면하고.
1: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는 명빈이.
8: 왜 나만 이렇게 다니고 수행받고 맛있는 거 못 먹어야 되나, 뭐 당이 왜 나만 없을까 하고 나만 그런다고 더럽고 억울해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이에요. 수술이 너무 간들려요. 엄청나게 간들려요. 간들릴 때 미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1: 17살 소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입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친구 명빈이는 오히려 추석이 되면 속상해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명빈이가 바라는 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수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명빈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천안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명빈이네 가족.
2: 열다지 않나요?
9: 응, 계란 삶아야
2: 엄마,
9: 돼.
2: 엄마, 아까 운동할 때 많이 계란 땡겨서 내가 배고팠으니까 계란 3개 먹고 싶어요.
10: 적당히 먹어야지.
2: 계란 3개.
10: 계란 2개.
2: 2개는 너무 힘들어요.
1: 오늘도 달걀을 두고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9: 명빈이가 병원에서 양을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무작정 먹고 싶다고 한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1: 명빈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소량의 죽과 달걀이 전부입니다. 한창 먹는 거 좋아하는 17 소녀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2: 맛있을 거예요.
9: 맛있어? 바로 삶은 거라.
2: 바로 삶은 거라 다 먹고 싶어요.
9: 근데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잖아.
2: 하나 다 먹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입이 너무 맛있어요. 하가 너무 배고팠고.
9: 조금만 참자.
2: 힘들어요.
9: 저녁에 줄게, 저녁에.
2: 참기 힘들어요.
1: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기만 한데요.
9: 많이 안쓰러워요. 못 먹으니까 늘 배고파서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또 저도 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똑같이 힘들어요.
2: 가장 먹고 싶은 거는 라면이랑 떡볶이랑 닭발이에요. 그 외에는 쫄면이랑 쫄볶이 과자 먹고 싶어요. 엄마 너무 가려워요. 소독해주세요.
9: 어 알았어. 이리 와. 소독해줄게.
2: 소독도 살살.
9: 응 알았어.
1: 단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명빈이. 소장과 대장 일부를 제거한 상태인데요.
0: 세 번 개복 수술 했거든요. 감염되면 안 돼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중심정맥과 심장하고 연결된 부분은 더 위험해요. 심장하고 연결된 바로 직결된 부분이라서.
1: 어린 나이에 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딸이 엄만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명빈이는 어릴 적부터 또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장이 늦어지더니 결국 지적장애와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요.
0: 장난감들을 뭐 일렬로 쭈르르륵 놓고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 때 손가락으로 딱딱딱딱딱딱 맨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반복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네. 치매 환자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명빈이를 키우니까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이제 제 탓을 좀 많이 했거든요.
1: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랬던 딸. 그런데 4년 전 명빈이의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0: 소장 대장이 썩었으니까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폐혈증으로 사망한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런 기분? 중환자실 앞에서 10시간에서 11시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울면서 정말 그렇게 지냈었어요.
1: 그날 이후 명빈이와 엄마의 일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11: 안녕하세요.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재활운동센터에 오는 날.
11: 아기 이렇게 얘기했어.
12: 네, 이거 여기 선생님이 읽어봐도 돼요.
11: 앞에니까
12: 네. 안내 좀 있어요.
11: 안 알려준 거?
12: 다 한대겠는데 남편분. 뭐.
1: 명빈이는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취미인데요.
11: 저희 신랑한테 요즘 편지를 써주고 있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다 써주고요. 이제 저희한테는 다 써줘서 애교도 많고. 네.
12: 이미 하는 얼굴 예뻐요. 오늘 옷 입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11: 운동하다 이제.
12: 예쁘다, 미쳤다.
11: 고맙다. 가자, 운동하다. 자. 네. 아니 내려놔도 돼. 우리 한 발 서기 먼저 할 거예요.
1: 수술 후유증으로 근력이 떨어지고

0: 그런데 명빈이가 운동할 때 늘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단한 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방.
1: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십이지장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먹은 음식물을 받아내는 주머니가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좀 보이는 게 좀 사람들 시선에 좀 그래서 그 주머니로 좀 가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배변 주머니인데 명빈이는 위에 가고 음식물이 나오는 주머니예요. 예.
0: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명빈이에게 필요한 만큼 재활 운동을 받기에는 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2: 한 발 서기를 10초가 다 채 안 된다든지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칸 한 칸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만 5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신체적으로 크기 자체는 지금 면빈이 연령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더 다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0: 감염 위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명빈이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3: 근데 요새 노래도 참 재밌어요. 흥겨워요.
4: 근데 이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 지금 명빈이가.
3: 네 저도 알아요. 이거 볼 나이는 아닌 거 알아요.
4: 근데 왜 보는 거예요?
3: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서 어쩌다 봐요.
0: 명빈이의 순수한 모습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1: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명빈이가 이제 어떻게 알고는 엄마 보고는 엄마 힘내세요, 엄마 마음 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웃음 짓게 만들고 그냥 명빈이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서 명빈이도 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5: 앉으세요. 오늘따라 몸 춥네, 많이.
6: 오늘따라 몸이 추워?
5: 네.
0: 엄마 민서 씨는 하루 24시간 명빈이의 곁을 지키며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명빈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6: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세수하는 것도 꼼꼼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잘 하는 편이고 근데 머리는 아예 못 감아요. 수고했어요.
0: 엄마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명빈이. 이제는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곤 하는데요.
6: 명빈이 이제 엄마가 수영 놔줄게.
0: 명빈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6: 네, 네, 섞어야 돼요. 명빈이가 날마다 수액을 맞아야지 이제 목숨이 연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액을 매일 맞아야 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연결할 수 있도록.
0: 음식을 먹는 게 어렵다 보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요. 들어가는 의료용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6: 명빈아 수액 맞자.
0: 하루 꼬박 12시간. 수액을 맞는 내내 움직일 수 없다 보니 명빈이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요.
3: 당이 없어서 그게 서럽고 싫어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 점이 울고지 당 있고 다른 사람이 관이 없는 게 수액 안 맞는 점이 부러워요. 올 연에 수술받아서 세파급과 빼서 가고 싶기도 하고 수술받고 닭발 배불량면 부대볶음면 먹고 싶어요.

0: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명빈이의 정기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여기 앉아보실게요. 피검사 좀 할게요. 잘 참으셨어요. 팔이 저리거나 뻐근하거나 하진 않아요?
1: 네.
3: 팔이 많이 저리거나 뻐근하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0: 달라진 변화를 살피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1: 14개나 뽑네. 궁금한데 오늘 왜 14개나 뽑아요?
3: 검사 처방을 조금 오늘 많이 주셨네요.
0: 부디 오늘은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5: 잘 지냈어요?
2: 네. 엄마 말 다 들었어요.
4: 아유 잘했어요. 우리 명빈이.
0: 명빈이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 많이 목말라 해요?
1: 목말라 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속이 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많이 물을 찾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번에는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요.
3: 양을 줄여야죠. 그럼 물량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렇죠.
6: 아직도 워터파크?
1: 네? 워터파크 가고 싶냐고.
2: 네, 워터파크 가면 가고 싶어요. 마루까지 떼고 그냥 방수탭도 꽉 붙이고 저는 너무 팬님이 팬님에서 엄마가 놀러가고 싶어 놀러가고 싶어도 그래요.
0: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한 호전은 보이지 않는데요.
7: 단장 중군입니다. 병명은요. 2022년도에 1월 달에 괴사성 장염이죠. 소장을 전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도 한 2분의 1 정도 절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액관 하나, 경정맥 영양관 하나 이 상태로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하고 마음 놓고 먹고 할 수 있으려면은 방법은 소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안타깝고 주치의로서는 빨리 그런 걸 좀 해결해 주고 싶지만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려고 계획 등이 있습니다.
0: 현재 명빈이에겐 소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술 준비하면서 대기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의료비 관련 지출을 따지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안하죠.

0: 맨날 같이 놓고 싶어요.
1: 같이 놓고 싶어?
0: 같이 놓고 싶어요.
1: 그래? 알았어.
2: 병원에 다녀온 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미리 추웠어, 몸이?
0: 왜?
1: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 그러는데, 여름에. 너는 춥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덥다고 에어컨 들고 선풍기 들고 그러는데.
0: 왜?
1: 몸이 추웠어?
0: 예.
2: 힘든 순간을 견뎌내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명빈이. 엄마에게는 그저 고마운 존재입니다.
1: 민아,
0: 네.
1: 우리 명빈이 존재해줘서 고마워.
0: 네.
1: 우리 명빈이 뽀뽀.
0: 저도 엄마가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1: 우리 명빈이. 우리 아가.
0: 왜 아가야? 나이가 20살인데.
1: 정말 진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명빈이 뱃속에 뿅 하고 이제 장이 생겨서 진짜 기적적인 그 일이 일어나서 오래오래 살아가기를 진짜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참고 속상해하는 명균이를 보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명빈이에게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소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공여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공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4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매일 필요한 수액과 의료용품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만 생활하는 엄마 혼자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명빈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일 방송에서는 침샘암 4기에 폐까지 전이된 상태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엄마 미영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암투병 중에도 지적장애 아들과 남편만 걱정하는 미영 씨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술 이야기를 꺼낼 만큼 명빈이에게 수술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오늘도 딸의 손을 꼭 잡고 기적 같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명빈이가 언젠가 수액도 관도 없이 가족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여기 장미꽃 이쁘게 피었다, 그치?
1: 네.
0: 오, 이쁘다.
1: 정말 예뻐요.
0: 봐봐.
2: 장미향나?
1: 네. 와.
2: 향기 좋다.
0: 진짜 이쁘다.
2: 명빈이처럼 마음의 향기가 풍기는데?
0: 네. 아이고, 하늘도 그냥. 막내, 여기나 산책하니까 좋지?
1: 네, 엄청 좋아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생수 라이드 경쟁. 가을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친구경 지금 라이딩 하러 왔어요.
1: 자전거 한다더니 전기 자전거 끌고 나면 어떻게 라이딩 한다며.
0: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재밌는 거를 혼자 하면은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자, 저희의 회원들이 지금 지하철로 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름하여 펜수 라이딩 클럽 PRC 창단했습니다! 저기 지나다니면서 그런 회원 모집할 거거든요. 우리 PRC 회원을 모집하겠니? 오늘도 저는 갑니다! 상태 선생님, 라이딩 클럽 하실래요? 밖에서 라이딩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전기 자전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밟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가요.
2: 천천히 와, 천천히.
0: 안녕. 저기 라이딩 클럽 들어오실래요? 네, 늦어버렸습니다. 오, 여기 뷰 보세요, 뷰. 와, 리버 뷰.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 아, 자, 그런데 지금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연료가 떨어졌어요. 주유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딩 중이야. 라이딩 하려면 주유소가 아니야. 뭐야? 아니, 그렇게 그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 저 보세요, 저. 우와, 펭귄 파워. 아! 어, 주유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 여러분. 저희 라이딩 클럽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중간에 주유를 잘해줘야죠. 지금 그 연료가 떨어졌어, 연료가 떨어졌어.
1: 지금 달린 지 5분밖에 안 되지 않았어?
0: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연비가 안 좋아요. 저기 라이더마다 연비가 다르거든요. 그 제 연비 맞추세요. 맛있게 주유하고 가겠습니다. 고급류가 있습니다, 고급류. 라이더다, 라이더. 마침 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세요?
3: 맞아요.
0: 저도 라이더인데 잠깐 저 여기서 합격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야, 반갑다, 반갑다. 라이딩 중이셨나요?
3: 맞아요.
0: 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4: 뭔데? 뭐가 합격이죠?
0: 제 라이딩 클럽으로 들어오시죠. 제 라이딩 클럽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요. 회식을 해요. 그래서 회비가 있어요. 30만 원.
4: 30만 원?
0: 네.
5: 안 들어가요.
0: 왜요?
5: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0: 그럼 얼마 정도 내는데요?
5: 모임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0: 200명?
1: 모임 운영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어요. 다 모아서 네, 15만 원만 모아지면 됩니다.
0: 오, 잠깐만 가만 있어봐. 그 자전거가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십니까?
1: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0: 400만 원?
2: 저 850만 원이?
3: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0: 놀라 다 빠져버렸어요.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2: 그냥 예뻐서 사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워요, 생각보다.
0: 뭐야? 아니, 이렇게 가볍다고? 아니, 이거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2: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펭수가 인수.
1: 펭수 인수.
0: 오. 자, 안전운전 하세요.
1: 안녕.
0: 안녕.
2: 안녕.
0: 자, 이게 진짜 주의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주의 된 것 같으니까요. 자,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라이더다. 안녕하세요.

0: 아니 누군가 아니야? 아니 승민역이 왜 휘어?
1: 지하철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뭐라고?
0: 승민님 왜 뭐 하세요?
1: 나 그냥 있는데 뭐 하세요?
0: 저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1: 저도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0: 어머! 야 라이딩 하고 계셨구나. 잠깐만 근데 라이딩 아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왜 혼자 왜 2인용 라이드를 하세요?
1: 이것밖에 없었어요.
0: 아 렌탈하셨구나.
1: 오늘 제대로 라이더네요.
0: 저 완전 라이더죠.
1: 그 헬멧이 잘 보호해주겠다.
0: 이게 정확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요.
1: 와 정수리 중요하지.
0: 네 맞아요. 정수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좀 그 얘기나 좀 나누시죠.
1: Let's go.
0: Let's go.
1: 얼로 가.
0: 그 저분이 저랑 같이 또 챌린지 했잖아요.
1: 그치 그치.
0: 아 너무 감사했어요.
1: 아 너무 재밌었지.
0: 너무 재밌었어.
1: 그 챌린지.
0: 네.
1: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알아?
0: 진짜요? 왜요?
1: 나한테는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0: 언니.
1: 나 가서 하고 싶다 그랬어.
0: 아 그랬구나.
1: 나도 챌린지 받고 싶었거든. 분명 우리 약속했거든. 이 영상 자료 다 남아있죠.
2: 저 보컬 챌린지 있는데
0: 그거 저 연습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렛츠고.
0: 오케이 렛츠고.
2: 감사합니다.
0: 영수이 화이팅. 선배님 챌린지는 봤어요.
1: 어
0: 근데 그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만요.
1: 조나단이 한 거 봤니?
0: 어? 아직 못 봤는데.
1: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0: 좋아요. 그럼 저도 그거 할래요 지금.
1: 아니
0: 어, 뭐야.
1: 아니 지금은 안 돼.
0: 왜 지금은 안 돼요?
1: 포맷이 따로 있어.
0: 아 포맷이 있다.
1: 네.
0: 저도 깊이 있고 포맷이 하겠습니다.
1: 아싸 이게 내 소원이었어.
0: 저기 그 원래 보통 좀 이렇게 라이딩을 좀 하시나 봐요.
1: 어 진짜 나 평소에 진짜 한 번도 안 해.
0: 근데 왜 오늘 굳이 나오셔갖고.
3: 펭수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지.
0: 아, 또 그 소식이 거기까지 갔군요. 제가 그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1: 아,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어?
0: 예!
1: 클럽 멤버가 누구누구야?
0: 영케이!
1: 예? 난 아직 얘기 안.
0: 아이고!
1: 왜?
0: 아이! 배터리 다 됐니, 이거? 왜 빨리 타! 가자!
1: 펭수도 같이 밟아줄 거지?
0: 밟아! 가자!
1: 어디서 반말이야?
0: 가자! 운전 뭐해?
1: 무거워!
0: 아이 선배님! 아이! 달려!
1: 펭수야 무거워!
0: 달려! 와! 와 이거 재밌네 이거!
1: 재밌다 이거!
3: 이야...
0: 와 좋다 이거.
1: 아 근데 진짜 날 풀리고 자전거 타니까 너무 좋다
0: 진짜. 와 이제 가을이 와요.
1: 야경 봐봐 펭수야. 펭수야 근데 야경 본다고 안 밟지 말고.

0: 지금 엄청 열심히 밟고 있어요.
1: 멈춰 자꾸.
0: 아 이게 내가 안 밟으면 바로 티가 날
1: 바로 티가 나. 와. 이야.
0: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1: 저 뭐야 저게? 암벽이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저 구경하자요.
1: 자 잠깐 멈출 거야.
0: 주차하겠습니다.
1: 쉬지 마.
0: 됐다. 주차 해주세요.
1: 밟기도 내가 밟고 브레이크도 내가 브레이크하고 턱도 내가 하고.
0: 근데 그럼 선배님 이거 할 줄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1: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0: 진짜로?
1: 재밌는데 위에서 네. 떨어지면 좀 아프긴 해.
0: 저 떨어지면 아픈 수준이라고요?
1: 그래도 나 잘 살아있잖아. 나 건강해.
0: 그럼 선배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1: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죠.
1: 갈 땐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야지.
1: 비가 내리고
0: 난 절대 안 태워.
1: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요?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얼마예요?
2: 여기는 무료입니다.
1: 여기 무료예요?
2: 네.
1: 아무나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장비를 갖고 오셔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아이고,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1: 평소 신발이랑 다른 거 아니야, 펭수? 이거 클라이밍화 아니야, 이거?
2: 신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 신발이 문제가 아닌가요? 뭐가 문제야?
2: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거라니요. 이거라니요.
1: 이거라니요.
2: 이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1: 펭수 자전거도 타고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0: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님은 두 번이나 해보셨대요.
1: 아니
0: 고수의 냄새가 난다.
1: 발냄새야 이거.
0: 이 클라이밍 운동에 그 장점이 있나요?
2: 일단 첫 번째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0: 또 이렇게 성취감에 또 오는 그렇죠. 그 자존감.
2: 네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으면 회원 뺏기는 거 아니에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점은 저희가 더 많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임 때마다 회식을 한다 말씀드렸죠?
1: 우리 회식을 해요? 이 얘기 처음 듣는데?
0: 아유, 처음 하는 거니까요.
1: 방금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0: 아니, no. 그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1: 회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0: 회식비는.
1: 어디서 나오는 거야?
0: 어디서 나와요.
1: 어디서 나오냐고.
0: 그거는 이제 올라가시고.
1: 내 지갑 아니지?
0: 지갑에만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통장이도 있고. 무섭겠다. 근데 아래서 보니까 좀 무섭다.
1: 꽤 높은데요?
0: 이게 몇 메다예요?
2: 6메다 정도 돼요.
0: 우와, 6미터. 네. 우와, 내가 3개야.
1: 제가 해볼게.
0: 선배님 화이팅! 아유. 오, 올라간다! 오!
4: 괜찮아, 나한텐 줄이 있으니까.
0: 이야, 오! 선배님! 다리가 후들거려요! 어머! 어머, 다리 후들거려! 힘내라!
1: 무거워!
0: 자, 올라가세요!
1: 와, 손 놓을게요! 나 이렇게 처음 내려가봐! 버즈점핑! 버즈점핑! 야,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요?
0: 아니, 선배님 무서워서 그냥 후딱 찍고 오신 것 같은데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내려갈게요! 와! 하고 내려오시던데요?
1: 야, 내려오는 게 진짜 도파민이 미쳤어.
0: 아, 그래요? 근데 이 클럽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짧네요. 잘 올라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가시죠.
1: 이제는 라이딩급 하는 거야?
0: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1: 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0: 선배님 빨리 가요.
1: 아, 알았어.
0: 무슨 소리야?
1: 형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오줌 나는 소리죠?
1: 음악 뭐야?
0: 뭐야?
1: 와요?
0: 아니 오늘 무슨 파티가 있나 봐요.
1: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도 가자 형수야.
0: 아니 우리 라이딩이에요.
1: 그러니까 라이딩하고 클럽도 있잖아. 라이딩 클럽
0: 그래요? 어머! 나도 모르게
1: 가자 뭐야 이거. 가운데로 가. 펭수야 가운데로 오래.

0: 끝나네? 끝날 줄 알았는데?
1: 쪼! 쪼! 쪼! 어디까지?
2: 아,
1: 선생님. 이제 바로 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0: 너무 신명났어.
1: 아, 좀만 쉬다가요. 아, 더. 아니,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그게 있지. 그 짬바가 있지.
1: 그 어떤 댄스 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0: 아, 없지.
1: 또 밴드 선배님으로서 제 노래 어땠었습니까?
0: 일단 신명나.
1: 신명나.
0: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모닝콜로 좋은 노래?
1: 진짜로? 오, 모닝콜로 좋은 노래면 진짜 좋은 노래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선배님에게 모닝콜 지금 녹음의 기회 드릴게요. 오, 근데 노래를 까먹었어요. 아, 잠깐만. 그, 저도. 그 모닝콜 좀 녹음해도 될까요? 샷다 도어?
0: 샷다 도어?
1: 네. 문 닫아 이거예요?
0: 문 닫아.
1: 문 닫아? 그러면 굿나잇 노래로 할게요.
0: 오케이.
1: 부탁드립니다. So shut the door.

0: 아, 근데 진짜.
1: 잠 질러 하다가 와! 때문에 깨겠다.
0: 아니, 선생님. 예.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내 직업이야.
0: 아니, 나는, 아, 그걸 알고 들어도. 야, 이거 콘서트 무조건 가야겠네요.
1: 형수야, 이거 라이딩 클럽 맞니?
0: 아, 그럼요. 제가.
1: 룰 좀 알려주라.
0: 그럴 나 있어요.
1: 룰 좀 알려줘, 제발.
0: 이제는,
1: 좀.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각자 회비가 있어요.
1: 회비가 있어?
0: 네. 클럽장은 사실은, 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클럽장은 회비가 없고요. 회원들은 인당 30만원씩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1: 먹기는 먹고?
0: 당연하죠.
1: 형수야.
0: 네.
1: 악수 한번 하자.
0: 아, 역시!
1: 즐거웠다!
0: 아니야, 아니야!
1: 즐거웠어?
0: 왜? 왜요? 아니, 같이 가야죠.
1: 아니, 혼자, 혼자, 혼자.
0: 아니, 잠깐만요.
1: 나 반납해야 돼, 이거.
0: 자, 알았어, 알았어.
1: 아니, 20,
0: 아니야. 25만원!
1: 25? 아, 이게 딜이 가능한 거였어?
0: 자.
1: 아, 아, 같이 가!
0: 아, 20만!
1: 20만원?
0: 20만원!
1: 오케이, 안녕!
0: 아, 10만원! 5만! 5만원! 다음 편!

0: 잘못하면 못 돌아갈 수 있어.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3: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죽었어. 아, 오늘도 제 야단 가가지고
1: 아유, 아유, 백수원 아닌가? 아유, 마침 잘 됐네.
0: 부장님, 출근하십니까?
1: 아, 아유, 뭐 이런 시간에 퇴근은 무슨? 아이, 펭서, 아이, 그것보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응? 예, 자.
0: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부장님.
1: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딨나? 어? 펭귄이라서 퇴근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야, 지금 퇴근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저기, 요 앞에, 그냥, 어? 반납만 해주면 돼. 쉽잖아.
0: 아니, 퇴근, 퇴근 시간인데.
1: 아하이. 직장인의 법 모르나? 응?
0: 아니, 그런 법도 있나요?
1: 아, 그런 법 있지. 그러면 법이잖아, 법. 어쨌든 간에 직장인의 법 몰라?
0: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게 법 아니에요?
1: 상사가 시키면 어?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직장인 법이지. 아유,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하여가. 아유, 아무튼 이거 해줄 수 있지?
0: 알겠습니다.
1: 뭐? 큰 소리로.
0: 알겠습니다.
1: 뭐라고?
0: 알겠습니다.
1: 더 크게.
0: 알겠습니다.
1: 더 크게.
0: 알겠습니다.
1: 그렇지. 어, 잘했네. 하여가 요즘 어? M진지 N진지 하여튼 알 수가 없어. 그거 땡이요 땡. N진. 하지만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빠이빠이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업무하고. 어?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냥.
0: 하, 정말 저게 직장인의 법인지 꼰대 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 상사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다. 아, 정말 정신 퇴근한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놔요?

0: 오늘 퇴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혹시?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바뀌죠? 아, 뭐야?
1: 드디어 왔구만, 펭수.
0: 누구세요?
1: 차례가 여기 올 것을
0: 부장님. 기다리고 뭐? 부장님 아니에요?
2: 아니네. 아니고.
0: 어머.
1: 맞죠군.
0: 네? 뭘 드시는 거예요?
1: 뭐, 알 거 없네.
0: 제가 맨날 그 가려두는 데가 있거든요, 지름길이요.
1: 지름길은 아니! 직장인의 법을 잊은 건가?
0: 네?
1: 오늘 차례는 쉽게 퇴근하지 못할 것 같구만.
0: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 빨리 퇴근해야지요. 갈게요.
1: 아, 잠깐! 그렇게 퇴근을 하고 싶나?
0: 당연하죠.
1: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게나. 그리고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을 기본이니 활증복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식밥을 먹어야 하네.
0: 저 진짜로 이제 퇴근할게요.
1: 아, 잠시 마지막으로 기억해. 직장인의 법을.
0: 진짜 갈게요.
1: 그래, 이제 다 끝났단다.
0: 아니 무슨 퇴근해서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근데 혹시 어느 부서세요? 뭐야? 아니 끝났잖아. 왜 이래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퇴근 못해서 이래 이거. 아무도 내 퇴근길을 막았어. 그게 설령 사장님일 길이라도. 아니 뭐야? 아니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0: 어떻게 다리를 쉽냐고. 아, 그럼 난 또 퇴근하는 게 남한테 퇴근하는 것 같더니 눈치 보이잖아요. 에? 뭐야? 부장님, 왜 눈이 하자가 되셨어요? 와!
1: 자, 자! 여러분! 자, 모두 집중해주세요. 요즘 회사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일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 일을 좀 바짝 해보려고.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 없습니다.
0: 정말이야.
2: 아, 오늘 불금인데.
3: 저 진짜 급한 일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1: 급한 일이고 뭐고, 우리 회사가 급합니다. 집중하세요. 장난치나?
4: 가겠습니다.
1: 에? 어딜 가시나?
4: 아, 지금 엄청 올림픽대로 막힐 시간이어가지고.
1: 에? 내가 시킨 건 다 했나?
4: 시키신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1: 기간이 많이 남긴 이거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4: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내일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1: 안 되지요.
4: 차가 없어서.
1: 그러니까는 늦게 가면 되잖아. 더 좋잖아. 당장 자리로 돌아와.
4: 아유, 뭔데.
1: 업무를 더 줄까 보다. 아유, 진짜.
5: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1: 소개팅이 중요한가 지금?
5: 응? 제 인생에 좀 중요한 일이.
1: 그러면은 아예 퇴사를 하시게. 아, 그게 낫겠네.
5: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 여러분, 우리의 애인은 회사입니다. 헤이! 안 되지. 어? 그래.
0: 모르겠고. 나는 일 다 했어.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해야지.
1: 잠깐. 퇴근하려는 건가?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1: 앉아.
0: 그 맡은 바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1: 아니, 우리 다 같이 일이기 때문에 본인 일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장 앉아요! 아,
4: 맞는 말이야.
0: 그럼 월급도 다 나눠주실 겁니까?
1: 다 나눠 갖고 있어요.
0: 아, 지금? 아.
1: 그래요. 여기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펭귄이라고 다르게 주지 않아요. 다 공평합니다.
0: 아.
1: 네. 당연한 걸 묻고 앉아있어.

0: 짱님. 어머,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1: 아니, 나?
0: 아니, 부리는 또 왜 이렇게 매끈하세요? 아니, 미쳐, 미쳐. 아니, 무슨 회사원 아니고 무슨 연예인 같아요. 부장님, 저 그래도 부장님이 제일 힘드실 텐데 밑에 내려가서 어디 바카스라도 사올게요. 어떠세요?
1: 아니, 난 참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든가.
2: 부장님.
1: 그래, 그래. 아이고, 참.
3: 어? 어, 뭐야, 그거 아니야?
1: 알아, 참
3: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4: 맞아. 예언자가 그랬어.
5: 퇴근을 하고 싶다며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
4: 좋소.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혹시 코 하신 거예요?
1: 아유, 이건 불이기는 한데 뭐 건드린 건 없다네. 네.
4: 저는 너무 완벽한 그 콧날 덕분에 아, 이번에 혹시 그 새로 하셨나 이런 줄 알았어요.
1: 아유, 뭐 지금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아유, 내가 그 왕년에 사실은 좀 길거리 캐스팅을 좀 당하고 뭐 그런 적이 있긴 했어.
4: 이야, 채소하실 때 조심하세요. 베이겠어요.
1: 아, 나 저 베어봐 한 번.
4: 어머, 네. 어머,
1: 조심. 오, 사. 아, 이거 좀 따갑긴 해. 따갑다고 와.
4: 하지만 다들 퇴근 못하잖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자라! 다들 퇴근해!

0: 성공인가?
1: 뭐야?
2: 야, 퇴근하자. 우리도 가자.
3: 좀만 기다려.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4: 아, 줄이야.

0: 쟁이가 태그는구만. 잠깐! 저건 또 뭐야?
1: 저거 뭐야?

0: 엄마. 그때 그
1: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할증 먹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0: 아, 다들 기막아!
2: 내가 이주기예요.
0: 빨리 이어폰이라도 꺼내. 어서.
2: 마시는 것밖에
0: 없는데. 퇴근 안 하고 싶어? 퇴근 안 하고 싶어?
2: 아, 해야지.
0: 결혼 노랫소리에 난 흔들리지 않아.
2: 혼자 사는 분들은
0: 날 묶어. 날 묶어. 안 들리지. 나를 묶어.
2: 묶어? 아니, 나를 진짜 묶어. 괜찮겠어? 그러니까 다들 모여.
3: 누구 같은데?
0: 꽉 묶어.
3: 숨 못 쉬어. 숨 못 쉬어. 숨 못 쉬어.
0: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퇴근할 거야. 퇴근할 거야.
2: 잠시 오박하세.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신들 돈 아니잖아. 인대갈비도 있어.
3: 우대갈비는 못 참는데? 우대갈비?
0: 갈비?
2: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는
3: 노래방? 노래방 갔네.
2: 노래방?
3: 갈비 먹고 노래방 가.
2: 내가 못 빠지지. 노래방
3: 같이 가.

0: 빠지니까 우리 가보자고. 아, 재밌게 즐겨보자고. 공짜로 놀아보자, 공짜로.
1: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버텨냈어. 그치만 내 동료들이 다 효력돼 버렸잖아. 내가 기필코 회식을 끝내고 모두 퇴근시키겠어.
2: 잠깐만. 너무 세게 묶었다 이거. 물어. 물어.
3: 국밥 맛있습니다.
1: 이쯤인데.
3: 자, 국밥. 어머.
1: 안녕하세요. 회식하는 사람도 있나요?
3: 혼자서 오신 건가?
1: 네, 저 지금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요.
3: 아, 그러면은 일단은 차키랑 교통카드는 두고 들어오세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1: 차키랑 카드를 왜 두고 와요?
3: 일단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 앉으세요.
1: 아니.
3: 예,
1: 저는 지금 그 싸러 온 게 아니라요.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 동료 없었어요?
3: 동료 아까 몇몇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1: 진짜요? 그럼 갔어요?
3: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1: 근데 혹시 돼지 인형을 좋아하시나요?
3: 응? 아유, 여기 외딴 데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이거 한 숟갈 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1: 아, 그, 없는 거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3: 아, 잠깐만요. 수육!
1: 네?
3: 수육! 수육! 서비스로 드릴게요.
1: 아니, 아이고. 수육을 서비스로 주신다고요?
3: 앉으세요. 어차피 지금 가봤자, 어? 지하철 만석이니까 앉아서 먹고 가, 응?
1: 말도 안 돼. 수육 서비스?
3: 응? 지금 뭐, 어디 가요? 억울하니까는 좀.
4: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하네.
3: 아니, 수육도 그거 드시고 가시지 왜.
1: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
3: 당장 내려놔.
1: 왜 오자마자 갑자기 수육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돼지들 뭐예요? 돼지가 핸드폰을 해요?
3: 아유, 다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리필도 가능하니까. 아유, 잘 먹네. 잘 먹어.

0: 상사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그저 자기가 돈 낸다고 자기가 결제하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착각이나 하고 말이야. 후배들 퇴근이나 마냥 빼앗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것 같아요. 회식을 참 좋아한다. 나야 뭐 이득이지 뭐. 쥐,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회식이 좋으면 영원히 먹어라. 이부터 내려놓고 말해.
1: 이러지 말고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고. 저는 동료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0: 아니, 동료가 뭐가 필요해. 회식이나 해가지고 퇴근이나 늦어지지.
1: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상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라고요.
0: 아우 진짜. 아, 알았어.
1: 가지.
0: 그래도 꼭 회식을 해야 된다면 분기에 딱 한 번씩 만나세요.
1: 돌아왔구나. 빨리 퇴근하자. 뭐야, 왜 안 들어왔어? 빨리 돌려주세요.
2: 야, 돌아왔어.
1: 아, 돌아왔구나. 아, 미안해. 자, 퇴근하세요. 빨리. 아, 됐다.
0: 잠깐.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이럴 수가.
3: 역시 직장인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문제야, 문제.
1: 무슨 퇴근한 게 3시간이냐걸요.
4: 행수사원!
1: 보지 말랬는데 이거?
4: 도대체!
1: 아니,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
4: 야근 안 하고!
1: 아, 이래서 보지 말랬구나 이거.
4: 어디 가고 야! 당장 안 보여!
1: 내가 무슨 좋다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일도 다 했고 정식 퇴근하겠다는데 직장인의 법은 꼭 지켜줘야 돼! 제발 퇴근하고 나서는 연락하지 마세요!
5: 돈이 얼마나 올려나.
1: 개미 한 마리 없는 거 봐요, 여기.
5: 주유비가 공짜!
6: 근데 저 소세야!
7: 간다!
6: 스탑! 아!
1: 저 오늘부터 관중이에요. 내 주유건도 나를 배신하네.
8: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0: 여러분에겐 로망집이 있나요?
1: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0: 그 집에는 꼭 이게 있었다죠?
1: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2: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0: 한편 이런 심심산골에 어? 여기 유럽인가요?
3: 베네치아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0: 떠나보니 더 짙어지는 우리 것에 대한 향수.
3: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오늘은요, 외국 물 좀 먹어봤기에 가능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집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한 폭의 그림이네.
4: 이야, 이 주변에 안개도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신비롭거든요? 혹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 450도.
4: 아, 450도지?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걸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컨셉인가, 오늘?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이네.
0: 가만 보면 오민수 소장님은 오르막길 젊은이셔.
4: 아, 건축탐구지. 야, 이 집이구나. 오, 풍경은 좋다.
0: 어머나 세상에, 마당이 이렇게나 넓어요? 아, 이 집은 또 얼마나 된 거야?
4: 야, 이 집 묘한데요. 이 오래된 집 같기도 하고 통창이 있어서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집 정체가 참 묘하네요.
6: 엄마.
7: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6: 멋진 분이 오셨네요.
7: 아이고. 아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기쁩니다.
4: 너무 멋쟁이시다.
7: 아이고, 연습하시네.
6: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4: 이 마당도 넓고.
7: 네.
4: 특히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 나이가 참 궁금한데
7: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4: 그래도 한 일제강점기쯤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100년? 더 됐나?
7: 그때 정도면 제가 독립운동할 때인데 사촌 형님하고
4: 네?
7: 이게 지은 지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4: 24년이요?
7: 네. 네.
4: 그거밖에 안 됐어요?
7: 네.
0: 그러니까 이 집이 21세기에 지어졌다는 건데 무슨 사연인 걸까요?
8: 안녕하세요.
3: 베네치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토담집을 짓고 살아가는 남편 장은은.
8: 그런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는 아내 이종래입니다.
3: 마르첼로 국립음악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한 곳이고 3년 유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 공연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0: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던 바리톤 장은훈. 그 시절 유학은 마음 한켠에 늘 태극기를 달고 있던 개인의 성취 그 이상의 것이었죠.
3: 국내로 돌아와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오페라 까르멘으로 데뷔를 하면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하고 교직 생활을 했었죠.
0: 아내 역시 오랫동안 공연 기획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8: 미리 하는 음악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공연을 제가 한 3천여 회 이상 제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죠.
0: 이런 예술가 부부가 어쩌다가 이 산골에 터를 잡은 걸까요?
7: 이곳은 보시다시피 450가지가 돼가지고 풍광이 뛰어나고
4: 좋네요.
7: 저기 보이는 산이 문유산인데 그럴 문자에 네. 즐길류 놀류자를 써서 선비가 시와 함께 즐기면서 논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 산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참 나에게 큰 복이겠다 싶어서 이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0: 그렇게 26년 전

0: 목수였던 사촌 형과 함께 이 땅에서 난 흙과 돌로 무려 2년간 지은 집이랍니다.
1: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2: 아, 원래는 초가집이었다고요?
1: 네, 홍부집 같은 초가집.
3: 홍부집. 매년 초가 있기가 어렵고 산새들이 초가집을 자꾸 쪼아가지고 굼벵이를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2: 아, 그래요?
1: 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3: 그래서
2: 보통 일이 아니구나.
3: 네, 지붕 개량을 한 겁니다.
2: 아, 그러셨군요.
0: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난 자연물로만 짓고 싶었는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죠. 부부가 산에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이며 통옥할 때 나온 돌들이 부부의 손을 거쳐 오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참 대단하죠.
2: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네. 들여다볼까요?
3: 네. 보시겠습니까?
2: 네. 네.
3: 이쪽으로 오시죠.
2: 여기가 초가였다고요?
1: 네.
2: 와, 근데 초가도 나름 진짜 멋있었겠다.
3: 네, 멋있었습니다.
0: 집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탐구해볼까요? 인테리어가 반전이네. 원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2: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또 요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어떻게 깔끔하고 좋은데요. 천장고도 일단 좀 높고 기둥, 보, 뭐 거기에 석가래까지 다 있는 정말 이 일종의 한옥 같은 중국 구조네요.
0: 낭만에 죽고 사는 예술가 남편. 삼면을 과감하게 통창을 내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이랍니다.
3: 밖에 풍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따로 액자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음악적으로 보면 꾸밈처럼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봤습니다.
2: 너무 멋스러워요.
0: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황토에 지푸라기를 섞어 두껍게 만든 벽 덕분에 단열도 문제가 없다네요.
3: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2: 순수 황토로만?
3: 네, 순수 황토로 안과 밖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균열의 미가
2: 균열의 미?
3: 시골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0: 그래도 천장엔 석회라도 석던데 이득은 100% 황토. 그런데 어쩐지 아내의 눈에는 덜 지어진 집처럼 어색하더랍니다.
1: 저게 지금 도배지가 아니고 도배지 안에 바르는 초벌지거든요.
2: 초배지.
1: 네. 저걸 이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얇으니까요. 잘 붙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저가 했습니다.
2: 아, 직접?
1: 네네.
0: 역시 황토로 마감한 바닥은 울퉁불퉁 굴곡의 미. 이쯤 되면 화장실도 푸세시가 아닌가 싶은데. 깔끔한 데다가 운치까지 있는데요.
1: 벽은 100% 황토로 하면 물에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2: 여기는 물타를 쓰셨네.
1: 네. 하고 제가 거기다가 네. 방수를 많이 칠했습니다. 네.
0: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화학 제품이 쓰인 공간이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2: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과연 그 이탈리아에 오래 계신 분이 맞나 싶거든요.
3: 결국은 오페라 아리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곡이야말로 몹시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남은 여생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전통적인 것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요즘 30대만 돼도 가곡이라는 장르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문화로서 잊혀져가고 또 사라져갈 수 없는 장르라는 그런 소명이랄까 하는 부분에서 조그맣더라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가곡제라는 가곡제를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0: 부부는 음악을 단절한 게 아니라

0: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산 깊은 곳에 무대를 만든 건데요.
1: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2: 좋게 말씀해 주시네.
1: 아니, 정말 문만 보여가지고 이게 건물 규모도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심지어 2층 건물이에요, 이쪽은.
0: 열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 비탈면을 이용한 2층 공간. 재료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난 거랍니다.
2: 여기 보이는

0: 사백오십
1: 고지. 당시 직접 길을 내며 공사를 해야 했다네요. 자재 나르기도 쉽지 않았으니 자연에 기댈 수밖에요.
2: 재료는 같은데 한쪽은 한옥이고 또 한쪽은 양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서양식 건물처럼 보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1: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한 공간. 설계를 남편이 직접 했다는데요.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봄직한 나무문으로 들어가면은 둥근 모양의 객석, 그리고 소박한 무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홀이 나옵니다.
3: 여기는 한국 가곡 전용 극장 형태로 지어놔서 공명관계를 생각해서 천장이 좀 둥글고 앞이 이렇게 반타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었습니다.
2: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음이 어느 정도 울려줘야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3: 네.
2: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반사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새 콘크리트 만드는 큰 공간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4: 울려서
2: 너무 불편한 게 막 음이 계속 반사가 되니까
3: 돌아다니죠.
2: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이 공간은 희한하게 음도 좀 울리면서 흡수는 되는.
3: 네, 이제 관객들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안정되고.
2: 그렇죠.
3: 네,
2: 사람 몸이 흡수를 하니까 음을 좀
3: 딱 좋습니다.
1: 나무와 황토가 적당히 소리를 흡수해준다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발명품이 있다는데요.
2: 아니 근데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3: 네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도 되고.
2: 환기도 되고.
3: 네 이제 소리가 너무 넘치면 불필요한 소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덜 왕왕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2: 네.
3: 테두리는 이제 철망으로 해서 이제 뭐 곤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1: 사라져가는 우리 가곡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만든 가곡 음악당 그런데 그 꿈을 이런 첩첩산 중에 이룰 거라고는 아내는 지금 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4: 그 깊은 숲속에 저를 데려다 놓고 본인의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내려오면 동네 분들이 저는 저한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돌산을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땅을 계속 사고 있대요. 뭔가를 저기다가 한대는데 자기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1: 한 집 건너 친구고 친척인 고향 땅. 동네방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4: 그래서 어느 날은 시동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터미널에서 봤는데 고지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봤대요. 진짜 형이 맞나? 봤더니 형이더래요. 어떻게 형을 저 산속에 거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3: 평소에는 이제 장화 신고 이제 그렇게 뭐 삽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든 뭐 구입하러 가려면 또 누군가의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급히 가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뭐 갖춰 입고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1: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분이네 영광의 상처도 많답니다.

0: 여기서 작업하다가 또 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16번을
1: 꺼내기도
2: 하고. 얼굴에 형이 그래서 여기저기 생긴 거거든요.
0: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데 또 돌에 끌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피부가 괜찮았는데.
3: 야, 그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0: 예, 네, 한 10kg는
2: 10kg가 빠졌습니다.
3: 아니,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네.
0: 아마 성악가 중에 가장 날씬한 성악가일 겁니다.
4: 이 공간이 완성된 게 2006년. 그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곡제를 열고 있는데요. 가곡을 알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무료 공연. 다행히 7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후원을 받아 한층 내실을 다지게 됐다네요. 무대 양옆으로는 자그마한 크기의 연주자 대기실이 쌍둥이처럼 있고요. 대기실 2층에는 멀리서 온 연주자들이 짐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인데요. 공연이 없을 때면은 남편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0: 주로 달이 뜰 때, 네,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이곳에서 지은 가곡만 150곡이 넘는다네요.

0: 진짜 멋있다. 와.
1: 가곡제를 찾는 연주자들을 위해 방을 내주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귀한 손님이 내려와 있답니다.
2: 제가 열어볼까요? 오. 와.
1: 오, 가구 배치가 이국적인 느낌 나는 게 외국의 연주자라도 묻고 있는 걸까요?
2: 집은 이렇게 정말 전통적인 약간 황토 집 같은 느낌인데?
3: 네.
2: 네, 근데 이제 채워진 내용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4: 네.
2: 이 방은 도대체 누구 방이죠?
4: 가끔씩 제가 빌렸습니다만.
2: 네.
4: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공연을 주로 하는데.
2: 아, 아드님?
4: 네. 오. 저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2: 네.
4: 이제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 방이에요.
5: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으로 내려온 아들 성악가 장의현입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은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에 나왔습니다.
3: 선후배 관계신 거예요?
4: 네. 네,
5: 선후배 관계.
4: 가마득한 후배죠. 네. 밖에서 볼 때는 후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5: 네, 그렇답니다.
1: 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아들은 성악뿐이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팔방미인. 그런데 출생부터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답니다.
5: 저는 평생 제가 나는 서울 사람인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등본을 보고 순천 출생이었다를 알게 됐습니다.
4: 만들어지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낳기 이틀인가 전에 와서 낳고 그다음에 일주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이 국제 가옥지만큼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겠지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뜻 이제 아들이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내려왔지만 한 세대를 지나며 집도 달라졌는데요. 아들은 벽을 트고 구들 대신 보일러를 깔았고요. 주방도 입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돌담을 살려서일까요? 따뜻한 시골 정취가 살아있네.
6: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석가래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적 요소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노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삶에 조금 맞게 편한 요소들을 좀 추가한 거죠.
1: 아버지가 뿌리 내린 이곳에서 이제 아들이 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차례. 아우, 내가 다 든든하네요.
5: 커피 왔습니다.
4: 커피 왔다 그러네.
1: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5: 드시니까?
4: 레이디 퍼스트?
3: 고마워요. 네.
4: 땡큐.
3: 오, 잘 내던데,
4: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이번에는 좀 뻣뻣거리고 어때?
5: 이번에는 이제 곧 가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트리스트가 좀 가을가을스러워야 사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3: 이번에 그 곡도 해? 나 그 곡 되게 좋던데.
4: 나도 좋던데.
5: 아, 그래? 그 노래 이번에 하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0: 오, 좋다. 수사님, 오늘은 집그 이상의 공간을 본 것 같은데요?
1: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곡이라는 일종의 좀 불모지 같은 그런 영역을 정말 꾸준히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는 좀 가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2: 그렇게만 된다면.
3: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그래도 참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1: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재료, 그러니까 흙과 돌, 이 주변에서 난 거를 위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다른 집이 또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옥 같다면, 그리고 저 위쪽은 마치 유럽에서 보는 성벽 같은, 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집은 결국 자기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이분한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어떤 유럽의 문화를 또 영향을 받은 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고 역시 집이란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의 분신 같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세계를 경험했기에 더 애틋했던 우리의 뿌리.
2: 잘 가꾸어져서 가곡하고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터도 마련했고.
3: 연주자들 TV로만 보는 것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 이 예쁜 자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0: 간절히 품어온 이 어머는 반드시 길을 낸다는데 세계가 우리 K가곡을 주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1: 근데 오늘 좀 가을에 그 날씨가 좀 느껴지네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거든요. 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무슨 시골 같네.
0: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골 마을. 풍경도 정겨운데요.
1: 아, 저 집이구나. 야, 근데 정원을 보니까 나무들도 다 예쁘고요. 와, 이 지어진 지도 좀 몇 년 된 집 같은데요?
0: 조경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데다 낡은 나무 담장이 멋스러운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1: 저 계십니까?
4: 네.
1: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유,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굉장히 젊은 부부신데요?
4: 아, 그런가요?
5: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특히 입구에 이 등나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야, 이 정도 만들려면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간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5: 막 두시면 잘 자랍니다.
1: 아, 그래요?
5: 오, 등나무를 심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4: 6년?
5: 한 5년, 5년 네. 6년?
1: 그래요? 네. 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네.
1: 예. 아, 여기가 프론트 마당이라고. 야, 근데 정원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0: 늦여름에 정원이 예쁘기 쉽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
1: 나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6: 집이 워낙 네모네모하고 색깔도 회색이라 처음에 정원이 있기 전에는 좀 많이 딱딱해 보였거든요.
1: 아, 좀 건조했구나.
6: 네.
1: 근데 생각보다는 마당이 넓지는 않네요.
6: 마당이 저희가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1: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6: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
1: 네.
6: 뒤에 마당 하나가 저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네. 캠핑하는 것스럽게 쓰는 뒷마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놀라고 만든 놀이마당이 하나 있어요. 모래마당.
7: 안녕하세요. 흙이 있는 마당에 갖고 싶어 집을 지은 아내 김지수.
5: 남편 박범준입니다.
7: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잠깐 간 거니까 타운하우스나 어쨌건 임대 집에서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니까 놀러 가면 그 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0: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꼬마에게 잔디 정원이 펼쳐진 미국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그렇게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이 세 개 있는 집에서 알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1: 아니 보통들은 앞에 마당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7: 지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예산은 한정적이고
5: 2층 집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지붕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벽돌, 예쁜 벽돌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그럼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마당을 나눠서 공간감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0: 건축사가 단층 집의 단조로움을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정원을 통해 탈피해보자 한 건데요. 흡조화하는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 공간을 그렇게 나눠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내부가 참 궁금해지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5: 네, 그럼. 들어가시죠.
1: 예.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야, 잡초도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고 계시네요.
7: 네,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
0: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넉넉하게 만든 전실 공간을 지나면 어머나, 부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식탁에서 거실까지 거대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1: 야, 집 내부가 제가 평소에 보던 집하고는 좀 다른데요?
7: 아, 그래요?
1: 왜, 뭐가 다르지? 아, 진짜 소위 LDK, 진짜 LDK를 보는 느낌?
7: 네, 그죠. 네. 하나로 이렇게 부엌에서 네. 다 볼 수 있길 바랬어요.
0: LDK란 거실과 식사 공간, 그리고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치를 말하는데요. 주방에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유럽에서 시작된 공간 배치라네요.
1: 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거의 관제탑 수준에.
7: 네, 진짜.
1: 네, 아일랜드라
5: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애들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0: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고, 애들을 보면서 하고, 등 돌려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그 오픈 키친이 있는 식당 같은 걸좀 참고했어요.
1: 아일랜드 앞으로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거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2: 정말 이 식탁 하나만 봐도 그두 분이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방향성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 방에 있지 말고 나와 있자.
3: 네,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넉넉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2: 편하게.
3: 친구들이랑 뭐 이웃들이랑 와서 넉넉하게 앉아서 먹고 놀다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있었어요.
1: 주방에서 거실 공간이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이 공간감을 위해 집의 골조도 결정이 되었답니다.
0: 철근 콘크리트인데,
2: 아, 철근 콘크리트.
0: 네. 넓은 공간을 원해서,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한?
2: 원래는 그러면은 뭐 경량 목구조나 목구조로 생각을
0: 만약
2: 하셨어요?
0: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넓은 공간을 원했고, 뭐, 이런 넓은 식탁이라든가, 넓은 아일랜드라든가, 넓은 주방, 개방감 있게 애들을 다볼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원했으니까.
1: 요즘 우리나라에도 LDK 배치가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집은 못본것 같은데요?
0: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바꾸기도 해요. 아예 이 소파를 다이닝 쪽으로 보게 놓으면,
2: 아, 뒤집어서?
0: 예, 좀더 여기가 파티하는 공간처럼
2: 되기도 하고.
0: 되기도 하고, 이 소파를 이렇게 놔서 프로젝터 쪽으로 놓으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2: 그쵸.
0: 네.
1: 서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즐기는 홈파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답니다.
3: 아빠 친구의 댁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대하는 느낌을 주는지, 특히 손님이 왔을 때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아,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구나라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모르게 조화롭고 그런 걸 지향하는 것
1: 당시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혼집이 잡지에 실릴 만큼 인테리어에 관심도 재능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이 쌓인 것들에 끌린답니다.
3: 70년대, 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기차역에 걸려있던 시계였어요. 저희
2: 예를 들면
3: 할머니
2: 할머니 자리예요.
3: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의 외삼촌이 시골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는데 그 창고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서 발견하고 그 동안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네삼촌 할아버지께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1: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3: 아, 저희 방송사에 있었어요. PD였어요.
0: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저의 맏선임이었죠. 사수.
3: PD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밤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때 제일 심했던 주는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한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 30분밖에 없더라고요.
0: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팀이 다르고 나서부터는. 그럼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나 그만둘까?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거든요.
1: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더랍니다.

0: 때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 먹었다죠.
1: 그냥 끌렸어요.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왜냐면 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도 이게 너무 화분 안에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탁 심은 순간 걔는 확 엄청나게 그 흙심으로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곁에서 계속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나만의 흙을 찾아 이곳에 터를 잡고 집에 대한 오래된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아갔는데요. 집은 6개월 만에 완성됐지만은 정원은 그때부터 시작. 게다가 마당이 3개이니 일이 보통 많은가요? 그렇게 정원에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2: 그때 들었던 의학 팟캐스트에서 번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하. 그 증상들이 다 번아웃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 정원 가꾸고 이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예전에 그때 나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구나. 정원하면서 그게 조금씩 되돌아오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때와 조금 회복된 나가 비교가 되면서 아 그때 깨달았어요.
3: 특별히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정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정원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막 밀짚모자 쓰고 막 몇 시간씩 대학교 아래에서 안 들어와요, 집에. 너무 아, 힐링을 하고 있구나.
4: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네 과자 너무 많이 먹었어.
0: 그럴 때면 남편은 뒷마당에서 육아 담당. 쓸모를 나눈 마당 덕분에 가능한 호사지요.
5: 그거 아빠가 해준 거잖아.
3: 아니, 이거는 사실 제 로망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고 말고는 상관없고.
5: 아빠,
3: 그냥 불 피워서 고기 굽고.
5: 아빠?
3: 또 그러면, 그러다 보면 해지면은 그냥 불멍하고 이런 거는.
0: 그런데요, 8년을 살다 보니 현실은 로망과 좀 다르더랍니다.
3: 저는 잔디마당에서 아들들과 캐치볼을 하는 로망, 풋살을 하는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힘든 잔디를 깔고 했는데 애들이 캐치볼을 안 해주기 때문에.
0: 처음 짓다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요.
6: 벽난로가 있네요.
3: 기성품을 사서 매립한 거죠.
6: 근데 연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3: 네.
6: 그 열은 포기하고.
3: 그런 걸 몰랐어요.
6: 아, 정말요?
3: 그러니까 벽난로는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라.
6: 아.
3: 이 연통을 통해가지고 막 발열이 공기를 막 데펴줘야 되는데.
6: 그쵸.
3: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불장난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지만.
6: 네.
3: 집을 덮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6: 아.
0: 아이고, 쟤. 장난감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1: 근데 은근 써요, 쓰겠어요. 특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손님 무는 걸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쓰길 바라세요. 왜냐면 보통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6: 네.
1: 이렇게 어쨌건 벽난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오면은 이게 또 피우게 되고.
6: 이게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3: 네. 불장난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0: 미국 주택에서 인상적이었던 머드룸도 만들었는데요.
1: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가방 걸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니면 저희 겨울에는 외투 걸어놓고 쉽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서 겨울 옷들은 다 거기에다가 놔서 외출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입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6: 너무 편리하다.
0: 다용도실까지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글쎄 중요한 하나를 놓쳤답니다.
1: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부터 벗고 싶어요.
6: 그렇죠.
1: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여기서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곱게 올라오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들어가 해서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 네.

0: 다음에 하면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머드룸이 있어서 그게 한국형인 것 같아요. 아.
1: 또 하나 아내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0: 처음에 의도는 브렉퍼스트 룩이었어요.
2: 브렉퍼스트 룩.
0: 그러니까 네. 미국 집들은 다이닝 룸은 약간 손님 오고 약간 격식 차려서 식사할 때 제대로 식사할 때 네. 하는 좀 큰 식탁이 있는 곳이고 브렉퍼스트 룩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다닥 아침밥 먹고 하는 그런 부엌 한 켠에 작은 식탁과 의자 몇 개 있는 그런 현리. 작은 공간이거든요. 네. 그걸 원했는데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주차장 나가는 문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그래야지 그렇구나. 짐들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식탁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이 안 나와서 브렉퍼스트 룩을 커피 룩으로 바꿔서 옆에서 커피 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2: 이렇게 아, 되면 윈도우 시트에 좀 가깝지 않나?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저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기 이러고 이렇게 쏘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주 애용합니다.
1: 덕분에 아지트 하나 생기셨네. 그럼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득은 모든 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세 개의 방이 저마다 세 개의 마당과 연결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0: 둘째 아이 방은 앞마당이랑 연결되고 첫째 아이 방은 뒤에 이제 모래마당이랑 놀이마당이랑 연결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1: 요, 모래마당 넓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0: 막상 안 쓰더라고요.
3: 그래요?
0: 1년에 4, 5번 쓸까? 뭐 그 정도예요.
4: 네. 저희는 계속 주방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서 놀면 뭐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혼자 놀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놀려고 하는 나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래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겠죠.
1: 아이고, 뭔지 언제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나름의 쓸모를 뭐 찾아가야겠죠.
5: 오, 이 천정구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 그 향상에 좋을 것 같거든요.
4: 그런 얘기를 듣고 네.
5: 하신 거죠?
4: 창의력이 좋다 그래서 네. 상상력이 좋다 그래서 네. 그래서 높게 아이들 방만 높게 했어요.
0: 그러면서 네. 옆에 이제 다락방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꽁냥꽁냥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 아지트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1: 그렇긴 한데 아유 너무 가파르다. 거의 이건 뭐 유격 훈련 수준인데요?
4: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높고 그리고 사다리가 너무 수직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어려웠고 아이들한테 큰 도전이었어요.
0: 그냥 숫자로 몇 미터로 보는 거랑 맞아요. 딱 공간 안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거랑은 조금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1: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가 다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나요?
6: 다락에서 차 마셔요?
7: 그냥 재밌으니까요.
6: 어떤 게
7: 아니 왠지 요새 같은 데에서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애들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6: 어떤 애? 동생들이요?
7: 예, 한 4살짜리 걔네들 쉽게 못 쳐들어오잖아요.
1: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건네 다 컸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욕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공이랍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컸더나요. 와.
0: 저희 원래는 지금 세탁기 있는 자리까지 다 그 욕조 자리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욕조가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 조금 욕조를 줄이면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넣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0: 같고, 왜냐면 아니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여서 물 채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1: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이 집에 대한 추억은 이제 아이들의 몫일 테지요.
0: 이 집이 아이들에게 약간 집의 근원적인 그런 밑바탕? 약간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집은 이러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2: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여기가 아빠가 자랐던 집이야,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선 이렇게 노는 거야, 저기선 저렇게 놀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들려줄 얘기거리가 많아야겠죠.
1: 이 집의 땅 심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집을 꿈꾸게 될까요? 우리의 집은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3: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4: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5: 고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4: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3: 현재 짓고, 현관 짓고.
5: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4: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6: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7: 홍대원동, 순회동, 북경동에 신촌, 동네, 신촌동, 한남동, 이태원, 서초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8: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아요.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3: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아들 둘 아빠 맞으세요?
1: 네, 맞아요. 동화 있어요.
2: 세 살 첫째 아들. 그리고 두 살 둘째 아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우즈베키스탄의 두 꼬마. 엄마 아빠 손이 한참 필요할 때인데요. 두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 과연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아빠를 만나러 온 곳. 자동차 부품의 정밀 도금과 연마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 기업인데요. 이분이 혹시 오늘의 아빠?
0: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혹시 오셨나요?
3: 우즈베키스탄에서.
0: 혹시 결혼하셨나요?
3: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2: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분?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4: 우즈베키스탄에서.
0: 우즈베키스탄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4: 아니, 결혼 안 했어요.
0: 안 했어요?
2: 저기 혹시 오늘의 아빠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혹시 아들 둘 아빠 맞으세요?
1: 네, 맞아요. 동화 있어요.
0: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3년. 3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네.
0: 한국말을 잘하시는데요?
1: 네.
2: 드디어 아빠를 알아요. 찾았습니다.
1: 잠깐만요.
2: 다짜고짜 뭔가를 찾으러 가는 틸라백 씨. 그가 보여준 것은?
1: 한국말을 KIP 시험에 3 있어요.
2: 어려운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군요.
5: 자동차 쇼크업쇼바 로드 도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작을 한 유압 실린더 로드도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거 제품에 도금 했어요. 이것은 우리 버핑 계획에서 버핑하고 불량 있으면 검사하고 불량 없으면 보장할 거예요.
2: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고 연마하는 작업은 부식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부품 수명을 늘리고 주행 성능까지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데요. 완제품의 불량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6: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6: 제품 어때?
1: 잘 나와요.
6: 잘 나와?
1: 네.
6: 저희 회사 입사한 지 한 2년 5개월 됐는데 항상 밝고 활력도가 넘치는 친구예요. 아마 애기 아빠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 열심히 일한 아빠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 휴대전화 속 첫째 아들입니다. 삼촌들까지 절로 미소 짓게 하는 귀여운 아이들. 하물며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1: 2-chi o'g'limni tug'ilgandan keyin o'tgan yili dekabrda 1 yoshi 1 oylikda ko'rgani bordim. Tug'ilgandan keyin 1 yoshi 1 oylikda ko'rgani bordim. 2-chi o'g'limni birinchi marta ko'rganimda ko'zimdan yosh chiqib ketgan.
0: Bubunun kerun an hasotchanayo.
1: Ne. Ne.
0: Bunika otton sengak duseyo?
7: Sengagi jogetseo.
0: Ne?
7: Sengagi jogayo.
0: Jogayo?
1: Kerun hago sipoyo. 결혼하고 와이프랑 같이 살아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여행할 거예요. 이거 좋아요. 재밌어요. 좀 있다가 아들의 베이비 태어나면 진짜 너무 좋아요.
2: 아우, 틸라백 씨, 누가 애처가 아들 바보 아니랄까 봐 결혼 전도사가 따로 없는데요?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0: 아이고 아이고 우렁뚝.
1: 그리고 여기 바로 이 꼬마 녀석이 바로 첫째 아들 무함마드 유수프입니다. 하루 종일 떼쓰고 울고 장난치고 딱 그럴 때죠. 저도 아들 키워봐서 좀 압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키우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는 23살 어린 엄마 무을리사 씨. 그나마 다행인 건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 하면요? 바로 틸라백 씨의 부모님. 무을리사 씨는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데요. 두 분 장보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늘 며느리의 일을 덜어주시는 좋은 시부모님들이랍니다.
2: 기르는 역시 아끌리 미흐르본 작건 골라르다 하마시키라드 역시
1: 며느리 칭찬이 늘어지는 시부모님들. 할머니가 사온 간식으로 집안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아이고 착해라. PD 아저씨도 한 입 주는 거야? 카메라 감독 아저씨한테도 주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두 아이들. 멀리 한국에 있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3: 아부바카, 나한테 헤르 키틀라? 나말라다 축키라드라?
4: 나 재미없어.
5: 또 코사티베?
3: 나마다?
5: 간디 코사티베 콜리밀란 코사티베?
3: 나마다 축키라드라?
5: 간디 오시키라라 코사티베?
4: 나
5: 재미없어.
3: 아나 언디? 자, 아이티켄? 나한테 헤르 키틀라?
4: 가야다.
3: 아니까 가랍카빠라. 헤르 키틀라?
4: 가야다.
3: 나마다 축키라드라?
4: 재미없어.
1: 오늘 아이들의 점심 메뉴로 일종의 볶음밥인 오쉬를 만들었는데요.
3: 길릴라, 호마티 소프 오쉬.
6: 오쉬.
3: 호마티 소프, 키우면서. 아니, 그것도?
1: 놀고 싶은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은 늘 쉽지 않죠. 어구어구 맛있죠요.
3: 아싸마스마?
1: 그나저나 엄마는 밥 언제 먹어요?
6: 비쌈마?
3: 마루자 투스캄마? 몰라르 먹었나 드라마스.
1: 금식은 선택사항이지만 무을리사 씨처럼 독실한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있는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는데요. 아직 스무 살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시집온 무을리사 씨. 그 나이 때에 결혼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흔한 일이랍니다. 다정하고 착한 데다 무을리사 씨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주는 틸라백 씨와 사랑에 빠진 건데요. 연애를 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틸라백 씨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움은 오히려 나날이 커져만 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커져만 가는 그리움.
7: 영상을 한두 개 정도 보여줄 거라고.
1: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우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8: 무클리사, 사는 주대주대 악시고라만 구도올라사 기스로 요놈나 굴리신 허클레만 구도올라사 길레지에다 야나 바르게야사 바흐데 올라구시드 허클레만
9: 무함마드 유수프 o'g'lim, Abubakar o'g'lim, sizlarni juda-juda yaxshi ko'raman, juda-juda sog'indim sizlarni, sizlar bilan tezroq ko'rishni xohlayman. Xudo xohlasa kelsalaring birga mazza qilib, parklarga, dengizlarga aylanishga boramiz, xudo xohlasa. Xayr.
1: 눌러왔던 그리움이 끝내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 곁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는 23살의 엄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과 함께할 날을 고대하는 건 아빠 틸라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아빠는 오늘

0: 또 땀 흘려 일하는 중인데요.
1: 텔레베.
2: 네.
1: 이거 그만하고 저쪽 연마 쪽에 인원이 부족하거든.
2: 네.
1: 거기 가서
2: 네.
1: 그 저기 과장님 좀 한번 도와줘. 텔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도와줘.
0: 지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건 불과 2년 남짓이지만 어느새 베테랑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빠. 자동차 부품의 도금에 앞서 도금이 잘 될 수 있도록 연마하는 과정을 컨트롤하고 연마를 마친 부품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3: 지금 하는 작업 무슨 작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4: 허금존 연마. 허금존 연마. 이거 부산에서 국광공 나왔어요. 우리 여기 연마에서 890 만들었어요.
0: 머리카락 한 올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0.01mm의 차이. 아빠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초정밀 연마의 세계. 아빠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한국행을 택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4: 오늘 아피라스 사부가 안데 아피라스에게 살까한 20만 달러 불길해 보기엔 아피라스 사부는 어서로 크레딧 올립 김으로 가르노슬라단 가르자 올립 아피라스 사클들기엔만 şu qarzlarim qutulish uchun ham shu Koreyaga kelganman. Kreditlarimni kelganimdan keyin 6 oy, 5 oy ishlab qutulganman. Kreditlarimni, qarzlarimni qutulganman. Undan keyin topganimga hozir dom sotib olganman, uy sotib olganman.
0: 아빠가 머나먼 타국에서 꿈을 이루는 동안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중입니다. 채 돌이 되기도 전에 아빠를 떠나보낸 첫째 무함마드 유수프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랐는데요. 엄마 손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형아의 모습 제법 의젓해 보이죠?
5: 하예, 아고. 도글라는 가라 무코마티소 가라나 다락틀라 아르차라 보라카.
0: 집에서 걸어서 10분. 드디어 유치원에 도착한 엄마와 무함마드 유수프.
5: 조라라 아칼레 기프테케.
0: 그런데
5: 마셰르다만. 셰타마 오글럼 셰타마 호?
0: 저런.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영락 없는 아가의 모습. 아유, 이러 어쩌나.
5: 진짜 몰라. 하레슬라다. 오타슬라 합.
6: 콜라는 뭐가?
5: 야. 나 합. 절차메라.
0: 엄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선생님께 잘 당부드리고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데요. 과연 무함마드 유수프는 울음을 그쳤을까요? 무함마드 유수프 어디 있니? 찾았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울고 있죠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단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즉 틸라백 씨 여동생까지 함께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는 종종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해가 진 뒤에 첫 식사를 함께하기도 한답니다. 일종의 잔치가 열리는 셈인데요.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해가 진 뒤에 첫 식사를 위해 친지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테이블은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엄마의 친정 부모님도 방문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도 나누고 드디어 해가 지면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며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몸소 느껴본 하루. 이제 해진 뒤에 첫 식사를 함께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위가 이 자리에 없어 장모님도 못내 아쉽습니다.

0: 사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인어른 생각도 들어봐야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친정 엄마가 짱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빠는 자선과 관용을 실천하며 금식하는 라마단을 어떻게 보낼까요? 쉬는 날 혼자 조용히 라마단을 맞이한 아빠. 비록 지금 당장 먹지 못하지만 대신 해가 진 뒤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꽤 능숙하게 반죽을 만들고 모양도 빚어서 데코도 하고요. 빵을 굽습니다. 잠시 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주식인 논이 완성됐는데요. 갓 구운 빵. 그 말 알지, 알지. 하지만 지금은 못 먹고 해가 진 뒤에 먹어야 하니까 일단 준비만 해놓습니다. 그런데 틸라백 씨, 빵을 만들 정도면 요리를 꽤 잘하는 모양인데요?
1: 아버지 동생의 식당에 있어요. 여기서 15년 일했어요.
0: 틸라백 씨가 10대 때부터 무려 15년간 일했다는 작은 아버지의 식당. 우즈베키스탄식 만두인 솜사로 유명한 곳인데요.
2: 틸라백 우즈마 쇼그르든 보라라. 아까 또 음식실은 지었만 하시다라.
0: 틸라백 씨에게 있어 요리 스승이나 다름없는 작은 아버지. 제자이자 조카인 틸라백 씨와 오랜만에 영상통화로 만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꽤 많은 것 같죠? 함께 일했던 동료들. 대부분 틸라백 씨의 사촌들이라는데요.
3: Ham bir joyda ishlagan kasbdoshim, ham amaka aka biz. Havas qilganman. Xudolasa biz ham boraylik, niyat qilsa biz ham niyatlarimizga yetaylik unga o'xshab.
0: Opaning kiroke 한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첫째 무함마드 유스프는 오늘은 의젓하네요.
4: 아부바카르 칸.
0: 둘째는 식당 안을 휘젓고 다니는 중.
4: 아부바카르 쿠르마디즈마카?
0: 특명 사라진 아들을 찾아라. 여기가 놀이터인지 식당인지. 그런데 그 사이에
4: 쿠르마디즈칸
0: 첫째도 탈출 성공. 그나저나 식당 참 넓다. 식당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일 줄이야. 편안한 식사는 절대 불가. 결국 아들들 검거 작전에 다시 돌입한 엄마. 드디어 잡았다, 요 녀석들.
5: 얘들아, 제발 밥 좀 먹자.
0: 잠시 후. 다시 찾아온 평화.
4: 싫은
0: 바로 그때
6: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0: 제작진의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6: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항공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입니다.
0: 엄마와 아이들에게 전달된 특별한 선물.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입니다. 아빠를 만날 생각

0: 아들에게 기쁨을 감출 길 없는 엄마.
1: 한국 갈 때 걱정 안 되세요? 두 아드님 데리고.
2: 얘네가
3: 싸우는
2: 애 없어.
3: 잘
4: 하셔라스요. 야, 너 거기서 싸우는 애 없어. 이 약속 이상한 것 같아. 얘네 대신 소원 바람이 발랄해. 약속 이따 가서 그냥
0: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 아침. 마치 가족들의 여정을 축복해주듯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모여 여행 준비로 분주한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두 아이들은 잠시 강제로 얌전 모드 돌입. 난생 처음 떠나는 셋만의 여정. 사위를 만나러 가는 딸과 손주들의 여행길이 걱정인 외할머니. 아들 그리고 사위에 대한 그리움에다 며느리이자 딸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는데요.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떠나는 순간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잘 다녀와 주기를,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잘 전해주기를, 가족 친지들의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아빠를 만나러 처음 떠나는 한국행. 설레임과 긴장감 가득한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는 회사 인근 공원에 산책을 나왔는데요. 가족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아빠 틸라백 씨.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할 뿐인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풍경이 아빠에게 늘 그립고 간절한 풍경이 된 것입니다.
1: 여기는 어떻게 자주 오시나요?
5: 일주일 동안 4번, 3번 다녔어요. 한국 가족이 많이 봤어요. 저도 가족이랑 놀고 하고 싶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어요. 지금은 몰라람 일주일 둘이람 이래 만세스 오타스 갔다 불렀대. 어떤 이해가 도움했대. 약속은 달맵밤. 신나서만 기내대. 갔다 올음 둘이 그래 아직은 올음 이끼다 그래 돌간 그는 버리간 쇼랄마딕. 아, 저 탈 돌간 그는 다 신나가 지금 이제라데. 우즘나 웃겨 우즘 몰라마.
0: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버티는 가장의 무게. 그러나 그리움의 크기만큼은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한편 가족들이 집을 출발한 지도 꼬박 12시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빠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게 된 엄마와 개구쟁이 형제들.
2: 여기 오더라면 지금 스티티. 아프터비스 가면 나면 스티티 가나? 하이스 아프터비스 가면 나면 잠깐.
0: 아빠에게 향하는 첫걸음은 바로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
2: 그때 우트레니 가는 구람, 잡다름이즈 구람, 허? 아, 우트레스람? 우트레라. 아부바이켈, 케. 우트레켄 할까스가. 안다데가 보람스 허즈르. 안다데가 서프라이즈 칼 보람스.
0: 엄마가 꺼내든 공책엔 아빠에게 가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요?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속성 과외를 받았는데요.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구왕.
2: 구왕.
6: 구왕. 구왕.

0: Kwang Myung Yong Yok. Kwang Myung Yok.
1: 만에 하나를 대비해 가는 길을 메모해 두었고요. 처음 배우는 한국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빠에게 가는 첫 번째 관문. 바로 광명역행 버스표를 구입하는 것. 다시 한번 노트를 꺼내든 엄마. 그런데 광이 아니고 크방? 철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아이들은 어느새 저 멀리에. 얘들아,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니? 엄마 힘든데 오늘만 좀 참아주자. 버스표 구입 실패. 일단 아이들부터 찾고 보는 엄마. 그리고 200m 앞. 결국 제작진까지 동참해 아이들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비백산,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곧장 버스표를 구입하러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는 엄마. 길 찾으랴 아이들 챙기랴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또다시 사라진 첫째. 이번엔 둘째 차례? 눈 깜짝할 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아이들. 아이들 챙기랴 버스표 사랴. 오늘 너무 힘든 엄마. 엄마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얘들아, 오늘만 참으면 안 되겠니?
0: 안녕하세요. 광명역 KTX.
1: 엄마 발음 퍼펙트.
2: How many? How many ticket?
0: 광명역.
2: 그러니까 how many ticket? Ticket. One ticket, two ticket.
1: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표를 구입하는데 성공한 엄마.
0: 감사합니다.
1: 엄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0: 키티칸 아프터브스가 참 진다. 하시다 뭔데겐 키티부터 뭔가 유람스. 아나 비자니키 유리라. 아나 무함마티수? 아나 비자나. 아나 비자 아프터브스. 키티 비잔 그토르프 유리라. 아부지원 키 오글음. 첩디 첩디. 안녕하세요.
3: 네, 어떻습니까?
0: 광명역 KTX.
3: 예, 맞아요.
0: 응? 네? 아부바켓?
1: 와, 드디어 가족들이 광명역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제서야 처음 눈에 들어오는 한국의 풍경. 피곤할 법도 한데 아직 또랑또랑한 형아. 드디어 골아떨어진 동생. 아니 다시 깰라 아니구나.
0: 전 누나가라 전에 댕기지 않더라. 이만 댕기지 않더라. 어찌나 많은 발라.
1: 그렇게 가족들이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고 있는 사이 잠시 짬이 난 아빠는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4: 가족 사진요?
1: 아니나 다를까?
5: 아들.
1: 아빠,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편 가족들은 광명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익산역으로 가는 KTX표를 구입하면 되는데요. 엄마가 또다시 공책을 꺼내볼 타이밍이죠?
0: 할 수 있다.
1: 그런데?
0: 부성동 아파트.
1: 아니, 부성동 아파트 아니고 익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차차차.

0: 그러는 사이 광명역사 안에서 비둘기를 만난 첫째. 제가 봐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이제 익산행 KTX 열차 티켓을 구입할 차례.
1: 안녕하세요. 부성동 아파트.
2: 어디 가요? 부산 가요?
1: 응.
2: 부산?
1: 아, 부산, 부산대로 아파트.
2: 지역이 어디예요?
0: 응. 결국 매표소 직원에게 공책을 보여주는 엄마.
2: 익산 가야 돼?
1: 아.
2: 익산?
1: 하하하.
2: 맞아요?
1: 응.
0: 다시 한번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시도해보는데.
2: One other, two child.
0: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익산행 KTX 티켓 구입에 가까스로 성공!
2: 어른 한 명에 애기 두 명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가족들. 휴, 정말 다행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이 문 밖으로만 나가면 아빠가 있는 도시에 닿는다는 바로 그 열차를 탈 수가 있는데, 찾았다! 출입구!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낯선 한국 땅.
1: 혹시 아나? 아나 보이스.
0: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아빠랑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1: 아나 베어담. 아나 키타 아나 보이스 키타. 어제나 비자 만남스. 아부죠 콜리네 비. 자나 지인 슈라바 무카마티스. тур바는 슈라바. 슈라. 약대무까.
0: 사실 조금 전 세 사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 겁이 날 것도 같은데요.
1: 부터 출액. 사셔터 주님마. 셔터.
0: 결국 제작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려왔고요. 조금 전 상황이 무색하게도 태연하게 앉아 있는 두 형제.
1: 우리부터 아부바크. 살랑 아빠래겠네. 내가 내가.
0: 둘째 아부바키르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는 중. 드디어 아빠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들을 실어다 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3살 엄마와 3살, 2살 형제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이렇게까지 험난할 줄이야.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실었으니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시간입니다. 아빠가 있는 도시로 출발! 이제야 잠시 긴장의 끈을 놓는 엄마 무흘리사 씨.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도 쌩쌩. 잠시 후 결국 잠이 들고만 엄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형아도 결국 골아 떨어지고. 그렇게 한 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익산에 도착한 가족들. 이제 정말 아빠의 회사가 코앞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두 꼬마 녀석들은 아직도 힘이 남아도는가 본데요. 그런데 잠시 후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1: 뭘다.
0: 아이고, 이 귀여운 사고뭉치들아.
1: 뭘다.
0: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아빠가 있는데. 결국 보다 못한 엄마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갑니다.
1: 길아빠, 길이. 길이, 길아빠. 잡자동.
3: 잡자디스만. 여기서부터만.
0: 더 이상 물어물어 아빠를 찾아가기에는 지칠 대로 지친 엄마와 아이들. 결국 제작진을 통해 아빠가 일하는 회사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애초에 계획은 익산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까지 가는 거였지만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것. 같은 시각 아빠는 한창 일에 몰두하는 중. 잠시 후 있을 가족들의 깜짝 방문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일에만 열중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아빠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5번의 기도 시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킨다는데요. 아빠의 기도엔 분명 아내와 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향한 바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한 걸까요? 아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가족들.
1: 안녕하세요, 부장님.
3: 네, 같이 이동하시죠.
1: 키티야나, 키티야나, 나댄 거 보러만 있더라. 요리라. 뭘 다나 있는 코르샴을 자다블라. 코르샴.
0: 그 가족들을 도와줄 아빠의 회사 관계자가 직접 익산역까지 마중을 나와준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아빠를 만나게 되겠죠?
4: 근데 4시 20분이면 지금 쉬러 갈 거란 말이야, 티나랑.
5: 그러니까요. 지금 딱 왔다 뜨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0: 여기 아빠와 가족들의 깜짝 만남. 그 성공을 위해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덕분에 무사히 아빠의 회사에 안착. 아빠와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회의실 바로 맞은편. 아빠 몰래 숨어있을 사무실까지 잠입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진 참 순조로운데요. 이제부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게 관건. 가족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엔 아빠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제발 아부바키를 쉿! 그 순간 아빠는 공교롭게도 아들의 영상을 보는 중인데요. 이 순간만큼은 모두 약속한 듯 숨죽인 채 아빠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6: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0: 가족들과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회의실로 출발하는 틸라백 씨.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아빠와의 거리 이제 불과 3m. 아빠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깜짝 만남을 위한 가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7: 위험성 평가는
0: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빠. 그리고 슬슬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 이제 곧 아빠를 만날 시간입니다.
7: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거든요.
0: 회사 부장님이 말하는 교육 자료란?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8: 아내를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0: 영상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아빠.
9: 1분
10: 걸렸어요.
8: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유지되고 계신가요?
10: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11: 같아요.
0: 이제 드디어 아빠를 만날 시간.

0: 너머에 가족들이 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아빠입니다.
1: 진짜 안 왔다네, 오들오들.
2: 어땠냐고 한번 물어봐주세요.
3: 일러베.
4: 네.
3: 어땠어?
4: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0: 이제 아빠에게로 다가갈 시간.
3: 보고 싶지?
4: 네, 너무 보고 싶어요.
3: 그 마음 참 나도 알 것 같군요.
4: 네.
3: 그 마음 참 나도 알 것 같군요.
4: 네. 네.
5: 아, 끌려. 아, 끌려.
0: 이윽고 오랜만에 아빠의 품에 안겨보는 아이들. 그리고 그리웠던 아내. 가족은 1년여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4: 네. 네. 게임을 하면 됐어. 게임. 게 아부 같아. 우리 사물렛, 사물렛 그 주팀에, 아?
0: 얼마나 고대해왔던 순간일까요? 오랜 시간 영상으로만 보던 두 아이들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 나 손가락만. 아, 소원님, 망쿠르간 필링 올라.
0: 아빠의 소망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4: 어제 도서단 기간에 우수수 중에 쓰면 안보 다스러 또 쓰였다면 다스 다스벌라 미랄면만 누더 막면만.

0: 우즈베키스탄에선 볼 수 없었던 바다. 아내와 아이들은 난생 처음 바다를 봅니다.
1: 수고 또 하나. 아부바크르도 사는마스 아부바크르. 꼬치 꼬치 꼬치 아부바크르 꼬치 꼬치.
0: 처음 보는 바다가 그저 신기하기만한 아내.
1: 아내 어때? 아부바크르는 카토. 아내 어때?
0: 아이들도 처음 보는 바다를 눈에 실컷 담아갑니다. 다리의 일부분이 들어올려지는 영도대교의 이색 광경도 빼맞춰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인증샷은 기본이죠. 다음 코스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달리는 소문난 명물이죠. 바로 해변열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개구쟁이 꼬마 형제를 태우고 부산 바다로 출발.
1: 아나 가라 김어나는 코마티스 아나 아나 우까때 김어나 버릴게 코마티스 바보마크 아나 김어 가족이 다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요. 시간이 재밌어요. 빨리 걸려.
0: 왜 행복한 순간은 이토록 빨리 지나갈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을 마음껏 담아갑니다.
1: 잘 돌아오면서 together. together.
0: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1: 한국에 좋아요 나라요. 생활 좋아요. 시내 너무 이뻐요. 서울도 지금 부산도 너무 이뻐요. 어려서 볼라름 없길래 볼라름은 수복책에 막대게 비례 쉐어도 없대.
0: 그 언젠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꿈꾸는 가족들. 그날이 올 때까지 또다시 긴 이별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자라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6: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9: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7: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6: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세치의 드레오입니다.
1: 영대 세모입니다.
2: 안녕하세요.
3: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4: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5: 금방 도착할게.
4: 금방은 아니고 40시간 넘게 기다려. 이동을 정리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6: 잘못하면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솔직히는 좀 걱정은 돼요.
4: 좀 빨리 걸어봐요.
8: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0: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1: 지금은 독일 상공을 지나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갈 거예요.
0: 지금까지 몇 시간 탔어요? 우리 비행기?
1: 다 합하면 한 12시간 반 정도 타요.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0: 네. 여기가 이제 진짜 네덜란드 분위기야.
2: 할머니 할아버지 안 피곤하시죠?
1: 네, 피곤하지만
0: 조금은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요. 애들 보러 가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가 보네.
1: 난 안 피곤해요. 환승은 왼쪽으로 가라고 써졌어요.
0: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쉬는 데인가 봐요. 경유하려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7시간이나 여기서 7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여기 7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1: 아니요. 당신 아이쇼핑 좋아하니까 저 열심히 가서 쇼핑하고 오시고 네, 그리고 시간 되면 음료수 하나 한 잔 사갖고 오시고 나는 여기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0: 나 혼자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1: 아까 오면서 오니까 커피숍을 봤는데 여기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아메리카노 믿음. 네, 아메리카 핫.
0: 야?
1: 예. 여 공항에서 음료수 사면서 팁 줘 보기는 처음이네.
0: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1: 내기지 말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공항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요.
0: 누가 뭐라 그러면 이제 우리 네덜란드 갔다 왔어. 드디어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1: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와,
0: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안녕하세요.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사진 한 장 찍어줘, 인증샷.
1: 그래요.
0: 비드 선생님,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손주 생각이 안 났네. 그러네, 진짜.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 나왔다는데. 안녕.
1: 안녕,
0: 사라, 마리아. 안녕, 사라, 마리아. 다니엘.
1: 안녕하세요.
0: 우리 멋쟁이 사이, 안녕.
3: 짐이랑 이런 거는 다 잘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0: 너는 지네가 관심 있냐?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3: 아니, 엄마, 아빠도 관심 있지, 당연히.
4: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1: 어이구.
4: 조금만요, 조금만요.
0: 열심히 해.
4: 네. 어서 오세요.
5: 선물도 엄청 많아.
3: You understand?
4: 네.
3: 말해줘, 말해줘.
4: I was feeling nervous, happy, but kind of sad because I wasn't able to practice any Korean. You told us to, whatever we do, it has to be Korean.

0: after this, you and Dad are supposed to do this.
1: What should I do?
0: You're supposed to do this.
2: I think it's best if I keep my iPad with me.
3: Yeah, 드디어 이제 브라질에 갑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할매 할배가 간다.
4: 저희 조종석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5: 볼라질에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6: 짐 찾고 좀 머리고 다시 보고 해갖고 언제 그 장례식 가서 딱
5: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7: 때문에 짐은 상파울루에서
5: 찾으셔야 돼요. 상파울루.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6: 39. 네.
3: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다가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라 바카스도 없지. 마지막 비행기 국내에서만 타면 됩니다.
6: 실상 네. 막상 오니까 비행기도 뭐 과속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의 그래도 애정 시간과 맞춰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뭐 안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유, 그나저나 긴 시간 고생했어요.
3: 그래도 애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6: 애들 만납시다 이제.

0: Are they actually arriving now? They are not.
1: Yeah, I think on time.
0: So they.
1: They were.
0: I think on Rio de Janeiro.
1: Yeah.
0: The connection.
1: If it's more than 40 hours of trip, you know.
0: Yeah.
1: How tired it is.
2: 아이고, 야, 비행기가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했나 보다.
3: 4강 시작하네.
2: 아유,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나왔나.
3: 4강 시작한 지가 무슨 꽁소리 나면 내 대신 되고요.
2: 도착했다, 드디어.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3: 기분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네, 조금만 이제
2: 너무너무 좋은 거래요.
3: 조금만 기다리면
2: 아니지, 얘들이 얼마나 많이 커.

0: 기다려서 이렇게 우리가 몇십 시간을 타고 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 좀 기다려야지. 갈까요? 갑시다.
1: Why I'm nervous?
2: 어서 오세요, right?
1: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1: 왜 안 나와? 나오세요.
2: 아, 네. Yep, yep. 어서 오세요.
1: 완전히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내 긴장이 되지? 나야 뭐 늙었지. 이거, 애들이 그린 거야. 애들이. 이거 봤어요? 이거.
3: 봤어요.
1: 이거 마리아가.
4: 안녕하세요.
3: 이거 마리아가 쓰고 요아.
1: 이거는.
2: 또. 미소는 스마일.
1: 네. 사위가. 사랑해요, 서정아. 사랑해요.
0: 아니, 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왔구나.
1: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늦어. 새벽 3시잖아.
5: 그러니까. 차야, 조그맣게 없고 어떻게 다시냐. 작았는데 어떻게 다시
1: 어떻게 넣어야지, 뭐, 어떻게든.
5: 어? 들어가겠냐? 이걸 이렇게 하고.
1: 싼 거 빼고요, 빼고.
5: 이거 좀 하고.
6: 이거는 저희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예. 여기 봐.
1: Is it okay to?
0: 아이고.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5: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1: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요. Should I say if there is a red light in the?
2: Oh yeah, tell him if we don't stop, they don't stop.
1: They wanna go first.
2: Don't stop.
1: 아, 여기 만약에 빨간 불인데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운전해서 가셔도 돼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는 혹시라도 그렇게 빨간 불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천천히 가십시오.
6: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1: 네, 조심히 오세요.
0: 진짜 브라질 우리가 도착해서 필리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지 아 실감이 안 나네. 아직도 비행기 있는 거.
1: That's the unreal.
7: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
0: 4시가 됐다요.
1: 필리핀은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된.
0: 아, 필리핀 피곤하겠다.
5: 많이 짐을 갖고 와야 될 거야.
1: 아니야, 두세요, 저기. 저 아,
0: 진짜 옛날 집이다.
1: 그래도, 웰컴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0: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5: 들어오면서 우리 딸내미 집이 있을 뿐이야.
1: 사진?
5: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옆에서 하고.
1: 들어보실래요, 문 열고? 우와! 저 애들이 만든 야. 아까 그 사인 어디 갔어? 엄마. 네.
0: 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유, 이쁜 것 딸.
1: 이거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거 할아버지래. 아. 주름 보여, 주름? 네. 주름? 이거 할머니.
5: 수프레미. 나같이 생겼어요, 봐요. 내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
0: 똑같아. 아, 나도 똑같아요? 어?
5: 그러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잘 들었네. 아이고, 고맙네.
0: 드라마에서 보면 뭐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침대 왜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드라마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이 우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가

0: 그게 펼쳐져 있다는 게. 손주들이 많아서 참 좋구나. 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기가 아들 될 바람.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얘들아, 아니야, 여기 사모엘이랑 얘네는 항상 같이 자, 이렇게. 사모엘이랑 다니엘. 여기서. 그건 아무래도 첫째 사라져. 첫 손주잖아.
1: 첫 손주, 첫 기쁨이야. 네. 첫사랑이라고 하면. 네.
0: 얘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1: 같이 소풍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0: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래요 하면 놀아줘야죠.
2: 이제 좀 들어와서 쉬세요.
1: 네,
2: 그래.
1: 오늘 수고했다.
2: 네, 아빠도 푹 쉬세요.

0: 노션 조금 줘봐요.
1: 노션?
0: 네, 노션을 줘야지. 머리 엉터져.
1: 노션을 머리에다 발라?
0: 그래, 그럼.
1: 괜찮은데, 뭐.
2: 엄마, 아빠, 일어나셨어요. 참,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
1: 제가 우리 따끈하고 맛있는 커피, 아유.
2: 브라질 커피.
3: 몇 년 만에 내린 커피 한번 먹어보자.
4: 그리고 나는 그 내일 커피 주세요.
2: 주세요.
1: 엄마 가는
2: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아가 좋아요.
5: 겨울이다. I'm gonna go downstairs. Why are they not coming? I don't know. Hamani and Hadabuji are awake. I gotta go.
6: 수피시스. Yeah, because I don't know why they had the day entered the house in the first place.
7: By opening the door.
6: No, like when like
7: they broke a wall. They broke a wall.
6: Or they broke the window?
7: No, they opened the door.
6: Like, well, like what time did they enter?
7: You're awake. Hurry, let's go.
8: I'm scared.
7: Yeah. You can go off this hair. They don't mind.
8: I'm gonna go off this hair. 1 second. They're here, and they're awake.
7: No, you don't have to get up now. You don't have to get up now.
8: I just wanna get up.
0: Ah, 그냥 해도 잘 마셔요. 이렇게 그냥 좀 우리 다니엘.
1: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 아유, 할머니 알겠어? 응?
2: 네, 좋아.

0: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분들 이제 귀에 다
1: 그러니까, 아유.
2: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2: 이제 사랑 엄마를 내려다 봐야 되겠네.
3: 내 옷 다 입어요.
2: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3: 안 자른데. 우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사모예. 엄마가 아니야, 사모예.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필요한 얘기가.
3: 그래파다. 어머,
0: 우리 막내. 어이, 맞아. 어이구, 어이구.
5: 잠깐만요. 뭘 씹었어요. 어색해요. 던역해요. 던역해, 던역해요.
3: 마리아!
5: What?
3: Hi.
5: 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그래. 아이고, 말이야. 많이 컸네.
3: 많이 컸지.
2: 할아버지 짜증나네.
3: 얼마 할아버지 말
6: When did you guys, when did they arrive?
7: 언제 왔어요?
6: 언제 왔어요?
0: 여기를 자고 있을 때 왔어.
6: 3시?
7: 6 a.m.?
3: 3. Oh. Three. I was close, I was close. Three.
2: Sunshine, sky, you are, 빨리 와, 할머니, 선물 사왔어.
7: 자, 이거부터.
6: 예!
0: 자, 또.
3: Wait, how many did they get?
6: We're gonna be billionaires.
7: 가사 안 했어.
6: We're gonna be billionaires.
8: No, it's not like all of this is ours, is it? Is there? Or is each of them?
6: No.
8: I'm sorry. I'm sorry.
2: 여기 열어봐. 많이
3: 안 열어봐. 열어봐. 많이 열어봐. 많이 열어봐.
2: 사람 이거
7: 오픈, 오픈해.
0: 맞네.
3: 어디야?
2: 저거 엄마가 샀다.
3: 어, 김.
2: 김, 니네 좋아하는
7: 김. 김.
2: 이모가, 이모가 김 줬어.
8: What is it actually? Is that a pet?
0: 어?
2: 아니야.
6: 마리아, 마리아.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하라고. Go, I head downstairs to eat some breakfast. Eat and make.
2: 계란후라이 하라고.
6: 아, 감사합니다.
7: 전 낮에
0: 하나.
7: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알아봐.
7: 이거 뭐지?
6: Maybe it might be live.
0: 우와.
7: 한국 밥솥을 여기서 살려고 보니까 한 세네 배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들고 오실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2: 엄마 많이 해,
7: 박수.
2: 친절해, 엄마 아빠한테.
7: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해야지,
0: 3월.
6: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어. 아유, 제일 잘했어.
3: 자, 다음 거. Now, next. Bring it for.
6: Me.
3: 아니, you have one, two, three, four. 짠!
8: We went crazy.
5: Please, I thought that this house was gonna be packed with jajangmyeon. It was gonna fill the whole kitchen.
8: Yeah.
5: When I saw it stop, I was like, okay, you don't need any more. We don't need any more Korean food. I guess we already got enough.
3: Hold on.
5: Oh, you're supposed to break it in half.
2: Yeah, 그렇게요. 아, 이거.
3: 아, 기다려. 이거 BTS 소리야.
2: 이거
3: BTS 소리야.
2: 이거. 이거 다니엘.
3: 이거 나무.
2: 이거
3: 나무.
5: 아, I got the jackpot. I got the jackpot. I am an army. I went crazy.
6: crazy. I was like, wait, is this real? Is this real? When I got the the Love Yourself album, I went
3: crazy.
6: I went supernova, I guess.

0: CD 여기 넣고.
1: 감사합니다.
2: 다 될까? 여덟 개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0: 여덟 개 하나에 안 될 것 같은데.
2: 여기 안 되지. 두 개는 해야 되겠지. 여기 한 다섯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끓일까요?
0: 니네 그릇입니까? 너가 알아서 해.
2: 다 뺄까?
0: 짜장면 끓여줄게.
2: 짜장면을 만듭시다.
3: 여기다 먹을 거예요?
2: 짜파게티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나 봐, 애들.
0: 한 달에 한 번도 많이 먹는 거지.
4: My mom barely makes any 짜장면 because like so expensive here in Brazil. Come on, you can afford that, can't you? So I don't understand the logic.
2: 애들한테는 귀한 음식이야. 특별한 날 먹는.
0: 네 개지? 다섯 개?
2: 여기에 다섯 개. 오. 아우, 많이 끓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0: 맞아.
5: 할머니, how many more minutes?
2: 할머니 얼마나 걸릴까요?
0: 텐미. 아까부터 할머니는 텐미니만 부르지.
2: 텐미니.
5: I still?
2: Still? 아직도 텐미니.
0: 아직도.

0: 엄마 게 아니니까 그러지. 와.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1: 내가 저렇게 그럴 것 같아.
0: 아니, 애들이 할 거야.
1: 어, 애들이? 응.
2: It's actually kind of hard.
1: 예, 짜장면이 왔습니다.
3: 자, 얘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0: 잘 먹겠습니다. 됐어.
4: 점심을 먹고
5: 왔어. 그나마
4: 대사
6: 개막. 몇 시요? 뭐야, I enjoy it. That's all I'm gonna say.
0: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4: 응.
0: 할머니 맛있어요.
4: 맛있게 먹어.
0: 네.
6: Guess who's the new man of the house.
7: 그렇지.
6: 알 말했어. 짱. So guess what? I'm able to. Okay.
7: 네.
6: 네.
0: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1: 그러게.
0: 이게 be nice with the kimchi, right?
3: Yeah. Mm-hmm. Don't you have kimchi?
0: No, we don't. Have to make.
8: I like kimchi a lot.

0: a lot. Especially newer kimchi. I like it a lot.
1: Yeah. Oman made it.
0: That's why I like it.
2: Harmony did a great job, right? Rice and soil.
1: Yeah. 어머님이 yeah. 어머님이 yeah. 만들어줄 거예요.
3: 그러면 할머니가 김치 한번 담아줘 가야 되겠네.
4: 마리아, 김치 맛있어?
5: 아니요.
3: 아니요.
1: 매워요?
5: 매워요.
6: 매워요.
2: 나 제일 나 좋아.
6: Yeah, he likes it. He likes it. He likes it.
1: 사라랑 다니엘은 잘 먹어요.
6: I'm the one that likes it more in here.
3: 오, 그렇구나.
4: 아유, 잘못다.
1: 내가 아직도 사람들 만나고 그 얘기해. 그 항공사에서 누가 일을 하든지.
4: 그러면 너는 조금 있으면 알바가 나가면
6: 힘들다. 나. 엄마, is it more?
4: 그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6: Maybe just a little bit.
4: Little bit?
6: 더 주세요.
4: 사모예는 제일 잘했네.
3: 이야.
1: 오케이.
3: 끝까지 먹고 있어.
6: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1: 잘 먹었습니다.
6: 잘 먹었습니다.

0: 누워있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1: 정말 어때요?
0: 아무래도.
1: 열이 오늘, 많이 나나?
0: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요. 아이고. 아마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아.
1: 지혜!
2: 엄마!
1: 아빠가 몸살이 왔나봐. 드디어.
2: 아이고.
1: 약치. 뭐 없어?
2: 몸살약? 몸살약은 없는데. 뭐더?
1: 아, 니네는 젊으니까 몸살약도 없나 보다.
2: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혹시 선생님들한테 비상약은 없어요?
2: 혹시 뭐 감기 몸살약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것도. 저희한테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있네요.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마워네.
2: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0: 그래. 아이고.
2: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1: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놔둬야 돼.
3: 응? I'm your life is not well?
2: Yeah.
3: Are you serious or is it just...
2: Serious, it is
3: serious. Okay. Maria! You! For me to do what? It was pure chaos in here. I didn't know how to handle a sick grandparent. I had to control an out-of-control Daniel.
2: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ed 할아버지. 마리아, 갔다 올게. 다녀올게요.
1: 맘, 할머니.
4: Sit down, everybody.
2: 이게, we're going to make Mercado das Tulhas.
4: Okay, let's go there.

0: excited, but mostly a little bit awkward because my Korean was not good. I just crammed in some random stuff to learn, and then I just practiced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1: 마리아.
2: 네?
1: 할아버지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
3: Do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것 있으세요?
1: 그래. 할아버지가 목이 아픈데 따뜻한 커피,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올 수 있어? 보자.
3: I don't know how to make coffee.
1: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0: 물?
1: 물 한 잔 가져와.
0: 알았어요.
4: 할아버지 이거 보면 좋아하셔서 사진기 바로 꺼내 드셨을 텐데.
5: Should have been driving from the beginning here.
6: 바다다 다미야. 시. 저 바다 봐.
4: 바다 봐.
6: 아,
5: the water is the water is really good.
4: 그리고 물이 안 차갑고 따뜻해.
6: 오, 그래?
4: 엄마, 제 사람들은 저렇게 수상스키같이.
6: 와, 와, 브라질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너무 좋다.
0: 예쁘다.
6: 예쁘다. 필리페 고마워.
5: 네.
6: 여기야?
4: 네, 네, 네. 여기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돼요.
0: 나?
5: So you like this weather?
6: 좋아, 너무 좋아.
0: That is happy.
7: Yeah.
0: This part of the city is old.
4: 저기 엄마,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란색, 하얀색 들어간 벽돌들. 타일들, 타일.
0: This one is the Azulejo.
6: 옛날에 그런 포르투갈 시대 때 진 거로구나.
4: 그때부터 있던.
6: 오. 저 아저씨 들고 다닌 거 뭐야? 사진 찍나?
4: 그러신 것 같은데.
0: 오. It's a museum. 네,
4: 그렇지, 엄마. 역시.
6: 이제 다른 문이야.
5: Let's be in the shade. Yeah, let's be in the shady part.
4: 더워?
5: Yeah, I mean, it's quite hot there, though. It's very hot. Better like this.
0: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요.
4: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0: 네.
8: 오케이.
4: Me dá, por favor.
8: Na casquinha da tapioca de mandioca, sem leite, sem açúcar.
6: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분 같이 통 자체도 이렇게 네모고 또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그게 이렇게 서로 공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퍼서주는 그 아이스크림 말하면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0: Obrigada.
4: Muito obrigada. Oh, ok, ok.
8: Mais um.
0: 맛있어요, 엄마.
6: 맛있어요.
0: 나? 엄마, você quer um? Delicioso?
6: 그냥 하나 더 살까?
4: 먹어볼래, 엄마도? 엄마 무슨 맛으로 먹어볼래? 이거 똑같은
6: 아니, 반반.
4: 아, 반반.
6: 노란 게 훨씬 맛있어.
4: 오브리가드.
6: 이게 맛있어요? 거의.
4: 맛있어요?
6: 이게 맛있어, 하얀 거. 필리페. 맛있어요.

0: ¿Y cuánto es?
1: 여기
0: 좀 퀵스라고 우리로 치러 계좌 이체하듯이 이거 찍어서 우리가
2: 아 여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기는 또 특별하네.
0: 여기는 이제 기념품들이 많아. 수빈이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이런

0: 가방 봤어.
1: 와. So old. It looks so old. It looks like we're from the 1980s.
2: 그래서 여기 이거 봐.
1: All these things look like they're from the 1980s.
2: Do you think it is what? 엄마 이런 옷 좋아하잖아.
3: 와.
4: 언니 in love with having excess talent of style. You know.
5: They know how to choose clothing. They know how to make combinations. Yeah. They do.
6: 한국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저 사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그런 옷들을 나는 어디를 가면 즐겨서 사는 편이거든요. 이 옷 입고 싶어.
1: 예쁘다.
6: 빌리페, 나 이거 사.
5: 여기?
6: 응. 여기? 여기.
5: 여기요?
6: 내가 입으면 이쁘겠어? 이뻐?
5: 예뻐요. 예뻐요.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Me vende essa aqui, por favor?
6: 이거 말고.
5: 뉴 원?
6: 이건 여기 입은 것 말고 뉴.
5: Esse aí você tem um, esse aí tava lá no mostruário, né? Você tem um que é novo. Exactly like this. They only have the one there. But they put it on display today. So it's still new.
2: 아, 오늘 저거 분열한 거래. 오늘 분열한 거라고.
6: 고마워. 가자.
2: 갑시다. 이제
6: 집에 가서 패션 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7: But he asked, he wants water.
8: He wants water.
7: No, you're getting that.
8: No, I'm getting. Don't worry.
7: I'm hungry.
8: You're hungry?
7: Well, good. Well, that's sad. I'm gonna go check if there's any food.
8: Maria, when you're gonna go to the store, there's no food left.
7: What?
9: 아이고, 어이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8: Because they said that they're going out, but Maria, they didn't say where.
7: 네?
9: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있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8: 어?
9: 파스 몰라?
8: 아니요.
9: 파스를 모르는구나.
8: I'm so
9: 거기서 와 이리 가지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8: 네.

0: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1: 나가서 행복을 해볼까?
2: 너!
3: 할아버지! 너는!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 할아버지!
2: 안 돼!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0: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때도 사람이 살았어요. 그때는 여자는 좀 지금보다 더 똑같은 거였어요.
1: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고 다 깨부수니까 그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2: 이런 상큼한 여자와 이런 어두운 여자가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라는 걸 대중적으로 선언해버린

0: 처음에는 그런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솔로 앨범도 하고 있고요. 김윤아라고 합니다.
1: 목소리 개인이 엄청 잘했습니다.
0: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 데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0: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시간에 뭔가 허투루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들어갈게요. 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 윤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던 아마추어 밴드였거든요. 이미 밴드. 그러다가 어느 날 MBC 쪽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타이틀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으로 어쨌든 저는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일단 노래 부탁. 바로 그 노래예요. 바로 그 노래예요. 그 노래.

0: 홍대에서 밴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1: 춤추는 나이트클럽 말고요.
2: 뭐 이런 다 같이 했죠.
0: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펑크 문화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0: 나가 처음에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눈동자색도 그렇고.
1: 칼라렌즈 껴가지고. 그때 칼라렌즈 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게. 96년 이때니까.
2: 컬러렌즈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예비역 선배 같은 그런, 예, 복학생 같은 느낌의 두 분이었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데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북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클럽이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예죠, 오예.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 가지 입맛대로 다 노래를 준비해 갔거든요. 뭐 발라드도 있었고, 뭐 가요 같은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너무 세게 부를 수 있는 헤이헤이를 고르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진짜 블루스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블루스를 좋아하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가요 문법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당시에는 발라드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0: 성공한 밴드는
1: 정말 어려운 거죠.
0: 그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인하입니다. 그때 제가 신천뮤직에 그 속해 있었는데 대표로 취임하면서 그 동네에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죠.
2: 자우리가 김민아가 처음 딱 등장했을 즈음에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0: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솔로 위주의 이제 음악 시장이 되면서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많이 묻혔죠. 묻히다가 자우림이 조금 결이 다른 밴드로 보컬에서부터 아주 깨끗한 보컬로 등장을 했으니까.
3: 그런데 합주하러 버스를 또 셋이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헤헤헤 아니야? 다 기타 메고. 대박!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일반 대중이나 또 젊은이나 우리처럼 뭐 나이를 더 먹었어도 어떤 그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끼는 제일 핵심적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헤이 헤이 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결한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다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거에서 얘들 야 이거 히트하겠다

0: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부분 거의 뉴스에 토대를 둔 것 같고요. 이번 11집 앨범에 들어있는 Let It Die 같은 것도 6인치 굉장히 많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때부터 학교의 부조리 같은 걸 잘 못 참아서 학급회의 시간에 막 손들 쳐줘요.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죠.
2: 성격 되고

0: 그걸 사용하세요?
1: 왜
0: 차가운 물 넣으세요?
1: 85 있는데?
0: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1: 85 있는데?
2: 선배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다. 화통하다 그래야 되나? 뒤끝 없고요.
3: 유나님이 예민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육감까지 다 예민한 건 맞고요. 주파수랑 이런 걸 다
4: 세우고 있고.
2: 응, 세우고 있고.
4: 옛날에 그 여자가 메인 보컬을 하는데 그 여자가 약간 프론트에 있는 게 어색했나 봐요, 다들.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반말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술 취했나 보다 그냥 그래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유나는 대놓고 저랑 친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2: 성쾌했죠.
4: 네, 재밌었어요.
2: 네,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인 스타일이라나.
0: 아니야, 106이요.
1: 106이요.
0: 이게 왜 계속 올라오고 있죠?
5: 네,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갖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떨 땐 저의 감정도 나누고. 하지만 일탈이라는 곡은 제가 유일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기뻐할까? 유일하게 그걸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할 일이 있어!

저희들은 1집의 타이틀곡을 일탈로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는데 부적격심이가 났어요. 때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뭔가 뜻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수상하거나 하면 방송이 금지됐어요, 그냥. 저희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반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0: 90년대 말 그때가 뭔가 약간 어떤
1: 그
0: 변곡점이라고 해야
1: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튀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2: 그런 경직된 면이 아직, 네, 그런 독재사회의 잔재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튀면 안 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 노래에 굉장히 열광하셨고 다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0: 행동이 용기 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보기 전날에 삭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이제 공연을 하면 이 곡이 나오면 모두 관객분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뛰셨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1: 자우림의 음악이 저한테 준 감정은 약간 해방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되는 이 답답한 것으로부터 건전하게 저를 해방시켜 주니까요. 자우림의 음악은.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 2000년생이시죠?
1: 네.
2: 근데 자우림 데뷔가
1: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확실히 내실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락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가 당연하게 건네준 틀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지어준 집을 부수고 나답게 사는 거의 시초잖아요. 자우림이 딱 그렇게 살아온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해서 홍대의 주축 중한 명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 Stewie, bird, Stewie. Even educated fleas, Stewie. That's Stewie, that's for him.
1: 오늘 정말 특별한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여성 뮤지션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에 가고 있어요. 기획자 오지은 씨가 연락을 해왔을 때, 아, 자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야, 무조건 할게요. 그랬어요.
2: 솔직히 여자 뮤지션은 흥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씬에는 있고 음악계에는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듣던 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났어요.

0: 일단 너무 귀하잖아요. 중년 여성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귀한 위치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뭐, 인디 뮤지션들 씬만 해도 40대가 넘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정말 드물게 없거든.
1: 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적구나. 든든해요, 그냥. 선배님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아,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라는 용기라고 할 것도 아닌, 당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2: 안녕하십니까.
3: 전 오늘 물론 노래를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나오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 혹시 의향이 있냐고 해서 그게 뭐 고민할 거리나 돼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1: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0: 음악을 해서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고 얼굴까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왜 나만 발부터 찍어줘? 내 발에 뭐 붙었나?
2: 그막 유나 언니가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남들이 다 꾸며주고 만들어준 걸 그냥 예쁜 척하면서 부르는 인형처럼 취급을 받을 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I'm a girl you're thinking about. The one thing you can live without. Yeah, I'm the girl you've been waiting for. I have you down on your knees, I have you begging for more. You probably thought I wouldn't get this far.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는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너는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 갑갑했어요.

0: 저에게 주어진 홍대 여신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충실해지려는 제가 있어요.
1: 저는 이제 운 좋게도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홍대 마녀라고 불린 게뭐 그나마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2: Look at me, I'm at the party. I'm coming for you and my army.
3: 뭔가 그런 다양한 모습이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인디 뮤지션이라는 것은 되게 젊고 예쁜 여신같이 보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짙게 한 마녀 같은 언니 한두 명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인가 보다.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교류하고 하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0: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 뮤지션들도 그들만의 어떤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3: 그리고 더더욱 중년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드물었죠.
1: 근데 유나 언니는 헤이헤이헤이에서 하는 보컬과 파예에서 하는 보컬이 다른데, 그거를 완전히 당연히 둘다 앨범에 실어도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대중에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본인이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엄청난 기술자이고, 네, 외국에 누굴 찾아야 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면 김유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4: 저는 여성인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너무 행복하고 오늘 들려드릴 김유나의 음악들은 한 명의 영희로서의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완벽한 첫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솔직히. 나는 매일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버드나무 숲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대치 사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겼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아서 과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악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쯤? 2, 3학년쯤? 제 생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를 덜 닦았다. 그러면 폭행이죠.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난 2학년인데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0: 무척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폭력의 피해자였고. 근데 정말 밖에서는 막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생부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나는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증오할 대상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1: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0: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네. 게.
1: 그러면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증오는 힘이 돼요. 가장 파워풀한 힘. 모르시는구나.
2: 네. 그 유나 얘기를 한 번에 쫙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처럼 한 적도 있고 술 마시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었고요. 예전에 좀 이해 못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유나.
0: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 가사나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던 것들 아니면 행동 근데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딱딱딱 맞춰서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 보니까 아, 유나는 그래서 지금의 김유나였구나.
3: 솔직히 맨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감정이 약간 증폭이 돼 있구나라고.

저는 제 경험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저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제 속을 알지만 타인의 내면이란 고통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사실 타인의 고통을 작업하는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일했고.

0: 네, 여객선 침몰 사고 특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승객과 선원 총 462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진도 부근의 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침몰했습니다.
1: 저는 그 뉴스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던가 구조팀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바뀌는 보도 내용. 너무 아이들이었으니까.

아, 지금 해야 될 음악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키리에를 시작으로, 슬픔, 타인의 고통, 고통과 애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앨범이 탄생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뉴스에 기생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교활한 부분일까라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갑질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 폭력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나는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3: 굉장히 본능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본능인 것 같아요.
2: 안 해봐도 그럴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입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유가족입니다. 일기를 뭐를 일기 있나?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여기 자 자우림 콘서트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있다. 22년 10월 31일 갔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낸 뒤에 유서를 쓰게 됐어요.

0: 그 노래가 너무 난 거예요. 와, 나 자우림 콘서트 한 번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뜬금이 없는데? 한 번만이라도 공연장에서 유나님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짠! 응원봉인데요. 이거 근데 불 켜지진 않아요. 이게 그때 무대에서 그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막 켜주신 것 같아요. 노래마다 색깔이 막 바뀌었어요.
1: 진짜?
0: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불어도 막 울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월 달에도 여전히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유나님을 보러 가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때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은 하루지만 저는 그 하루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고 다시 집 밖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콘서트 가려고.

저는 원래 진짜 엉망진창인 인간이었어요. 항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전혀 막 어둡거나 슬픈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보험이었다. 그냥 내 인생과 맞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진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0: 가끔은 좀 무책임한 그냥 응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은하님은 조금 더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되게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음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동시대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비가 좋아요, 노래.
4: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라디오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방학 때그 안방 침실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확실히 비었을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거기에 이제 숨는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숨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숨어서 91.9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빌리 조엘이었어요. Just the way you are. 컬처 쇼크. 이런 음악이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노래는 클래식 오페라고, 동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와,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몰래, 금지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저의 도피처가 되고, 지금은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
5: 어린 윤나 만나면, 무슨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4: 조금만 버티면 20대에 독립할 수 있고,
6: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원하는 악기를 다살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CD 다살수 있고,
4: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7: 나중에 더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오늘 이런 공연이 정말 나의 소중한 청춘의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것 같고요.
8: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0: 배틀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의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왔다네 왔다네 정말로 노벨상 시즌이 왔다네. 자 여러분 과학계 가장 핫한 시즌 올해는 과연 누가 노벨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어 우창 교수님. 네. 네. 어쩐 일이세요?
1: 아 네 다시 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0: 아하 네. 통증편 이후로 거의 1년 만이에요.
2: 맞아요.
0: 혹시 그 이대한 교수님 후임으로 보정으로 오신 거예요?
1: 아닙니다. 일단 4주 정도.
0: 예 네, 어떻게
1: 받아요? 기간제 인턴.
0: 아 그렇군요. 4주
3: 훈련.
1: 4주. 네.
0: 우리 우 교수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가 네. 많은 분들한테 화제였습니다.
2: 맞아요.
0: 예. 나의 고통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통증을 연구한다. 네.
1: 맞습니다.
0: 하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과학자님께, 우리 어둠의 과학자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환영의 인사라도.
3: 너무 환영하고 사실 네.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뭐 마신이 향인이 시각인이 누굴 불러도 결국 뇌하는 사람이 왔거든요.
2: 그렇죠.
3: 그럴 때 느낀 게 뭐 굳이 진화가 필요할까? 뇌하는 사람 앉혀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이제 모두가 갖춰진 것 같아서 너무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초반에 이제 노벨상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초에 노벨상 발표가 있어요.
2: 맞아요.
0: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2: 네.
0: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그 조절치 세포
1: 네네.
0: 공동으로 타지 않았나요?
2: 오,
0: 그 써 있어요. 예예예. 예, 예.
1: 저희 분야에 광유전학이라고 있거든요.
2: 광유전학?
1: 네. 옵토지네틱스라고 빛으로 뇌 활동을 조절하는 건데. 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받고 있어요.
0: 와, 그 예상에 맞으면 대박인데.
1: 옵토지네틱스.
0: 옵토지네틱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 네. 또 항상 박사님.
4: 그 제가 노벨상 중계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별의 지진파가 이제 별의 밝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면서 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0: 그런 게 있어요?
4: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0: 그리고 노벨 화학상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MOF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3: 굉장히 유력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노벨 화학상이 한 115번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사실상 10% 10개 노벨상이 관련돼 받은 게 단백질이고요.
0: 단백질.
3: 심지어 이게 생리의학상에서도 4개의 노벨상이 단백질에 대해 주어졌어요. 저는 이번에 약간 단백질 관련된 게 받을 때가 분명 됐다.
0: 우리 취미인과학에서 사실 생명의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맞아요.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5: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6: 파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7: 네. 이 암 백신 이런 거 할 때도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0: 근데 아직도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해를 완벽하게는 저희가 못하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그래서 이번에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0: 아~ 네.
3: 화학의 핵심은 항상 구조와 기능, 이 관계였잖아요. 네.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을 내는 엄청난 연구자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0: 그건?
3: 맞습니다. 지금 떠올리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0: 아, 단백질계에 그러면 슈퍼스타네요?
2: 있죠, 있죠.
0: 아,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 화학자 석차학입니다.
1: 교수님은 단백질에서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0: 27년 정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구조 예측에서 더 나가서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1: 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한다. 아, 이거 정말 낯선 단어고 생소한 느낌인데 뭔가 어렵거든요.
0: 우리 몸에 이제 온갖 종류의 단백질들이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생명 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3: 가장 많은 노벨 화학상이 주어지는 그 노른자 같은 분야가 이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1: 노다지예요, 거기가?
3: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들어봤던 알파폴드라는 이런 것도 단백질의 구조를 원한 거고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과 관련된 이런 세계적인 대회까지 있을 정도로 모두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알파폴드가 우승하던 해 인간 대표로서 그걸 심사하시던 분이라는. 아~
4: 왜 알파폴드를 만든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노벨상을 두 분이 타셨잖아요. 네. 존 점퍼와 같은 연구실 출신이시라고.
0: 아, 예, 같은 연구실 출신은 맞고요. 근데 시기는 안 겹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이가 훨씬 더 많거든요.
1: 그렇죠. 네.
0: 나 오래오래 연구를
1: 선배죠, 했습니다. 선배.
2: 석학이시거든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에 고분자 화학 하시는 이제 칼 프리드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 연구실에 있었고요. 네. 이제 저는 27년 전에 있었습니다.
1: 27년 전에 이미 해외에서.
0: 잔 점퍼는 그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온 교수님 은퇴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였어요.
1: 꼬마네요, 꼬마.
0: 꼬마.
1: 자,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예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연구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비밀하면 사실 인간들에게는 DNA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리가 생명을 건축으로 비유하자고 하면 DNA는 설계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건축물의 설계도는 모양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모양을 모르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돼 있는지만 있는 그런 일종의 목록이 적힌 종이 같은 거고요. 단백질은 그 건축물 안에 실제 행동하는 물질입니다.
1: 단백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약간 건축물이다.
0: 네.
1: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건축물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네네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0: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많죠. 네. 한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100만 가지요? 네. 100만 가지. 와,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100만 가지나 된다고요?
0: 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그 목록 자체는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약간 변형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면서 100만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면 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것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콜라겐. 네.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1: 단백질이고
0: 밥을 먹었다. 그럼 이거 효소가 이걸 그렇죠. 분해해야 되거든요. 네.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1: 효소 단백질.
0: 네. 그리고 항체도 단백질이고요.
1: 항체도 단백질이고.
0: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막 여러 가지 신호가 전달이 돼요.
1: 그렇죠.
0: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1: 야, 그 효소도 단백질이고 콜라겐도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뭐 호르몬 같은 것도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2: 그러니까요.
1: 거예요?
0: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1: 아, 구조가 다 달라요?
0: 네, 구조가 다 달라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탱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모여가지고 근섬유를 이루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뭐 근육에서도 그렇고 피부뿐만 아니라 뭐 연골 조직,
1: 근섬유,
0: 예,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 때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해서 탄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아까 헤모글로빈.
1: 헤모글로빈?
0: 네, 헤모글로빈은 이제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복잡하죠. 그런데 네, 잘 보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1: 네.
0: 이제 빨간색이 산소입니다.
1: 아, 저게 산소. 빨간색으로 산소. 보이는 게 저게 산소예요?
0: 네, 산소고요. 저 산소가 붙을 수 있게 오목한 틈이 있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1: 하이모글로빈과 산소.
0: 네, 그러니까 산소 하나를 제대로 운반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큰 구조물이 필요한
1: 그러네,
0: 거예요.
1: 그러네요, 진짜.
0: 아,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 들어보셨어요?
2: 침.
0: 네, 이제 아밀라제는 약간 좀 구식 발음이고 아밀레이즈라고 하는데.
1: 아밀레이즈. 네,
0: 아밀레이즈는 이미 음식물이 많이 쪼개져가지고 네. 그 전분 분자 수준까지 쪼개졌을 때 그 네. 분자가 왼쪽에 달라붙고요. 달라붙은 모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달라붙었을 때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이. 당 분자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고 이것들이 몸에서 재료로 쓰이는 거죠.
5: 약간 가위 같은 거네요. 요리할 때 이렇게 딱딱 잘라내고. 네,
0: 가위입니다.
1: 다 이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가 돼야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0: 네. 그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도 많아요. 세포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세포 안으로도 물질을 전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수송 단백질,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들도 있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0: 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수용체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1: 야, 그럼 다 단백질이네요, 진짜로. 네.
2: 단백질이 아까 말씀하신 것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버리고 달라붙어가지고 역할을 한다. 그럼 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 예.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예, 우리 직접 어제 다 이거를 손으로 다 만드신 거죠?
0: 아, 네, 뭐 3D 프린터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만들라고 시킨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몸에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세포가 성장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포막에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한테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 주는 이거예요. 단백질. 근데 이게 붙을 때 이게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가서 딱 붙습니다. 네. 딱 붙어서 이 세포 안으로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2: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는 거네, 다. 그죠?
0: 당연하죠. 뭐 사람이 이제 만든 것 중에 이제 잘 비유하는 게 열쇠와 자물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와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요. 얘네들도 화학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얘가 막 움직입니다. 붙으면서 여기에 맞게 딱 움직여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2: 이렇게 문들을
0: 지가 않아서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열쇠, 자물쇠보다 우리 자연이 만든 이 분자가 훨씬 더 복잡해요.
2: 이게 그러면 결합할 때 이 메커니즘이 약간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약간 그 자석처럼 N극과 S극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까요?
0: 후자예요.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 네. 얘네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움직여야 되니까 네. 자석처럼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2: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자석의 네. 메커니즘이.
0: 모양이 좀 밝혀져 있는데 더 네. 사례를 보시겠어요?
2: 네, 네, 네. 네. 결합을 기가 막히게 우와. 하네.
0: 인슐린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인슐린 수용체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게 딱 달라붙게 되고요. 단백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리간드라고 하는 분자.
2: 리간드?
0: 네, 리간드는 라이게이트라고 하는 게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간드는 붙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2: 붙는 물질.
0: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작은 그 화합물이 붙을 때는 그냥 리간드가 붙었다라고 하고, 당분자 같은 게 리간드거든요. 네. 걔네들이 이제 붙는 저런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결합 도킹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2: 도킹이 아니다?
0: 예. 아, 맞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붙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붙어서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 기능을 딱 할 수 있냐 없냐.
0: 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전문적인 말이에요.
2: 상호작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다 하고 있죠.
2: 이야.
3: 뇌에서 이제 신호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파민.
2: 네, 도파민.
3: 잘 아시는 도파민. 어디에 수용체가 어떻게 발현이 돼 있고 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펩타이드가 어떻게 이제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호흡, 뭐 감정, 그다음에 통증 조절 이런 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게 다 단백질이에요.
2: 야, 빈 자리가 안 느껴지네. 원래 이 자리네. 예.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주 그냥.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쏙쏙 들어와요. 예? 아, 좋네. 좋아요. 재료가 있어야 사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게 쓸립니다. 근데 제가 일단 먹는 단백질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게. 괴기.
1: 고기, 그렇죠.
2: 그 다음 프로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지 아 신기합니다.
0: 네네. 우리가 먹는 음식물 단백질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돼요.
2: 네.
0: 분해가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그 분해돼서 만드는 결과물이 아미노산이거든요.
2: 아미노산.
0: 근데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2: 네.
0: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100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2: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0: 알파벳 같은 거 보이시나요?
2: 네.
0: 네, 저 알파벳 하나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뜻하고요. 색깔이 다른 거 서로 다른 이제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고요. 네.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는 DNA에 그 정보가 담겨 있어요.
2: 아, DNA에. 네.
0: 그 정보를 번역을 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20가지 다르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은 GFP라고 하는
2: GFP.
0: 네, 238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수성을 하면 1차원적으로

0: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긴 모양이 되고요. 네. 그리고 1차원으로 합석해서 이제 펼쳐진 긴 사슬이 실제로는 지가 알아서 3차원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1: 와. 저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2: 그러니까 희한하네.
3: 접혀진 게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모양으로 적합한 모양이 되는 거죠?
0: 네,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게 되고 GFP라고 하는 단백질은 형광빛을 내는 단백질이에요. 네?
2: 빛을 내는 단백질?
0: 네. 발광 해파리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저 단백질이 사용이 되고요.
2: 이제 약간 그 어렸을 때 우리 가지고 놀았던 몇 개 안 되는 그 블록으로 막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막 했었잖아요. 네, 창의적으로.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다 온갖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0: 굉장히 정확한 비유고요. 그래서 레고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지.
2: 아, 다 달라지죠.
0: 예,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합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느냐가 정해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지는 거죠.
2: 이게 단백질 연구에 그러면 어떻게 핵심이겠네.
4: 그러니까요.
2: 그죠?
5: 레고는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20가지 색깔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슬을 한 줄로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색을 어느 자리에 넣을까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되잖아요. 아까 봤던 GFP도 우리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238개 아미노산이었는데 그중에 딱 3개 아미노산이 저 빛을 만들어요. 딱 연결된 3개가 있기 때문에 저 빛이 나오는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양으로 접혀야지만 그 3개가 역할을 거의 목걸이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1: 빛을 내는 의미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필요한 거네요?
5: 다 필요하죠. 와. 그거가 이제 아까 자석 얘기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물에 잘 녹는 거 안 녹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네. 근데 단백질의 영향이 굉장히 넓은 게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돼요.
2: 예.
5: 우리 또 코비드 겪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신이나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어요.
2: 그럼요.
5: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2: 스파이크 그래요. 예. 예.
5: 그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2: 맞아 맞아. 그 스파이크 그 단백질 구조 밝혔다고.
5: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를 밝히신 분이 바로 여기.
2: 오! 우와! 뭐 또?
0: 아, 근데
2: 우와!
0: 제가
2: 아, 진짜요?
0: 아, 그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밝힌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전체 구조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넣었어요.
2: 그래도 저 사진 보면 저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거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저거요. 예, 바이러스. 예?
0: 저 바이러스 위에 이제 빨간색 단백질이 스파이크고 오른쪽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이제 숲처럼 있는데요.
2: 네.
0: 저희가 예측해서 올렸던 거는 그 아래쪽에 이제 뿌리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구조가 없었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파리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채워놓고 그 단백질에 당 분자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당이에요, 당.
2: 아.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붙여서 이 구조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5월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2: 와.
0: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파리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2: 네.
0: 어떤 애가 위에 이렇게 조금 뾰족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2: 네.
0: 그런 것들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2: 아,
0: 근데 제가 다 알아낸 거는 당연히
2: 팀원들이
0: 아니고
2: 있었겠지만
0: 커뮤니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조각조각 함께 네. 발견한 거라고.
2: 어떻게 지금 자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겸손을 좀 어떻게 제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5: 근데 원래 과학이랑 연구라는 게 모두가 자기 분야 연구를 하고 네. 누군가 그 정보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2: 네.
5: 모두가 알고 있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2: 그럼.
5: 2020년이면 또 저희가 한참 코로나로 또 스트레스 받고
2: 때죠. 스트레스
5: 그럴 텐데 그게 분명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희가 이득을 보고 맞아요. 혜택을 누린 겁니다.
2: 리스펙 받으세요. 예, 리스펙
0: 감사합니다.
2: 받으세요. 역시 월드스타셔.
4: 그럼요.
2: 예, 월드스타는 싸이 그리고 석차원. 자, 교수님, 그 단백질 구조라는 거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 우리가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2: 광학으로도 못

0: 난제 중에 하나였고요. 20세기에 그 가장 노벨 화학상을 많이 받은 세부 분야도
1: 네.
0: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를 밝히는 분야예요. 네.
1: 교수님, 그러면 최초의 단백질 관련 노벨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단백질과 연결되는 거면 이런 이제 단백질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연구를 할수 있게 만들었다.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는
1: 볼수
0: 없지만
1: 없는.
0: X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X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나노미터가 안 돼요. X선 결정학이라고 해서 X선으로 구조를 볼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또 노벨 화학상을 수여했어요.
1: 그러면 그런 그 인류가 처음으로 X선을 통해 가지고 밝혀낸 단백질 구조가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마이오글로빈 또는 이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1: 미오글로빈?
0: 단백질인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당시에 밝혀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단백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처음 보고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한다고?
1: 쟤를 그러면 X선을 쏘여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과학자분이?
0: 네, 이게 계산을 해서 그린 거고요.
1: 계산이요?
0: 네, 그래서 X선을 쏘이면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거울처럼 반사돼서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패턴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역으로 잘 추정을 하면 이 패턴을 만든 이유가 얘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계산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1: 고강도 노동이에요.
2: 사실 이런 단백질 구조 분석이 정말 악명높은 연구 분야 중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구조 생물학자들의 뭐 무덤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아까 전에 그막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 봤잖아요.
3: 네.
2: 그거 구조 찾아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1: 30년 걸렸어요?
2: 30년간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고, 더 심한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요소라 불리는 물질,
3: 네.
2: 이걸 분해하는 효소 연구는 84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겨우겨우 구조를
1: 와,
2: 알아냈고.
1: 겨우겨우.
2: 그러니까 많은 그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투여가 돼야 되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갔다. 그럼 4, 5년간 연구해서 하나 만들고 나오면은 잘한 거였던 시대가 있었죠.
1: 정말 이게 극악의 연구구나라는 게좀 느껴지는 게, 80년, 막 70년 만에 발견했다 이러니까.
0: 네.
1: 근데 일단 뭐만 밝혀내면 노벨상이라는 큰 보상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2: 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만 몇 개를 봐도 저희가 이제까지 들은 게 많아요. ATP. ATP를 합성하는 그 효소 구조가 1997년에 노벨상으로. 심지어 그 우리 몸에서 리보솜이라는
1: 리보솜.
2: 이 모든 걸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에 대해 공장. 이것의 구조도 밝혀낸 것이 노벨 화학상입니다.
4: 단백질 하면은 되게 확률이 높기는 하네요.
5: 저희 분야에서도 최근에 2021년에 그 트리피온 채널이랑 피에조 채널, 그게 이제 열 자극이랑 그 압력 자극을 이제 그 감지하는 막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그거에 이제 생리적인 원리까지 밝힌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또 타셨죠.
1: 야,
5: 그거는 노벨 생리의학상.
1: 아직도 노벨상으로 단백질은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0: 몇 개. 앞으로
1: 몇년 정도 계속.
0: 마르지 않는 광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도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 식물, 동물들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개수 다 합하면 2억 개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억 개요. 야, 끊임없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몇개 정도나 되는 단백질 구조가 밝혀졌을까요?
0: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B라고 프로틴 데이터뱅크에 올라와 있는 단백질이 지금 25만 7천 개,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땐.
1: 그럼 전체 몇 프로지?
2: 2억이라 그랬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4: 2억인데 25만이면은
0: 네.
4: 1%, 0.1%네요?
0: 0.1%인데요.
1: 2억 개에서 지금 2억 개가 맥시멈인데,
0: 네.
1: 그중에 이제 25만.
0: 근데 이제 그 25만 개도 사실은 그 안에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죠.
1: 적어요? 그런데도 참, 야, 아직도 미지의 세계네.
4: 그러면은 인간의 단백질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밝혀졌어요?
0: 인간의 단백질 알려진 건 8만 2천 개 정도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만 개

0: 아까 100만
1: 중에 그러면은 8%라고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또 네. 여기에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서 아, 훨씬 그래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 네.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8만 개라도 지금 해낸 거지. 야, 아니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쉬운 방법 하이패스가 없을까요?
1: 네, 그거를 이제 1960년대부터 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처음에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아, 아미노산 서열만 이렇게 주면, 네. 아,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해서 대회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이제 GASP라고 CASP이라고 하는 대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단백질 구조도 많이 없었어요.
0: 제가 알기로 CASP에서 굉장히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셨다고.
3: 아,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저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2: 얘기 좀 해주세요. 상당이라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1: 저희가 항상 이제 메달을 땄습니다.
4: 네, 상위권에 네. 계셨어요. 항상.
2: 단백질 구조를 뭐 측정했다, 관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측한다고 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예측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는 그거는 이제 거의 정확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계산으로 막 만들어내는 구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상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예측이란 말이 추정보다 훨씬 더 강한
1: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4: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조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계산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1: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서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모양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1차원적으로 아미노산이 사슬로 길게 이어지면 이 안에 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자들이 서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꼬이고 멀리 있는 것들이 아까 자석처럼 이끌리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가까이 오고 하면서 3차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리는 게 얘만 끌리는 게 아니라 쟤도 끌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끌릴지 어디로 갈지 그럼 얘랑 만났을 때 나머지 부분은 또 어디로 갈지 조합이 굉장히 많은 거죠.
2: 데이트네.
1: 네. 그래서
0: 여러 명과 만날 수 있는
2: 연애 프로래. 연애 프로 셰프 연애 프로그램.
4: 여기 전문이거든요.
2: 그러네요. 끌림이 있네요.
1: 네네. 아미노산 하나가 만약에 10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곱하면 300개로 곱하면 10이 300번 곱해진 10의 300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 어렵잖아요. 10의 300승이면.
5: 그거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2: 거예요. 10의 300승이라는 거 그 말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예요. 네. 이걸 어떻게 계산해? 10의 300승을 교수님 그냥 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하다가 포기하셨더라도.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1: 스마트하게.
2: 아, 스마트하게.
1: 그러니까 10의 300승을 뭐 그건 안 될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1차원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3차원 구조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밝혀진 것 중에서 1차원 서열이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걔랑 비슷하게 우리가 잘 추정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단백질이 있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리학적인 방법을 저희가 썼습니다. 물리학적인 방법과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 예측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 방법을 아까 CASP이라고 하는 대회에 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저희 방법을 계속 검증을 했었죠.
4: 네. CASP 대회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 참여도 하셨지만 알파폴드가 있었던 시기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2: 아, 심사위원도 하시니까.
1: 아. 저도 참가자이기 때문에 제가 참가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도 맡았어요. 선수인데 심사위원까지 맡겨주셔서
2: 그렇죠.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진정한 프로팀 퀸이세요. 여왕님이죠.
4: 약간 필드 플레이어였죠.

0: 2018년에 알파폴드 첫 번째 버전이 나왔고 202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 2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위원단이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평가 회의를 했는데 그 평가 회의에서 이렇게 잘하다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해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1: 와. 그 알파폴드 막 갑자기 팡 하고 실력이 튀잖아요.
0: 네.
1: 그때 좀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인간이 야 졌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이구 잘했어 요 녀석아라고 해야 되는지.
0: 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1: 아.
0: 과학자는 예. 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쌓아온 그 위에서 뭐 덜 하나를 더 얻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과학 문명 위에서 뭔가 업적을 이뤘다라고 하면 이제 동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그걸 목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2: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3: 저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은데.
1: 약간 뺏긴 것 같아요.
3: 네, 뺏긴 것 같고 네. 아 뭔가 지쳐 있는
4: 것 같고. 근데 교수님. 그 알파폴드가 나와서 갑자기 막 성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아,
0: 그래서 대회가 열리고 그해 이제 여름에 문제를 막 풀고요.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1: 발표. 예, 그래서
0: 예, 수상자 발표를 하는데 사실 상장은 안 주고요. 그냥 이제 호명을 합니다.
1: 아, 상장도 상장 아,
3: 상품,
0: 네, 상금도 없고요. 이제 아.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3: 뭐 명예구나.
0: 이제, 네, 명예죠.
1: 근데 그게 이제 어쨌건 기사가 엄청 되니까 그죠?
0: 네네네. 예. 그래서 도움이 되죠. 과학자의 이제 명성을 쌓는 데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알파폴드 팀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전 점포도 발표하고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코비드 시즌이라서.
1: 아,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지라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대충 발표하고 정말 궁금한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1: 그 두 명이요?
0: 질문은 엄청나게 온라인으로 올라왔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니까
0: 네, 이제 그렇죠. AI로 풀었습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은 AI로 푼 거는 알아. 근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1: 그럼
0: 알려줘.
1: 그럼 그냥 딥마인드잖아. 당연히 네. AI로 풀었겠지. 네.
0: 최소한으로 알려주고 그냥 발표 시간만 이제 채우고 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더 뽑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논문은 진짜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1: 아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용서해야죠.
0: 네.
4: 논문이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 아, 진짜요?
0: 네,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기술 장벽 있잖아요. 네. 자기네만의 기술 장벽을 유지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1: 논문에 실린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 내용이 어때요? 비결이 뭐예요?
0: 비결이 아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구조 생물학,
1: 네.
0: 그러니까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10만 개 정도의 구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정보학 말씀을 드렸잖아요.
4: 네.
0: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가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 아까 원자 간의 힘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화학적인 원리를 반영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보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그 친척이 되는 단백질들의 서열을 모아서 진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들이 알려진 서열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미오글로빈을 가진 게 아니라 고래도 미오글로빈이 있고 뭐 생쥐도 있고 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서열들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약에 구조를 모른다고 해도 얘네들이 왜 이런 그 서열이 진화를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구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 정보 서열에 있는 그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 말부터 있었고요.
1: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 논문들을 그 피땀 흘려서 만든 데이터들을 AI가 빨대 꽂아가지고 쫙 뽑아간 거예요.
0: 그러니까 빨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에 맞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원래 과학

0: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1: 많은 과학자들이 싹 다 그냥 업로드 시켜주고 네가 그거를 쭉 뽑아가지고 맞는 건데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풀었던 문제를 AI가 딱 나타나가지고 풀긴 풀었어요, 어쨌건. 이때 과학자들의 반응이 엄청 갈렸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때?
0: 네네. 뭐,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뭐하고 살지? 아. 전전포와 데미사사비스 발표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단백질 구조 관련해서 다 풀렸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회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연구자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막 울먹울먹.
2: 와, 진짜로요? 네네.
1: 갈 길 잃은 것처럼. 네.
3: 아니, 그러면 이제 AI가 나오면서 구조 예측 문제는 뭐 거의 다 해결이 된 건가요?
0: 많이 해결이 됐지만 네. 또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1: 남아있는 거,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네. 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뭐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흔들리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조를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1: 흔들리는 애들은. 이야.
0: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 흔들리는 단백질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1: 전 지구의 단백질이 2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몇 개 정도는 알파폴드가 예측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알파폴드는 아미노산 서열만 있으면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예측. 그래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를 계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놨습니다.
1: 아, 근데 2억 개 거의 근접하게요?
0: 네네네. 그런데 예측은 예측이기 예측이. 때문에 그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아,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1: 대략 뭐 추정할 때?
0: 글쎄요. 한 반 정도?
1: 반 정도? 네. 아, 네. 반 정도 1억 개면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0: 그리고 얘가 나는 이거는 자신이 있어. 나는 이건 자신이 없어. 그런 점수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1: 자기가 네. 자신 없는 거는 세모를 쳐놓는구나. 네.
0: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는 이거 자신 없어. 이건 자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네. 아,
4: 그때 우신 분은 계속 연구하세요?
0: 아마 하실 거예요.
1: 열심히 하실 거예요.
0: 네, 열심히 하실 거예요.
4: 유용하게 쓰고 계실 것 같은데.
0: 유용하게 쓰고요. 그런데 알파폴드가 내가 이 구조는 내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알파폴드를 써서 구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뭐 흔들리는 단백질.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더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쓰고 있죠. 대학원생 한 명이 5년 동안 또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걸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죠.
1: 많은 그 과학자분들이 또 이제는 그냥 AI를 필수로 그냥 도구처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도전을 좀 하시는 그런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다들?
0: 아, 예, 예.
2: 천문학계에서는 우리는 일단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한 번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몇 천만 개의 천체들이 있어요. 그 천체들을 분류를 해내고 빼낼 거는 빼내고 원하는 타겟만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이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5: 진짜 AI를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고 AI가 나와서 오히려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기보다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다른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이제 더 좋은, 더 어드밴스드된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1: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더 많은 숙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0: 새로운 분야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연구 문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뭐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인지.
1: 그렇죠. 이제 AI가 등장을 했고 그럼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0: 네, 단백질 설계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최적화라고 하기도 하고 최적화. 뭐 기존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네.
2: 뭔가 만든다.
0: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거 이제 드노보 설계라고 합니다.
1: 드노보.
0: 네, 드노보로 만든다. 새롭게 만든다.
1: 새롭게
0: 그것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5: 거의 뭐 네. 신의 영역을 지금
0: 신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알파폴드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5: 그러니까 구조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까지 했던 거라면 기능을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설계가 맞는 거죠?
0: 예, 예.

0: 우리가 구조를 잘 알면 네. 그 지식을 이용해서 유용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향들로 많이 가게 되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치료제 설계.
1: 치료제. 네.
2: 신약 설계하는.
0: 신약 설계. 고치기 힘든 병들도 원인을 따져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암이 일어나는 원인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네, 네. 특정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면 암이 치료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1: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들이?
0: 치료할 수 없었던 뭐 암이나 난치병.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런 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를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질병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네.
3: 단백질도 만드시고 그걸 예측하기 위한 AI도 개발을 따로 하셨네요.
0: 네네. 맞죠. AI도.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걸 잘 설계를 하려면 AI를 잘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던 알파폴드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가 없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특히 이제 항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2: 그동안 구조 예측을 어떻게 해왔느냐. 이 연구 분야가 워낙에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간 예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면은 연구자들이 아마 이런 개발이라든지 설계에도 저는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0: 저희는 AI가 나오기 전부터 이걸 굉장히 그 기초 학문으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1: 베이스는 탄탄하시고.
0: 네, AI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설계한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타겟이 한 20, 30개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 설계 많이 하고 있어요.
1: 연구가 잘 되면 그냥 노벨상 직통 아닙니까?
0: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 못했던 걸 예. 하게 되면.
1: 가능성 있잖아요. 우리 석 교수님. 그죠?
0: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데요.
1: 가셔야죠, 그럼요.
2: 저희가 예약해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예, 예.
1: 이거 제기만 하면 노벨상 확정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도 그런데 경쟁이 엄청나겠다, 그죠?
0: 네, 경쟁이 엄청납니다. 예. 노벨상 받은 구글도 알파폴드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신약 개발 회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엔트로픽도 노벨상 수상자를 데려가서 이제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약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1: 그러면 교수님은 어쨌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교수님 제발 교수님은 자기 업적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낯간지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데 교수님 연구팀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솔직히 몇 등입니까?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1등이라고 확실한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안한 네, 뭐 이제 불안한 1등이나 아니면 이제 몇 손가락.
1: 그러면 앞으로 이 단백질 설계가 언제 좀 상용화가 돼서 우리 질병 치료에 가깝게 다가올까요, 교수님?
0: 지금 이미 다가가고 있고요. 네. 뭐 데미스 하사비스나 다른 AI 리더들은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1: 아, 이렇게 진짜요?
4: 15년만 좀 건강히 살면 그때도.
1: 몸 관리 잘하고. 네,
4: 좀 버티면. 네.
2: 네. 네. 진짜로 MC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1: 아, 그때 진짜, 되면. 진짜 그러고 싶네. 네. 네. 오늘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질병 정복의 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또 희망도 생깁니다.
2: 진짜로요.
1: 네. 우리 또 평생을 단백질 연구에 바친 과학자로서 우리 석차욱 교수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
0: 저와 이제 꾸준히 어떤 방향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1: 아,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어쨌건 천사세요.
2: 아, 그러니까요.
4: 진정한 과학자신 것 같아요. 예.
1: 아니, 언젠가 단백질에 대한 모든 걸 밝혀내가지고 이 생명의 신비도 풀고 우리 모두의 꿈 무병장수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의 연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석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꼭 다시 한번 열차에 올라타주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2: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볼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
2: 지진도 나고요.
5: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2: 지진을 제거해요?
1: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5: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 와, 안 흔들린다. 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5: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4: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5: 거.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
1: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0: 아닐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를 저학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여주. 나무하고 산하고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1: 아, 그래서 뭔가 시력이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0: 여기에 7,000평의 정원을 가진 그런 백만장자가 계시대요.
1: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정원도 백만장자분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시겠죠. 물레방아도 있고, 예.
1: 돌고래도 있고, 귀여운 게 많은데요?
0: 누가 오시는데?
2: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2: 잠깐만요. 저희가 네. 돌콘 좀 내리고요.
1: 네.
0: 아, 누가 내리나요?

0: 아이고.
1: 말이.
2: 장훈 씨, 여 씨,
3: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콩이 안녕. 아이고, 안녕. 안녕. 아이고, 이뻐. 아유, 내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야.
2: 아, 맞아, 맞아. 예.
3: 아이고.
1: 아유, 안녕.
3: 아빠한테. 예. 찰싹.
1: 갑자기 네. 작은 말하고 이렇게 내리셨어요. 야, 요게 이 친구 차인가요?
2: 네, 우리 저기 돌콩이 네. 전용차고요. 네.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1: 아, 돌콩이?
2: 돌콩이.
1: 오늘 백만장자 맞으시죠?
2: 우리 돌콩이가 백만장자예요.
3: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돌콩이.
2: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아.

0: 꼴찌였던 장례식장이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백만장자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
1: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0: 남은 여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1: 이제 은퇴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넓은 정원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요 아이 말고 또 반려동물들이 또 있나요?
0: 반려동물이 여섯인데요. 네. 그 중에 우리 한 아이가 우리 돌콩이에요.
1: 예, 예.

0: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 우리의 동물들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동물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동물 체험장이 폐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인을 찾는 입양 공고가 났는데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쫓아갔더니 돌콩이가 이렇게 또 우리 두뇌를 그냥 촉촉한 눈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안 데려가면 다른 승마장으로 나도 혹시 팔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짠하고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0: 아주 얘는 팔자가 폈네요.
2: 그러니까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0: 아니 그 지금 듣기로는 7,000평의 정원과 마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생님 정원인가요?
1: 앞에 있는 정원, 또 저 멀리 있는 마장까지 해서 7,000평이 있고요. 예. 예, 산 너머에 있는 딸려 있는 땅까지 따지면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0: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2: 진짜. 예. 여기 집도 선생님 댁인 거죠?
1: 요 집은 이제 아내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0: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지 바른 집.
2: 딱 그 느낌.
0: 양지 바른 집의 느낌이 딱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 돌콩이 집은 어딘가요?
1: 돌콩이는 정원 7,000평 넘는 데가 얘들이 뛰어노는 집이에요. 예.
2: 가시죠.
1: 우리 돌콩아. 돌콩아 가자. 너는 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들어가시죠.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주 그 양지 바른지.
2: 뷰가 네네네. 정원 뷰가 장난 아닌데요?
0: 창이 넓어서

0: 앞에 멀리 저 산의 능선까지 다 보일 정도로.
1: 예, 저희가 또 답답해가지고 네. 이 층고도 좀 높게
0: 층고도 했고요. 좀 높게 하고
1: 네, 네. 그 창문도 좀 큼직큼직하게 냈습니다.
0: 아니 근데 거실 한가운데 드럼이 있습니다.
1: 예, 잠깐 요새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0: 색소폰도 있고.
1: 아, 그건 이제 제 게 아니고 네. 이제 아내 거예요.
0: 아, 두 분이 같이 이제.
2: 여보, 이리 오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4: 정시윤 씨, 안녕하세요.
3: 어머, 네, 유명한 분들이 우리 집에 다 찾아오시고.
0: 이쪽으로 오세요.
4: 여기로 오세요.
0: 네. 우리 네. 저 선생님께서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여기 왕떡골 최고 미녀 우리 아내입니다.
4: 오, 왕떡골의 최고 미녀. 네. 아... 이런 말씀 평소에 자주 해주세요? 아,
3: 처음 들어보는 소리.
0: 아니, 저 색소폰이 사모님. 미 좀 예, 하시는 예, 예. 건가요?
3: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0: 아, 그러세요?
3: 네.
0: 그동안 배우신 거라도 살짝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3: 창피한데.
0: 아유, 괜찮습니다.
3: 네, 그럼... 네.

0: 잘하시는데요?
1: 아니 그럼 저 나오신 김에 우리 저기 저는 선생님도
2: 진짜 거룩한데.
1: 네, 선생님도 드럼을 한번

0: 기록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방은 어디 있나요?
1: 아, 저희 별거 중인데요.
2: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0: 보통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 이제 따로따로 쓰시니까요.
1: 네, 여기 오른쪽이 예. 우리 아내가 묵고 있는
2: 이게 공주방 같은데요, 공주방?
1: 저게 좌측이 네. 제 방입니다.
0: 아, 방은 뭐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2: 기숙사 뭐, 같아요. 저,
3: 잠만 자는 방으로
0: 네, 뭐 그냥 다른 거 없이
2: 그래도 마주보고 있네요. 두 분의 방이
1: 여기 가끔 놀러 가요.
2: 아, 그래요?
0: 이쪽이 이제 좀 주방 같은데
1: 네, 여기가 이제 주방
0: 굉장히 좀 그냥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좀 해놓으셨어요.
1: 여기는 이제 우리 두 네오가 네. 간단하게 식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 또 주방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여기 우리 동물 식구들 밥을 식사를 이렇게 챙기고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이리 와보시죠.
2: 네. 들어가 볼까요? 네.
0: 여기서 이제 당근하고 사과하고
2: 돌콩이 밥을 또 여기서 네, 우리 만드시는 거죠?
1: 식구가 6시라고 했더니 네, 동물 식구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었어요.
2: 두 분의 식사는 없고 동물들의 식사만 맞네요. 네,
1: 저희는 이제 동물 주고 나면 네.
2: 같이 네.
1: 저희가 또 같이 먹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오늘 칼이 잘 안 되네.
4: 몇 시 주세요?
1: 네, 아침에는요, 새벽 5시 반에서 6시에 주고요. 저녁 때도 또 일몰 직전에, 일몰이 만약에 7시다 하면 6시에 주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육 같은 거는 먹어봐요.
4: 언제 그럼 직접 드셔보세요?

0: 건더기는 저희가 주식으로 또 먹고 있고요. 같이 먹고 있어요, 저희가.
1: 우리도 그럼 새 있어요.
2: 앵무새가
1: 있네요.
3: 네, 두 달 전에 새로 들어오는 우리 별이에요.
2: 얘는 어디서 만나신 아이인가요?
3: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네. 유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집에서 나왔는지 길에서 방황하는 거를 아. 우리 지인이 키우다가 네. 이제 여건상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좀 키우고 싶은 네. 사람들이가 두 네오가 집안에서 네. 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은 주방에서만 지금 네. 이렇게 움직이는
1: 적응 단계죠.
2: 뭐 요 안내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1: 너무 예쁘죠. 네.
3: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막내예요.
1: 그러니까 막내 티가 납니다. 네.
2: 동물들이 여섯 마리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우리 네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3: 예, 돌콩이랑 우리 지금 별이를 이제 보셨잖아요. 네. 넷이 더 있는데 네. 좀 때마침 네. 저희가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 중이니까 아~ 한번 식사 챙겨서 예, 예. 같이 가실래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시죠. 예.
4: 가시죠.
3: 아, 땅콩아.
1: 아, 땅콩아.
3: 아, 땅콩아.
1: 콩아.
3: 아, 땅콩아. 이리 와, 이리 와.
1: 아, 안녕.
3: 이리 와, 땅콩아. 아, 땅콩아, 이리 와.
2: 요 아이가 우리 강아지 땅콩이. 땅콩이.
3: 아, 이거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1: 아, 너무 귀엽다.
3: 땅콩이.
1: 안녕.
3: 이리 와.
1: 안녕.
3: 왔을 때 예. 이제 막 간식을 줘도 잘 안 먹고 경계를 하고 예. 으시초시침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기를 조금 섞어서 예.
2: 유기견 보호소에서 네. 입양을 하신 건가요?
3: 네. 예.

0: 이리와.
1: 땅콩아 가자. 땅콩아.
2: 이리와 가자 가자 가자.
0: 땅콩아 가자.
2: 가자 이리와.
0: 일라.
2: 가자 이리와.
0: 일라.
1: 땅콩이 여기서 먹고.
2: 아 여기 여기 미어캣이 또 있네요.
1: 몽이에요 이름이.
0: 몽이.
1: 몽이. 몽이야 이리 나와봐. 몽이야 이리 나와봐.

0: 계단 만들어졌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나올 수 있어요?
0: 예. 오.
1: 아이고, 요 친구. 아,
0: 만지지 마시고요. 관심이. 아, 예,
1: 만지면 안 돼요?
0: 네네. 예.
1: 아, 만지면 무나요?
0: 예, 이게 저기 무리동물이랑 네. 이제 못 보던 무리가 나오면 네.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몽이
0: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1: 몽이 이거 먹어. 번데기를 좋아하나요?
0: 번데기하고 고기하고.
2: 다른 사람들이 탐색하러 간다 이제.
1: 말은 이제. 말은 알아듣나요?
0: 예, 애엄마가 예. 빨리빨리 이거에 좀 알아들어가지고 빨리 와요. 그냥.
1: 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자. 번데기. 그래, 번데기. 얘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0: 얘도 이렇게 그 어린이 예.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예. 어린이 그 체험장이다 보니까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폐업을 하는 예. 와중에 키우기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예. 좀 껄끄러웠는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짠해가지고 내가 안 데려가면 저거 할 것 같아가지고
1: 몽이 일로 와 빨리빨리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빨리
0: 몽이야 몽이야 이리
1: 몽이 빨리빨리빨리빨리
0: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거 아이고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2: 아니 이렇게
0: 야, 서울...

새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땅콩이랑 몽이 셋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죠, 뭐. 야야야.

0: 저쪽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네요. 네.
1: 와,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요.
2: 네, 초원이죠. 뭐.
1: 네. 진짜 넓다. 안녕. 달콩이도 있다.
0: 여기 두 우리 친구가 이제 마지막 두 친구네요.
2: 네네. 예. 앞에 있는 애가 6살 바다고요. 예. 얘가 이제 4살.
0: 4살. 네.
2: 돌콩이는 11살이고요. 제일 누나예요.
1: 네.

0: 제가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또
1: 말을 좋아해요.
0: 굉장히 전문가고.
2: 우리 저 둘리. 둘리야.
0: 둘리.
2: 둘리야.
0: 둘리 이거 먹어. 아이고.
2: 아. 감사합니다.
0: 자, 바다.
2: 감사합니다.
0: 바다 이제. 사과 먹어.
2: 아이고, 야, 니들 영광인 줄 알아라, 얘.
0: 자, 바다.
1: 풀이 너무 맛있나 보다.
0: 바다, 여기 땅, 야, 당근하고 여기 저, 이거 먹자.
2: 그래, 그래.
1: 어? 사과.
0: 예, 자.
2: 한번 맛을 봐라,
0: 한번 뭐. 한번 자, 한번 먹어봐.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2: 뽀뽀 한 번. 뽀뽀 해줘, 여러분. 뽀뽀.
1: 이거 뽀뽀 맞아요? 이거 뽀뽀 계획이 맞아요?
0: 없어. 저 바닥에 있네.
1: 저기.
0: 바닥에.
1: 뽀뽀. 바닥에.
2: 아이고.
1: 당근 좋아하는데.
0: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
2: 돌콩이가.
0: 아, 알았어. 여기다. 자. 근데 네. 보니까 네. 바다가 네. 그때 우리 그 말 목장에서도 네. 애들을 봤잖아요. 근데 네. 아, 야 알았어 침착해. 손을 대면 살짝 가볍게 무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무네.
2: 아 절대 안 무.
0: 전혀. 말이.
1: 맞아요.
2: 아이 그거 좋아요.
0: 네. 어, 나 누가 날 치나 했더니 꼬리로 날 치는구나. 어. 얘들은 어디서 만나셨나요?
2: 여기 우리 바다는 네. 경주마였었어요. 아. 경주마였었는데 경주마들이 네. 이렇게 그 선수 생활이 보통 3년 정도 예, 하는데
0: 맞아요.
2: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미리 또 일찌감치 또 이제 내려와야 되는 네. 입장인데 새로운 주인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네. 만나지 못하면 교태가 돼요. 네.
1: 아.
2: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폰인데 네. 자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체험장에서 네. 또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하는했을 네. 때 저희가 또 식구들 좀 데리고 온 거고요. 네. 사실은 얘들 나이가 있어요.
0: 네.
2: 수명이 있는데 바다는 20년에서 25년.
0: 네.
2: 그다음에 여기 폰이는 보통 30년, 네. 35년. 돌콩이는 45년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의 아니게 성적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체험장이 폐업하면서 이렇게 도태가 되면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아, 우리 돌콩이 어디 갔어?
0: 돌콩이!
1: 아이고, 돌콩아!
0: 돌콩이! 당근 먹자!
2: 지금 저기 우리 돌콩이가 좀 사연이 좀 있어요.
0: 네.
2: 이제 돌콩이가 저기 체험장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0: 네.
2: 거기서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입냄새가 심한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이제 수의사분을 이제 모셔서 한번 진찰해본 결과, 이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막 썩고 흔들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초식 동물들은 계속 씹어야 되니까 이가 자라요.
0: 네.
2: 근데 그 씹질 못하니까 이가 이만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장을 뚫은 거예요. 막 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는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는 곧 이제 치료를 할 거고요.
1: 너무 관리가 안 됐었고.
2: 네, 그렇죠.
0: 지금은 뭐 좀 잘 먹고 있나요?
2: 이제 좀 소화가 안 돼서
0: 예.
2: 씹질 못해서 제가 쟤는 특별하게
0: 예.
2: 얘들이 두 가지 주면 쟤는 네다섯 가지를 가루만 이렇게 좀 주고 있습니다.
0: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체험장이.
1: 그니까요.
0: 아니, 그리고 폐업을 이렇게 할 거면은.
1: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물 그러니까요. 체험장이.
0: 왜 이렇게.
2: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300군데 정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중에는 이제 경영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복지를 잘 해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경영에 힘이 들어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먹이를 제때 주지 못해서 이렇게 좀 피점 마르고 또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0: 체험장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견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폐업하면 그냥 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폐사되는
1: 맞아요.
0: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고.

0: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데려오시다가 여기 동물농단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행복하게 또 네. 돌봐주지 못하면 불행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 능력에 맞는 것만큼만 제가 애들 돌봐주고 또 애들도 또 그게 행복하고. 네. 말콩아, 우리 목욕하자. 목욕하자. 하자, 하자. 아이고, 맨날 하던 건데 뭘 그래. 하기 싫어가지고 또 버팅기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2: 우리 그, 저기 뭐야, 돌콩이 목욕 시키려고 물 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지근하면 좋으니까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있어요.
1: 목욕하고 우리 장에 가자. 아, 이게 더럽잖아 이거. 어? 이거 이러고 어떻게 외치고 가냐?
2: 강아지 샴푸. 이거는 이제 말, 하얀 거는 말 샴푸. 말들은 린스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거 조금 섞어가지고.

0: 아, 아빠 씹어줄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맛있어?
1: 얼마만에 한 번씩 시켜주세요?
2: 외출할 때니까 이게 얼마만은 없고요. 또 지저분하면 한번 해주고.
3: 씻는 법은 따로 배우신다고?
4: 아니, 애기 씻기도 그냥 씻겨요. 물컵도 띄워주고.
2: 모든 게 다 어린애 같으니까 그냥.
4: 네, 애기 같아서.
2: 강아지 닦이듯이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돌콩이가 은근히 아빠를 더 좋아해요.
4: 땅콩 아보길 좀 할까? 땅콩 아보길 좀 할까?
2: 줄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
4: 진짜 당근 먹다가.
2: 딱 좋네. 이거 앉아서 삐졌어?

0: 어쩔 수 없어요.
1: 손님 설마 저 통은 돌콩이용 머리끈만 모아둔 통인 거예요?
2: 예, 맞아요. 돌콩이 미용용품이에요. 리본도 있고 우리 손녀딸들이 했던 거 그런 게 다 똑같이 있어요. 돌콩이도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 예쁜 거 안 와봐요.
3: 더 예쁘라고 악세사리 다리도 있어요.
0: 맨날 이래요 둘이. 아, 셋이서. 아이고 완성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해야지. 아이고 가자. 야 우리 장에 가자.

0: 거기에 같이 가면 사진 한번 찍을까? 자,
1: 아니에요.
0: 미니발 댕기는다는 말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막 모여들었었어 원래.
2: 이거 말띠인데.
0: 말띠.
2: 그냥 5살 년생 말띠.
0: 얘는 11살이니까 몇 년생이야 그러면. 우리 저기 자.
2: 산책 좋아하는 것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0: 아이고.
2: 어머나. 오실 적마다 이렇게. 이야.
0: 고맙다 인상이지. 네, 그렇죠.
2: 강아지 키워서 알아요.
0: 피기만 하면 돼.
2: 좀 더 줘.
0: 고맙습니다. 인사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3: 나 올 줄 알았어. 아,
2: 그래. 물콩이 맛있는 거.
0: 아, 이거 얻어먹은 거는 맞고, 뭐.
2: 세상에. 많이도 준비하셨네. 아이. 터지는 날이야. 이렇게 많이 받아먹으면.
0: 그러니까 또 주시는데 어떻게?
3: 얼마나 이뻐요.
2: 야채 아줌마들이 그냥 이렇게 주는데.
0: 그래서 이제 장에 나올 때는 조금 덜 먹여요. 왜냐하면 또 오실 분들도 이렇게 야채도 집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아빠, 아버지 저기 저 신발도 사야 되는데. 어머. 아.
4: 시장 나왔어. 아유.
0: 거기 있어. 아버지 좀 신발 좀 신발 좀 한번 봐야 돼. 그 저기 막 그. 아버지 신발 샀다.
5: 7,000평 정원과 마장에서 동물들과 즐겁게 살고 계신 우리 박창덕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는데 좀 봐도 될까요?
0: 네.
5: 예. 180만 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어머니한테 처음 받은 돈이에요.
5: 예.
0: 저한테는 이제 유산인데요. 제가 42세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때 공부도 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마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5: 42에 대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약품 도매업을 했습니다.
5: 약품 도매업?
0: 네. 80년대 중후반에서 네. 90년대 중후반까지 저희가 한 월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5: 월 1,000이면은 뭐 대단한 거네요.
6: 네. 많이 버셨네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몰락의 길을 간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저희가 의약분업이 생겼어요.
5: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작은 도매상들이 이제 타격을 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5: 근데 다 그만두고 42살에 대학을 가신 거예요?
0: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학교에 이상한 과가 생겼다.
5: 네.
0: 아내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 지도가를 03학번으로.
5: 장례 지도사. 그때만 해도 장례 지도사가 굉장히 좀 생소할
0: 네.
5: 때인데,

0: 막상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또 막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처음에는 무섭겠지. 그렇지만 몇 번 이제 시신을 보다 보면 야 그렇게 안 무서워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용기를 주는 바람에 처음에 시신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싸늘하고 오싹했는데 그래도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1: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려면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또 늦게 공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자부심도 생기고 딸한테도 이제 이렇게 한 번 뭔 얘기하다가 아버지는 그래도 4.5에서 4.0을 맞을 정도다. 니들은 아버지보다 잘했냐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네.
2: 졸업하시고서는 또 바로 취직이 좀 되셨나요? 취직이 좀 되셨나요?
0: 네 그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미 스카웃돼서 장례식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 대형 장례식장에 총괄 팀장을다가 굉장히 드물은 일인데 총괄 팀장이나 이 사무장은 한 10년 정도 이상 돼야 경력이 돼야만 앉을 수 있는 거를 하게 됐고요.
2: 선생님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그걸 총괄 팀장을 하시면서 아 나도 이거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1: 어떤 연락을 받으셨어요?
0: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여주에 장례장을 저희가 인수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대한 그 내막을 너무 잘하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 처음 그 장례식장 창업주도 한 57 정도의 쇼크로 다 돌아가셨는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맡아서 하신 분도 그때 57, 58 정도 됐는데 그분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또한 또 그때 그 제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57이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3: 저도 이제 망설였죠.
2: 예. 예.
1: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2: 일들이 좀 있었던 곳이니까.
1: 네. 예.
0: 그래서 망설였더니 또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되지 모르겠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주니까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2: 근데 매번 우리 선생님 인생에 우리 저기 뭐 사모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하셨네요. 그 네. 네.
1: 힘을 또 많이 주시고
2: 힘을 주시고
0: 지금도 그렇습니다.
2: 예예 예.
0: 지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또 제 이렇게 제 성공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하나가 있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꼭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장례식장 어떻게 잘 됐나요?
1: 꼴찌였던 장례식장이, 망하기 직전이었던 장례식장이 2년 만에 네. 정상에 올라가고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뭐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나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와는 좀 다르게 차이를 두기가 굉장히 뭐 어려운데.
1: 대한민국 최초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장을 모시고 나간 거예요. 예, 안치할 때까지 모든 진행은 이제 그걸 끝을 낸 게 아니고 한 1인 5역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인 모셔오고 부르마 끌고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밤늦게까지 치닥거리 하다가 새벽에 가서 이제 마당에서 담배 꽁초 이런 걸 쓰니까 상주분들은 저기 아저씨 언제 주무세요?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평생 어떤 의지

의족이 한쪽 의족이 없어서 지냈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임시 의족을 만들어서 수의를 입히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승에 가시면 저희가 의족을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좀 여기서 못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그런 이렇게 대하면서 입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0: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 손님들의 마음에서는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 또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다 이러면
1: 전해지죠.
0: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건데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아마 주변에도 야, 그 나중에 뭐 저거 할 거 있으면은 글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1: 고인분들의 마지막을 늘 배웅을 해주셨잖아요. 고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2: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이렇게 참 뭐 열심히 산 분, 많이 배운 분 이런 분 그리고 다 떠나서 주머니도 없는 수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에는 백만장자나 명예나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데 아니 왜 그 잘 되는 장례식장을 그만두시고 은퇴를 하신 건가요?
2: 호스피스 병동으로도 저희가 유서를 한번 써보라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뭐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0: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인생을 좀 더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2: 네. 열의 열 명은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냐.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아하. 느끼신 게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뭐하세요. 제때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아, 나도 남은 여생을 좀 재밌게 살다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0: 진짜. 아. 이게 꿀이 많은가 보니, 꽃이, 봄꽃이.
1: 아, 뭐, 이거 꽃을 다 버려.
0: 다만 걸었지.
1: 그렇지.
0: 에이, 다 잘라. 다 버리게 생겼네.
1: 아유,
0: 다 잘라놨네.
1: 꽃 이름이 뭐라고?
0: 봄의 꼬리.
1: 봄의
0: 꼬리 꽃이래.
1: 봄의 꼬리 꽃.
0: 봄의
2: 얘가 이렇게 거칠은 거를 쉽지를 못해요.

0: 자, 빨리 먹어. 좋아, 이렇게 좋아.
1: 에어컨은 뭐예요, 선생님?
0: 이제 우리 그 저기 바다 둘리 돌콩이 이제 큰 그 저기 여름에 낮에 이렇게 도로 댕기지 않고 여기 잠깐 쉴 적에 에어컨으로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1: 애들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고생을 하나 후회하실 사람 있으세요?
0: 아, 그런 거는 없고요.
2: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세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3: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0: 까치들이 전부 그냥 짜먹어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랑 이제 쪄가지고 이제 조금 맛을 보는데 그 또 까치들 또 먹는데 또 뭐 못 먹게 또 약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까치도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이렇게 그냥 마음 먹고 있습니다.
1: 벌레 새가 먹고 나면 나머지 먹는 거예요.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0: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2: 정말 재밌고 행복하시겠어요.
0: 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등바등 되지 말고. 아이들이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 여생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0: 혹시 저분이 오늘의...
3: 안녕하세요. 정원 씨, 여원 씨. 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묵계 백만장자.
3: 꼬치 어묵, 삼업계를 만든 어묵계의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0: 굉장히 좋아합니다.
3: 1등 공신 우리 아내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지금은 안 하시죠?
4: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지. 그때 당시에 참 너무 참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뿅뿅! 버디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7, 6, 5, 4, 3, 2, 1.

가창오리떼가 저렇게 난다는 거는 공기 역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공기 역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거든요. 감각으로 느껴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저렇게 많은 수의 오리들이 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죠. 동물적인 감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거를 저희도 모사를 많이 해서 지금 드론쇼의 충돌 회피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원칙적으로 밤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드론의 위치를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입니다. GPS를 이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일일이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1: 드론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충돌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GPS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GPS라는

0: 받는 신호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수신이 되거든요. 1초에 10번이 되는 신호가 또 5천 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시간에 계산이 되진 않고 속도랑 가속도까지 결합을 해서 충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또 지상 컴퓨터에서 1초에 수백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각각의 드론이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고 수천 개의 화소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바꿀 때마다 모든 드론이 이동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크죠. 그래서 컴퓨터가 미리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드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계산 없이 이것을 해내는 무리가 있습니다.
0: 가창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각자가 해결을 함으로써 전체 군집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천 마리도 아닌 수십만 마리가 충돌 없이 비행합니다. 이곳에 리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동료를 보는 거죠. 동료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맞춥니다. 너무 붙거나 떨어지지 않고 같은 속도를 내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가창오리의 이 규칙을 드론의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 적용했죠. 드론 역시 거리를 두며 부딪히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 가창오리처럼 서로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0: 드론들이 서로의 위치까지를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 회피 등을 다 고려해서 경로를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1: 드론은 알고리즘이 정한 경로로만 갑니다. 주변을 보지 않죠. 가창오리는 주변을 보며 비행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가졌을까요?

순식간에 퍼지는 공포. 공포의 전달 속도는 약 초속 40m에 달합니다. 수십만 마리가 순식간에 한 몸처럼 동기화됩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면 포식자는 표적을 정하기 힘듭니다. 흰꼬리 수리가 작전을 바꿉니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한몸 같은 무리를 쪼개야 합니다. 무리를 휘젓는 거죠.

군집이 붕괴되며 가창오리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무리가 사라진 상황. 이제 숨을 곳은 차가운 물속뿐입니다. 흰꼬리 수리는 끈질깁니다.

가창오리도 끈질깁니다. 하지만 숨이 차 고개를 내미는 순간

0: 자신과 똑같은 생존 의지를 가진 동료입니다. 같은 의지를 가진 동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하나의 의지로 동기화됩니다. 이 순간을 드론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1: 현재 통신 기술로는 수천여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아직 그런 통신 기술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가창오리와 같이 각자가 역할을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군집의 목표를 이뤄내는 거, 이게 이 분야의 성배이고 그것들을 모든 전 세계 연구자가 쫓고 있습니다, 지금.
0: 과학이 따라하고 싶은 자연의 기술, 작은 군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에서는 종종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뭇잎들이 이사를 갑니다. 사실은 누군가 운반하는 중이죠. 인류보다 먼저 농사를 지은 입군 개미입니다. 개미 사회는 철저한 분업 사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죠. 채집 개미는 커다란 톱날을 장착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컴퍼스 삼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잎사귀를 옮기는 것도 채집 개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무임승차한 개미들이 보입니다. 잎을 들고 가는 동안 채집 개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머리 위로 천적인 기생파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나뭇잎을 다 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잎사귀에 올라가는 보초개미.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더듬이를 치켜들고 경비를 서는 중입니다. 사실 나뭇잎은 입군 개미의 먹이가 아닙니다. 나뭇잎은 사료입니다. 벽면에 하얗게 핀 버섯균. 가져온 잎을 먹여서 키웠죠. 농부 개미가 버섯에서 수확한 당분이 개미들의 진짜 먹이입니다. 개미 왕국의 분업 시스템을 본뜬 로봇이 있습니다.

0: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1: 소프트 로봇을 시작하게 됐던 연구 계기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로봇들이 보통은 하나의 로봇들을 우리가 제어를 해왔는데 다수의 로봇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0: 자세히 보면 작은 로봇 군단입니다. 하나의 입자는 참깨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 크기죠. 각각의 로봇은 일종의 자석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 자성을 가진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이들도 개미처럼 역할이 나뉩니다.
1: 자기장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들이 0도 방향으로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아니면 90도 방향으로 이 자화되는 정도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위아래로 붙을지 아니면 옆으로 붙을지 대각선으로 붙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세로로 이어진 로봇은 키가 커집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면 면적이 넓어지죠. 가로로 붙으면 힘이 세집니다.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 자라는 역할도 다릅니다. 0도 로봇은 무거운 물체 밑으로 파고들어 이동시킵니다.

0: 어떤 개체가 어떻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함께 만나면서 조립이 되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나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마이크로 로봇이라 하고 있고요.
0: 홍수가 나면 불개미는 섬을 만듭니다. 애초에 거창한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눈앞의 동료를 붙잡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모여 모두를 살리는 구명보트를 만든 거죠. 불개미의 생존 본능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45도 로봇들은 불개미처럼 서로를 단단히 붙듭니다. 끊어져 있는 전선을 연결하고 다시 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0도 로봇들은 가장 힘이 셉니다. 자르는 게 단은 아닙니다. 옮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무거운 배터리나 복잡한 회로도 필요 없습니다.
1: 저희가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터나 센서나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초소형으로 가게 되면 초소형 배터리를 쓰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작아지고요. 모터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센서도 넣을 공간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또는 저희가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몸 안에 넣는 것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전한 힘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주 작은 로봇들이 혈관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혈전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단순히 피떡에 구멍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찌꺼기가 다시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떡을 떼어 몸 밖으로 옮기는 것도 혈관 청소부의 일입니다.
1: 정말 작고 복잡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현재 의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이크로봇이 들어간다면 현재 의료에서는 힘쓸 수 없는 부분들도 저희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동기가 되고 있고요. 생명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다 할지라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모터나 이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몸 안에 다 존재를 하고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해서 또 다른 모션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로보틱스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현대과학과 자연 사이의 간극. 어떤 식물은 그 간극을 메울 힌트를 주죠.

나무로 울창한 이곳. 사실 숲이 아닙니다. 3,600여 개의 기둥이 있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약 1.5배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몸집을 키운 걸까요? 식물에게 잎은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바람이 먼지를 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빛의 통로가 막힙니다. 청소만 잘해도 발전 효율은 약 20% 높아집니다. 식물 잎도 청소가 필요하죠. 진흙구덩이에서 꽃을

꽃말은 청결. 흙탕물에서 자랐지만 먼지 한 점 없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은 물 위로 태양광 패널들을 널어놓았습니다. 잘 닦고 관리해야 하죠. 잎을 닦으려면 일단 걸레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말이죠.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닦기 힘듭니다.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연잎은 가운데가 낮고 오목합니다. 물을 모으기 좋은 그릇 모양이죠. 물을 가운데로 모아 둥글게 뭉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끈한 걸까요? 연잎을 확대하면 마이크로 크기의 돌기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채워진 공기가 물을 밀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돌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기 안에 더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죠. 연잎이 가진 천연 코팅입니다. 촘촘히 코팅된 연잎 위엔 물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먼지 위로 물걸레가 미끄러집니다. 게다가 줄기는 넓은 잎에 비해 가늘고 깁니다. 잘 흔들릴수록 골고루 닦이죠.

0: 연잎의 원리가 재치 있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독일과 영국에서는 벽에 발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당시 골칫거리였던 노상방뇨 때문이었죠. 발수 페인트가 발린 벽은 소변을 튕겨냅니다. 일명 소변을 되돌려드립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범인도 소변이 묻는 건 싫었던 거죠. 연잎의 발수성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1: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0: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착용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2: K94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만들었던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과 같은 액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연잎 효과는 다른 건 아니고 연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형상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가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왔을 때 공기 때문에 사실은 튀겨나옵니다.
0: 연잎의 나노 구조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스크 원단의 표면을 미세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이온 빔으로 표면을 마구 두드려서 나노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스크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침방울을 튕겨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거죠.

0: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은 나노 구조까지 쉽게 스며듭니다. 발수성 좋은 연잎도 기름에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젖지 않는 소재도 만들 수 있을까요?
1: 자연에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기름을 묻지 않고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 네펜딕스와 같이 자기 몸에다가 물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0: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숲. 그런데 이곳의 흙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냈죠.

이제 부족한 영양분을 모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펜데스가 노리는 것은 근처에 사는 흰개미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흰개미를 유혹할 수 있다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펜데스는 통 입구에 하얀 띠를 둘렀습니다. 흰개미를 부를 미끼죠.

0: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오는 동료에게 경고할 새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흰개미들이 맥없이 미끄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펜데스는 몸통 입구에 덫을 숨겨놨습니다. 입구를 자세히 보면 일자로 난 고랑들이 있습니다. 고랑에는 무언가가 고이기 쉽습니다. 네펜데스는 고랑의 수분을 모읍니다. 물막이 만들어지면서 마찰을 줄이죠. 그래서 기름도 미끄러집니다.
1: 물을 먼저 코팅을 하니까 개미 같은 것들이 잘 흘러내려가서 저를 잡아먹더라. 근데 알고 보니 개미 발바닥에 기름 성분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조가 왜 코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원리를 좀 많이 고민해서 같이 결합을 시킨 거죠.
2: 충남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해서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같은 원유 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주변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0: 2007년, 12,000여 톤의 원유가 서해안 생태계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름을 걷어냈지만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1: 그때 가장 큰 또 문제는 기름 흡착을 하긴 하되 한 번으로도 끝납니다. 기름 흡착포라는 것은 한 번에 기름 흡착을 하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나서 태워야 됩니다. 태운다는 건 사실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2차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재난에 좀 대응하거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조금 위험한

0: 연구 과정에서 뜻밖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 이온빔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로 표면에 계속해서 거기에 이온으로 두들깁니다. 두들기다 보면 결국 나오는 구조는 면과 같은 그런 마이크로 나노 구조란 말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이온 빔을 무작위로 두들겼는데 연잎 표면과 유사한 모양이 나왔던 거죠.
1: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들이 자연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즉 식물 표면도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최적화된 구조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최적화를 향해서 혹은 최적화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연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0: 뜻밖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물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맞닿은 곳. 수면입니다. 장구벌레입니다. 모기 유충이죠. 숨쉬기 위해 거꾸로 섰습니다.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고기만 장구벌레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하늘과 물을 가르는 경계에 섰습니다. 경계를 떠나는 자가 있으면 경계로 들어오려는 자도 있습니다. 잠자리는 짝짓기를 하면서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살았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죠.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은 물방울을 잡아당깁니다. 곤충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늪인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소금쟁이에게 수면은 늪이 아닌 길입니다. 표면 장력을 박차고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소금쟁이는 기다릴 줄도 압니다. 먹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 위의 하이에나죠. 수면을 지배하는 능력은 포식자를 피할 때도 쓰입니다. 소금쟁이는 물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반응 속도는 약 0.02초에 불과하죠.

0: 이 독특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죠.
1: 제가 생각했던 크기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을 했죠.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0: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 소금쟁이 라고벨리아입니다.
1: 라고벨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유속이 빠른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만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쓸려가는 환경인데, 거기 살았다는 것은 이 라고벨리아가 그런 부채 같은 다리에 기관을 발달을 계속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라고벨리아에게는 독특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리 끝 부채꼴 구조가 물을 밀어내는 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에도 휩쓸리지 않죠.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 부채 구조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뺄 때는 이제 표면 장력이나 이런 다른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므라들므로써 얘는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휘젓기만 하면 알아서 이 부채 다리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가.
0: 부채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자동 장치를 달았죠. 모터나 정밀한 센서도 없습니다.
1: 그래서 만들 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구조 또는 재료 또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기계적으로 지능을 가진 구조체다. 그래서 기계적 지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구조 자체가 어떤 목적의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산 없이.
0: 물 위에 뜰 때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정답지죠. 정답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털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부력이 생깁니다. 네 개의 다리가 무게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착지할 때도 저절로 균형을 잡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사실 자연엔 효율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생김새 하나하나가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찾아낸 해답이죠. 35억 년 생명의 역사는 생존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던 연구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 처음에는 자연을 이길 수 있겠다, 생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자로서 자연을 이기겠다는 마음은 접었어요. 독특한 아주 효율적인 곤충들이나 생물들을 보게 되고, 자연은 그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구나. 인류 역사상 알아낸 게 많이 없구나. 네, 그런 것도 느꼈어요, 사실. 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50대가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입학 동기가 한 1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냥 서로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잘 지냈니? 반갑다? 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하면서 사는 친구죠. 그 입학 동기 중에 한 명하고는요, 그거보다 훨씬 가깝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저랑 살아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부부관계 둘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V 같이 보다가 중간에 약간 선전 보느라고 시간이 떴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대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값 빼주고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돈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크면 좋죠.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이제 돈 들어갈 일 끝났다. 근데 막상 그 방을 보면 왠지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원비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얻을 때도 아이들이 크니까 방 다 각자 줘야 돼서 방 하나라도 더 있는지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고통스러운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막 자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왠지 서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난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할 게 있어요. 나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나만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삶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녀가 독립하는 그날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내 삶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글로 다 투자했는데 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오히려 내 자식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떠나네.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터지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실을 맞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실을 내 자리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과잉 통제 함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한테 올인했던 게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냐 집착이냐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진로에 감섭해요.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소개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서 한 열몇 장을 붙여놨대요. 만나지 말 것, 마음에 안 들음, 어떤 친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것.
알고 봤더니 소개팅 하는데 뒤에 몰래 와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통제하는 게 본인 존재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역할을 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건 거예요. 이걸 과잉 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과잉 통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망쳐요. 성인이 된 자녀라면 자율성을 원해요. 모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항변하죠. 아빠도 항변하죠. 이거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놔달래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끙차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에도 들여다봤다가 옆방에도 갔다가 한참 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엄마 그 자리에 있나 보고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불렀다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다시 자기 돌아가서 블로그로도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참 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돌아오는 충전소 있죠. 요새 그 로봇 청소기 보니까 자기가 한참 일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 자리 돌아가서 충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50대 부모의 역할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떠나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기지인가? 내가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처럼 돌아왔을 때 우유를 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은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또 징징 울면서 일로 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받아주면 돼요.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거죠. 저도요 사실은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불안해요. 막 걱정되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저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이 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부분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흔히 농담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15년이에요.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가 좀 줄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난 20몇 년 동안 대화의 주제가 돈과 자녀에 국한되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시부모 문제였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크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 둘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둘만의 알콩달콩했던 20대 초중반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는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감정 계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정 계좌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말,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하는 칭찬의 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어저께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이런 작은 관심, 이게 입금이고요. 비판, 무시, 방어, 그리고 경멸, 이게 출금인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간다 그랬는데 왜 다리미질 안 해줬어? 더 심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감정계좌의 출금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감정계좌에 입금되는 게 훨씬 많고요. 불행한 부부일수록 출금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공감해주는 말, 칭찬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왜 하냐 그러겠지만 부부니까 그걸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화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아주 예쁜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여행지에서 만나서 그 하루 돌아도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사랑을 막 알콩달콩 시작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중년 부부가 됐는데 대화하다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막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정말 철학적이고 예쁜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녀 얘기,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아주 밑바닥을 까는 사랑 확인 얘기, 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밀한 부부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대화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 감정 알잖아요. 그 감정을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부드럽지만 솔직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 대화거든요. 그 진짜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의 공동 루틴은 퇴근함과 동시에 아이 같이 목욕시키는 게 공동 루틴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30분 같이 걸으세요. 주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 토스트 한 잔 구워서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작아도 돼요. 뇌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발 좀 고마워하세요. 배우자한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뭐 밥 차려주는 게 뭐 어때서 좀 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 맞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요 서로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사실은 나도 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직장에선 별일 없었지.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배우자한테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반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좀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서로 반말만 하면 존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한 6대 4, 7대 3의 비율로 섞었어요. 예의 지키려고. 가식적이라고요? 부부 사이 원래 남이에요. 적당한 가식이 있어야 예의도 지키고 그게 더 좋은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저희 부부도요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지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합니다. 답은 아마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데도 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이별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편안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에는 상실을 어떻게 견디고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번아웃 중에 간병인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어기버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병인들의 우울증이라는 이야기죠.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또는 다른 아픈 자녀 이걸 돌보는 사람들을 가족 간병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의 40%에서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돌보다 보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마음적으로 상처도 많이 입는데 또 그거를 힘들고 괴롭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부모님을 돌보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더 중한 병에 걸려서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병의 스트레스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부모님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0대 여성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와의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스트레스까지. 쉽게 말하면 감정노동의 극단인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스트레스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 비행기에 탈 때처럼 해라. 비행기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류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니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당신의 건강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돌보겠다는 그 지속 돌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형제자매 다른 가족하고 역할을 나누세요. 역할 분담을 하라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데는 물리적, 경제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요. 돈도 분담에 따라서 나눠서 내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도요. 시간 여유 있는 형제 한 명이 한다 그러면 적어도 주말에 한두 번쯤은 다른 형제가 와서 하는 거예요. 휴가를 좀 며칠은 줘야 되거든요. 역할을 나누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을 돌보고 노부부, 노부모를 돌보는 것들은요.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걸 사용하는 게 사실 불효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반드시 간병을 안 해도 되는 나만의 시간, 휴가 시간을 좀 몇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드시고 몸이 약해지잖아요. 사실은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요. 일종의 양가 감정인 거죠. 뭐 도덕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애증이 섞여 있는 관계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자녀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도 많고 서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서로 주고받다가 사이가 아예 틀어진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7순, 8순, 9순 넘어가고 자녀들은 30살, 40살, 5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안됐고 안쓰럽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노쇠를 목격하는 건 나의 거울을 보는 것과도 비슷해요. 근데 그 거울을 내가 스스로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존재론적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늙고 힘이 빠져가는 등이 굽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게 불안한 거 잊어버리려고 막 젊은 척하고 안 늙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친구가 우연하게 찍었던 뇌 영상 MRI 사진에서 아주 중대한 암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듣고서 3일 후에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좋은 암으로는 안 나와서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의 마지막을 예상할 때 내 삶에 진지해지죠. 근데 내 부모를 돌볼 때 성인 자녀, 특히 50대 자녀들은 여러 가지 우울함과 불편함, 그리고 괴로움, 도망가고 싶음,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평생 보호만 받던 자녀였던 내가, 그리고 내 맘대로 하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무겁고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 낯설고 무서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 모 대학 교수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분 본인의 어르신을 모시고 저한테 다니세요. 늘 볼 때마다 되게 얼굴 표정이 되게 여유 있어지고 뭐라 그럴까 품이 있어지는 모습이에요.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불편한 거 괴로움 본인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고 계시면서 마음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지금 50대 우리들은 다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0대에는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최근에 저도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결혼 청첩 무지 많죠. 그리고 특히 지인 부모님들 부고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자녀들이 다 떠나는구나.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그렇게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이야기 아시죠?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잖아요. 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만나서 정말로 미남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에우리디케가 갑자기 죽었어요. 오르페우스는 그걸 못 찾고 부인을 찾으러 저승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천상 하프 리라를 연주해서 저승의 신들을 그냥 울게 만들어서 아내를 데려 나올 수 있게 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네 부인은 너를 따라갈 테니 저승을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오르페우스가 등 뒤에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나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좋은 영화도 보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니까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우리디케는 다시 먼 저승으로 사라지는 장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잡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돌아볼수록 그거는 더 사라질 거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상실의 심리인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요, 애도의 5단계를 제안합니다. 퀴블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떠나가면 가장 처음 부정을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고는 화를 내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부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러다가 할 수 없구나.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고 누구나 다 늙어지는 거니 타협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약간의 우울증에 빠졌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복잡성 애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난사고와 트라우마가 있고 나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1, 2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그 상실에 잡혀 있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가장 흔한 원인은요.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 자체가 슬픔을 드러내는 게 약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복잡하게 애도 과정이 남아있는 거고 물론 그 와중에 주변에서 그 슬픔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슬퍼하라고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슬픔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트라우마를 입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은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실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로 변하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술 작품 중에 일본의 긴스키라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도자기 같은 거 그릇들 깨지면 우리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인 기법이래요. 그러면 수리한 게 더 귀해지는 거죠. 상실을 경험한 사람도요.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더 깊은 인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내 건강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마음이 잘하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경험, 나의 상실의 경험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통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거, 그게 나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이 상실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나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긴 인생에서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50대가 겪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품위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드코어, 포스트 하드코어, 메탈코어, 모던 헤비니스 음악을 하고 있는 캐주얼리 카인티드라고 합니다.
1: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뭐 메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 음악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표출하고 나니까 대체적으로 차분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 왜 됐지?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사실. 엄청 빡세거든요, 저희는. 겁나 움직여요.
3: 뉴스 같이 움직입니다.
2: 엄청 움직이고, 뭐, 돌고, 막 난리 납니다.
1: 함께 악쓰고, 소리 지르고.
2: 눈치 안 보면 됩니다. 남 눈치를 안 보면 돼요.
1: 그것도 맞지.
4: 화를 잘 축적해두는 거지 않을까요?
5: 강렬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관객분들을 좀 어떻게 사로잡으실 계획이십니까?
4: 원래 들어오라면은 여러분들 강강술래도 하고
5: 그렇죠.
4: 서로 부딪히고 앰뷸런스도 좀 실려가고 해야 되는데
5: 그렇지.
4: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최대한 신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5: 지난주 메탈 밴드 공연을 갔었는데 죽어만 거의 한 200번? 죽어도 뮤지션이 한 게 아니었어요. 관객분들이요. 관객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경연 앞두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I lose myself.

0: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홈스테이고요. 누구에게나 그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금 약간 좀 따뜻한 그런 음악을 아직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홈스테이를 갔었고 전자사전에다가 100곡까지 딱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 100곡을 진짜 과장 안 하고 진짜 수만 번을 돌렸거든요. 홈스테이를 했을 때 내가 들었던 그 100곡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도 누군가에게는 고향처럼 집 같은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죠.
2: 리허설 할 때도 평소랑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 것 같은 거고요. 이 헬로루키에 된 게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음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되게 큰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고. 이미 저희는 큰 힘을 얻었고 된다면 100배 정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밴드 홈스테이입니다. 런드리는 몸이 되게 많이 아팠던 친구가 썼던 투병기를 보고 쓴 노래예요. 그 친구가 인생 끝자락에 있었을 때 썼던 글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걸 음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런드리 들려드릴게요.

0: 어떻게 하면 이제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울 수 있을까? 패션에 저희를 담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1: 곽하, 이제 활동명이 모해인 모, 그리고 제 이름이 이훈이어서 곽하 몰리 이렇게 돼서 곽하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 아까도 먹고 왔어요.
0: 네, 네 저도 아까 먹고 아까도.
1: 왔어요. 사실 저는 곽하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카들이 싫어하시네요.
1: 아, 팀명에는 만족합니다. 이미 매니아가 됐어.
3: 팀명에 엄청난 포부가 담겨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0: 밴드 이름을 서치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먹는 곽하몰리만 나오더라고요. 그 음식 곽하몰리를 저희가 이겨보자. 이게 저의 가장 큰 포부입니다.
3: 음식을 이겨보자. 쉽진 않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문 메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 메이슨을 꺾자라는, 그러니까 아기를 꺾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곽하몰리가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서 난 작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2: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B 씬에서도 K-POP 씬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밴드를 만드는 꿈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씬에서 많이 하지 않는
1: 헬로루키 우승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연들 보면 저희 장르를 음악을 표현하는 팀을 아직 못 봐가지고,
0: 저희의 원대한 목표가 이 씬에 큰 웨이브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헬로루키가 됨으로써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꼭 헬로루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박수 올렸습니다.
1: 이런 음악을 하는 팀에는 머리 긴 멤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상태라든지 끝에 살짝의 컬도 굉장히 디테일한 관리를. 네.
2: 관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전용 샴푸 쓰고 이제 에펙차의 바르고 에센스 쓰고.
3: 노력이네.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 음악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연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영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고 작업하면 상당히 이거 유용하게 여러분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한번 보시면 좋은 감정들이죠.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뭐 약간 만족스러운 감정, 감동스러운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뭐 미안함도 누구한테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누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뭐 안타까움, 실망감, 뭐 노여움, 약간 이런 거, 불안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thank you, 고맙다는 감정인 것 같은데, 자, 다양한 표현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정리를 해가죠. 일단은 우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이 쓸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thank you는 다 아시죠? 이걸 이제 문장에 넣을 때 Than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thank you for 라고 넣어주시면, 뭐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자, I want to thank you for. 다음에 물결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야 돼서, 그 뒤에 이제,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1: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0: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양쪽에 살짝 강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어도 표현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thank you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요 동사는 꼭좀 기억해 주세요. Appreciate. Appreciate. 우리가 계속 thank you만 쓸 수는 없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for 없고요. 이럴 땐 your help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0: 이 동사 하나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는 아입니다. appreciate. 강세를 여기다 주시고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고맙다는 걸 좀 길게 풀어준 건데, 한국말은 짧은데 영어가 좀 기네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인데, I don't know. 모르겠다. 뭐를요? How to thank you enough. 얼마나 충분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두 번 갖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뭐 그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무 고마울 때, O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거 그대로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0: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화하다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마우면 thank you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랬거든요. 요거 다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 꼭 잘해주시고 문장에 넣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아까 your help 넣으면 되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힘주시고 appreciate your help.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그거 쓰셔도 되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 다음에 거기다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런 거 붙여서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함의 어떤 감정이 그냥 thank you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현들이 쓰이면서 훨씬 더 아주 뭐 풍족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거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0: 이건 뭐냐면 자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마움을 느껴, 참 감사함을 느끼지, 참 배려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ank라고 하는 친구를 thankfu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 I feel thankful 이거예요. thankful 들어보세요.
1: Feel thankful. Feel thankful.
0: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상태. I feel thankful. 하나 더 있습니다. grateful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 그럴 때, I feel grateful. I feel grateful. 그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오케이. 그 다음에, 배려심은요, thoughtful. 비슷한 맥락인 애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thoughtful. thoughtful. 이건 feel thoughtful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방이 참 배려심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I am thoughtfu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 think she is very thoughtful. 그분이 너무 배려심 있게 날 도와줘가지고 I feel grat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is very thoughtful. She helped me a lot. So I feel grateful.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거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배려심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Be thoughtful. 들어보세요.
1: Be thoughtful. Be thoughtful.
0: 오케이. 요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feel 동사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간단한 말도 방금 전에 배운 단어를 이제 조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Be thoughtful이죠?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요 조합을 잘 보세요. 요 케미를 잘 보세요. 요 문장 두 개의 케미. 너무 배려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들어보세요.
1: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기쁘다, 영광이다, 뭐뭐에게 보답하다. 자, 감사함을 느끼면 또 보답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해볼 건데, 요거는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뻐요. 그럴 때,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그렇죠?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맙다.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1: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0: Pleasure 대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honor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이란 얘기예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It is an honor to meet you.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볼게요.
1: It is my honor. It is my honor.
0: 아시겠지만 이 H는 묵음입니다.

0: It's an honor. It is a pleasure. 이렇게 일상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보답하다. Pay someone back. 자, 이 payback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느낌인데 돈을 갚을 때도 쓰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답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Payback 한다고 합니다. Payback.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보답하다. 들어보세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문장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Oh, I feel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다음에 이거.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다는 말에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었죠. 고마움에 관련된 단어들 정리해봤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이것도 많이 쓰는 말. 그 뒤에다 명사음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Feel grateful. 지금의 감정 상태죠. I feel grateful. 감사함을 느끼다.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보답하다는 pay someone back. 들어볼게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마움, 감사함의 감정이 좀 정리가 됐고요. 오늘 10분 요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셔서 꼭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오케이.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예,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eg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그래서 좀 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 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들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 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네, 정리해 드릴게요. Intelligent, 이거는 총명함을 의미할 때 intellig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그 다음에 intellectual 할 때는 지적임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So this refers to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a lot.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always great to 네. be here.
0: 이번 주의 주제도 재미있는데요. 바로
1: Ice breaking or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break the ice, mm-hmm. 아니면 ice breaking, ice breaker라고 해서 mm-hmm.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mm-hmm.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얼음을 깨는 거죠. Mm.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1: All right.
0: 네, Perfect.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or in particular, and it is. I learned a fun ice-breaking game in university.
0: 네, 오늘 핵심 내용은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ice-breaking 게임을 배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그럼 마가리타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Okay, 마가리타 씨,
0: 나와주세요.
2: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0: 네,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Two Truths, One Lie라고 했습니다. Mm-hmm.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0: 네, 먼저 이 게임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Two Truths, One Lie. Mm-hmm.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인데 mm-hmm. 굉장히 흔하게 하는 게임이죠.
1: Yeah, it's quite common. You just say two things that are true about yourself and one thing that's a lie, and everyone has to guess the
0: 네.
1: lie.
0: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체 이야기 속에서 oh, 들어볼 okay. 수 있을 텐데
1: Too soon.
0: I mean, it's fine. You don't have to apologize for anything. 사실은 이 게임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1: Icebreakers are so fun, and Two Truths, One Lie is also quite fun as well, but Margarita played it a little bit differently than what I was used to.
2: 이게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yeah.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조금씩 mm-hmm. 게임들이, 놀이들이 변화하잖아요.
1: Are you trying to say I'm much older than her?
2: No, I think you're similar ages, I think. You just were in different regions, I think.
1: Right, right. 네,
2: 지역이 달랐을 뿐, 뭐 나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1: Let's start!
0: I've always been pretty good at breaking the ice with people. Whenever I'm in a new environment, I try to do or say things that will relieve some tension and make everybody feel comfortable.
1: I've always been pretty good at breaking the ice with people.
2: 네, I have always been, 이거를 줄여서 I've always been pretty good, 항상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Mm-hmm. At breaking the ice with people. Good at something. Poor at something, mm-hmm. bad at something 하면 뭔가를 잘하다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mm-hmm. 여기서는 breaking the ice, 얼음을 깨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얼음을 가져다가 깨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문맥에서는 그냥 mm-hmm.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는 거를 mm-hmm. With people,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걸 mm-hmm. 항상 꽤 잘하는 편이었고요.
1: So she says next, whenever I'm in a new environment,
2: New environment, mm-hmm. 새로운 환경에 mm-hmm. Whenever I'm in a new environment, 새로운 mm-hmm. 환경에 있을 때마다, 처할 때마다
1: mm-hmm. Then what does she do? I try to do or say things that will relieve some tension and make everybody feel comfortable.
2: 네, 긴장을 완화해주는 거
1: Relieve.
2: 네.
1: Relieve.
2: Relieve tension, relieve mm-hmm. stress. What other things can you relieve?
1: You can relieve pain.
2: Relieve pain, 고통을 mm-hmm. 완화해주는 거. 아무튼 좀 덜어주는 것을 relieve라고 mm-hmm. 하는데요. 그래서 I try to do or say things. 하거나 말한다고 합니다. Mm-hmm. 영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things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mm-hmm. things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1: yeah.
2: 뭐 말한 것도 the thing you said.
1: The thing you said.
2: 네, 이렇게
1: the
2: 되고.
1: thing you ate. The 네. thing you did.
2: 우리말의 것처럼. 그래서 Make everybody feel comfortable. Relieve tension 하고 모두가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things를 do, 하거나
1: say,
2: 말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1: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2: 네, 문장에서 보통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 mm-hmm.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mm-hmm.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some부터 activities까지예요. 길잖아요.
1: Right.
2: 아주 yeah. 길어서 맨 앞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1: Mm-hmm.
2: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Mm-hmm. 제가 제일 좋아하는 icebreaking 활동들 중에 일부는
1: mm-hmm.
2: I discovered them이라는 의미죠.
1: Yeah.
2: 순서가 바뀌었지만 mm-hmm.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1: Mm-hmm.
2: 제가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Mm-hmm.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go to university라는 말이 go to the university, go to the school campus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1: yeah,
2: 학교에
1: different.
2: 입학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죠.
1: Right. So when you go to the university, you are actually attending it as a student. But if you just go to the university, you could just be visiting.
2: 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그 학교에 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가족을
1: yeah.
2: 만나러 그냥 방문한 거와
1: right.
2: go to school, go to university, go to uni, go to college 이거는 mm-hmm. 다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
1: sure.
2: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1: mm-hmm.
2: 첫 번째 그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1: mm-hmm.
2: 들어가네요.
1: She says,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2: In my freshman year, 1학년 때 mm-hmm. 저는 몇몇 단체와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I joined some
1: societies. A society.
2: 네.
1: Society.
2: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협회나 mm-hmm. 단체. 그리고 mm-hmm. 1학년을 가리키는 이 fresh하고 원래는 man이잖아요.
1: Oh, yeah.
2: man이라는 단어가 에 발음을 하죠, 원래.
1: Uh-huh.
2: 그런데 이게 한 단어가 되면서 그렇게 freshman이라고 하진 않아요.
1: No, freshman.
2: man처럼 발음합니다. freshman.
1: freshman.
2: 이게 신사를 가리키는 gentleman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gentleman.
1: gentleman. 네. yeah. gentleman. freshman.
2: 한 단어로 들어가면서 뒤에 나오는 man이 약간 약해지면서 man이 됐어요. freshman, man. freshman 아닙니다. Yeah. freshman이에요. freshman. 네. freshman.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2: 그때가 바로 When I first played, 제가 처음으로 이 게임을 했던 때예요. Mm-hmm. 나머지 게임 제목은 아까 소개했었는데 발음만 잠깐 볼게요. Mm-hmm. To, 원래는 그냥 truths 발음이잖아요.
1: All right.
2: 그런데 to truths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Yeah, to truths.
2: 네, 그래서 truths. 그냥 S가 더 강조되는 느낌. Yeah. To truths.
1: To truths.
2: To truths.
1: Truths.
2: 네,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To mm-hmm. truths, mm-hmm. one lie.
1: One lie.
2: Okay.
1: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1: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2: It's a game, 어떤 놀이 게임이죠. Mm-hmm. Where, 그 게임 속에서 어떤 걸 하냐면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write down 하는 mm-hmm. 거니까 받아 적는 거 아니면 생각한 걸 적어내는 걸 말해요. Mm-hmm. Write 한 다음에 그냥 write a book, write a novel, write an essay, write a poem 하면은
1: a paper.
2: 이거를 네, 뭐 paper, 논문 같은 거를 mm-hmm. 쓰고 작성하는 쪽인데 write down은 들은 걸 받아 적거나 아니면 생각한 걸 yes. 적는 거라서 집필하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1: Yeah, it's 네. definitely much different.
2: Yeah, it's simpler.
1: Yeah, much more simple. Something small. 네. Just something, as you said, that you thought of or writing down something someone said.
2: 네, 그냥 write하고 write down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 mm-hmm. two truths, 그러니까 뭘 적냐면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거, 적는 거죠. Mm-hmm. 하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obviously 붙인 이유는 아까 제목이 Two Truths and One Lie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게임 제목처럼 거짓말 하나, 그 다음에 진실 두 개.
1: Mm-hmm. All right. Great. And next she says,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2: 그런 다음에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그 종이들을 모두 쌓아두고, 여기 재밌어요. Mm-hmm. paper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papers라고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 pieces of paper.
1: Yeah, pieces of paper. If 네. you say papers, it's like a lot of essays.
2: 네,
1: right?
2: 네. 그래서 논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한 것 같고요.
1: It makes sense.
2: 제 분배를 합니다. redistribute them around. 다시 나눠줍니다. Mm-hmm. around는 빼도 의미는 거의 같을 거예요.
1: Yes, that's 네. true.
2: 재분배하다.
1: Redistribute, redistribute. Perfect. Mm-hmm. And how about we just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1: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2: 중간에 not only가 들어갔죠. 뭐뭐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mm-hmm. 또 뒤에 뭐도 해야 되는지는 다음 줄에 나옵니다. 그래서 mm-hmm. 이 which one of these three facts, 이 세 개의 사실 mm-hmm. 중에서 어떤 하나가 is a lie, mm-hmm. 거짓말인지도 you not only have to,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mm-hmm. 뭐도 맞춰야 되죠?
1: She says,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2: 그리고 이 사실들이 누구에게 belong to, 누구 것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도 맞춰야 하는 거예요. Mm-hmm. 이 부분이 규칙이 좀 다르죠? 메간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버전하고.
1: Yeah, we didn't guess who the facts belonged to.
2: 맞아요, 네.
1: We just, each person would just say out loud three things and then everyone takes turns like guessing 그렇죠. which one is the truth or a lie.
2: 물론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던 버전도 그냥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적어서 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진짜다라고 맞히는 거죠. 네.
1: 그래서 But writing it down is more fun.
2: That's more fun. That sounds like a lot of fun too. But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1: That's
2: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1: You can't really guess about people unless you use stereotypes. Maybe that's why we didn't do it.
2: Okay.
1: All right. Perfect. And she says,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2: 정말 재미있고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사람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Mm-hmm. Around you, 내 주변 사람들. Mm-hmm.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yeah. 여기서는. The people that you meet for the first time. Yeah. Really quickly, 아주 빠르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줬네요.
1: This is very true. All right, perfect. That was definitely a fun clip. Let's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0: I've always been pretty good at breaking the ice with people. Whenever I'm in a new environment, I try to do or say things that will relieve some tension and make everybody feel comfortable.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2: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I have always been 뭐뭐 하면 저는 항상 뭐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guess which 명사 is 뭐뭐 하면은 어떤 뭐뭐가 뭐뭐인지를 맞히다, 추측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학교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are so much more fun than in high school.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New Orleans says
0: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대학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들은, 게임들은 are so much more fun, 훨씬 더 재미있대요. 무엇보다 than in high school,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하고 icebreaking activities in high school, 이 두 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icebreaking activities를 빼준 거죠.
1: Yeah. Just then in high school.
0: 네, 그리고 보통 더 재미있다라고 할 때 more fun 하면 되는데 much more fun 하면 훨씬 더 재미있다. Uh-huh.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 So Lucas says,
2: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부모님이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만나셨대요.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And they got married.
1: That happens a lot though, at least in America.
0: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이 on the field을 생각해 보면은 what kind of field?
1: Oh, just like a big open field.
0: 네, 운동장.
1: We have those a lot.
0: Yeah. School field.
1: Especially at school. Just 네. a big field.
0: 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 not in a like a stadium.
1: Yeah, not in a stadium outside. Or in a gym. It's an outside field.
0: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다 같이 단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activities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activities in university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는 at university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Yeah, in this case, I mean, they both mean exactly the same thing. Exactly.
0: 대학에서. All right.
1: Well, they definitely had a great icebreaker if they fell in love and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0: They broke the ice completely.
1: They completely broke i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Just,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0: 다들 뭐를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찾겠다고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빠는 당연히 이게 어디 이게 무슨 물건이지? 근데 우리 버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거를 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 아빠가 XY5 and I will give you a lift in our family spaceship. 자, lift는 ride라고 태워줄게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XY5가 it's a people carrier 여기에서 이러는데 이 우주선은 이 사람들 외계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태우는 우주선이에요. 특별한 우주선인 거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Buzz and Bingo said goodbye to XY5's mom and his brothers and sisters. Then they blasted off from the planet ICU with XY5 and his dad back into space. On the way home, they took Little Bear to Great Bear.
1: Oh, thank you!
0: They gave Orion his belt.
1: Oh, thank you!
0: And Sirius his bone.
1: Woof, woof, woof, woof!
0: 오케이. 자, 역시 이 우주선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따로 이렇게 안고 참 멋지네요. 자, they blasted off from the planet ICU. And here is our second vocabulary phrase. To blast off, 발사되다. 그래서 from the planet ICU. 자, ICU에서 출발한 거죠. 샤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택배 배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씩 주죠. 자, 우리 곰한테는 little bear를 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hunter Orion은 벨트를 반짝반짝한 벨트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가 있었죠, Sirius 그 뼈다귀를 주니까 엄청 이게 저번에는 이랬잖아요. Snarling, right? 이번에는 woof! Wow, very happy! 네, 그러네요. So cute. 네, let's go ahead and finish the book. At last, the spaceship arrived at Buzz and Bingo's house.
2: Goodbye,
0: said Buzz.
2: Drop by any time.
3: Maybe when I'm a bit older, said XY5. I wouldn't want to get lost again.
2: Bingo and I would love another space adventure, said Buzz. Wouldn't we, Bingo?
0: But Bingo was already inside the house. He was back on Earth, and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tay. 자, Buzz, 잘 우리 외계인 아빠가 데려다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odbye 하는데 우리 Buzz가 drop by anytime, 네, 이런 표현을 아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은 our third vocabulary expression인데요. Drop by, 친구들. 뭐 stop by, drop by 비슷한데 잠깐 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uzz가 외계인한테 네, 이제 다시 또 놀러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 애가 그렇죠. 아, 내가 조금 더 크면은 올게. 안 그러면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말을 하는데 Buzz가 야 Bingo 이제 강아지한테 야 우리 또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주 모험하는 걸 좋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같이 가자 이러니까 Bingo는 반응이 어때요? 자, he was back on Earth and that's where he was going to stay. Bingo는 이제 그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 Bingo는 사실 우주 가면서 네, 우주선에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죠. 싫어요. Buzz만 좋아합니다. Okay, so that is the end of our space adventure, Buzz and Bingo. 너무 재밌었죠, 친구들. 이런 아이 외계인이 도착해가지고 집을 찾아주고 또 별자리도 많이 배웠죠. That little bear, great bear, Orion, Sirius. 네, 자, 정말 있는 거예요, 친구들. All right. So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hop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l 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또.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0: Uh-huh.
1: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0: uh-huh.
1: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uh-huh.
1: 예,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예.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0: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1: You didn't knock.
0: Sorry.
1: What? Listen, I'm 13 now.
0: 응?
1: Please respect my privacy.
0: 아이고,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아우, 알았어. 13살 딸아.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1: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0: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1: Promise?
0: Promise. 아우,
1: Okay.
0: 깐깐시러워.
1: Next
0: 아우.
1: time you better knock.
0: 어머머머.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주세요.
3: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0: 아,
2: 엄마가
0: 그쵸.
2: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0: 아유.
2: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좀
0: 네.
2: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0: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2: Yes.
0: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비니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2: 지금
0: 이런 톤이에요.
2: 엄마에서
0: 예, 엄마. 예,
2: 느꼈습니다. 예.
0: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2: Alright. 뭐, mom,
0: Mom.
2: can you, 뭐.
0: 예, 그쵸. 노크 할수 있어요?
2: 뒤에가 뭐예요?
0: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2: 오케이.
0: 당신이 들어오기
2: 오케이,
0: 전에.
2: 오케이.
0: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 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2: 오.
0: 예.
2: 와, 단어는 진짜
0: K 무금.
2: 믿고 보는 슬기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0: 네.
2: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맞습니다.
0: Yes.
2: 크낙이 아니겠죠,
0: 네, 그쵸,
2: 당연히.
0: 그쵸.
2: 다행히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근데
0: 맞아요.
2: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0: 그쵸.
2: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0: No.
2: ha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0: 네.
2: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0: Knock.
2: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knock 이건 절대 안 되고요.
0: 네.
2: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0: Knock, knock.
2: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2: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knock를 하는 거, 뭐 문에 knock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0: 그래요?
2: 네.
0: 아.
2: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0: 예.
2: 뭘 써야 될것 같아요?
0: On.
2: Why?
0: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우에다가요?
0: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맞죠? 그
0: 예.
2: 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0: 그쵸.
2: 때문에,
0: 예.
2: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0: 네.
2: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0: Knock
2: door이라고
0: on the
2: 해야지,
0: door.
2: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안
0: 오,
2: 됩니다.
0: 네.
2: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o
0: 네네.
2: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0: 오!
2: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0: 야,
2: 면에다가 그쵸? Right?
0: 그렇죠.
2: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0: 네.
2: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0: Before.
2: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0: 네.
2: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0: 문장인데요,
2: 맞아요.
0: 평서문?
2: That's right.
0: 네.
2: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라는 느낌.
0: 아.
2: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가
0: 그쵸.
2: 되는 거죠.
0: 네.
2: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get이
0: 예.
2: 도착하다죠?
0: 그쵸.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So,
0: 네.
2: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다시 한 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0: Before you come in.
2: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0: 네.
2: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0: 도착하기 전에.
1: 어.
0: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1: 그렇죠.
0: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1: 맞아요.
0: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맞아요.
0: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1: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0: 오,
1: 이런 느낌으로.
0: 쓰기 너무 좋죠.
1: 네.
0: So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1: 그렇죠.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틀렸네요.
0: 다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예. 너 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아하.
0: 자,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 모르죠.
0: 거니까. 자,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Mm-hmm.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0: 얘는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1: 이렇게?
0: 얘는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문장 두 배, 세 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어,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어,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진짜. 라고
0: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0: 약간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Okay. 네. 약간 calm하고,
1: 그쵸.
0: 아, 인정해줘야 된다.
1: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just sorry.
0: I'm sorry.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어, 이거는 미안한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1: 네.
0: 뜻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 쓸 수 있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sorry.
0: 그렇죠. I'm sorry. I should have not.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Apostrophe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 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1: 아.
0: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을 oh,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1: 아하.
0: 그렇게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you know,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 수 없으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아, 너 나 깨워줬어야 됐어.
1: 맞아요.
0: 이런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1: 네.
0: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1: Yes.
0: So, again, should have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하, 내가 두 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 줄 알았는데
1: 아.
0: 잘못 엉뚱한 걸 본 거예요.
1: 헉.
0: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1: Yes.
0: 그랬을 때 두 번이 영어로 뭐예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하,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0: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그
1: 그쵸.
0: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해버리는 거.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한 겁니다.
1: 그쵸?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세요. 이게
1: 야.
0: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미국에서는
1: 오.
0: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1: 그래요.
0: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 예.
0: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거를 중요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예.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예,
0: 존중해달라.
1: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예,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뭐 respect
1: 예,
0: 해요.
1: 이렇게 또
0: 오케이.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맞습니다.
1: Yes.
0: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이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으흠.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admire 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정확히
1: 예.
0: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프라이빗을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리스펙트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어드마이어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것
0: 딱
1: 같은.
0: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마유?
0: 반해줘요.
1: I admire you.
0: Oh, no, my friends, al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있다.
1: 네.
0: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음흠.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나좀 인정해줘라. 그래서 my
1: Yes.
0: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privacy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쵸? 외래어로.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쵸?
1: 예.
0: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1: Yes.
0: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해보세요.
1: V.
0: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1: 네.
0: privacy, vc 이렇게
1: Vc.
0: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쵸.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관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그래서
1: 예.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저도
1: 그래요.
0: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네.
0: please 그다음에 명령문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0: That's
1: 듯한.
0: right.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밖에서

0: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쵸?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자, 이번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그죠, 그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1: 그쵸.
0: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턴 더 주의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하게 되네요.
0: Oh, respect.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0: 나는 더 뭐 할 거다.
1: 주의한다.
0: 주의한다.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
1: 네. 그럼 주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0: Mm-hmm.
1: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0: Mm-hmm.
1: 조심하는 거니까요.
0: Mm-hmm.
1: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hey,
1: 예.
0: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1: 그쵸,
0: 겁니다.
1: 그쵸, 그쵸.
0: So C A R E F U 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쵸, 그쵸.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1: 오.
0: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1: 아.
0: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1: Yes.
0: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그래서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1: careful. careful.
0: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저는.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now on.
1: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만 들려요.
0: 오케이. So from now 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1: 오.
0: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yes,
1: wow.
0: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둘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1: From
0: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이 this, 순간,
0: this?
1: this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This,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러면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yeah.
0: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1: 네네.
0: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 네.
0: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1: I should have knocked.
0: 그죠?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1: Mm-hmm.
0: 오,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1: 예. Yeah.
0: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오케이?
1: Okay?
0: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1: yes.
0: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1: 네.
0: I'll be
1: I'll be
0: nice,
1: more
0: 뭐 이런 식으로.
1: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0: 깜짝이야. 아, 이거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1: Yes.
0: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써 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1: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0: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You should be.
1: Yeah, knock.

0: Great job, you guys. 아,
1: 와우.
0: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1: 정말.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0: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1: 맞아요.
0: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만약,
1: 그쵸.
0: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만들어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늡니다. 꼭
1: 와우.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어, 오,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네. 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1: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do you saw?
1: 유 에어 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예.
2: fee.
1: 피.
2: Oh, the
1: 예. 그빌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Do you saw? Did you see?
2: I think so.
1: 에?
2: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it's higher than last month.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2: doesn't
1: always
2: turn it
1: TV
2: off.
1: on?
2: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0: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0: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0: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3: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0: 있는 거예요.
1: 뭘까?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Yeah.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0: Yeah.
1: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전기요금, electricity.
0: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1: city.
0: City.
1: city
0: 그
1: 맞아요?
0: 도시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1: 예. electricity,
0: 네.
1: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세이브했습니다.
1: 텍스.
0: 아,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0: 네. 자,
1: 그래요?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Right? So
1: 그쵸.
0: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아,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electric 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세가 여기
1: electric,
0: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0: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라고 하면 어떻게
1: 그거,
0: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예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 이라고 또 하고요. 어떤
1: 네.
0: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 이라고도
1: electric bill.
0: 하고요.
1: 오,
0: 둘
1: 그렇게도
0: 다
1: 되는군요.
0: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1: 네.
0: right?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를 고지서 그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그런
1: 수표.
0: 것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둘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다
1: 아, 쓸
0: 쓰지만
1: 수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1: Bill.
0: 음식값, 뭐 내라,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check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그럴 때 집에 check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Bill만
0: That's right.
1: 집에서는
0: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1: 네.
0: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이번
1: 네.
0: 달에 뭐뭐 할 거야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1: 오.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아,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0: More
1: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so 여기에서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Okay.
0: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원초
1: 맞아요.
0: 고용어에서 don't worry,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1: 응?
0: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얘기를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나왔어.
0: 이러게요.
1: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0: 아.
1: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그럼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0: 오.
1: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0: 오,
1: 예.
0: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예.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 아, this month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1: 아.
0: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0: So,
1: month.
0: that's right. So,
1: 그러네요.
0: this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hire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re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아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원어민들도 much higher 이런 식으로.
1: 아,
0: Right? 그렇죠.
1: 비슷하네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요.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1: Leah is much smarter
0: 그
1: than
0: than
1: smarter.
0: 안 해도 됩니다.
1: 에.
0: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0: 그렇죠.
1: stronger.
0: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0: 아,
1: 그거 이제
0: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1: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0: 예쁜 거요?
1: Pretty. 꽤. 그죠? 훨씬.
0: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1: 그
0: 그래서,
1: 훨씬 아닌가?
0: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1: 아,
0: 꽤나는
1: 그래요?
0: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1: 아.
0: 그래서,
1: 왜?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0: 이거,
1: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So, this is,
1: Way.
0: 뭐, it's way higher.

0: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1: 엄청 짧은데요?
0: 네.
1: 왜?
0: 왠지 알것 같아요. 하면서
1: 왠지
0: 아이가
1: 알것
0: 얘기합니다.
1: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0: 그런 마음.
1: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0: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1: 네, 그래야지 집중이 잘 돼요.
0: 그렇죠.
1: 네.
0: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것 같아. 정답? 맞습니다.
1: Why?
0: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1: 아,
0: 진짜
1: 알죠.
0: 이유라는 단어
1: 저
0: 쓰셔도
1: 사실
0: 돼요.
1: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오케이.
1: Reason. 네.
0: Reason.
1: Yes.
0: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1: 확신 완전 있죠.
0: 나 왜인지 알아요.
1: 나
0: 근데
1: 왠지 알아.
0: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하더라도
1: 네.
0: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1: 그쵸.
0: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1: 또,
0: 그렇죠?
1: 이렇게
0: I know.
1: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0: 그런
1: 있어서.
0: 것도 있어요. 은근히
1: 예.
0: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1: 네.
0: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0: fault.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1: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그죠?
1: 그쵸.
0: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1: 아.
0: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1: 그쵸.
0: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에,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온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이렇게 할게요.
0: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0: 야, always,
1: 부사.
0: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ALWAYS.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R에 가깝게 입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 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네.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네.
0: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0: 물론 리브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네.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1: 아.
0: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alone.
0: Leave me alone.
1: 나 혼자 두지 마.
0: 둬요.
1: 아, 둬.
0: 혼자 둬요.
1: 날 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 한다. 그건 떠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네.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아.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병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 내 전화기 켜뒀다.
1: 아.
0: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1: Oh, yes.
0: I left my phone on.
1: Mm-hmm.
0: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둬.
1: Oh.
0: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1: The lights.
0: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1: 자, leave the lights on.
0: That's it. Oh.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1: 다른
0: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렇게
0: 열어둔 채 내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열어두다.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the lights on.
0: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어?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아,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Leave it off.
0: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Okay.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차이죠?
0: 아니면 a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1: 네.
0: 우리 보통 어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 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거는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1: 네네.
0: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1: 맞아.
0: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1: Yes.
0: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오케이. Okay.
0: 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0: 기계를
1: TV.
0: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

0: city billed this month.
1: All 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Yeah,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0: 네.
1: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0: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네. ing로.
0: 자,
1: we
0: are hiring
1: 더 많은 사람들.
0: Hire.
1: 더 많은
0: hiring,
1: 사람들.
0: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1: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보죠?
0: 더 more people.
1: People. 이번
0: this
1: 달에.
0: Month.
1: Okay.
0: 예, 아 멋지 멋지 비교급이라 헷갈렸잖아요.
1: 그거 훨씬이죠.
0: 아 그렇군요.
1: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네.
1: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0: 네.
1: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0: Did you see
1: the
0: electricity city bill this month?
1: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Alright, mm-hmm.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0: 아, 이제 나왔구나. 아,
1: 자,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0: Lia is much smarter.
1: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그렇죠. 읽어볼게요. Lia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Oh, 수고하셨습니다.
0: Yeah.
1: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5: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6: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ways TV on?
4: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0: Wow. Wow.
1: Oh, great job, you guys.
0: 네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1: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0: 아.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1: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0: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장 연습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축하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린 항상 Congratulations 이렇게 해서 축하해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우 취직 정말 축하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ngratulations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우 축하해 라는 의미라면 여러분이 Congratulations 뒤에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하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Congratulations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걸 줄여서 Congrats 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가 독특하게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 on 축하할 것.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양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취직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서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당신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On your new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취직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사업 시작한 거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땐 job보다는 On your new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창업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취직 축하드립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해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승진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promo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의 promotion이지만 여러분이 직급에 관련해서 회사 안에서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되게 승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으로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해서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0: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baby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 그렇죠 graduation이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Congratulation과 graduation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에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이것만 알았다면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를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하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Congratulations on ing 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직한 걸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et a job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on getting a new job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거를요 pass the ex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통과하신 거 축하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congratulations on ing니까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에 통과한 거 축하드려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ing 라는 거는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패턴으로 제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해서 이런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축하하는 거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send my congratulations to 대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우 제가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send my congratulations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 대상까지 얘기를 하면 아우 그치 메이슨 씨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여러분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요것도 같이 준비해 봤고요. 요 표현도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났을 때 까먹을 쯤 되면 제가 요거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갑시다.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해서 메이슨 씨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Congratulations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에 구체적으로 on 축하할 것을 넣어서 그 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and happy moments.
1: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도 찾고 그렇죠. 바로 행복감도 느끼는 시간. 별거 아닙니다. 문장 딱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0: Try again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저희가 쭉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 예문의 느낌이요, 쉬운 구어체도 있고요. 이렇게 경제나 경영 혹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겁먹지만 않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재정 자문가는 뭐지? 그냥 단어예요. 음식 재료인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그렇죠? 강하게 권했다. 그게 뭐예요? 우겼다. 예, 네, 그게 고집을 폈다라는 얘기죠. 고집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뭐뭐 하는 걸 고집했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insist. I insisted. 내가 고집했다. 그러면 상대편이 뭔가 고집할 때에도요, if you insist,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진짜 구어체에서도 많이 써요. 아야, 그러세요. 그러세요. Okay, if you insist,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요. 자, 발음은 insist고요. 이게 어떻게 예문에서 쓰일지는 확인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해보는 순서가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을 고집했다라고 한 표현은 아까 insis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라고, 그만두라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것을 고집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래서 다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내가 고집한 거니까 insisted, 그래서 발음이 insisted, 이렇게 됩니다. I insisted, 그 다음에 그거를 팔라고, 그 남자가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거니까 he's selling it, he's selling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 selling it 하셔도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sell은처럼 들려요. sell은. 마치 ing을 은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insist와 뒤에 어울려서 많이 쓰입니다. insisted on. 같은 구조로 다 쓰시면 돼요. 그가 그걸 그만두라고 했다. I insisted on.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on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On, he's quitting it. He's stopping it. 하셔도 되고요. Stopping 할 때 stopping it. 아니면 quitting it. Q-U-I-T-T-I-N-G. Quitting 이란 바고 안 들립니다. Quitting, quitting.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여자가 라고 했으니까 I insisted on her coming back home. 간단하죠? 아니면 coming home 다 좋고요. 네 번째는요. 사과하기를. 그렇죠? I apologize 할 때 그 apologize. 자, 그래서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됐죠?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래요. 자, 그러면 네 가지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그걸 팔라고 내가 우겼다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맞습니다. 그걸 그만두라고 라고 했으니까 your turn. I insisted on his quitting it. quitting. 발음이 Q 발음이요. Q, Q, quit, quit.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killing이 아니고 quit, quit. 입술이 쭉 나왔다가, 군무원처럼 like goldfish. 그죠? When they kiss each other. 들어올 때, 왜, 왜? 이런 식으로. 그죠? 단면도도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I insist on his quitting it. quitting it, quitting it. 됐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길. Your turn. 네. I insisted on her coming home. 그쵸? 네. I'm coming home.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사과하기를 내가 고집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안 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할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해서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요거 좀 더, let's find out more. Step 2. 바로 이거죠.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어. 아까 거는요, 단순하게 on 하고 뒤에 ing 숫자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다. 재정 자문가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advisor인데 충고해주는 사람인데 재정에 관련됐다 해서 financial이란 단어 쓰시면 돼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우겼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뒤에 on, ing 쓰지 마시고요. that을 쓰셔도 좋아요. 자, 뭐라고요? I sell the stocks. 두 문장 나누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판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라고 우겼다, 고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됐죠? 네. 그 다음, 의사는 탐이 당장 금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의사는 the doctor죠. The doctor insisted. 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탐이 금연을 해야 한다. 탐이, Tom, 그쵸? Quit smoking. 당장은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왜 탐인데 뒤에 퀵에 stop 같은 것이 나오면 s가 없습니까? 자, 주장한 내용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에 명령형처럼 퀵에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내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다 전부 다 insist를 쓰시면 돼요. I insisted. 그 다음에요. 몸을 아는 사실을. 그녀가 내 결혼식에 온다. She, 원래 comes하고 s가 와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쓰여야 될거 아니에요? She comes to my wedding. 그죠? 그런데 comes라고 쓰면 그녀가 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와야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일부러 S를 뺌으로써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왜 그렇지?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장치로서의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특별한 동사 표지법을 쓰기 때문에 얘를 가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if의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 해결되셨을 겁니다. I insisted that she come to my wedding. So Come to my wedd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When I went to her wedding. 이런 식으로요. 자,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한 문장만 해보세요. Try it again.

What do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재정 전문가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강하게 우겼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B의 반응은 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증권 시장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s.

Is it that I sell the stocks? 그죠? 예, 바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everything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Timing is everything. 시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전부 다라고.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 격식 차린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자,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열입니다. 화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소기호, 화학식, 시험 문제, 뭔가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화학은 아주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화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청소를 4번 해야 한다면 한 번으로 줄이고 싶고 30분 걸리는 일이라면 5분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화학자인데 왜 물리력을 써서 팍팍 문질러야 합니까? 화학 반응에게 일을 시키면 되죠. 앞으로 8회에 걸친 강의를 통해 화장실, 빨래, 설거지, 과일과 채소 보관, 주방도구 관리, 음식 속 독소 제거, 체취 관리, 피부 관리까지 생활 속 화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첫 번째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왜 그렇게 빨리 더러워질까요? 화장실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좋아하는 조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진 각질과 피지가 있고요. 비누와 샴푸 찌꺼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먹이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따뜻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입장에서는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완벽한 공간이죠. 세균과 곰팡이도 생명이죠. 생명은 무엇이 없으면 못 삽니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세제가 아니라 잘 말리는 것입니다. 샤워가 끝나면 환풍기를 돌리고 가능하면 문을 열어 습기를 빼주세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면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다음 강한 약품으로 없애는 것보다 애초에 곰팡이가 자랄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이제 화장실 청소를 좀 해봅시다. 화장실을 더럽히는 오염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청소의 시작입니다. 변기를 사용하면 변기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에는 세균, 단백질, 지방,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은 섬유소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죠. 변기 물을 내리면 이런 오염물이 비말이 되어 떠오르고 화장실의 벽과 바닥에 퍼질 수 있습니다. 물이 내릴 때 변기 커버를 덮으면 이런 비말이 주변으로 퍼지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우리가 샤워를 하면 몸에서 머리카락이나 각질 그리고 피지 같은 것들이 비누에 둘러싸인 채 떨어져 나옵니다. 역시 물방울이 튀면 화장실의 벽과 바닥에 붙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양이온이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금속 성분이 비누를 만나면 이름하여 물에 녹지 않는 비누때가 생깁니다. 또한 수돗물에는 탄산수소 이온을 비롯한 탄산계 이온도 녹아 있습니다. 물이 마르거나 가열되면서 조건이 맞으면 이런 탄산계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나서 탄산 칼슘, 즉 석회석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물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전이나 거울에 물이 튄 다음에 하얗게 남는 자국이 있죠? 탄산 칼슘, 즉 작은 석회석 조각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누때나 탄산염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화장실의 바닥과 벽에 단단히 고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몸에서 나온 때나 화장실의 변기에서 나온 비말이 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세균이나 곰팡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먹을 것이 널린 식탁과 같은 곳이니까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고 싶어 하겠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종류의 오염물이 화장실에 있는지 파악을 했으니까 이런 물질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몸에서 나온 피지는 중성지방, 왁스, 스퀄렌,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여러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산은 산성 성질을 띠는데 알칼리성 성분과 만나면 지방산 염으로 바뀌어서 물에 분산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산 염은 비누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기름때를 물로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알칼리성 세정제는 유리 지방산을 중화하고 기름때와 단백질 오염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워싱소다 같은 그런 제품으로 모든 지방을 비누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각질은 어떨까요? 각질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주 성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은 강한 염기와 만나면 작은 가닥으로 쪼개져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워싱소다 같은 세정제는 이런 단백질 오염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질과 같은 오염물도 염기성 세제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각질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오염물질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누때와 석회석이죠.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성 물질은 이런 석회석 성분을 분해를 해서 물에 녹게 만들어 주고요. 비누때도 물에 녹아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화장실 오염은 성분에 따라서 산성 세정제, 알칼리성 세정제,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골랐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이미 청소 삼총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연산, 베이킹소다, 그리고 과탄산 소다가 그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베이킹소다는 뺍니다. 대신 워싱소다라는 것을 집어넣을 건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이킹소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로 청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빵을 구워야 할까요? 그렇죠. 베이킹은 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베이킹소다는 팬케이크와 같은 것을 구울 때나 주로 쓰시고요. 무엇을 씻을 때는 워싱, 그러니까 씻을 때 도움을 주는 워싱소다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워싱소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 이것들이 물에 녹을 때 생기는 OH-, 즉 수산화 음이온의 양의 차이에서 오는데요. 베이킹소다가 물에 녹으면 pH라는 것이 8보다 조금 더 크고, 워싱소다가 물에 녹으면 pH가 11 정도인데요. pH라는 것이 1이 차이가 나면 이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8에서 9, 9에서 10, 10에서 11이 되면 10배, 10배, 10배가 되니까 이걸 전부 곱하면 모두 거의 1000배가 되죠. 그러니까 워싱소다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가 베이킹소다가 녹았을 때보다 거의 1000배,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1000배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산화 음이온이 많을수록 염기성 강해지고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청소할 때는 워싱소다를 쓰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과탄산소다는 대체 무엇일까요?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에 과산화 수소가 매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물질을 물에 녹이면 워싱소다가 생기고 과산화 수소가 떨어져 나오겠죠. 과산화 수소는 다들 아시죠? 소독약으로 쓰는 겁니다. 과산화 수소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화력을 가지고 색을 만드는 유기 분자를 파괴시켜서 색을 없애니까 표백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산화력을 이용을 해서 세균의
여러 분자를

파괴를 해서 세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소다에 알칼리 세척력에 과산화 수소의 산화 표백 작용이 더해진 것이 과탄산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은 식초하고 비슷하게 산성을 띱니다. 청소삼총사의 유일한 산이니까 비누때를 없애거나 수전에 생긴 하얀 자국을 없앨 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화장실의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배웠고 청소삼총사도 배웠으니까 청소를 해봅시다.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먼저 구연산으로 비누때와 물때를 녹여버리고 물을 부어서 헹구세요.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 있던 세균이나 여러 오염물질도 잘 떨어져 나갔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단백질 지방 같은 오염물은 뭘로 제거하면 될까요? 그렇죠. 알칼리성 세제, 즉 워싱소다를 물에 녹여 닦아 제거하면 됩니다. 이대로 청소를 끝내도 되고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죠? 이때 과탄산소다를 쓰는 겁니다. 청소가 모두 끝난 다음에 물기를 스퀴즈 같은 것으로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과탄산소다를 계란프라이에 소금을 치듯이 조금만 뿌려주세요. 화장실 전체 할 필요가 없고 물이 잘 튀는 곳, 즉 세균과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에 아주 조금만 뿌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활짝 열어서 습기를 제거하면 한동안 청소를 안 해도 세균,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게 청소를 했는데 금세 더러워지면 너무 속상하시죠? 그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과탄산소다 알갱입니다. 대다수 가정 화장실에 꼭 있는 락스는 대체 언제 쓰면 좋을까요? 락스는 과산화 수소보다 훨씬 강한 표백제이자 살균제입니다. 아주 좋죠? 검게 곰팡이가 생긴 줄눈에 락스 같은 염소계 제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젤 형태로 나온 락스를 검은 곰팡이 자국에 바르고 그 위를 종이 테이프 같은 것으로 덮어두세요. 환기를 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가 화장실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순한 산과 염기를 활용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락스로 마무리를 하면 세균을 말끔하게 죽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집에서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스는 락스통에 설명이 있는데요. 찬물이나 상온의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락스를 분해해서 자극성이 강한 기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속엔 염소 기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소 기체는 눈과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하고 고농도 노출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하고 다른 세정제하고 섞지 말고 희석 방법과 사용 온도는 락스통에 있는 표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락스는 산성물질, 즉 식초하고 구연산 이런 거하고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염소기체가 왕창 생기면서 여러분의 기관지와 폐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셋째, 락스와 과산화수소를 섞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나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산소기체를 마구 만들어내는데요. 산소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기체가 생기면 락스가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튀면 눈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슈퍼세제가 나온다 이런 꿀팁이 돌아다니죠. 근데 이 둘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데 그건 세정력이 전혀 없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일반 청소세제는 평소에 가볍게 청소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매일 대청소를 할 필요는 없고 평소에는 계면활성제를 쓰고 청소를 하고요. 좀 청소를 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청소를 한 다음에 환기와 건조를 잘해서 청소를 하는 기간, 그 청소 주기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화학자의 빨래법 강의에서 오늘 다음 못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